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영란어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특성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다정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반면 매사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은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자,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방관처럼 용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격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 오늘 강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friendly. friendly.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friend. friend가 숨어 있죠. 친구예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다정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friendly입니다.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볼 건데요. 나중에 외워야지, 스펠링은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스펠링을 기억해서 오른쪽에 써보는 거예요. 쌤이랑 같이 한번 써봐요. friendly, friendly 하면 friendly, 친절한, 다정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불친절한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riendly의 앞에 반대말을 나타내는 u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unfriendly 하면 불친절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Sam is friendly to everyone 이라고 했어요. Sam은 모든 사람에게 friendly하다. friendly가 뭐죠? 친절한 거예요. Sam is friendly to everyone. Sam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하나 더 볼게요. She has a warm and friendly smile. 그녀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Warm and friendly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She has a warm and friendly smile. 그녀는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 성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careful. careful. 자, 여러분, careful은 이렇게 앞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앞에 들어가서 careful 이렇게 발음을 해요. 우리 care이라고 하는 것은 케어하다 라고 하잖아요. 뭔가 돌보고 조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full은 뭘까요? 이 full이라는 건 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은, 조심하는, 주의 깊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careful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careful, C-A-R-E-F-U-L.

U, L. 읽을 때는 careful. 자, 그러면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우리 이 단어를 반대말이랑 같이 알아두면 한 번에 두개 단어를 외울 수가 있잖아요. careless. careless 하면 부주의한이에요. 우리 careful은 조심성이 많은 거죠. careless 하면 조심성이 없는 이라는 뜻이 돼서 부주의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careful의 예문 살펴볼게요. Be careful. The soup is very hot. Be careful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표현 알아둘게요. Be careful. 언제 쓰는 표현일까요? 조심해라고 주의를 줄때 쓰는 표현입니다. Be careful 무슨 뜻이라고요?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수프가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You need to be careful with your things. You need to be careful with your things. 먼저, you need to be careful 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조심 좀 해야 돼. 무엇을 가지고? With your things. 너의 물건들을 가지고. 즉, 너의 물건을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어. 너의 물건 그렇게 막 던지고 그러면 안 돼. 좀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careful이라는 건 뭔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셨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brave. brave. 용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바로 한번 써볼까요? Brave. B, R, A, V, E. Brave. 쌤은 brave라고 하면 용감한 소방관이 생각이 납니다. 소방관은 불길과 싸우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firefighter is very brave라고 했어요. 그 소방관은 매우 브레이브하다. 매우 어떤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You are strong and brave. Strong과 brave는 좀 비슷한데요. Strong이라는 건 강한 겁니다. 너는 강하고 brave하다라는 건 강하고 용감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의 느낌을 갖는 단어들도 좀 살펴볼게요. 용감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이라는 단어들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두려워하는 afraid. afraid. 예를 들어서 I am afraid of spiders 하면 나 거미를 너무 무서워해. 거미가 두려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cared. Scared도 무서워하는 겁먹은이라는 afraid와 비슷한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그림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 친절한을 영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Friendly. Friendly라고 말하고요. 또, 위험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성격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careful. careful이라고 합니다. 또 소방관처럼 용감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brave. brav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의 단어들과 또 반대되는 단어들까지 여러분이 같이 챙겨서 기억해 두시면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양초를 만들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양초를 사용만 해도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 뭔가 녹았던 양초가 다시 굳어지게 될 때, 즉 액체 양초에서 고체 양초가 될 때요, 움푹 패이게 되었다.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을 거거든요.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부피는 변하는 걸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요,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상태 변화 시 부피 변화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상태 변화 시 변하는 것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 상태 변화 할 때 그 물질의 부피가 변하는 건가 변하지 않는 건가, 이거 너무나 궁금한데 그냥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도대체 우리가 실험 탐구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 얻을 수 있는지, 그럼 이 결과 토대로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얻기 위해 질문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양초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일단 양초를 녹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곳에 심지를 넣고 이렇게 액체 양초를 부어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이용해서 실험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즉, 양초의 응고, 즉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부피 변화 실험을 한번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양초를 가열해서 완전히 녹이셔야 돼요. 그럼 다음 녹인 액체 양초를요, 깨끗하고 건조한 비커에 적당량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커에 담긴 모습이 되겠죠. 액체 양초가 담긴 비커에 지금 우리가 액체면 높이를요, 펜으로 그러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양초가 굳어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즉, 비커를 안전한 장소에 두고요, 액체 양초가 서서히 식으면서 응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였죠. 즉, 응고가 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액체 상태에서의 여기 표면을 우리 사인펜, 펜 같은 것으로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부피 변화, 이게 오늘 우리의 집중하고 있는 주제가 되니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특히 액체 표면의 변화를 내가 관찰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의 양초가 이제 완전히 고체 상태로 굳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면 굳은 양초의 표면 높이를 처음에 표시했던 펜선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표면이 움푹 들어갔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이런 등등의 그 결과들을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피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었는데, 이러한 응고, 즉 이 응고는 상태 변화 중에 하나로서, 즉 이 실험으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부피가 변하는 것인지 변하지

하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상태 변화 시 부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야 하는데 이러한 설계를 위한 질문 어떻게 우리는 던졌어야 되는지 고민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면 액체 양초가 응고되면서 표면이 움푹 들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대요. 이는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부피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질문을 생성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역할을 먼저 주셔야 되고 양초를 이용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상황과 맥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양초의 상태가 변하면서 부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주고 그 과정을 알려줘 라고 질문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결과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미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부했고 각각의 상태에서의 입자 배열까지 공부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험에서 봤던 것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응고라고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액체 상태에서의 입자 배열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네, 고체보다는 불규칙적이지만 기체에 비해서는 아직 비교적 가까운 상태였던 거죠. 액체 상태의 입자들은 비교적 가까이 붙어있지만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 변화 응고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액체 양초가 식으면서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해지고요. 더욱 안정적인 배열을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입자들은 액체 상태보다 더 규칙적이고 촘촘한 배열을 가지는 고체 상태로 재배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상태 변화 시에 부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적어내실 수가 있겠죠. 아,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응고될 때 입자들이 더 규칙적이고 촘촘하게 배열되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입자 배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수의 입자들이 더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고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는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실험을 하면서 얻고 싶어 하는 조금 더 일반화된 결론을 내주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응고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살펴봤지만 사실 이것은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부피는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서술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에서의 입자 배열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상태 변화 시 물질의 부피는 변하는 것이다. 라고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결론들을 적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생성을 했어야 했을까? 같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실험 내용을 토대로 상태 변화 시 부피 변화를 학습하고 싶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의 변화가 궁금해 라고 나의 과제를 얘기해 주시고 부피의 변화를 입자의 관점에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줘 라고 그 질문을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구체적인 질문들 넣어서 여러분들 질문을 꼭 한번 생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는 변하는 것이었구나.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 위기가 닥친 순간, 아찔한 순간, 이런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의 속담은 바로 침착함, 지혜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오늘 공연이 저녁 6시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구나.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겠구나. 어떻게 하지? 고속철도로 이동하고 근처에 가서 택시로 이동해야겠어. 휴, 다행이네. 역시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길 잘했어.
0: 오늘의 속담,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법이니 미리부터 겁내지 말고 상황을 잘 살펴보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소.
2: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호랑이 형님. 나무꾼은 깊은 산속에서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쳐 잡아먹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 나무꾼은 순간적으로 호랑이는 본시 사람 못지않게 효성을 지니고 있으며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죽어 호랑이가 된다라는 속설을 생각해낸다. 다음 순간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
3: 형님!
2: 이라고 부르며 통곡하는 기술을 발휘한다. 그는
3: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죽은 형이 호랑이가 되어 산으로 갔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형님을 만났습니다.
2: 라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호랑이를 속인다. 나무꾼의 진심인 듯한 말과 눈물 연기에 속은 호랑이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호랑이의 탈을 쓴 채 어머니를 뵐 수는 없다며 안타까워한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어머니와 동생을 봉양하기 위해 산돼지나 짐승을 사냥하여 집 마당에 몰래 가져다 놓으며 지극한 효성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호랑이가 꾸준히 가져다 준 것들 덕분에 가난했던 나무꾼은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구해준 색시와 혼인까지 하게 된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호랑이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뒤따라 죽고 만다. 나무꾼은 꼬리에 흰 배를 감고 상복을 입은 새끼 호랑이들을 통해 호랑이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짐승인에도 끝까지 효를 다한 모습에 감동하여 호랑이를 어머니 산소 옆에 묻어준다. 깊은 산속에서 굶주린 호랑이와 딱 마주친 순간 나무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공포의 순간에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처럼 나무꾼은 순간의 기지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지만 나무꾼의 말은 호랑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의 형제라 믿게 된 호랑이는 그때부터 산돼지를 몰래 잡아다 놓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효도를 다했답니다. 비록 짐승의 탈을 써서 어머니 품에 안기지는 못했지만 그 우직한 정성 덕분에 집안은 풍요로워지고 나무꾼은 호랑이가 정해준 배필과 혼인까지 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랑이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는데 이런 모습은 효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0: 오늘의 속담,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였소. 아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면, 지혜를 발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 위기의 순간일수록 침착함과 냉철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색을 띠는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이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으며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갈고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는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색은 이후 이온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걸음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걸음 종이 양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걸음 종이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용액 속의 이온들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전류가 흐르는 통로만 만들어줍니다. 집게를 전원장치의 전극에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걸음 종이의 한쪽은 플러스 극,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걸음 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세네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용액을 걸음 종이의 중앙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온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은 색이 비교적 옅기 때문에 이 수용액으로 적신 걸음 종이를 위에 올려놓으면 걸음 종이를 기준으로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원장치의 전원을 켜서 전류를 흘려주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천천히 관찰하면서 해당 이온이 띠는 전하의 종류를 추론해보세요. 색의 이동 방향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 관찰 결과입니다. 오늘은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이동하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확인해볼까요?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는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온은 색을 띠는 것들로, 구리이온

요는 푸른색을, 과망가니즈산 요는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는 모두 무색이기 때문에 이 이온들의 이동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보라색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임을 알 수 있고,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우리 시험 대비 강의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문학 영역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을 이 대단한 마무리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잘 풀어왔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잘 풀어올 거지만, 선생님이 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꼭 우리 이 수업은 문제를 풀어오고 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모두 풀려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오늘의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단원 마무리 문제들을요, 2시간에 나눠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3번 문제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가와 나두 시를 읽고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가시로 제시된 것은 함기석의 저녁항구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 다 기억나죠? 자, 이거 뭐 하는 시예요? 그렇죠. 시적 화자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부모님의 구두를 바라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렇죠. 고단하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했던 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두를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그렇죠. 배라고 하는 곳에 빗대어서 표현했다는 것. 그래서 배가 쉬고 있는 공간, 즉 우리 집을 무엇으로? 그렇죠. 닻을 내리고 쉬고 있는 항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고단하게 일하는 곳은 어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로.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역동적인 공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집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밤냄새가 솔솔 익어가는 따뜻한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두 연에 보면 이 시적 화자가 배를 만져보고 그 배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이 행위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겠죠. 자, 나시는요, 손택수의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시였는데요. 자, 이 나시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말을 걸면서, 그렇죠. 나무에게 말을 걸면서, 즉, 나무를 의인화해서, 대화를 나누는, 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서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그리고 배. 이렇게 하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잊지 마렴. 한줌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충분히 뭐하다. 그렇죠.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뒤 춤을 추듯이 피어오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루지 못한 모습, 그 미래의 모습과 다르게 하지만 지금은 다만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그 모습 자체로 뭐하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볼게요. 자,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화자의 모습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가는 나와 달리 화자가 자신이 가진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는 나와 달리 화자가 자신이 가진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오, 아니죠. 그런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가는 나와 달리 화자가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가에 화자가 타인에 대해 이해하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누구? 그렇죠.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는 가와 달리 화자가 상대에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 나무의 꿈에서 이 화자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죠.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 자체로 가치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진 않고요. 나는 가와 달리 화자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반성하는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죠.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둘다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가와 나의 어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조를 파악하려면 무엇을 파악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문장의 종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끝나요? 그렇죠. 쉬고 있다.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전개가 되고요. 나시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이 되고 싶니? 있겠구나와 같은 형식으로 굉장히 친근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차분한 어조로, 나는 친근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 격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3번, 가 체념적 어조도 나타나지 않고요. 부드러운 어조, 대화하는 듯한 어조, 이런 모두 나타나고 있지 않은 어조들이고, 이렇게 차분한 어조, 친근한 어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3번, 기억부터 미음에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 우리 집 현관에서 라고 하는 것, 우리 문장의 어순을 바꾸고 있죠. 그쵸. 우리 집 현관에서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가 원래 우리말의 어순에 맞는데 지금 이 우리 집 현관으로를 뒤로 뺐죠. 그래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시의 배경이 되는 현관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니은은 열린 문틈으로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날고 소금 냄새 확 풍겨온다. 인데요. 지금 의인화된 파도, 갈매기를 통해 바다를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파도와 갈매기를 의인화했나요? 아니죠. 의인화는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화인데,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날고, 이건 사람처럼 표현한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의태어를 사용하여 항구가 편안하고 따뜻한 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디귿에 보니까 의태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렇죠. 솔솔 익어갑니다. 그래서 밥 냄새가 솔솔 익어간다 라고 해서 편안한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리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는 일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대요. 자, 여기에 비유법 있었나요? 그렇죠. 뭐 하듯. 그렇죠. 춤을 추듯이라고 하는 비유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5번,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지금 만나고 있는 바람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자,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뭐뭐하고 있구나, 뭐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문장의 구조를 반복해서 바람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6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4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이 이 소설, 그쵸. 이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전문을 읽지 않고 이렇게 중략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건이 개념이죠. 서술자의 개념.
그래서 이 서술자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나흘 전 감자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 대해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서술자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저가 누구예요? 그렇죠. 밑에 나오는 점순이가 되겠죠. 자, 점순이가 내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김치하는 수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한테 뭘 줍니까? 그렇죠. 아직도 더운 김이 회끼치는 굵은 감자 3개를 줍니다. 자, 이거 무엇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점순이의 나에 대한 애정, 호감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점순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집엔 이거 없지? 라고 말하면서 줍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 되게 너한테 뭐 주는 거다? 소중한 거 주는 거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에 나는 그쵸 자존심이 상하죠. 왜? 점순이네는 마름이고 우리 집은 소장농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해요 그 감자? 그렇죠 거절하죠. 그래서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점순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거칠어진다. 점순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왜?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4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이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자, 1번. 자신의 미래에 대해 냉소적으로 생각하여 체념하고 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있나요? 아니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이 서술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이런 모습 없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극적인 자세로 하며 게으르게 생활하고 있다? 아니죠. 얘 지금 일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울타리 엮고 있었잖아요. 얘는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미 발생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점순이가 화가 났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죠? 5번. 다른 인물의 변화한 행동이 갖는 의미를 짐작하지 못하는 순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자, 이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인물 누구로 볼수 있겠어요? 그쵸, 점순이. 점순이의 행동이 변화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점순이가 나에게 막 질문을 던지면서 감자도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왜 이러지? 아, 설마나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서술자 나, 주인공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순박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기억에 담긴 점순이의 의도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기억이 뭐냐면 감자 주면서 했던 말. 너희 집엔 이거 없지? 이거예요. 자, 나에게 건네는 선물이 특별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맞죠. 너희 집에 없는 아주 소중한 감자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봄감자 맛있단다 하면서 주거든요.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자, 나에게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혀서 행동을 위축시키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려고 하진 않았겠죠. 나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까지는 뭔가 그럴듯해요. 자, 그런데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자, 여러분, 직접적인 언어는 내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좀너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게 직접적인 거죠. 근데 감자를 주는 건 어떤 거예요?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나의 약점을 일부러 건드림으로써 인내심을 확인하려 하였을 것이다. 나의 인내심을 확인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나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르게 하려 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지시에 따르게 하려고 넌 소장농이고 난 마름이야 한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역시나 이 소설에서는 이 서술자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소설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이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소설 안에 등장합니까? 그렇죠. 작품 안에 누구로 등장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해요. 그렇다는 건 이건 시점 몇 인칭이다? 그렇죠. 1인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1인칭일 때 선생님이 질문 던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무엇이 아닌가? 그렇죠. 주인공인가 아닌가? 지금 이 소설에서 나는 주인공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1인칭 뭐다?
주인공 시점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대화만을 전달하고 있다. 자,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가 등장하면 안 되겠죠. 이건 3인칭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이야기 속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가 중심인물로서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이야기 속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 나로 등장한다는 소리고요. 중심인물이다, 뭐다, 주인공이다. 그쵸?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야기 속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가 1인칭이다. 주변인물로서 중심인물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고 있다. 그럼 주변인물, 여기서 주인공을 관찰하는 인물, 즉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야기 속 인물로 등장하는 서술자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장면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1인칭이라는 이야기인데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장면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6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부터 9번 한번 볼 텐데요. 7번부터 9번까지는 시를 읽고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시로 제시된 것은 가는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는 신경림 시인의 시인데요. 여러분 이시 기억나죠? 그쵸. 자, 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이때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죠. 답이 정해진 질문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즉 서리법을 사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그리고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사랑을 모르겠는가? 라고 계속해서 서리법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제시된 이 감정들은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느끼는 감정들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도시의 모습,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 모습 묘사하고 있고요. 두려움이 없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도시의 여러 가지 소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소리들. 그래서 이 도시의 소리들이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라고 하면서 나의 어디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고향에 대한 설명. 그래서 어머님 보고 싶소라고 하는 건 어머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향을 그리면서 새빨간 감 바람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빨갛다라고 하는 이 고향의 색이 새파랗게 쏟아지는 달빛, 도시의 색과 서로 대비가 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정서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고 하면서 너의 입술에 뜨거움이라고 하는 이 촉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하면서 이 가난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이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시를 배웠어요. 자, 나로 제시된 시는 신동엽 시인의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이 시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었죠. 이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담은 시였어요? 그렇죠.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내용의 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라고 하면서 산의 언덕에 피어날 것이고 들의 숲속에 살아갈 것이고 이렇게 들의 언덕에 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정신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계승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라고 하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자? 그렇죠. 인정이라고 하는 우리 사이의 연대감으로 채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4.19 혁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1번. 시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무엇이 있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수미상관의 기법을 사용하였는가? 자, 그런데 이거 가와 나의 동시에 드러납니까? 아니죠. 어디만 드러나요?
그렇죠. 나시에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본것 같아요. 그렇죠. 가시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다고 해서 무엇을 모르겠는가?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됐고, 나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 해도 뭐뭐 할지어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반복되고 있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 즉 문답법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문답법은 사용되지 않았고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대상을 묘사한다라고 했는데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지금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부분은 2시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연의 마지막에 동일한 어미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각 연마다 동일한 어미가 사용되었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기역과 니은이 의미하는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하는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 기역과 니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 여러분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쓰시고요. 두 대상의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죠. 차이점을 중심으로 쓰래요. 자,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렇죠. 도시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도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시의 소리라면 새빨간 간 바람 소리는 어디에? 그렇죠. 나의 고향. 고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리죠. 고향에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화라고 하는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도시에서 나를 어떻게 만드는 존재? 그렇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라면 이 고향의 새빨간 간 바람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 그렇죠.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써주시면, 기역은 현재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화자에게 두려움의 정서를 유발한다면, 니은은 산업화 이전에 고향에서 들었던 소리로 화자에게 어떤 정서, 그리움의 정서를 유발한다라고 하면서 차이점으로 어떤 정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보기에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죠. 나를 쓴 시인 신동엽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화자는 그를 잊고 민주적 삶을 살고자 한다. 민주적 삶을 사는 건 좋은데 그를 뭐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를 기리고 있어요. 그렇죠.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민주화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 맞죠. 그가 부르짖었던 그의 노래는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담고 있었겠죠. 행위는 그와 대립하며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라고 했는데 그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죠. 쓸쓸한 마음으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맑은 그 숨결은 그가 쉽게 사라짐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맑은 그 숨결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살아갈지어이 계속 살아날 것이다. 계승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고가 그는 민주화 운동을 두려워한 대상이다. 아니죠. 울고 간 그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뭐된 사람, 그렇죠. 희생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0번부터 12번 문제는요, 우리 순환이대라고 하는 작품을 바탕으로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에 보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정류장에서 만도가 진수를 찾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만도가 상위 군인이 있긴 했는데 그에게 눈길은 가지 않아요. 우리 진수는 저만큼 다쳤을 리 없으니까. 자,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면서 이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만도가 뒤돌아 봤더니 만도의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랐어요. 자, 왜?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예전과 같은 진수는 아니죠. 보니까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립니다. 어떻게 됐단 소리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진수야, 예, 니 우짜다 그래댔노? 하면서 지금 진수와 만도가 왜 어떤 상황에서 다리를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습니까요?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심더 하면서 수류탄 쪼가리라고 하는 그리고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군의관이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전쟁 상황에 있었어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라고 하면서 진수가 앞으로 자기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니까 그것을 만도가 위로해주는 장면이 제시가 되고 있죠.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개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외나무다리라고 하는 공간에 걸어가는 만도와 진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 외나무다리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만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도는 없고 대신 고등어 묶음을 누가? 그렇죠. 진수가 들어주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고요. 그 장면을 용머리째가 이렇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그래서 이 작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장면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자, 10번. 가부터 다에서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소재를 찾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단어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전쟁 지팡이 수류탄 군의관 상위군인이 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무엇만? 그렇죠. 지팡이만 관련이 없죠. 그래서 10번의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라와 마를 바탕으로 해서 작가의 창작 의도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이 라마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만도와 진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볼게요. 진수를 없는 만도의 모습에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부모의 한계를 드러낸다? 오,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진수에 대한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만도의 모습에서 대화 단절의 문제를 지적한다? 대화 단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사랑을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이 장면에서 느껴졌잖아요. 다리를 건너기 어려워하는 만도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다리를 건너기 어려워하는 건 진수의 모습이었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만도와 진수처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쵸. 만도와 진수가 서로 협력하잖아요.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를 만도가 업어주고, 대신 한쪽 팔이 없는 만도의 고등어 묶음을 진수가 들어주고, 그쵸. 협력하고 있고요. 만도와 진수를 내려다보는 용머리째와 같이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자연물의 웅장함을 드러낸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작가의 애틋한 시선이었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마지막 서술형 문제인데요.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의 제목인 순한 이대의 의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써야 할건 제목에 뭐? 그렇죠. 의미예요. 자, 서술형에선 여러분이 무엇을 써야 되는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써야 될건 제목의 의미인데, 그것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렇죠.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자, 그러면 이 제목이 순한 이대란 말이죠. 자, 이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부자지간, 대를 이어서 이 순환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겪고 있는 순환, 근데 이 순환을 왜 겪어요? 그렇죠, 사회문화적 상황.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강제 징용을 갔다가 팔을 잃게 됐고요. 아들은 어디에 갔다가? 그렇죠.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쪽 다리를 잃게 되는 순환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이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겪어야 했던 순환이라고 여러분이 이 순환 이대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답에 이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답을 적어주시고, 이대의 의미도 있어야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 그리고 우리 순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순환까지 넣어서 여러분이 답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 우리 함께 풀기로 했던 부분까지 다 풀어봤고요.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를 해볼 텐데, 이거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오답노트를 작성해 보는 건데요. 오늘 선생님과 풀었던 1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기억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주시되,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답을 왜 골랐었는데, 내가 어떤 점을 놓쳤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내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오답노트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한 오답노트를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수업하느라 아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대단원 마무리 문제

사랑하는 EBS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네 가지 개념을 배웠는데 그 개념이 모두 잘 떠오르나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문제로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팔각형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정다각형의 둘레는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의 변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팔각형 변의 수가 8개죠? 한 변의 길이가 5cm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 8을 곱해서 그 둘레를 구해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정팔각형의 둘레는 5 곱하기 8, 40이죠? 둘레를 구하여 40cm로 나타내주면 된답니다. 다음은 직사각형 가와 나가 있어요. 이 둘 중에서 둘레가 더 긴 것의 기호를 써주는 문제예요.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주면 되는데 가로를 두 번 더하고 세로를 두 번 더해서 합해주는 거니까 가로 곱하기 2와 세로 곱하기 2를 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직사각형 가의 둘레는 8 더하기 5의 두 배에 13의 2를 곱하면 26, 그러니까 둘레는 26cm가 됩니다. 또 나를 살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이건 정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직사각형 나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자 이렇게 4를 곱해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 곱하기 4 하면 24cm입니다. 이처럼 정사각형 나 또는 직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직사각형 나의 둘레를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레가 더 긴 것은 26cm가 24cm보다 더 길기 때문에 기호를 써서 가로 답하면 되겠어요. 이어서 만나볼 건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예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9cm라면 이 둘레를 구할 때에는 9를 네 번 더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9 곱하기 4라고 하죠. 즉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의 4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마름모의 둘레 36cm. 문제의 답은 36cm로 나타내 주세요. 또 두 평행 사변형의 둘레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평행 사변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후 그 값의 두 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행 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후 그 값의 두 배를 하면 둘레를 구할 수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은 10 더하기 3의 2배, 13의 2를 곱해서 26cm 이렇게 둘레를 구할 수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은 한 변의 길이가 7c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6cm이므로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후 그 값의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더하기 6, 이 값의 2배를 하니까 13의 2를 곱해서 26cm가 되네요. 두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합을 구해서 26과 26을 더하면 50.

12로 표현되니까 문제의 답 52cm로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정다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이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40cm래요.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무엇이 될까요? 가와 같은 경우는 변의 수가 5개예요. 따라서 이때에 정오각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잖아요. 정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가 네모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 5를 곱해서 둘레를 구하는데 그 둘레가 40cm라고 했어요. 네모 곱하기 5가 4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모는 40을 5로 나눈 것으로 8.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경우는 변의 수가 4개인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정사각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에는 네모 곱하기 4, 그런데 이것도 그 둘레가 40cm니까 네모 곱하기 4가 40과 같다. 이때 네모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모는 40을 4로 나눠 주었더니 10이 되겠군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10cm로 답할 수 있어요. 이번엔 평행세변형과 마름모가 주어졌습니다. 이중 둘레가 더긴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세변형, 한 변의 길이가 9c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5cm라고 생각해 볼게요. 평행세변형은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든요. 이렇게 길이가 같은 변에 같은 표시를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에다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후그 값의 두 배를 하면 돼요. 9 더하기 5의 두 배도 좋고 5 더하기 9의 두 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의 2를 곱해서 28cm가 되는 것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8cm인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에 4를 곱해서 32cm라고 둘레를 구하면 돼요. 그럼 28cm보다는 32cm가 더 길기 때문에 평행세변형과 마름모 중에 둘레가 더긴 것은 마름모. 이렇게 써서 답하면 돼요. 둘레를 구해서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라고 정리해 둡시다. 이번엔 평행세변형의 둘레가 58cm로 주어졌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어 보는 거예요. 평행세변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몰라요. 네모 cm고요. 다른 한 변의 길이가 11cm예요. 평행세변형은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둘레를 구하는 식을 써보면 한 변의 길이에다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값에 두 배를 한 것이 바로 둘레가 된다. 네모 더하기 11의 2를 곱한 것이 58과 같다. 그렇다면 네모 더하기 11은 58을 2로 나눈 29라고 할수 있고, 네모는 29에서 11을 뺀 것으로 18과 같다라고 표현해야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18. 이렇게 주어진 평행세변형의 둘레를 활용하여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해 볼수 있겠네요. 네모 안에는 18을 써넣어 주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보니까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고 둘레가 각각 14cm인 직사각형을 두개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으로 그 넓이가 1제곱cm네요. 그러면 주어진 선분의 길이는 1cm 4번, 그러니까 이거 4cm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가 4cm일 때 세로를 몰라서 세로를 네모cm라고 해봐요. 가로 더하기 세로, 이 값의 두 배가 직사각형의 둘레인데 둘레는 14cm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4 더하기 네모는 14를 2로 나눠서 7이 되고요. 이때 네모가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즉, 가로가 4cm일 때 세로가 3cm인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완성해 볼수 있다. 이번에는요,
자, 이 선분을 우리가 세로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1cm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인 길이니까 5cm가 돼요. 그럼 이럴 때는 가로를 몰라서 가로를 네모cm라고 하면 네모 더하기 5의 두 배가 직사각형의 둘레, 즉 14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네모 더하기 5는 14를 2로 나눈 7이기 때문에 네모가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가로가 2cm인 바로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그려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직사각형 두 개를 각각 그려 나타내 보았어요. 다음 문제 보세요. 모는 한 칸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다.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도형은 1제곱센티미터의 몇 배인지를 확인해 줘야 하잖아요. 1제곱센티미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넓이를 7제곱센티미터라고 하죠. 또 1제곱센티미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배. 그래서 7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1제곱센티미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배. 그래서 9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각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 답할 수 있겠네요.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에는 각각의 도형이 1제곱센티미터의 몇 배인지를 확인하고 넓이를 구해주면 된답니다. 10번.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의 6배가 바로 6제곱센티미터가 되잖아요. 즉,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6개 모여있는 도형을 찾으면 돼요. 가는 1제곱센티미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이건 7제곱센티미터이고, 나는 1제곱센티미터의 6배로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는 1제곱센티미터의 6배로 6제곱센티미터이고, 라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넓이는 7제곱센티미터가 되죠. 마와 같은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6배니까 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면 나, 다, 마 이렇게 기호를 써볼 수 있죠. 문항 10번 해결되었어요. 11번. 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 여기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1제곱센티미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도형의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의 몇 배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에는 1제곱센티미터가 모두 몇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씩 두 줄. 22개에다가 6개, 6개, 22개에다가 12개를 더 더해주세요. 그러면 34개, 이와 같이 표현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1제곱센티미터의 34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34제곱센티미터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문제의 답은 34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해 주세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 넓이를 구해 볼수 있지요. 12번 문제예요. 조각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황색 조각으로 채워진 부분의 넓이가 모두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 요한 칸은 1제곱센티미터예요. 라고 넓이가 주어졌군요. 그러면 주황색 조각은 하나, 그리고 여기에 둘, 여기에 이렇게 셋만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황색 조각 하나는요. 그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의 4배예요. 그래서 1제곱센티미터의 4배. 그러면 이 넓이는 4제곱센티미터입니다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4제곱센티미터짜리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3 하면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4개씩
하나, 둘.

셋. 그래서 4 곱하기 3, 12, 12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답을 구하여 12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해 두세요. 조각 맞추기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또 넓이가 12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세로가 9cm, 이때 가로가 몇 cm일까? 그럼 우리 요 가로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해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어요. 즉, 네모에다가 세로가 9cm니까 9를 곱하면 바로 이것이 126과 같다라고 표현돼야죠.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럼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126을 9로 나누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할 수 있죠. 9, 1, 9, 9, 4, 36, 네모에는 14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가로는 14cm예요라고 구하면 되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와 같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해요. 또 14번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건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확인할 것은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와 같다라는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면 왼쪽에는 제곱미터, 오른쪽에는 제곱킬로미터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400만 제곱미터니까 100만 제곱미터가 4개 있는 거잖아요. 100만 제곱미터는 1제곱킬로미터와 같으므로 이것이 4개 모이면 4제곱킬로미터와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 4천만 제곱미터예요. 그럼 여기에는 100만 제곱미터가 40개 모인 것과 같잖아요.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짜리가 40개 모여서 40제곱킬로미터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기억해 두세요. 제곱미터가 제곱킬로미터가 될 때는 단위 앞에 수에서 0이 6개 지워져야 해요. 0이 6개 지워진다라는 건요 뒤에 있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제곱킬로미터와 같게 된다. 요렇게도 그 원리를 살펴두도록 하자고요. 15번 중요 표시되어 있네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를 구해주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왼쪽의 직사각형, 가로 17cm, 세로가 8cm. 이들을 곱해서 7, 8에 56, 1, 8은 8, 5와 더해서 13. 따라서 136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12cm니까 12 곱하기 12라고 표현하여서 144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죠. 그럼 넓이의 차이므로 144에서 136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제곱센티미터. 두 도형의 넓이의 차를 구하여 8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줍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16번. 가로가 2500cm, 세로가 1500cm인 직사각형 모양 수영장, 그 넓이를 구할 건데요. 단위가 제곱미터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원래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각각의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계산하면 제곱 센티미터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0이 하나, 둘, 셋, 넷, 0을 하나, 둘, 셋, 넷만큼 붙여주고 난 다음에 25하고 15를 곱해 보세요. 그럼 5, 25, 2, 5, 10, 5, 1은 5, 2, 1은 2 더해 주었더니 375. 그럼 이렇게 그 왼쪽에 375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곱미터로 바꾸세요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럴 땐만 제곱센티미터가 1제곱미터와 같더라. 따라서 이것을 제곱미터로 바꾸게 되면 바로 375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어요. 375제곱미터와 같구나. 이렇게 단위 사이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는 처음부터 2,500cm를 25m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1,500cm는 15m로 생각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바로 이때 넓이의 단위 제곱미터로 표현된다. 표현하면 375제곱미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의 답을 구하여 375제곱미터로 해결해 볼 수 있답니다. 이어서 만나볼 것은 17번 직사각형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일까?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는 6cm인데 세로는 30mm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cm로 바꿔주세요. 3cm가 되겠죠? 따라서 둘레를 구할 때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예요. 따라서 9 곱하기 2하니까 18, 이때 둘레니까 단위는 cm.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수는 똑같이 나오죠? 그렇지만 단위는 달라요. 넓이의 단위를 붙여서 넓이는 18제곱센티미터로 답해야 한답니다. 넓이가 28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가 7cm일 때 세로를 구하는 문제. 이건 어렵지 않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로를 구하려면 넓이를 가로로 나누면 된다. 즉, 네모는 28을 7로 나누어서 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 세로를 구하면 4cm로 답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만나볼 건 넓이를 측정하기에 알맞은 단위를 고르는 거예요. 공책의 넓이, 서울의 넓이, 교실의 넓이, 그리고 여기는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가 주어져 있어요. 공책의 넓이는 아무래도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죠. 서울의 넓이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곱 킬로미터, 교실의 넓이는 제곱 미터로 나타내는 것이 알맞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공책의 넓이는 1제곱 센티미터짜리가 몇개 모인 것의 넓이, 서울의 넓이는 1제곱 킬로미터짜리가 몇개 모였다, 교실의 넓이는 1제곱 미터짜리가 몇개 모인 정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20번. 가로가 3m, 세로가 1m인 직사각형 모양 게시판이 있고, 이 게시판에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정사각형 모양 종이를 겹치지 않게 붙인다. 모두 몇 장의 종이를 붙일 수 있을까? 3m는 300cm와 같잖아요. 따라서 가로에는 20cm짜리가 15장. 그 다음에 세로 1m는 100cm이기 때문에 그러면 20cm짜리가 5장. 그 얘기는 이 직사각형 모양 게시판에는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가로로 15장씩 5줄 붙일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75라고 나타낼 수 있네요. 75장 붙일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로 15장씩 세로로 5줄이기 때문에 15와 5를 곱해서 답해 주어야 한답니다. 다음은 교과서 속 응용 문제예요. 둘레를 알때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 4를 곱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럼 문제를 바로 볼까요? 정칠각형의 둘레가 28cm일 때한 변의 길이는 몇 cm일까? 한 변의 길이를 네모 cm라 하면 네모에다가 정칠각형의 변의 수는 7개니까 7을 곱하면 28이 돼요.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그 둘레를 변의 수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 한 변의 길이는 4cm가 되겠습니다. 또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둘레가 같을 때 직사각형의 세로가 몇 cm일까? 세로를 네모 cm라고 해봐요. 마름모의 둘레는 8 곱하기 4로 32cm란 말이죠.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로 구하는데
바로 이것이 3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를 통해서

0: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10 더하기 네모는 31을 2로 나눈 16과 같아서 네모에 6이 들어간다라는 걸할수 있죠. 직사각형의 세로는 6cm로 답해줍니다. 또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의 둘레가 같을 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네모 센티미터라고 해볼까요? 이 경우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다 변의 수 4를 곱해서 6 곱하기 4하니까 24cm가 된단 말이죠. 정삼각형의 둘레는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에 3을 곱해서 이것이 24와 같다. 네모 곱하기 3은 24와 같다. 그러니까 네모는 24를 3으로 나누어 8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cm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넓이를 할때 변의 길이를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예요. 가로는 9cm네요. 이때 세로를 구하려고 해요. 세로를 우리가 네모 센티미터라고 나타낸다면 넓이는 9 곱하기 네모가 36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네모는 36을 9로 나누어 4. 직사각형의 세로가 4cm가 되는 거죠. 그럼 연습해 볼게요. 지금 넓이가 45제곱센티미터인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15cm래요. 세로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5 곱하기 네모가 바로 45가 돼야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때 네모를 구하려면 넓이를 가로로 나눠주면 돼요.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3이니까 이때 세로는 3cm로 구해주면 된답니다. 또 넓이를 알때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가 7cm일 때 세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 세로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해봐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7과 네모를 곱한 것이 바로 56과 같더라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 7 곱하기 네모는 56제곱센티미터.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할 때는 넓이를 가로로 나누면 세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모는 56 나누기 7을 하여서 8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사각형의 세로는 따라서 8cm로 답할 수 있답니다. 또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세로가 5cm일 때 가로를 구해 볼게요. 이때 가로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해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모 곱하기 5가 60과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즉, 가로를 구하려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세로로 나누면 된다. 60 나누기 5는 12와 같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가로는 12cm여라고 할수 있죠. 넓이를 알때 변의 길이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를 구하는 유형.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각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다시 그들의 차를 구하는 것으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넓이 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익혀 두자고요.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배웠던 내용들은 한번더 살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전용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31강에서 만난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북2 준비하고 자리에 앉으셨나요? 오늘은 대상을 설명해요. 7번째 시간이라서 북2가 필요하죠. 오늘은 핵심 복습 정리하고 쪽지 시험 10문제 풀어본 뒤에 학교 시험 만점왕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풀어볼게요.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야 되겠죠.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만들어진 시대는 다르지만 색과 무늬는 같다. 정답은 X였습니다. 만들어진 시대도 다르지만 색과 무늬도 달랐었죠. 고려 청자는 푸른빛이 돌지만 조선 백자는 흰색이었고요. 또 무늬도 고려 청자는 섬세하고 화려하지만 조선 백자는 절제된 단순한 그런 아름다움을 주었었죠. 공통점도 있지만 시대 그리고 색, 무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랐던 차이점을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이번 단원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했었죠.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는데요.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조사한 내용은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면 좋을까? 또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구조를 알고 요약을 하면 아, 맞아. 이 글이 길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내용이었어.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였어. 아니야, 특징을 열거하는 그런 글이었어. 글에 글마다 구조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추리면서 여러분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설명하는 글의 구조 세 가지 선생님이 이름을 빈칸으로 뽕뽕뽕 뚫어놨는데요. 어떤 구조인지 특징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설명하려는 대상이 이것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글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했는데요. 무엇을 나열하죠? 그렇죠. 특징.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열거 구조입니다. 열거 구조. 열거 구조. 열거 구조로 설명하게 되면 대상의 여러 정보를 이것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항목별로요. 항목별로. 항목별로.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어떤 모양의 특징일까? 소리의 특징일까? 이런 것들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가방이에요. 가방이 있을 때 이 가방의 특징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가방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이 가방은 어떤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항목별이라고 하죠. 크기, 모양 또는 무늬 이런 것들요. 그래서 열거 구조로 설명할 때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에요. 자, 뭘까요? 시간이나 장소가 바뀌고 있어요. 또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는 이거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항목별로는 열거 구조였는데 이 구조의 특징은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렇죠? 차례대로. 차례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우리 무조건 무슨 구조라고 해요? 순서 구조, 순서 구조.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이 여러분 나열 특징

번을 나열했다고 해서 나열 구조 아니고요. 차례대로 설명했다고 해서 차례 구조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글의 구조를 설명하는 단어들이고 구조의 이름은 뭐예요? 열거 구조, 순서 구조 이런 거 시험으로 나왔을 때 나열 구조나 차례 구조 이렇게 쓰지 않도록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순서 구조로 설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방법이나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때 이런 순서 같은 거 알려주죠. 첫 번째로는 물을 끓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을 넣습니다. 이런 것은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례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차례가 바뀌면 맛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요리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드는 거, 우리 폐연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지문에서 읽어봤는데, 그것은 차근차근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 미술 수업을 떠올려보면, 뭔가를 그리거나 아니면 종이접기를 할 때, 선생님께서, 자, 첫 번째는 무슨 색 색종이를 꺼내세요. 꺼냈으면 반으로 접으세요. 그다음 반으로 접었던 것을 펴서, 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근차근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열거 구조나 또 뒤이어질 세 번째 구조를 사용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가 변해요. 시간이 변하거나 장소가 이동하거나 단계가 있어요. 또는 일어난 일이 차례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할 때는 순서 구조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시고요. 자, 마지막 이 구조는요. 뭐뭐 이상해. 자, 몇 가지 이상해입니다.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것은 한 가지 대상을 설명하는 것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하죠. 비교와 대조. 물건을 살때 이것이 더 좋은가, 이것이 더 좋은가, 비교하는 거.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것을 보고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비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대조, 어떤 것이 같고 다른지 이렇게 맞추어 보면서 하는 것을 대조라고 하니까 두 가지 이상에서 공통점, 같은 게 뭐가 있나, 다른 게 뭐가 있나 찾아보는 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 구조로 설명을 하게 되면 두 대상의 무엇과 무엇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위에서도 나와 있지만 같은 점, 공통점, 공통점, 차이점, 다른 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많이 불리기는 한데 각각의 뜻도 알아둬야겠죠? 예를 들면 우리의 공통점은 국어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또는 5학년 학생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같은 점이죠. 또 차이점은 뭐 전국의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테니까 사는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키 같은 것들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의 뜻, 국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단어도 한번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아주 알아보기 쉽게 적거나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선생님이 마음먹으면 문제를 한 10문제도 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험 보기 전에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이 표의 내용만 머릿속에 꼭꼭 넣어둬도 걱정하실 것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럼 이 구조의 이름은 우리가 다 채워 보았는데요. 이런 구조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지? 큰 힌트가 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조들을 드러내는 말 한번 살펴보니까 열거 구조는 대상의 특징을 항목별로 나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열을 할 때는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 특징을 잘 들어봐. 첫째, 이런 특징이 있어. 둘째, 이런 특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구조가 열거 구조구나. 여러 가지를 나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라고 하니까 순서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순서는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니까, 1, 2, 3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단계나 순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열거 구조의 예시

까지 먼저 보자면 십장생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보통 무언가의 특징을 항목별로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열거 구조였었죠. 그리고 순서 구조는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이 사용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가방을 내려둔다. 다음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뒤 옷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런 거 순서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예시로는 이렇게 쓰일 수 있네요. 폐연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그것을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순서를 모르겠어. 차근차근 알려줘 하는 거잖아요.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가 쓰이면 우리가 구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비교와 대조 구조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막 대상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세 가지 구조 중에 가장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실 것 없는 게요, 공통점이라는 건말 그대로 똑같은 점이잖아요. 이것을 알려주는 단어는 비슷하게, 같게, 모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비슷하다, 생김새가 비슷하다, 키가 비슷하다 이럴 때 쓰이잖아요. 그리고 같게, 모두 똑같아요. 모두 그래, 우리는 모두 학생이에요. 이런 것들 공통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은 뭐예요? 다른 말 그대로 다른 거, 너와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면 하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 본문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반면이란 단어가 나왔네 하면 그렇게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반면이라는 단어는 앞서서 설명한 것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올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구나. 아, 그래서 비교와 대조 구조일 거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겠죠? 자,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소나무와 잣나무, 일단 대상이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나무만 가지고 특징을 설명했으면, 열거 구조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 잣나무라는 것도 하나 가지고 와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무엇이 같은지, 무엇이 다른지 얘기를 하는, 이런 예시에서 활용되는 것이 비교와 대조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머리에 넣고, 실제로 본문을 만나봤을 때, 이렇게 드러내는 말들을 통해서, 아, 확실히 이런 구조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풀 때요. 자, 그리고 틀로 그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려고 할때 열거 구조에서는 한 가지 대상의 특징을 나열한다고 했었죠. 나열하는 과정에서 첫째, 둘째 이런 말이 쓰이겠죠. 여기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순서는 여기 화살표 있죠? 선생님, 이걸 크게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 오는 것이 두 번째로 가면 안 돼요. 열거 구조에서는요, 둘째에 있는 내용과 셋째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순서 구조에서는 마지막에 있어야 될 내용이 첫 번째로 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그리고 쓰이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먼저 이런 말 쓰이고 다음으로 그 뒤로 난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런 단어가 쓰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순서를 알려주는 낱말이 꼭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대조 구조는 두 가지 여기선 두 가지 대상인가 봐요. 두 가지 대상의 이 부분에는 같은 점 공통점이 오고 여기는 이제 다른 점 각각의 특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틀로 우리가 또 구조를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려고 할때첫 번째로는 알맞은 내용을 선정합니다. 자, 글을 쓰는 이것과 이것 사람을 정합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지 하는 거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목적. 무엇을 알려주려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의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설명하고 싶은 이것이나 주제. 그렇죠. 대상.
선생님이 이

이 단원을 시작할 때이 대상이 최우수상 대상할 때그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고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겠죠. 너로 정했어. 너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그럼 너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까? 내용을 떠올리고 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세 가지 배웠던 거. 글의 구조. 그렇죠? 구조를 선택하고 그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쭉 정리를 하게 되겠죠. 사람 몸에 뼈가 있고 살이 붙는 것처럼 기본 뼈대 구조를 선택하고 거기에 살을 덧붙이듯이 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단계에 따라 설명한다면 순서 구조가 좋겠고 특징을 나열한다면 열거 다른 것과 비교해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온다면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쓰는 과정은요, 처음에는 일단 계획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겠구나.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글을 쓰고 이 과정이 있는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점검하기라고 했습니다. 글을 쓴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썼잖아요. 목적에 맞는 단계 무엇이와요?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한다는 건 나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너희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 내가 설명해 줄게. 공유를 하고 나서 나의 글쓰기 과정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쪽지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열거 구조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무슨 구조요? 열거 구조. 나열 구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서술형 문제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열거 구조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가. 시간이나 절차 등을 순서대로 설명.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 뭐였죠? 순서 구조였잖아요. 순서 구조. 나.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 아, 이게 열거 구조죠, 열거 구조. 둘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였지요? 문제에서는 열거 구조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관계 있는 글의 구조를 쓰시오. 아, 틀을 보고 이게 무슨 구조게 물어보는 건데요. 어떤 대상이 있고, 화살표가 없는 거 보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동그라미 두개 있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 대상은 아닌 것 같네요. 어떤 특징을 나열하는 구조? 열거 구조. 열거 구조. 이렇게 틀의 모양만 봐도 어떤 구조인지 여러분, 이름을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이것에 따라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글은 순서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순서 구조의 특징 우리 핵심 복습에서 정리했었죠. 시간이나 장소가 이렇게 변해요. 또는 1단계, 2단계 하는? 그렇죠. 단계에 따라. 1단계는 이것입니다. 1단계가 됐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다 순서, 차례가 있는 거잖아요. 빈칸에 올 것은 단계다. 여러분 문제를 풀때 구조가 중요하니까 무슨 구조인지 쓰세요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그 구조를 설명하는 곳에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4번. 이번에는 순서 구조와 관련 있는 거네요. 십장생의 특징을 나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열거 구조거든요. 2. 소나무와 잣나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오는데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죠. 이제 바로바로 나오죠, 여러분들도.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순서 구조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해도 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틀도 알고 그 구조의 특징도 알고 어떨 때 그런 구조가 사용되는지도 알고 구조를 드러내는 말들도 이제 다 안다고요. 그래서 순서 구조와 관련 있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5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에 알맞은 글의 구조입니다. 두 대상. 아,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두 대상.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렇게 말만 살짝 바꿨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아시나? 같은 점이라는 것은 공통점이고, 다른 점이라는 것은 차이점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하는 글은 뭐예요? 비교와 대조구조죠. 자꾸만 선생님은 이 구조 이름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리고 싶어집니다. 두 대상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 비교와 대조구조가 정답이고요. 6번. 자, 이 구조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다. 여기도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네요. 아직은 모르니까 한 문장 더 읽어볼까요? 두 도자기는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아, 우리가 배운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네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 그리고 모두라는 것은 뭘할수 있는 단어였어요? 공통점을 알수 있는 단어였고, 다른이라는 것은 차이점을 알수 있는 단어였으니까 어떤 구조가 어울리나요? 비교와 대조구조. 비교와 대조구조.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돼야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만나는 문제는 비슷한 유형이지만 내용은 다 다른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 어떤 단서를 찾아야 될까? 이거 무슨 구조였지? 아, 맞아. 비교와 대조 구조였지? 여러분 손이 기억할 거예요. 물론 머리도 기억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라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만점을 만드는 거니까 계속해서 또박또박 바른 글씨로 적으셔야 돼요. 안다고 해서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손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대조구조예요. 7번. 글의 구조와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아, 이게 이 구조구나 알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낱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모두 다르게 공통점, 차이점 나타낼 수 있는 구조는 비교, 대조구조죠. 첫째, 둘째, 선생님, 이거 순서로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둘째 있는 특징과 첫째 있는 특징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나열하는 거죠. 대상의 특징을. 그러니까, 열거. 먼저,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와 먼저, 마지막으로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쵸? 먼저는 가장 처음에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가장 끝에 해야 돼라는 거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8번.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알맞은 내용을 선정할 때, 즉 고를 때 다음과 관계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일종의 다짐이기도 한데요. 아, 내용을 선정할 때 이것과 관계 있는 건 뭘까요?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단계인가요? 혹은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건가요? 구조를 뭘로 하지? 뭐두 가지 이상인가? 특징을 나열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예요? 읽을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글을 읽을 사람들을 선정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에 대해 내가 한번 자세히 알려줘야겠다. 이것이 글을 쓰는 목적이 되겠죠. 왜그 글을 쓰는데? 아, 국가유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으니까 알맞은 것은 1번이네요, 1번. 9번. 쓸 내용에 어울리는 구조를 알맞게 선택한 친구. 자, 구조를 선택하는 거네요. 현수.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고 싶다면 열거 구조가 적절한가요? 과정이라는 것은 이것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고 하는 거니까 열거가 아니라 순서 구조가 와야 되겠죠.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해서 설명하려면 비교와 대조구조가 적절해요.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비교하려면 비교와 대조구조. 그대로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라오니가 알맞게 선택한 거죠. 과정, 단계 이런 것은 무조건 순서구조예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을 쓸때 가장 먼저 할 일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글쓰기, 점검하기, 계획하기, 공유하기.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을 우리가 찾아 봅시다. 자, 가장 처음에 뭐예요? 글부터 쓰나요? 다안 했는데 점검부터 하나요? 계획하기, 공유하기 중에서 뭐죠? 계획을 먼저 하죠. 우리가, 아, 나 이번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해보겠어 할때 계획표를 짜기도 하잖아요. 무엇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획을 먼저 하죠. 우리가 문제에선 아니지만 순서를 적어보자면 계획하기 첫 번째, 그 다음에

0: 글을 쓰고 내가 쓴 글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마지막에 잘 됐는지 점검하는 그런 순서였죠. 순서를 적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더 심화된 학습을 해봤어요. 정답은 계획하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만점 문제 풀수 있어요. 준비가 정말 다 되었거든요. 북투의 24쪽 펼치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둘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글의 아주 처음 부분은 아니네요. 첫째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창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각각이 상징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문단이네요. 셋째, 십장생은 전통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깊은지 설명해 주겠죠? 옛날 그림이나 조각, 가구, 병풍에서 십장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별로 십장생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 열거 구조네요. 자, 나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여러분. 십장생 글 아니에요. 먼저라고 했으니까 구조가, 아, 순서 구조겠구나. 패연수막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거하고, 빼낸 다음에 가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선생님, 다 읽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것만 한번 봅시다. 필요한 크기만큼 자르는 게 폐연수막을 분리하는 것 다음의 순서이고요. 그 다음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그뒤 어떤 순서. 마지막으로 할 것은 모양을 종이에 그려서 틀을 만들고 위에 대고 잘라서 바느질한다. 이런 것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도 다른 글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하는 거 보니까 비교와 대조 구조이구나. 자, 둘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쓰임새가 다르다.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죠. 송지는 이렇게 쓰고 송화가루는 이렇게 쓰는데 잣나무의 열매는 또 이렇게 쓴다. 차이점을 나타내는 글이네요. 자, 문제 빠르게 볼게요. 1번. 가부터 다의 글의 종류입니다. 자,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다 달랐지만, 글의 종류는 뭐예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3번. 십장생을 설명하는지, 폐연수막으로 가방 만드는 걸 설명하는지 다 달랐지만, 설명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2번. 글 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는 건데요. 소나무는 고고한 성품을 상징한다.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한다. 산과 돌, 달은 생명이 없어서 십장생에서 빠졌다. 예술 그림이나 조각 등에서 십장생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전통예술의 십장생이 널리 사용되었다. 알맞은 거 보여요, 여러분? 일단 2번의 내용이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5번의 내용이 맞죠, 그쵸?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전통예술의 십장생이 널리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2번과 5번 알맞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글 나에서 설명하는 게 뭐였죠? 무엇을 하는 방법? 그렇죠.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어서 순서 구조가 사용됐었습니다. 4번. 글 다에서 할수 있는 소나무의 쓰임 두 가지예요. 잣나무 아니고 소나무니까 일단 3번 뺄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 2, 4, 5를 보니까 소나무의 열매 고소하고 영양가 높다. 이건 잣나무에 대한 설명이고 송화가루 다식 먹는 데 쓰인다. 오, 이건 맞았어요. 소나무는 조각하고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아니었고요. 송지는 현악기에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한다. 아, 여기에 또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잣나무니까 3번은 틀렸고 알맞은 것은 2번과 5번이었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글의 구조, 가는 뭐였어요? 십장생에 대한 거였죠? 특징을 나열하는 거였고, 나는 우리 가방 만드는 방법이었으니까 3과 이어질 수 있겠고, 다는 비교와 대조하는 거였죠?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봇카풀리 안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어떠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부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 시간은요, 식물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도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나뭇잎의 그림이 보이고요. 질문을 읽어보면요, 식물은 왜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식물을 키울 때 물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식물에게는 빛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 식물은 이 빛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오늘 시간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요. 무엇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광자가 빛광자로서요, 빛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을 텐데요. 그림을 보면요, 식물 세포 안에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이 초록색 알갱이의 이름이 엽록체인데요. 엽록체가 초록색깔을 띠는 이유는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는요, 빛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엽록체 안에서 무엇이 바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바로 이 광합성에 대한 정리입니다.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요, 무엇과 무엇을 원료로 한다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무엇을 받아? 빛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을 합성할 건데요. 우리 그때 양분의 이름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리고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는 산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그리고 광합성의 산물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요,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빛에너지는요, 광합성의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이산화탄소는요, 어떻게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걸 살펴보려면요, 우리 잎의 구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식물의 잎의 표면에는요, 주로 이 기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잎 뒷면에 이 기공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기공은요, 말 그대로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인 이 공기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요. 이 기공은요, 두 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변 세포의 이 공자가 이 기공의 공자와 같거든요. 그래서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이름을 공변 세포로 지었습니다. 즉, 이렇게 두 개의 공변 세포가 기공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물은요. 우리 식물 키울 때 주로 물 어디로 주나요? 우리 흙, 뿌리 쪽에다가 물을 따라줍니다. 즉, 식물은요. 물을 흡수해요. 어디에서 흡수해요?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흡수한 물은요, 어디를 따라, 물관을 따라 잎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잎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관련된 실험이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랑색 BTB 용액이 노랑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는데요. 일단 우리 BTB

용액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 BTB 용액은 용액의 산성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그러면요, 이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랑 색깔을 띠고요. 그리고 중성일 때는 무슨 색? 초록 색깔을.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파랑 색깔을 띠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파랑색 BTB 용액이었던 것에 무슨 색이 될 때까지,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을 거래요. 하고. 우리가 날숨에는 주로 어떤 기체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보통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요, BTB 용액에 녹아들면서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날숨 속에 무엇이 BTB 용액의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에 녹으면서 산성이 되어서 노란색으로 변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관 A씨에 노란색 BTB 용액을 넣고 B와 C에는 검정말을 넣어서 그림과 같이 장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요, 똑같이 노란색이 된 BTB 용액에다가 B와 C에는 무엇을? 식물인 검정말을 넣고요.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무얼로 감쌌어요?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어요. 그렇다면 C에는 빛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근거를 하면 C의 경우는 빛에너지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수 없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요, 지금 검정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또 빛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용액에 넣은 거니까 물도 공급이 되겠죠. 따라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B 시험관에서는 모두 충족이 되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빛이 비치는 곳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B는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다고 하네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던 BTB 용액이 다시 초록색에서 파랑 색깔로 바뀌는 이유는 염기성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때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BTB 용액이 파랑색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CO2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파랑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건이 BTB 용액 안에 무엇이? CO2, 이산화탄소가 사라졌겠구나. 그럼 그 이산화탄소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무엇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했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요. 시험관 A와 C는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 그대로, 즉 CO2가 녹아있는 상태로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아까 얘기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구나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물을 보시면요.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무엇을 따라? 물관을 따라서 입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 선생님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그 양분을 우리는 포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도당 그림 보시면 지금 입자가 한 개죠. 우리가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한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자니 저장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여러 개를 붙입니다. 즉, 우리가 다당류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때 다당류를 녹말이라고 해요. 아,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는 일시적으로 녹말로 바꾸어 저장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화면에 나올 건데요. 이 녹말을 확인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우리는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오딘 반응이 뭐냐면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녹말에 뚝 떨어뜨리면 이 아이오딘의 색깔이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에요. 뒤에 실험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거고요. 자, 포도당과 함께 만들어진 기체는 산소입니다. 산소는요, 우리 식물도 동물처럼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의 산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남은 산소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무엇이라고? 그렇죠.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대부분의 식물에서 포도당은요, 결합하여 무엇으로 바뀌어? 녹말로 바뀌어 엽록제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자,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기체는요, 무슨 기체? 산소 기체였고요. 산소 기체의 일부는요, 식물의 무엇에? 숨을 쉬는데, 호흡에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산물에 대한 실험이 교재의 필수 탐구로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그리고 다음에 배울 동물과 에너지는 관련된 탐구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둔 후 검정말의 입을 떼어 현미경으로 관찰한대요. 아, 빛에너지를 충분히 줬구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한후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유격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고요. 녹말이 있었다면 이 용액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바로 이 에탄올이에요. 아니, 이 검정말을 왜 굳이 에탄올에 넣어서 또 물중탕까지 할까요? 에탄올에 이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하면요. 이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 있잖아요. 그 색소가 에탄올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엽록소 굳이 왜 에탄올에 빠져나오게 하나라는 걸좀 보면요. 우리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엽록소는 이미 색소예요. 색소가 있는 것의 색깔 변화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불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염색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머리 색깔을 먼저 뺍니다. 탈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색을 한 다음에 빨간색 염색약을 묻힐 때 훨씬 더 빨강색의 색깔이 잘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에탄올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 넣고 물중탕 하는 이유는 이 엽록소를 에탄올로 녹아 나오게 함으로써 탈색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탈색을 거치는 이유는 지금 아이오딘 반응에서 색 변화를 완벽하게 관찰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결과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잎의 엽록체가 무슨 색깔로 변했대요? 청남색으로 변했대요. 여기 그림을 봐도요. 앞에 봤던 엽록체 색깔에 비해서 조금 더 청색깔이 뚜렷이 보이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엽록체 안에 무엇이 있구나.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광합성은요, 식물 세포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왜? 엽록체에서 녹말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자, 2번. 빛을 받은 검정말의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엽록체가 무엇으로 어떤 색깔로 변해요? 그렇죠.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아,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청남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이 엽록체 안에는 무엇이 생성되었구나, 녹말이 생성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으로도 완벽하게 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와 산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요, 빛의 세기도 충분히 강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될것 같고요. 또 식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바로 온도도 잘 적정선에서 유지가 돼야 합니다. 한번 그래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처음에 광합성량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요. 우리가 당연히 빛에너지를 이용

이용하여서 양분을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광합성량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식물체 안에서 그 안에서도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식물체 안에 있는 엽록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엽록체가 충분한 빛을 받아서 다 자기의 최대치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광합성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엽록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세게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나머지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요, 광합성량 처음에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래프 볼게요. 우리 빛의 세기 그래프랑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광합성량도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같은 이유로, 즉 엽록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 나오는 걸 거고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다른 두 조건이 일정할 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증가할 거고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진 않고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온도 그래프는요. 두 그래프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합성량이 축축축축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최고점을 딱 찍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급격히 툭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온도가 올라간다고 광합성량이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꺾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식물체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래요. 우리 생명활동에는 필요한 효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백질, 살코기 불에다 구우면 모양이 변형되면서 다른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우리가 적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고 광합성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광합성을 할수 없을 정도로 효소가 망가지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 키울 때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일정이 감소하긴 하는데 어떻게 감소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알아봤는데요. 관련된 실험, 교재에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확인 실험이래요. 우리 앞에 그래프에서 우리가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할 거야. 일정 수준까지는 꼭 계속 증가해라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자, 시금친 입이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 측정 실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금친 입에 입맥이 없는 부위를 구멍뚫이로 뚫어서요, 입조각 수십 개를 만든대요. 지금 그림처럼 우리가 조각을, 이렇게 입조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2번. 같은 양의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에 둥근 입조각을 각각 10개 이상 넣어 가라앉힌대요. 가라앉힌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라는 걸 보면요. 그림 보시면 일단은 주사기 안에다가 그 입조각을 막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기 주사기 입구 쪽을 손으로 막고 이 아래쪽에 있는 피스톤을 쭉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기면요. 이 주사기 안에 압력이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입 안에 있던 공기, 기포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공기들이 입에 있던 공기가 나가면 입의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둥둥 떠있던 입이 쫙 가라앉게 돼요. 아, 이렇게 입을 가라앉히는 과정은 이 입조각 안에 들어가 있던 무엇을,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저 볼게요. 3번. 두 개의

스피커 A와 B에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요, 50ml씩 넣고요. 주사기로 가라앉힌 입조각을 각각 10개씩 넣는데요. 비커에 탄산수소 나트륨 넣은 다음에 여기다 입조각 넣는 건 알겠는데, 왜 여기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굳이 넣냐라는 걸 보면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무얼 제공해요?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요. 지금 광합성량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4번이요. 비커 AB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각각 10cm, 20cm가 되도록 하여 빛을 비추어주며 각 비커에서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대요. 여러분들. 이 비커에다가 빛을 비쳤더니 왜 입조각 떠오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입조각 빛에너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산화탄소 공급했고 물도 있으니 무얼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도 만들지만 나오는 기체가 있죠. 뭐예요? 산소 기체입니다. 그 산소 기체가 발생되면서 이 입조각에 붙어요. 그래서 이 입조각이 산소 기체에 의해서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A와 B 중더 빨리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것, 즉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다 떠오른 비컨 무엇일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 A라고 예상했다면 아주 잘 추측을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A가 전등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B보다 빛의 세기가 더 커요. 따라서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게 걸리겠구나. 왜? 같은 시간 동안 광합성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을 거니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뭐예요? A예요. 왜 A예요? 식음 침입 조각과 정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엇이 강하다? 빛의 세기가 강하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무엇이 산소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구나라고 우리는 이 실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잘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날숨을 불어넣어 파랑색에서 노랑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이용해서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대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A와 C의 색깔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알아봤던 실험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B에서만 검정말 식물이 있고요. 빛에너지 제공되고요. BTB 용액에 날숨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B에만 색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왜?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B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요? 우리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랑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랑색이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아, B는 파랑색으로 바뀔 수 있겠다. A는요, 식물이 없어요. 그럼 색 변화 없겠죠. 노랑색 그대로일 거고요. C의 경우는요, 검정말은 있었지만 빛에너지가 차단됐어요. 아, 광합성 못했으니 여기에도 그대로 노랑 색깔로 색 변화 없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합성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여러분들 광합성 온도 영향 받았죠? 일정 온도 이상 되면 갑자기 광합성량이 바로 꺾였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렸고요.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은 녹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무엇이다? 단당류인 포도당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녹말로 바꾸어 저장한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어 아니요. 우리가 남은 거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5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돼서 물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잎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 잎의 일부분을 알루미늄 포일로 가린 후 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놓아둔대요. 그럼 이 포일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 이플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한데요. 선생님이 이 과정 뭐라고? 탈색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유액을 떨어뜨린 후 변화를 관찰한대요. 아, 녹말이 생성되었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기억. 간은요, 광합성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 여러분들, 우리 지금 포일로 가렸다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무엇을 차단한 거예요? 빛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광합성에 필요한지 알아보는 과정일 것 같고요. 니은, 나는요, 엽록체 속의 엽록소를 제거하여 탈색시키는 과정. 맞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다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가린 부분은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 청남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었는데, 가린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광합성을 할수 없고요. 그러면 녹말이 생성되는 그러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남색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녹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 증가하나요? 아니요, 녹말은 산물이었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양 계속 증가 아니라 일정 순간부터 갑자기 감소하죠. 틀렸고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했나요? 아니요, 이산화탄소 농도였을 것 같아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 양 일정해진다. 왜? 우리 엽록체의 개수 일정하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보다 높아지면 광합성 양 급격히 감소요? 아니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금치잎 조각을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요. 각 비커에서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대요. 아까 함께 살펴본 실험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데서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잎 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빛의 세기가 더 강했던 A입니다. 니은.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 맞죠? 디귿, 전등과 비커 B 사이의 거리가 10cm로 줄어들면요. 즉, 빛의 세기가 더 강해지면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 산소 기체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귿 또 정답. 그래서 5번이라고 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 무엇이었어요?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죠. 즉, 빛의 세기가 광합성 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에서는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대요. 또, 무엇은 주로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있고요. 초록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몇 강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변 꼼꼼히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광합성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식물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왕관 대신에 만점왕만 가질 수 있는 이 슬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만점왕 학교 시험을 받아라! 네, 이번에도 여러분이 왕관을 쓸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관용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발이 넓다. 발이 이만해.

많을까요? 네. 보는 사람이 많다. 눈이 많다. 그죠? 눈을 여기 이렇게 다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예. 사람이 많으면 눈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겠죠? 보는 사람이 많다. 눈이 많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이건 발 빠르다.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코가 높다. 단체에 들어가거나 일의 계통에 참여하다. 이거 발을 디디다. 예. 그다음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바로 5번이죠? 네. 이렇게. 예. 나머지 것들도 예, 관용어 속에 들어가는 그 몇몇 예, 몇몇 그 말들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발빠르다가 있고요. 길을 재촉하다가 있습니다. 이 길을 재촉하다는 다른 말로 발걸음을 재촉하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어요. 재촉이 뭐라고요? 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그 얘기를 했는데 이 예시를 기억할 거예요. 봄을 재촉하는 비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봄을 재촉하는 비이 말은 봄이 빨리 오라고 조르는 거야. 누가? 예. 비가, 예. 그러니까 봄비란 얘기지. 예. 그렇게 재촉하다를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발 빠르다. 길을 갈 때에 빨리 서둘러 가다. 네. 요겁니다. 네. 길을 재촉하다. 뭐, 발걸음을 재촉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대화의 빈칸에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 기억하죠? 요 상황, 예, 항상 상황이 중요하다고 해서 관용 표현을 사용할 때는 관용어나 속담이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미술용 연필이 없어. 어떻게 하지? 그다 그거 없으면 나 못해. 땡땡땡땡땡.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귀 기울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땡. 네. 눈을 붙이면 예, 한숨 잡아. 그러면 미술용 연필이 딴 하고 생겨날 거야. 이거 아니죠? 발이 묶이면 머리를 맞대면 공든탑이 무너지면 정답은 여기죠. 야, 머리를 맞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방법을 찾는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대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예, 뜻이 있잖아요. 머리를 맞대다. 자, 그래서 4번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용 표현을 잘만 사용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요 말. 요 말. 네. 요말 한번 없애볼까요? 없애볼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아무리 찾아봐도 미술용 연필이 없어. 어떻게 하지? 머리를 맞대면 될 거야. 이래도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맞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대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관용 표현은 그말 한마디에 뜻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 딱 써도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네. 자, 그래서 예, 문제 풀었고요. 다음 관용 표현 가운데 말의 중요성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중요성 계속 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 말을 많으면 쓸 말이죠, 그거. 그치?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말 실수도 그만큼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말 실수하는 거 무서워 이런 사람은 말수를 좀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벼 이삭은 이글스로 고개를 숙인다. 자, 여기 말다 들어가네요. 기역과 디귿인데 기역 디귿 예, 요거네요. 2번 네, 요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고래는 덩치가 이만큼 크지. 푹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새우가 있어. 어떤 일이 생길까? 예. 약자와 아저저저 강자죠. 강자와 강자가 싸울 때그 사이에 낀 약자에게 손해가 갈 때. 예. 그때 이런 말을 쓰죠. 고래가 싸울 때는 새우는 약간 예, 비껴 서 있는 게 좋아. 다음 대화에서 밑줄 그은 속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산도 잃어버렸지. 학교 숙제도 안 가져왔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

야, 아침부터 계속 일이 꼬여. 머리가 아파. 아, 너 오늘 정말 운이 안 좋았구나.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나쁜 일이 잇따라 생길 때, 아, 엎친데 덮친 격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사자성어로도 쓸 수가 있죠.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를 더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나쁜 일이 잇따라 생길 때 설상가상으로 말이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산도 잃어버리고 학교 숙제도 안 가져왔어.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자, 그런데 요걸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산 잃어버렸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학교 숙제도 안 가져온 걸 이제 알았어. 뭐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대화 속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속담은 아니지만, 네,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다. 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빈칸이 보이죠? 아, 제목을 쓰라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길을 지나던 이방의 아들이 이방에게 물었어요.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 오라시는데, 이 겨울에 어찌 구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따라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들이, 어? 얘는 웃어. 아버지는 길이, 저기, 눈앞이 캄캄하고 앞일이 막막해서 너무나 고민스러운데, 이 아들은 실실 웃어요. 왜 그럴까? 아버지, 이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뭐, 이렇게 웃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이? 식은죽 먹기가 뭘까요? 죽은 원래 막 뜨거우면, 뜨거워, 뜨거워,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죽이 식었어. 맛있네. 예. 아주 쉽게 먹을 수 있죠. 예. 아주 손쉬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날, 이방의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방의 아들을 본 사또가 말했죠. 무슨 말할것 같아요? 웬일로 왔냐? 아버지 대신에 내가 온걸 보니까 뭐 산딸기라도 가져왔냐?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죠? 아니, 이방은 어디 가고 내가 여기 있느냐? 아, 왔느냐? 그래, 산딸기 가져왔느냐? 오, 맞았어. 예, 그러자 아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구하러 가셨다가 그만 뱀에 물려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끼! 아니,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자 아들이 대연히 대답했어요. 아, 겨울에 뱀이 없다면 산딸기도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사또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방을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아우, 아주 이방이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 해결이 됐죠? 그렇죠. 아니, 이 엄동설한에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듯이 이 겨울에 뱀이 있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예, 이런 논리죠. 예. 자, 그러면 뱀이 없으면 산딸기도 없다. 네, 예, 이렇게까지. 뱀이 없으니까 산딸기도 없죠. 뭐 이렇게. 이거를 이 사또가 알아들은 거야.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탁 알아챈 것이죠.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예, 산딸기를 찾아서. 왠지 다큐멘터리 제목 같지 않아요? 예, 산딸기를 찾아서. 자, 지혜로운 이방의 아들, 심술궂은 사또의 운명. 일단 이방의 아들이 주인공이죠. 예, 주인공을 제목에 넣는 것이 맞겠죠. 예, 이 사또는 누구예요? 이방과 또 이방의 아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관용 표현 기역의 뜻은 무엇인지 짐작해 쓰시오. 식은 죽 먹기입니다. 네, 무엇이다? 아주 손쉬운 일이다. 이런 말이죠. 아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요. 요거 없어도 돼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이야. 뭐 이렇게. 자, 이 손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네, 손쉽다 이런 말도 되고요. 예.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란 뜻이에요. 이래도 됩니다. 요거, 예, 요거. 아주 없어도 선생님은 맞게 해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방의 아들이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구하러 가셨다가
뱀에 물려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사또가, 그러면 그렇지. 흉내라도 냈구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뱀에 물려 자리에 누우셨습니까? 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산딸기를 찾으러 갔다가 실제로 뱀을 본 사실을 전하고자 했을까? 사또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여 벌을 면하게 하려고 했을까? 산딸기를 찾으러 간 아버지를 대신해 사또에게 사과하려고 한 것일까? 사또가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일까? 겨울에는 뱀과 산딸기 모두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여, 즉 알게 하여서 사또가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었을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요. 아니, 한겨울에 뱀이 없는 거 맞죠? 그래. 그럼 산딸기도 없어야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도 사또가 나중에라도 이 잘못을 깨달아서 참 다행이에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굴까요?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겨울이야. 이 등장인물은 사또, 이방, 그리고 이방의 아들이야.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효의 정신이야. 이건 아니죠. 그래서 태민이가 정답이네. 태민이. 그러면 태민아, 태민이 넌 도대체 어떤 걸 읽고, 이런 말을 한 거야?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도대체 태민이는 뭘 읽고 이런 말을 했을까? 추측컨대 아마도 뭐 심청전? 뭐 이런 걸 읽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은 모둠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관용 표현, 기역에서 디귿 가운데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태수, 그 다음에 지연, 태수, 지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번 학급신문 만들기는 누가 취재를 맡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지연이가, 민지 어때? 새로운 소식에 항상 발 빠르게 움직이잖아. 여기까지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맞아. 1학년 때부터 뭐든 성실히 하는 친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거야. 이렇게 맞출까? 이상하죠? 여기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아.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오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예, 그런 표현이 보이죠? 바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거야. 그래서 니은. 니은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울릴까요? 1학년 때부터 뭐든 성실히 하던 친구였대요. 1학년 때부터가 힌트야. 어릴 때부터. 아, 그렇지.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예, 요그 관용 표현을 썼다면 예, 딱 맞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견학 기록문 나와 있습니다. 견학 기록문 하면 3요소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여정, 견문, 또 감상까지. 여정, 견문, 감상. 우리는 먼저 고래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방문했다. 이 부분이 뭐다? 여정 부분. 여정이 뭐의 그 줄임말이에요? 여행의 과정. 예, 여행의 과정.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혹시 기억나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언젠지 확실하게 그딱 기억은 안 나지만 왜 장생포에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 장생포는요, 이 1890년대에 예, 고래잡이가 있었던 곳이에요. 고래잡이. 그런데 지금은 예, 고래잡이가 이제 안 되게 돼 있죠. 예, 상업적으로 고래 잡는 것이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래를 안 잡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를 생각하며 고래 전 박물관이 들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고래 그 박물관 전에 뭐 처음에 제목이 뭐였지? 고래 문화 특구. 예, 고래 문화 특구가 장생포에 이제 생긴 거죠.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여기 나열되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예, 비슷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 뭐, 열거되어. 네, 그런 것들 비슷한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나열이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쭉 늘여놓고, 예, 줄 맞춰서 딱 늘여놓고.

거. 줄좀 비뚤어지면 어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 예. 늘어놓은 것. 이걸 나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소개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시되어 있다. 이런 말도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고래는 포유류라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고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이거 계속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어. 아가미가 없어. 일반 그 어류들처럼 아가미가 없어요. 그래서 헤엄을 치다가 한번 좀물 위로 떠올라서 하고 이제 숨을 쉬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오 고래 여기 요 머리 부분인데서 물이 솟구쳐 오른다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 아니고 이게 숨 쉬는 거야 사실은 그죠? 자,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장에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눈이 번쩍 띄었다. 예, 이거 뭐예요? 관용 표현이죠. 예,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그냥 번쩍 들었어. 이런 말이죠. 브라이드 고래, 멸치 고래라고도 하죠. 예, 고래 종류가 진짜 많아. 그래서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고래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진짜 공룡 좋아하는 친구는 고래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특징까지도 다. 고래 좋아하는 친구는 또 고래 이름과 특징까지 다 외우고 다녀요. 예,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내판에 따르면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고 한다.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진짜 이 고래가 지능이 높대요. 예, 그래서 약한 그 어린 고래가 있으면 서로 막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그렇다네요. 네. 자, 그다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래 종류를 소개하는 글이다. 고래 박물관을 견학하고 쓴 글이다. 고래를 보호하자고 설득하는 글이다. 고래 몸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고래 생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일단 아니야. 예, 기록문이죠. 견학하고 쓴 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을 대신하여 쓸수 있는 낱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두 가지 골라보래요. 자, 기호만 쓰면 되죠? 이거 일일이 다안 써도 돼요. 어휴, 다행이다. 예.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늘어놓아져 있었다. 자, 여기에서 나열되어 있었다. 이 말은 제시되어 있었다. 소개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가와 나. 가, 그리고 나. 네. 이렇게 기호만 쓰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1층 전시실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볼게요. 자, 1층 전시실에 갔어요. 무엇을 알수 있었습니까?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다는 것,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는 일반적인 어류와는 움직이는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 무리와 의사소통하는 모습의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을 볼수 있다는 것, 뭘까요? 예, 바로 1번, 2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여기 그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뼈, 뭐, 이 말은 있었지만 의사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 자, 글쓴이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 겪은 일을 차례대로 나열을 하라고 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죠? 항상, 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고, 그대로 차례대로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래의 의사소통에 관한 안내문을 읽었다. 고래의 진화와 생태에 관한 자료를 보았다. 자, 어떤 것이 먼저일까? 일단, 나가 가보다는 먼저였어. 그쵸? 확인해 보세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뼈를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진화와 생태에 관한 자료를 보았다가 먼저죠. 자, 그래서 나가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것이 고래의 의사소통에 관한 안내문을 읽은 것이죠. 자, 그래서 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 다, 가.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부분만 잘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더 조사.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나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 이런 욕심이 나잖아. 자, 요거, 요거. 고래의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글을 읽어서 좋은 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딱 보면, 나 여기에 대해서 더 조사할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알아볼래.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나의 이 머릿속 지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글 읽기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더 읽게 되는 것이지. 예. 한번 해보세요. 고래의 진화. 조사해 보세요. 자,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쓰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봐요. 더 알고 싶은 내용. 선생님은 아까 고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세요라고 이제 추천해 드렸지만 여러분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치? 자, 예를 들면 저는요, 장생포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장생포에 고래 문화 특구가 만들어졌을까?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얼마든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장생포에 고래 박물관이 있는 까닭이 궁금해서 그래요. 네. 이런 거 조사하고, 더 알아보고, 그걸 또 글로 기록하고, 이게 공부야. 이게 공부예요. 이게 국어 공부도 되고, 사회 공부도 되고요. 그쵸?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견학 기록문을 쓸때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견학 기록문 다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일단,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올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다. 견학 기록문을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지 생각하겠다. 자신이 견학한 일을 떠올려 보고, 아, 그래, 나 그때 무엇을 배우러 어딜 갔었어? 이렇게 떠올려 보고,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 보겠다. 제일 처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견학 기록문을 써야 되니까, 요거. 아, 내가 A 장소도 가보고, B 장소도 가보고, C 장소도 가봤는데,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가장 재미있었어? 가장 배운 게 많았어? 뭐, 이거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도 떠올려 보면서 견학했던 장소를 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 견학 기록문의 처음, 가운데, 끝에 올 내용을 정리를 하죠. 이게 이제 계획 단계가 되겠죠? 계획하기.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써야겠죠. 글을 다 쓰고, 수정도 뭐 하고, 그런 다음에 견학 기록문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도 생각도 또 해보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 가운데요, 수정하기 단계가 있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이 수정하기 단계에서 할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일단,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 제일 처음은 계획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수정하기 단계, 그 다음에 공유하기 단계, 점검하기 단계 있었어요. 문장과 문단을 다듬는다. 다듬는다 나옵니다. 뭐예요? 수정하기죠. 수정하기. 수정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수정을 할 때는 글 전체 부분에서 글 수준에서 수정하기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시야를 좀더 좁혀서 문단 수준에서 수정하기가 있었고, 더 시야를 좁혀서 문장 수준의 글 고치기, 수정하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글을 쓸지 정한다. 다양한 표현을 떠올려 쓴다. 글의 내용을 순서대로 조직한다.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수정하기 단계입니다. 이거는 고쳐 쓴다. 또는 다듬는다. 이렇게 다른 말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계획을 하고 글을 쓰고 수정한 다음에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점검까지 가봐야 되겠죠? 요 가나다라마 그 차례대로 네,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대로예요. 계획하고 글 쓰고 그 다음에 고쳐 쓰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같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고, 아, 내가 글을 잘쓴거 맞나? 하고, 마지막으로 점검까지.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지훈이

본인은 글을 다쓴 뒤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했던 그 목적과 내용을 다시 확인을 했대요. 그리고 읽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문장을 다시 읽어봤대요. 또 친구들이 지훈이의 글을 읽고 말해준 그 의견들 있잖아요. 그 의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그것을 잘 반영을 했는지도 확인까지 했답니다. 어느 단계 같아요? 점검하기 단계죠. 그래서 마라고 써주면 되고요. 견학 기록문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어 견학한 까닭, 장소, 보고 듣고 한 것, 생각이나 느낌 나와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어요. 이것은 견학 장소에 대해서 알려준 거고요.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이렇게. 글만 잘 읽어도 그냥 답이 다 나와. 그쵸? 네. 자, 평소 고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래 박물관과 생태 체험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여길 갔다니까. 자, 이렇게.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보고 듣고 안 것이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그 문제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럴 때 아이씨,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열심히 읽다 보면 꼼꼼하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의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을 나타낸 것인데요. 1번부터 3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동그라미표 해보겠습니다. 50%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수가 있죠? 포기하지 마시고. 견학 기록문을 쓰는 목적, 길이와 주제, 읽을 사람을 정한다. 뭘까요? 목적이죠, 목적. 기록문을 쓰는 목적을 잘 정해야 되고요. 견학 장소, 견학한 까닭, 그 다음에 함께 견학한 사람, 여정 견문, 뭘까? 주장이 아니지, 감상이겠지. 예, 그것을 생각 그물에 쓴다. 견학 기록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 내용 조직이에요. 내용 조직. 이건 뭐예요? 바로 짜임이 되겠습니다. 나라면 풀수 있는 문제, 라면 문제예요. 매우 긴장된 상태를 뜻하는 말은 뭘까요? 손에 땀을 쥐다, 손에 돈을 쥐다, 손에 불을 쥐다. 제가 손에 돈을 쥐어 보겠습니다. 오, 긴장이 안 되는데? 긴장이 안 돼요. 이건 답이 아닌가 보다. 긴장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답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새롭게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뭔가 단원이 막 바뀐 것 같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개념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이라면 선생님과 같이 새롭게 교재에는 없었지만 공식화 시켰던 것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부분들까지도 머릿속에

어떤 친구들이라면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이 1번 문제는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삼각형의 닮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은 평행하기 때문에 너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이각으로 똑같고요. 그리고 세모 세모 역시나 동이각으로 같아지니까 위쪽에 있는 삼각형 ADE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했었고, 그 이야기에서 우리 어떤 얘기했었습니까? A라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짧은 길이 그리고 전체 이런 식의 비율을 생각했었죠. 그게 짧은 길이 그리고 전체하고 똑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 위쪽에 있는 선분 AD 대 아래쪽에 있는 선분 BD와 또 AE 대 EC의 길이의 비가 또 각각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 모두 다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 그림으로, 아, 위치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의 형태로 기억하는 게 우리의 개념의 포커스였었습니다. 그쵸? 그 얘기들을 결국 했던 게 삼각형의 닮음에서 시작했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이런 거였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6대 12, 8대 선분 AC하고 같다. 그리고 그게 선분 DE 대 선분 BC와 같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럼 우리 길이를 못 구할 게 없다 이거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6대 10. 그러면 비율로 생각하면 3대 5라는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선분 DE 대 선분 BC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선분 AE 대 선분 AC에도 그대로 3대 5라는 비율이 적용이 될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선분 EC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8대 선분 AC가 3대 5다라고 얘기해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4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답이 등장하고 그 근본 원리의 시작이 바로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이었다라는 거에서 시작했던 거죠. 근데 원리를 배울 때는 우리가 닮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두 개의 선분이 평행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이 삼각형에서 닮음을 활용해서 길이의 비를 다 찾아내고 그걸 네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걸 닮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생각해서 대응변길이 찾아낸다? 아,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야기니까 그냥 바로 한 번에 너대 너는 너대 너야라는 걸 우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쓰여져 있는지 봐야 돼. 자, AD 대 AB는 AE 대 AC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죠. 또 여기 있는 DE 대 BC까지도 똑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 또 이렇게 대 요렇게가 이렇게 대 이렇게랑 같아진다라는 거 요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죠. 됐니? 보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AB 대 AD. 자, AB 대 AD는 AC 대 AE. 정확하게 노란색 양쪽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쟤는 빼고 골라야 되겠다. 자, 그다음 AB 대 AD. 자, AB 대 AD는 이제 밑변하고 생각해 본다면 DE 대 BC하고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BC 대 DE라고 AB 대 AD를 생각하면 커다란 거에서 짧은 거 이렇게 순서로 갔으니까 선분 BC 대 DE라고 긴변대 짧은 변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줘야겠지. 그래서 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긴거 전체 자. 전체 대 짧은 거, 그게 전체 대 짧은 거, 자, 이렇게 비교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2번 보기도 참이다. 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AC 대 AE. 자, 역시나 전체 대 짧은

짧은 거, 그게 전체에 대해 짧은 거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3번 보기도 참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A, D 대 D, B를 생각했네요. 자, A, D 대 D, B를 생각하고 있어. 그럼 뭐랑 똑같아야 돼? A, E 대 E, C하고 똑같아야 돼. A, E 대 E, C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역시나 4번도 맞는 이야기죠. 1, 2, 3, 4번 다 맞았으니까 아, 잘못된 거 5번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5번 왜 잘못됐는지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A, D 대 D, B를 얘기했어. 자, A, D 대 D, B를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밑변들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근데 DE 대 BC라고 하면서 요두 개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상관없는 식을 쓰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기는 잘못됐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식으로 문자로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예, AB 대 AD는 AC 대 AE다. 문자로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그냥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A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랑 우리가 배웠던 공식의 순서를 그대로 알파벳을 맞춰 주었는데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항상 이 끝에 있는 게 A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로? 그림으로 기억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는 이렇게 이렇게랑 길이의 비가 똑같고 그게 너대 너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 할수 있고, 또, 요렇게 대 요렇게가 이렇게 대 이렇게랑 똑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죠. 자, 요렇게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요 정도 확인하면 충분히 개념 공부 때 선생님과 수업 안 들었던 친구들도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3번.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림에서 X와 Y를 구해 보래요. 위아래에 있는 삼각형 두개 서로 닮음이다라는 거 눈에 바로 보이죠? 이거, 요렇게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도 괜찮죠? 그래서 1:2는 1:2 생각하면 X는 5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6과 Y도 1:2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Y가 10이라는 거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닮음 생각해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찾아도 되지만 그걸 가지고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는 4대 8이 X 대 10, 1대 2가 X 대 10, 바로 그냥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6대 Y도 역시나 대응하고 있어서 1대2 찾을 수 있고 X, Y 다 찾는다면 두개 더해서 17이라는 정답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 여기 3번 문제였어요. 3번도 정말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다. 자, 그다음 보자.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깔모자 모양의 닮음이 왼쪽과 오른쪽에 양쪽에 주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이두 변,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정석대로 가면 꽤나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공식화 시켰던 게 있고, 우리 그것 때문에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 보았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라는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F 대 AG를 생각하면요. 그게 DF 대 BG다라는 식을 끌어낼 수 있죠. 자, 선분 AF 대 선분 AG를 생각하면 그게 선분 DF 대 선분 BG다라고 이렇게 식을 끌어내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과정을 어디에서 바라볼 수도 있느냐?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봐도 역시나 AF 대 AG라는 것이 결국 FE 대 GC와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AF 대 AG가 결국 선분 FE 대 GC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B가 DF 대 BG에서도 FE 대 GC에서도 성립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걸 이제 연결해주는 너는 뺀 채, 나머지끼리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대 BG. 자, DF 대 BG의 길이의 비가 FE 대 GC, FE 대 GC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럼 순서만 살짝 바꾸어 본다면, 너대 너가 너대 너하고 같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눈에 잘안 보여요? 그러면

한번 쓸까요? 자, 선분 DF 대 선분 BG가 선분 FE 대 선분 GC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요거 두 개는 자리가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두개 자리 바꾸면 선분 DF 대 선분 FE가 선분 BG 대 선분 GC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cm, 6cm의 길이의 비가 아래쪽에서도 그대로 성립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이 얘기를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선분을 가지고 길이의 비를 끼워 맞추면서 길이의 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매번 시험 문제 풀 때마다 풀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화 시켰었죠. 너대 너는 너대 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3대 6, 1대 2는 1대 2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 BG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FC의 길이가 2A가 되고, 즉 3A가 12cm니까 A가 4cm, EA는 8cm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자, 문제에선 선분 BG의 길이 A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4cm를 정답으로 쓰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과정을 한 번은 거쳐갔지만 그다음부터는 거쳐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개념책을 선생님과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보자마자 3대 6은 1대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내려왔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나 선생님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라면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원리와 결과를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자. 5번 문제. 자, 역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인 거 눈에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 내렸던 게 뭐였습니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그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면서 서로 평행이더라라는 결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x값을 생각하면 5의 2배, 10이 될 거고요. 평행이니까 y도는 60도. 그냥 만들어지면서 y는 60하고 써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의 정답은 70이다라는 걸 바로 생각해 볼수 있었죠. 자, 이게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각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요 이야기들은 역시 닮음 활용해서 닮음 비가 1대2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했었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공식화 시켜서 기억해야죠. 중점과 중점 연결하면 밑변의 길이의 절반, 그리고 평행이라고 얘기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지. 자, 그래서 5번 문제 아주 가볍게 답을 쓸수 있었죠. 자, 그 생각이라면 6번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자, 여기 선분 DF의 길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그건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밑변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바로 DF거든요. 그렇다면 이 DF는 밑에 있는 BC와 서로 평행일 수밖에 없고요. 길이가, 그렇지, 절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13cm의 절반, 얼마? 2분의 13cm가 될 거다. 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2분의 13cm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EF라는 이 선분은요, 10cm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는 5cm야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당연히 DE라는 선분은 11cm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자, 이 길이는 2분의 11cm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분의 13, 2분의 11 더하면 12cm, 거기에 5cm 더하니까 17cm. 2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할수 있겠니? 자, 근데 얘들아, 결국 너의 절반, 너의 절반, 너의 절반,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의 절반씩이 지금 가운데 들어있는 거니까, 전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굳이 분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 여기 있는 10과 11과 13 더하면요, 34cm고, 그게 바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인데, 안쪽에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삼각형 DEF라고 이야기하는 요거, 이건 길이의 비가, 둘레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해서 17cm 바로 답을 쓸 수도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됐니?
자, 실제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들 요거 특징들이 좀 매우 많았었는데 선생님이 무게중심 하면서도 그냥 얼핏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전체 커다란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안쪽에 있는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일치하더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것도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도움이 좀될 거다라는 말씀 얼핏 드리고 넘어갔었어요. 자, 이것도요. 우리 지금 뭐 특별히 증명을 한다기보다 아 그냥 그렇구나 한번 듣고 아 이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거 그리고 적당하게 비율을 잡아서 만들어낸 삼각형 뭐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들이 정말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자 이게 우리 수준에선 아직 할수 없으니까 아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지금. 중점을 연결한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원래 삼각형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변의 길이의 절반들을 모아 놓았으니까 전체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7번으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와 BD의 길이가 같고요. DE와 EF의 길이가 같아지고 선분 BC의 길이가 14cm일 때 CF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네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CF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를 X cm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전혀 안올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D가 중점이고 이 중점에서 밑변 BC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려준다면 당연히 반대쪽에 중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을 뭐 DEFG라고 이야기한다면 선분 DG의 길이가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어요. 요게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떠올라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지금 이 문제가 소다론 실전 테스트 7번에 나왔지만, 여러분한테 체감 난이도를 한번 물어보면, 꽤나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왜? 안 그려져 있는 선을 여러분이 직접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때요? 한번 풀고 몸에 익혀 두셔야 된다. 아, 이거, 요렇게 풀었었지라는 게좀 몸에 익어 있어야 문제를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다면 선분 DG의 길이를 생각했을 때 이게 7cm라는 건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직도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다음과 같이 생긴 삼각형 ABC에서 D도 중점, G도 중점, 그러면 이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건 밑변의 길이의 절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랬다면요. 우리 DG의 길이가 7cm다라는 거 찾았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DG의 길이가 7cm라는 걸 발견했다면 그게 X cm와 완벽하게 같은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보시면요. 하나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너는 맞곡지각으로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세모가 이쪽에 있는 세모와 엇각으로 각의 크기가 똑같아지죠. 왜 그래? 지금 DG와 BC를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엇각이죠. 그럼 어때요? ASA 합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CF라고 이야기하는 X cm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너하고 같은 길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이미 구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X cm가 CF의 길이고 그 길이가 DG의 길이하고 똑같고 그게 7cm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 몇 번? 5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할수 있겠습니까? 선만 그리면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선이 안 그려져 있어서 어려운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7번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비슷한 문제들이 또 등장할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구원픽 혹은 별표 붙여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몸으로 익혀 두시고 그때 새롭게 문제를 봤을 때이 기억이 떠오르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8번으로 가자. 오늘의 구원픽 문제입니다. 자, 이 8번 같은 경우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어지죠. 삼각형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정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 A를 이등분한 선이 있다면 선분 AB 대 선분 AC의 길이의 비가 선분 BD 대 선분 CD의 길이의 비와 같아진다라는 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자, 다시 한번. A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널 중심으로 해서, A, B 대 AC가 B, D 대 C, D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괜찮지? 요거 알고 있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렇다면, 16대 14라는 건요, 8대 7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선분 BD와 CD가 8대 7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너를 8A, 너를 7A라고 생각하면 15A가 15가 된다 생각할 수 있어서 A 값이 1이야라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BD의 길이고 선분 BD는 8A니까 몇 센티미터? 8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이거 말고 다르게 풀어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한 내각의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길고 지루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책에서 연습했을 때, 아, 이랬었어라고 한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적극적으로 공식을 활용해서 밀어붙여야 실전용 풀이가 될 거라는 거지. 자,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었지. 자, 너대 너는 너대 너라고 설명했었죠? 자, 근데 역시나 이렇게 가도 괜찮아. 너대 너는 너대너 하고 이렇게. 그래. B의 자리를 살짝 바꾸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16대 BD가 14대 CD라고 생각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8번 문제는 왜 그러면 구원픽 부착했습니까? 그래. 개념 공부할 때 미리 원리를 파악하고 이 공식 반드시 외우자라는 이야기였어요. 흡사,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난 단원에서 우리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들이 있을 때, 닮음으로 얼마든지 우리 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공식 외웠었던 거 기억나죠?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그림으로 외웠던 것처럼. 자, 이것도 그림으로 외우자는 거지. 너대 너는 너대너 하고 삼각형을 양쪽에서 합쳐서 만들어가는 형태의 그림, 이런 형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게 이 공식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구원픽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지. 그리고 변의 길이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작은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6대 9, 즉2대 3이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선분 BD 대 선분 CD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그렇다면 어때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는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 넓이의 비도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닮음이 아니라 이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BC란 평행인선을 하나 생각을 한다면 선분 BC와 여기 있는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바로 삼각형 자체 높이가 되고 그 높이는 삼각형 ABD에서나 삼각형 ACD에서나 똑같은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짓는 밑변과 높이가 있는데 높이가 똑같아지는 상황이라면 밑변의 길이의 B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B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의 B 2대 3이 넓이의 B 2대 3과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25제곱센티미터라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5등분한 것 중에 2만큼이 바로 삼각형 ABD의 넓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삼각형 ABD의 넓이를 생각하면 너는 25 곱하기 5분의 2만큼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결국 정답이 몇 번? 3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날만하십니까? 앞에 있는 그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모르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형태의 문제예요. 아셨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은요, 외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건 공식을 외우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림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있는 D라는 점이 지금 각의 이등분 선이 만나는, 지금 변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원래 삼각형의 내부의 변에 있었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 ABC에서 각 A를 이등분한 선이 있고 그게 선분 BC와 만나는 점이 D인데 이 점을 선분 BC의 연장선으로 쭉 끌어당겨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 외곽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 이 그림의 상황에서 끌어당겨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BD와 CD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거죠. 요 점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길이의 비, 그게 바로 AB 대 BD하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AC 대 CD하고 만들어지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점 D를 바깥으로 빼내면서 AB 대 BD, AC 대 CD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지금. 괜찮니? 그렇다면 문제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X cm라고 하고 비례식을 만들어 볼수 있겠다. 결국 8대 16이라는 것이 X 대 12라고 얘기해서 X가 6이야라는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냥 바로 1번을 정답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마지막 10번 문제는 여러분 저 공식을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내각에서 그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성질들은 많이 등장하지만 외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성질들은 자주 등장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거의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아까 삼각형에서 점을 끌어당겨서 빼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문제들 이어서 또 풀어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안녕은 더 말해.
1: 안녕. 누구나 요원 학교 원 요원 친구들.
2: 맞아 맞아. 아니, 난 안녕하지 않아. 너무 더워.
1: 오늘 좀 많이 덥긴 하지. 그래서 특별히 시원한 물놀이 시간을 준비했어.
3: 와, 물놀이? 잠시만. 누나? 아, 예. 물놀이 어디서 해? 어디? 어디?
1: 아직 조금 기다려야 돼. 지금 풀장에 물 채우는 중이거든.
3: 아! 이렇게 큰 풀장에 언제 물을 다 채워? 토토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다고.
1: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때? 그럼 시간이 빨리 갈 거야.
3: 재미난 얘기?
1: 아, 그래. 그때 그 공룡 사건이 좋겠군.
3: 아! 그 사건! 그날도 아주 덥고 무척 바쁜 날이었어.
4: 시원한 당근 주스 한 잔 부탁해요.
5: 네, 크기는요? 작은 컵, 중간 컵, 큰 컵 있습니다.
4: 차하! 당연히 큰 컵이죠. 큰 컵에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5: 네, 여기 있습니다.
4: 차! 왜 하필 지금?
6: 우리 유치원 공룡 큰 애한테 더 많이
4: 유치원 공룡 큰 거 많이 위험해. 공기원 출동. 차 내 큰 공룡들아 나와라. 자,
7: 와주셨군요 공기원.
4: 네, 이리 피하세요. 위험합니다.
7: 위험하죠. 주의해야 합니다. 심쿵주의. 그쵸, 그쵸. 쌍둥이 아기 공룡들이랍니다.
4: 그거 작은데. 아이, 쌍둥이? 아이, 그러니까 지금 공룡들이 귀엽다고 신고하신 겁니까?
7: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4: 에? 우유병?
7: 네. 아침에 쌍둥이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맡기실 때 이러셨거든요.
8: 더 많은 걸 큰 아이한테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뭐가 더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4: 딱 보면 알죠. 이거네요. 이게 더 높잖아요.
7: 확실해요. 노란 뚜껑병은 위에가 더 길고 파랑 뚜껑병은 옆에가 더 긴데요.
4: 아니 그래도 역시 이게 더 높으니까.
7: 진짜요? 정말이요? 확실하게 진짜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곧 있으면 쌍둥이가 깰 테고, 그럼 우유를 찾을 테고, 못 먹이면 난리가 날 테고. 저는 어떡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잘 좀 봐봐요. 이거요. 이거.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아니면 이게 위에 가진 거예요? 아니 옆에 가진 거예요?
4: 왜? 모르겠어.
7: 에? 아니 이거냐고요? 이거냐고요?
1: 이대로 공기는 3건 해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여기서 문제. 요원들, 어느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을까?
9: 노란 뚜껑 병이 더 많다. 선!
1: 자, 파랑 뚜껑 병이 더 많다. 선!
9: 의견이 갈렸어.
1: 정말. 정말 쉽지 않네. 둘 중 하나가 더 많은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알아보면 좋지? 우리 승아 요원
0: 먹어보면 알아.
1: 재밌다.
0: 우유들을 두 개의 컵을 다 따라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거야.
9: 어허, 좋은 생각인데.
1: 좋았어. 우리가 한번 따라보자고. 두 병의 크기가 똑같았다면 어느 쪽에 더 많이 들었는지 금방 알았을 거야. 그치?
10: 맞아. 더 높은 게 더 많은 거야.
1: 그래서 파란 뚜껑병을 하나 더 준비했어. 노란 뚜껑병에 담긴 우유를 여기로 옮겨 담아보자. 이제 보인다 보여.
10: 이쪽이 더 많아.
1: 그래. 예.
9: 이런 방법도 있어. 똑같은 그릇 두 개를 준비해서 비교하는 거지. 부탁해.

0: 정에 우유가 더 많아.
1: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지. 컵을 준비해서 비교해보는 거야. 이렇게.
2: 어하! 노란 뚜껑 병은 3컵, 파란 뚜껑 병은 4컵이 나왔어. 이 얘긴 바로
1: 어떻게 비교해도 파란 뚜껑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2: 다행히 우리 곰기 요원도 이걸 생각해냈어.
3: 이럴 땐 다른 그릇에 따라서 비교하면 된다고요.
4: 오호!
3: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4: 어허! 하하! 어? 아이들이 깬 것 같아요. 얼른! 얼른! 잘 해결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곰기요원.
3: 아이고,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친구들도 보았나? 뭐가 더 많은지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노! 고! 노! 하하! 우리 아기 공룡들! 까까!
4: 귀여워! 귀여워!

0: 검교와 함께라면
1: 오늘의 훈련은 바로 봐라
2: 쌀을 더 많이 담아라
1: 이건 터터팀 텅 저기 있는 쌀을 더 많이 옮겨 담으면 승리! 근데 뭘로?
2: 번호판을 뽑아서 나온 도구로?
3: 자, 친구들! 그럼 이 중에서 뭘 뽑아야 가장 유리할까?
4: 닭고기!
3: 어허! 바로 바로 그거야! 많이 들어가는 도구를 뽑은 팀이 유리한 게임!
2: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1: 여원들 모두 번호를 뽑아주세요.
3: 자, 우리 서윤 요원 먼저 4번. 1번 몇 번인가요? 보여주세요. 짠! 번호 뽑기 완료.
2: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원들 준비 시작!
3: 자, 조심조심! 밀면 안 돼!

0: 많이 들어가네요.
1: 우리 인수요 달리기 아주 빨라요.
2: 시간 다 돼갑니다. 5, 4, 3, 2, 1.
0: 다음 연대 출발. 설아요와 빠르자.
2: 우리 승아요원도 잘하고 있습니다.
0: 시간이 다 됐어. 3, 2, 1, 그만!
2: 과연 결과는?
0: 토토팀이 더 높아.
1: 어허, 그렇다면 오늘은 토토팀 승리!
2: 좋다, 잘했어.
1: 자, 이긴 팀, 진 팀 모두 멋졌다. 모두 함께 멋지던 세레머니 시작!

0: 이번 게임
1: 우와
0: 우주 최고의 왕
1: 럭키
2: 렛고
1: 1, 2, 3, 4, 5, 6, 7, 8, 9, 10
2: 오케이
1: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0: 덮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덮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5: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6: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5: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까부터 오줌마리 온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 보느라고.
1: 오빠가 오줌 참으면 안 돼. 어서 화장실 가.
0: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 참는데. 어? 나는 어린이집에서도 참고
1: 어?
0: 또 참고
1: 어?
0: 또 참고
1: 응.
0: 집에 와서 쉬하는데
1: 뭐? 어? 할아버지가 오줌 참으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이야기 기억 안 나?
0: 할아버지가 오줌 참으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도가
1: 응.
0: 기억 안 나.
1: 아이고.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0: 와, 좋아, 좋아.

0: 나는 알프스의 소녀 참을 레이디야. 내가 왜 참을 레이디냐고? 아, 역시 뽀로로 나왔겠다.
1: 어, 미안해 얘들아.
0: 아, 오줌마려. 아, 모르겠다. 그냥 참 레이디.
2: 참을 레이디는 재밌는 만화 보려고 참고,
0: 아름다운 알프스의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여름 레이디. 아우, 오줌마려. 아, 하필 지금 흥이 올라왔는데 왜? 그냥 참을 레이디.
2: 춤추느라 참고.
0: 자, 그럼 나부터 한다.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왜? 난 참을 수 있어.
3: 야, 너 그렇게 오줌마려 하면 화장실에 가.
0: 아니, 난 참을 수 있어. 빨리 해.
3: 그래?
0: 나는 참을 레이디. 빨리
3: 알겠어.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2: 친구랑 노느라 참고. 그러다가
0: 오줌도 너무 자주 마렵고, 아, 오줌 누울 때마다 너무 아플레이디. 아, 아프.
2: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
0: 아플레이디.
4: 병? 왜? 왜? 알프스의 소녀 참을레이디가 왜 병에 걸린 거야?
2: 아니, 그러니까 오줌을 참아서 그렇지.
4: 아니, 그러니까 오줌을 참는데 왜 병에 걸리냐고.
2: 그게, 그러니까. 아! 호기심 터치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4: 바로?
2: 짠! 오줌 딱지야!
4: 우와! 이게 어째 여기 있었지?
2: 오줌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가 궁금할 땐 호기심 딱지를 이렇게 찍으라고 했어.
4: 아, 아우, 아파.
2: 누구세요?
5: 난 몸속 오줌을 모으는 방광이야. 아!
2: 방광?
5: 참을 레이디가 오줌을 참아서 내가 병에 걸린 거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6: 난 피 속에 물과 영양분인 혈자, 온몸 구석구석에서 나온 이 더러운 물은 콩팥 깔때기에 버리지.
7: 응? 나폐 혈구들, 이 더러운 것들, 응? 콩팥 깔때기 버리겠지.
8: 몸속 쓰레기로 더러워진 피는 이렇게 콩팥에서 깨끗해지지.
6: 이제 깨끗해진 이 피를 온몸 구석구석에 전해주러 가자고!
7: 좋아, 좋아!
2: 피속 더러운 쓰레기를 콩팥에 버려서 피가 깨끗해지는 거구나.
4: 아, 그렇구나. 어? 그럼 아까 콩팥에서 버린 더러운 물은 어디로 가나요?
8: 바로 내가 봤지! 등의 양쪽에 있는 콩팥. 콩팥에서 걸러진 더러운 물은 바로 나 방광에 모인다고. 방광에 모인 더러운 물이 바로 오줌이야.
5: 오줌이 많이 찼다. 어서 내 누님한테 신호 보내야지.
0: 아, 역시 뽀로로 너무 재밌다.
8: 오줌싸 춤을 추며 신호 발사.

0: 오줌마려. 아, 하필 재밌는 뽀로로 볼 때 왜 이래. 모르겠다. 그냥 잠을 레이디.
1: 오줌을 넣어야 한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참을 레이디는 딴짓만 하며 계속 오줌을 참았어. 그래서
2: 오줌이 가득 찼는데 왜 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너 제발 오줌 좀 넣어요. 누라고요.
0: 더러운 스멜.
2: 세균들 저리 안 가.
3: 누가 오줌 넣지 말래?
4: 세균 공격
3: 공격.
2: 신호 좀 받아요. 제발 오줌 좀 넣어.
1: 원래 오줌을 넣으면 요도에 있는 세균이 씻겨나가지. 그런데 오줌을 참으면 요도에서 방광으로 세균이 올라와서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이 마렵고 배도 엄청 아픈 방광염에 걸린 거야.
0: 아, 플레이디.
1: 그러니까 절대로 오줌 참지 마.
5: 어?
6: 오줌을 참으면 병에 걸리잖아.
7: 아이, 그래. 시원하게 넣어.
6: 근데 누나.
7: 어?
6: 참을 레이디는 어떻게 됐어? 크게 말해줘.
7: 아이, 알았어. 다행히 병이 다 나았대.
0: 열레이리, 열레이, 열레이, 열레이, 열레이, 열레이, 열레이. 안녕, 나는 알프스의 소녀. 참을 레이디야. 나는 뭐든지 잘 참지만 절대 오줌을 참지 않지.
7: 그 뒤로 참을 레이디는 오줌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갔대.
0: 너무 시원하다. 아름다운 알프스의 열레이리 이어들레이 우리리 이어들레이 열레이 열레이 이어들레이 이어들레이 우리리.
6: 누나, 나 시원하게 시야 잘 봤어.
7: 아이고, 귀여운 내동생 착하다. 오줌도 안 참고 시야도 잘 넣었으니까 누나가 짠! 이 오줌 딱지 줄게.
6: 줄게요. 보인 줄게요.
7: 알았어. 대신 문제 맞히면 줄게.
6: 좋아.
7: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받고 말 거야.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 공부도 열심히 해보는 시간이지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과학. 그 중에서도 이 서술형 문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이 서술형 문제라고 함은 마치 이 말로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문장으로 쓰는 문제이지요.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풀어보면 서술형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과학 공부 해보자고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자, 우리 꿀따지 친구들은요, 어제 뭐 하고 놀았나요? 어제. 자,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내가 어제 뭘 하고 놀았더라?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랑 함께 놀때이 재미가 있나요? 자, 그 친구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자, 선생님은요, 떠올리고 있나요? 자, 선생님은요, 이 친구랑 놀때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자, 어떤 친구냐면요, 선생님만큼 몸집이 큰 친구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털이 많아요. 그런데 그 털이요, 하얀색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요,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바로 이 친구는요, 인형이에요, 인형. 뭐 이를테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라고나 할까? 이 인형과 함께 놀 때면은요, 선생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 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하고 싶지만 이 인형이요, 너무 몸집이 크고 무게가 무거워서 아쉽게도 여기에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요, 선생님이 아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 인형과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짜잔. 여기에 직접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이 사진 속에 이 친구가 바로 이 선생님의 애착 인형이라고나 할까? 이름은 바로, 이름도 귀여운, 바로 이름이 곰이에요, 곰이. 이 곰이 굉장히 크죠? 선생님 얼굴보다 훨씬 더큰 얼굴을 가진 친구예요. 이 친구가 바로 선생님의 단짝 친구이기도 한 바로 곰이입니다. 선생님 표정을 보세요. 아이, 재밌겠다. 신나게 놀아보자 하는 표정이지요. 자, 곰이와 함께 무엇을 놀았냐면요. 먼저, 짜잔. 곰이가요, 우리 이거 하고 놀아요 하면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난감을요, 이 곰이가 힘을 주어서 이렇게 끌어당기더라고요. 자, 물체에 힘을 주어 끌어당겼기 때문에 장난감은요, 곰이에게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곰이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아, 곰이야,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선생님은 이 장난감이 싫어 하면서 이 장난감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난감이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왜냐? 힘을 주어 이렇게 밀어냈기 때문에 곰이가 아, 아쉬워라는 표정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짜잔, 곰이가 이번에는요. 아유, 그러면 우리 이거 하고 놀아요라고 하면서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조립식 장난감인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와, 표정 보세요. 아주 밝지요? 아, 좋아. 이 장난감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이 장난감이 선생님에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이 장난감을 가지고 또 놀았고요. 자, 그리고요. 이런 것도 했습니다. 곰이랑 색점토를 가지고요. 아주 잘 만들었죠. 이거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정말 잘 만들었지요. 아주 섬세하게 예쁜 아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옆에는요. 곰이가 만든 또 귀여운 인형 얼굴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선생님이 만든 햄버거고요. 색점토로 만들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선생님이 또 만든 잘 하고 있어라는 우리 곰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꿀단지 친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렇게 또 색점토로 멋지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자, 이 장난감과 이 색점토로 만든 이 물건과 이 물건이 무게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곰이가요, 이렇게 손에다가 두 물체를 올려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죠. 뭐가 더 무거울까? 저는요, 이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고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요,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정말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고미와 다르게, 아닌데, 햄버거가 더 무거워 보이는데? 라고 느껴졌습니다. 어? 고미와 좀 느끼는 게 다른데? 뭐가 더 무겁지? 라고 알쏭달쏭하던 찰나에, 똑똑한 고미가요, 잠깐만요. 제가 저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뿅!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양팔저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양팔저울 잘 기억나지요? 양팔저울, 저울대가 있고, 받침대가 있고, 여기 접시 있고요. 저울 접시 있고, 또 여기 저울대의 수평을 조절해주는 수평 조절 장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양팔저울을 가지고 아까 이렇게 무게를 비교했던 두 물체를 이렇게 저울에다가, 접시에다가 짱 하고 올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더라고요. 바로 햄버거가 더 무겁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고미가 느낄 때, 선생님이 느낄 때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저울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물체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또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또뭘 했냐면요. 우리 똑똑한 고미가요. 이것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 저울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바로 저울은 저울인데 바로 용수철 저울이지요. 이 고미랑 선생님이요,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생긴 이곰 장난감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짜잔! 이렇게 용수철 저울 고리에다가 장난감을 걸고요, 이렇게 무게를 한번 재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자, 이 사진 속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꼈나요?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혹시 찾은 친구가 있나요? 자, 우리 친구 고미가요, 여기 표시자의 눈금을 읽고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때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바른 방법이 아니지요. 어떻게 재야 하나요? 그래요. 바로 이 표시자의 눈금 부분을 눈과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읽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따라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읽어야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요, 곰이랑 신나고 재미있게 장난감의 무게를 측정하면서 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양팔저울과 용수철저울과 이 곰인형과 이 조립식 장난감까지 고미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왜 고미를 좋아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고미와 놀면요,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꿀따지 친구들에게는 혹시 애착 인형이 있나요? 자, 만약에 있다면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이 선생님처럼 옆에다가 이 애착 인형을 탁 앉혀놓고, 나 있잖아, 우리 과학 시간에 이런 것도 배웠다 라고 한번 그 애착 인형에게 내가 아는 것들을 쩍쩍쩍쩍 설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고미와의 시간 이야기해 주었고요. 자, 우리 힘내서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또 차근차근 풀어 보자고요. 자, 1번 문제는요, 바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아까 곰이랑 선생님이요, 이건 싫어, 이건 좋아, 밀고 당겼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가는요, 책에 미는 힘을 주는 모습, 나는 책에 당기는 힘을 주는 모습. 자, 1번. 가와 나에서 책이 움직이는 방향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나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책은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당기는 힘을 주면 반대로 책은 나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왼쪽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니까요, 2번도 보죠. 책이 움직이는 방향을 1번과 같이 답한 이유,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면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말로 설명하듯이 책에 미는 힘을 주면, 책에 미는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책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죠. 멀어지고 그림 나처럼 책에 당기는 힘을 주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책은 나에게 점점 가까워지죠. 나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미는 힘을 주면 나에게서 멀어지고, 당기는 힘을 주면 나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2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게가 다른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가 그림이 있고요, 나 그림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가와 나의 괄호에 들어갈 힘의 크기를 기호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힘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가 그림은 보니까요, 이 친구가 이 카트를 밀거나 당기고 있는데요. 이 카트는요, 물건이 꽉 찼습니다. 더 무겁겠지요? 이 카트는요, 텅텅 비었습니다. 좀더 가볍겠지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가 쪽으로 더 커요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자, 나도 보죠. 나는요, 당기고 있습니다. 가는 밀고 나는 당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시 왼쪽은 꽉 찼고요. 오른쪽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무거운 물체를 당길 때는요, 가벼운 물체를 당길 때보다 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표정 보세요. 막 낑낑낑낑 당기고 있잖아요. 힘들어 보여요. 따라서 힘의 크기는요, 무거운 물체 쪽인 왼쪽으로 좀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자, 2번도 보죠. 이렇게 힘의 크기를 답한 까닭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말이죠.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가벼운 물체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선생님, 팔 아파요 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때문입니다. 또는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우, 팔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파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서술형 문제는요, 이렇게 조금 팔이 아프더라도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3학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팔이 조금 아프더라도요, 멋지게 한번 문장으로 촥 적어보자고요.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에는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죠. 다음은 양팔 저울의 모습인데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받침점 저울대, 저울 접시 받침대가 있는데요. 가는 바로 요거 무슨 장치인가요? 바로 장치는 장치인데 수평 조절 장치이지요.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수평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뭐가? 바로
저울대가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

주는 장치가 바로 수평 조절 장치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울대가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장치이다. 이렇게 수평 조절 장치에 하는 일을 척척척척척 적어 보았습니다. 수평 조절 장치에 하는 일은요, 저울대가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평 조절 장치죠. 수평 조절 장치에 대한 문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이야기를 읽고 저울이 필요한 까닭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신건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물체의 무게를 어림하면 무게가 비슷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워.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곰이랑 막 신나게 놀때 곰이가 어림한 거랑 선생님이 어림한 거랑 달랐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림을 하면요. 정확하게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영이는요. 두 물체의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저울이 필요한 까닭.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물체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고 또는 물체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전자저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전자저울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보죠. 가, 물체를 올려놓는 부분. 맞습니다. 평평한 부분. 나, 무게가 숫자로 띡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는요, 다는 여기 있습니다. 다. 자, 괄호로 전자저울의 전원을 띡 켜거나 띡끌수 있는 단추입니다. 바로 이 단은요, 무슨 단추인가요? 바로 전원 단추 또는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단추라고 다 괄호 채워주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죠. 다음 전자저울 구조에서 라의 이름과 하는 일, 라는요, 이 방금 적은 전원 단추 아래에 있는 버튼 단추인데요. 바로 이름은요, 0점 단추이지요. 중요해요. 0점 단추. 하는 일은 적어보죠.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 전자저울의 0점을 맞추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화면에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0점 단추를 띡 눌러야 돼요. 맞추는 역할입니다. 라고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도요,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0점을 맞추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전자저울을 지나 용수철 저울로 왔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곰이와 신나게 놀았던 그 도구, 저울인데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손잡이 있고요, 용수철이 있고요, 표시자가 있고요, 눈금도 있습니다. 가는요, 바로 뭔가요? 나사는 나사인데 0점

정점을 맞추는 조절 나사. 따라서 0점 조절 나사입니다. 0점 조절 나사. 0점 조절 나사. 그러니까 고리에 무게를 재고자 하는 물체를 걸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하는 바로 0점 조절 나사이고요. 나는요, 바로 무게를 재고자 하는 물체를 거는 바로 고리 부분이죠. 고리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6번의 2번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이 0점 조절 나사의 하는 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맞추는 역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쓴다면, 무게를 재고자 하는 물체를 고리에 걸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맞추는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도 자세하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에서 0점 조절 나사의 하는 일을 설명하는 6번의 2번 문제였고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실험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비스듬히 기운 면에다가 자, 이렇게 물체를 올려두고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번. 위 실험에서 이용한 비스듬히 기운 면에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글자로 바로 면은 면인데 바로 빗면이라고 하고요. 이런 빗면을 이용하는 까닭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빗면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무거운 물체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무거운 물체를 보다 더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빗면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그냥 이런 거 없이, 빗면 없이 그냥 들어 올릴 때보다 이렇게 빗면을 이용하면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이번에는요, 다음은 일상생활 속 지뢰를 이용한 예입니다. 지뢰를 이용하는 까닭을 쓰시오라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방금 7번 문제는요, 빗면 문제였잖아요. 빗면은요, 왜 쓴다고요?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더큰 힘이 든다면 굳이 쓸 일이 없지요. 자, 이 지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상생활 속 지뢰 이용한 예 한번 구경하자고요. 먼저 병따개가 있습니다. 자, 이 병따개를 이용하면요. 이꽉 막혀 있는 이 병뚜껑을 조금 더 쉽게 뻥 하고 딸 수가 있고요. 이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위를 이용하면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싹싹싹싹싹싹 쉽게 자를 수가 있지요. 이 병따개나 가위나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이렇게 지뢰를 이용하는 까닭 역시 빗면과 마찬가지로 보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정답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 빗면처럼 지뢰를 이용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쉽게.

에? 움직일 수, 들어 올릴 수,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빗면이나 지금 보고 있는 지뢰나 공통점은요, 바로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뢰나 또는 빗면을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번 문제까지 서술형 문제 다 만나보았는데요. 조금 팔이 좀 아픈가요? 손가락이 좀 아픈가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서술형 문제는요, 말로 설명하듯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선생님이랑 8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본 것처럼 이렇게 답을 쓰는구나.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더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살펴보면서 문장으로 정답을 쓰는 연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아하 문제. 용수철 저울로 물건의 무게를 재는 방법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쪽.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학을 지나 다음 시간에는요,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개념책, 개념 설명들이 어느 정도 한 단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부터 연습 문제 풀어볼 시간입니다.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개념에 있는 예제들, 유제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6번과 7번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을 할 텐데, 자, 이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는 문제, 그런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풀때 확장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 실전 책에 있는 구원픽이랑도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책 강의 들으면서 우리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까지 잘 마무리하면 이게 문제풀이 확장, 또 실전 책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이 6번과 7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문제에 이어서 풀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죠.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생각하면 되죠.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지금 보시면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

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림에도 같다라는 기호가 표시되어져 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 말 그대로 뜻이 뭐였습니까? 그래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이다라는 게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었기 때문에 x센티미터가 6센티미터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x의 값을 생각해봐라라고 하면 x는 6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다음 문제는 역시나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밑각 두 개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각 C의 크기가 37도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각 A라는 것의 크기는 180도에서 37도 두번 빼주면 되겠죠. 자, 각 A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너는 180도 빼기 37도 두번 빼니까 74도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106도다라는 각 A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게 X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니까요. 정확하게 X의 값을 쓰면 X는 106이라고 써주셔야 정답이 되겠죠. 106도라고 쓰면 아마 사소하게 1점 정도 서술형에서 감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이렇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풀때 우리가 사용했던 거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에 정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사용했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 사용해 봤습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 자, 근데 이 문제를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두 번째 성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2등분한 선을 그려준다면 이게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더라라는 이야기 생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성질을 적용해도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꼭지각 X도를 2등분했으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한 하나의 크기는 2분의 1 X도가 될 거고 그 2분의 1 X도에다가 37도까지 더하면 자, 그게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에 합이되는 거니까, 아, 네가 90도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풀어도 역시나 x값은 동일하게 106이라고 구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37도 이항에서 풀고 양변에 2 곱하는 것까지 중간 계산은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세워서 풀어도 동일한 정답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삼각형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적용하고 고민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연습 문제 풀때 시간들이 그렇게 그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내진 않을 거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진 않지만 깊이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변 BC 위에 있는 점 D가 존재하는데, 아, D는 그냥 변 BC 위에 있는 점이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점 D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느냐? 선분 BD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각 ABD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끝에 있는 각의 크기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16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 90도니까 당연히 AD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90도에서 16도 빼면 되겠죠? 각 ADC의 크기 구해보면 90도에서 16도 빼서 74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그 74도가 ABD라는 각과 BAD라는 각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산수 계산처럼 생각하면 두개 똑같은 거 더해서 74도가 돼야 되니까 내가 찾고 싶어하는 AB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37도더라라는 얘기하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7도하고 정답 쓰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만 풀고 말게 아니니까요. 이걸 산수 계산처럼 그냥 90도에서 숫자를 빼고 2로 나누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식을 세워서 써내려가는 방법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답을 구할 건데 우리 이제는 당정식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조금 어려운 문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암산으로 풀수 없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AD의 길이와 BD의 길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삼각형 ABD는 2등변 삼각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BAD의 크기와 ABD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크기를 X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괜찮죠? 그렇다면 우리 커다란 삼각형 생각해 볼수 있어요.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X와 X와 16도와 90도까지 더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 180도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식 만들어낼 수 있겠죠. 결국 각 X의 크기의 두 배에다가 16도를 더해서 90도까지 더해주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각 X의 두 배에 16도 더하면 90도다라는 식 세울 수 있을 거고, 이게 두 배의 각 X의 크기가 74도다라는 식 만들어내면서 각 X의 크기는 37도라고 이렇게 문제 찾아내줄 수 있는 이런 문제로 바뀔 수 있겠죠. 지금 X를 우리 뭘로 잡은 겁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 ABD의 크기를 X로 잡은 거니까 이게 각 ABD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암산으로 푸는 게더 간단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식을 세워서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살짝 난이도 높은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그때는 암산보다는 식이 더 편하다라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 ABC에서, 자, 지금 문제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문제의 글로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에는 표시가 안돼 있어요. 자, 그리고 DA, DB, BC의 길이가 서로 똑같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렇게 세 개가 길이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이건 그림에 표시돼 있네요. 자, 그랬을 때뭘 찾아라? 각 ABD의 크기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산수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풀릴까요? 아니, 숫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산수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 봤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ABD의 크기를 X라고 이야기해 보고, 삼각형 ADB라는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반대쪽에 있는 밑각 하나도 역시 X가 되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ABD에 외곽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두 배가 되겠네. 그래서 2x라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 BDC도 역시나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각 두 개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도 각의 크기가 2x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서 문제에서 글로만 쓰여져 있는 조건 떠올려야 돼요.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여기는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상태니까 왼쪽에 있는 각 B도 각 C와 크기가 똑같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도 X가 되어야 XX 두개 더해서 EX라는 각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삼각형 ABC의 모든 각의 크기들을 다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X가 다섯 개가 있는 게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고, 결국 각 X의 크기의 다섯 배가 180도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각 X의 크기는 36도야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각 ABD고, 우리가 ABD를 각 X로 잡아놓은 상태니까 X의 크기가 36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될 그림 중에 하나니까요, 한 번만 각도들을 표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구해놓은 바에 의하면 X가 36도인데,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36도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각이 36도, 아래쪽에 있는 각도 36도, 그러니까 각 B 전체를 생각해 보면 72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각 C 전체도 72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수 있었겠죠. 괜찮죠?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커다란 삼각형 A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꼭지각은 36도이고 나머지 밑각 두 개가 72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과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만 크기만 줄어들어 있는 삼각형이 이 문제의 그림 안에 또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고 봤더니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에요. 자, 아래쪽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삼각형 보시면요. 그래요. 각시 72도죠. 그리고 BDC라는 각도 72도입니다. 그리고요. 꼭지각을 생각해 보면 각 DBC라는 각이 여기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놓은 이 각이 36도니까 삼각형 빨간색이 옆으로 누워져 있는 상태, 크기가 줄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6도, 72도, 72도짜리 삼각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이 생긴 네, 그런 삼각형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닮음인 삼각형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나중에 다음에 공부할 때 다시 등장하게 될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문제를 풀때저 36도, 72도짜리 삼각형들이 자주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 자체도 매우 중요한 그림이다. 그리고 이 3번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식을 세워서 접근하는 그 아이디어도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드리고 싶어요. 자, 괜찮은가요?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고요. 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선분 BC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문제에 지금 표시되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네요. 자, 그랬을 때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하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는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생각했다라는 거고, 그럼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더라라는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거기에 더불어 ADB의 크기와 ADC의 크기가 90도로 같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림에 표시가 안돼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저거 써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이거 그림 표시해 놓고 하나씩 체크할게요. 첫 번째.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으니? 라고 물어봤는데,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BD의 길이와 CD의 길이 같아집니다. 1번 참이다. 옳은 거다. 그 다음, AD와 CD가 같으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AD의 길이와 CD의 길이 같아 보이죠? 하지만, 같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치? 지금 A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100% 보장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도 여기 있는 이 선분 CD의 길이와 같아져야 되고, 이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 동그라미라는 각이 반대쪽에도 옮겨갈 수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각의 크기가 45도여야 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각이 직각일 때만 AD와 C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직각이라고 어디에도 얘기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기는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잘못됐어요. 3번 보기 보죠. 선분 AB와 AD의 길이가 같다? 자, AB의 길이와 AD의 길이는 같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달라, 잘못됐어. 자, 4번 보자. BAD의 크기와 ABD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BAD의 크기와 ABD의 크기.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으냐라고 물어본 건데, 언제만? 그렇지. 둘다 45도가 될 때만 같아지는 건데, 그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도 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5번 보기 봅시다. 5번은, 실제로 CAD라는 각, CAD라는 각,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각이고요. 그 다음, ACD라는 각, ACD,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모라고 표시해 볼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각이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세모와 직각 더하면 180도 돼야 되고 결국 동그라미와 세모 더하면 90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CAD와 ACD라는 각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다라는 얘기 참이죠. 지금 보기에 좀 불편하게 식으로 쓰여져 있을 뿐이지 우리가 표시한 그림대로라면 너는 동그라미, 너는 세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90도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5번 보기가 참이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 1번과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네.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읽으면서 바로 밑에 있는 우리 변의 길이 두 개 같은 거 또 즉각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C의 2등분선과 선분 AB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림이 옆으로 누워져 있지만 이거 2등변 삼각, 각 C의 2등분선이고 2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밑변이 수직 2등분 되더라라는 생각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선분 BD의 길이가 y cm니까 선분 AD의 길이도 y cm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x와 y값 구할 수 있겠다. 2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 같아야 되는 거니까 x도가 22도여서 x는 22여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고 y cm 두 개 더한 게 32cm여야 되니까 y cm는 16cm이니까 y값이 1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더해서 답을 써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38을 정답으로 써주면 되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문제 5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6번 문제 볼 텐데 이 6번 문제는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활용이 될 만한 이야기들 한 문제 풀면서 같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림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각 C의 2등분선의 각 B와 각 C의 2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A의 크기가 70도다. 각 BDC의 크기를 구해봐 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X 이렇게 각이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따로 X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오른쪽 편에 있는 X표가 표시되어져 있는 각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랑 다른 각일까요? 아니요. 전혀. 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두 개의 각의 크기 똑같고요. 똑같은 각을 두 개로 정확하게 나누어 놓은 게 동그라미 X니까 동그라미랑 X가 서로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동그라미로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 됐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내각의 총합은 180도인데 70도를 제외한 110도가 동그라미 4개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에 4배를 곱하면 이게 바로 11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5도가 우리 동그라미 각 하나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 삼각형 살펴볼게요. 아래쪽 삼각형에서 삼각형 BDC라는 삼각형을 보면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 D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삼각형의 전체 총합 180도에서 동그라미 두 개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 BDC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180도에서 동그라미 두 개 빼주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동그라미 하나가 2분의 55도니까요. 동그라미 두 개는 55도다라고 생각해서 빼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각의 크기가 125도라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라는 건 전적으로 이 단원의 연습 문제에 충실한 방법으로 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재의 순서상 이 연습 문제는 뭐 내심과 외심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하지만 선생님과 수업 들은 친구들이라면 내심이랑 외심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배우고 나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눈에 하나 또 보여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점

D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D를 봤더니 D는 각 B의 2등분선, 그리고 각 C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D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 그러면 이게 뭐다? 그렇지. 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각 A의 2등분선도 점 D를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삼각형에서는 내심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고, 각의 2등분선 3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내심이니까요. 두 개의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 만들어졌다면, 나머지 한 점도 당연히 그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AD를 연결한 게 70도를 정확히 둘로 나눈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괜찮죠?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 거죠. 점 D가 내심 I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다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BDC라는 각은요. 그렇죠. 내심 각 BIC와 동일한 각이고요. 그 내심 각은 반대쪽에 있는 각이랑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반대쪽에 있는 각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5도 더하기 90도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어서 125도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내심각의 특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발더 가봐야죠. 우리 문제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심의 위치가 어디냐, 외심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 물어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선분 AD를 연결하면 이 선분 AD가 각 A의 2등분선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이각 A의 2등분선이, 즉, 선분 AD의 연장선이 밑변 BC를 수직 2등분하게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당연히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은 내심이 되어야 하는데, 외심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외심은 밑변의 수직 2등분선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 선분 A, 자, 이 점을 우리 H라고 이야기한다면, 선분 AH 위 어딘가에 외심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각의 2등분선의 입장에서 보면 저 빨간색 선 위에 내심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 각의 2등분선이 이등변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밑변의 수직 2등분선이랑 같아지니까 빨간 선 위에 외심도 있어야 되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2등분선 위에 내심이 존재한다. 참이에요. 꼭지각의 2등분선 위에 외심이 존재한다도 참이죠. 이유는 꼭지각의 2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2등분선이랑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참거짓을 많이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죠. 자, 이해되시죠? 모든 경우에 아니, 언제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밑변의 수직 2등분선과 꼭지각의 2등분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선 위에 내심도 있고 외심도 있다라는 얘기 할수 있습니다. 참입니다. 자,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두 가지의 풀이와 방금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고 6번 문제 조금 힘줘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가볼게요. 7번도 우리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림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고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좀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봤어요. 자, 문제 보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죠? 그래요? 그럼 이 각을 X라고 한다면 반대쪽에 있는 밑각 하나도 X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X 두 개를 더하면 그렇지. 이쪽에 있는 이 각이 그래, 외곽으로서 EX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 ADC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너도 EX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충분하다? 삼각형 AD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EX와 EX와 48도를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라고 식을 세우면 충분하죠. 그래서 각 X의 4배에다가 48도를 더해주면 180도야라고 식 세우면 되고요. 각 X의 4배를 생각하면 48도 넘어가서 빼면 되니까 132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각 X의 크기를 생각하면 33도다라는 정답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푸는 거뭐 크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는 어디냐? 보통의 문제는 그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분 BC에 연장선이 그려져 있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외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자, 이 외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EX와 여기 EX를 더해서 4X라고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외곽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DBC라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X가 아니라 얼마? 3X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됐나요? 좋아. 이거 실수하고 나중에 울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번 문제 봤고요. 8번 문제까지 후루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번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들을 잘 찾아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중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려면 어때야 돼?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되죠. 그 조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두 변의 길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 몰라서 8과 똑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아니다. 그 다음, 46도와 62도라는 각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180도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빼면 돼요. 자, 빠르게 뺍시다. 180도에서 108도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 72도하고 등장하네요. 62도가 아니라 72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실수, 계산 실수를 유발해서 62와 72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르게 만드는 그런 함정을 파놓은 문제 중에 하나겠죠. 2번도 잘못됐고요. 너도 각의 크기 3개가 모두 같다라는, 3개 중에서 2개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 4번 보기 보세요. 너 110도야? 그럼 나머지 하나의 크기가 70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반대쪽의 크기도 역시나 70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 밑각 두 개의 크기가 서로 똑같구나.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보시면 이 50도 때문에 각 A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네가 30도인데 요거 절대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시 복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선생님 9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 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앙 뉴런 역사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이제 56강이 되겠습니다. 주제도 바뀌었어요.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민족운동과 중국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 우리 역사 1의 주제이지만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었지요. 특히 중국의 민족운동은 좀 더 나아가서요. 제가 길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그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 한 컷 복습하기로 좀 더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흐름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현재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제1차 세계대전 배웠었고요. 대공황이 일어났었고 전체주의가 확산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후의 결과로 영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오늘 학습하는 내용들,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그럼 지난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까지 배웠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라요.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이 흐름 과정 중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들인 거예요. 물론 사건들에 따라서 좀 시기가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부분이 바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야기했던 평화 원칙 14개조였었고요. 그 중에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좀 압축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이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의 일,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달라. 즉, 독립과 관련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요, 레닌의 지원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레닌 기억하시나요?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인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레닌은요,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주변 국가들, 특히 약소국이나 식민지 국가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의 독립을 도와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바로 저기에 도움을 받으면 우리 독립할 수 있겠네, 이런 욕구가 또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민족운동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그각 민족은 자국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파리 강화 회의를 할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되겠거든요. 여러 항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요,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 주민들의 이익은요, 앞으로 지위가 결정된 정부의 그런 정당한 권리전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쵸? 식민지 주권 문제와 관련됐어요. 그 주민들의 이익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요. 다음은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요, 약소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요, 조선 공산당이 결성되거나 베트남 공산당 결성, 인도 공산당 결성 등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들, 이런 게 뭉쳐서 아시아,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민족 운동이 좀더 활발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한반도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운동부터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국민국가 건설운동 여러 흐름도 있었지만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보면은요,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주 국권을 가진 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대한제국을 수립했었지요. 그렇지만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일본에 병합되고 맙니다. 그 이후를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입니다. 조선의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일제 강점기라고 배우는데, 현재 그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한국의 민족 운동은요, 정말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좀더 많이 배울 텐데, 지금 역사 1단계에서는요, 딱 하나만 강조할 거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민족 운동으로 강조할 거는요, 바로 3.1 운동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인데요, 이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언급할 때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1910년대. 1910년부터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1910년대 일제의 식민 지배가 쭉 이어지는데, 일제가 힘으로 억누르는, 좀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무단 통치가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그 무단 통치에 숨죽여서 살고 있는 그 시기에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일본의 도쿄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결부돼가지고 고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일과 관련된 그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몰릴 때 일본에게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 민족 운동이 있지만 3.1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여러 민족 운동 중에서 가장 최대의 민족 운동이었었고요. 특정 계층이나 어떤 특정 누군가만 했던 게 아니라 전민족 전계층이, 그다음에 대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이 3.1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 살펴보시면요, 자기 지역 주변에서 있었던 3.1 운동의 사례를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전국적으로 큰 운동이었기 때문에요, 이 3.1 운동, 한국의 민족 운동으로 대표적인 걸로 기억해 주시고요, 이 3.1 운동은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 운동하면요, 3.1 운동, 이 하나만큼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 관련된 부분은요, 앞선 부분부터 흐름을 좀쭉 끌고 오셔야 됩니다. 이 파트는요, 제가 중국사와 관련된 문제를 낼때 선생님들이 단골 주제로 삼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해볼게요. 자,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본래 서양 국가와 제한된 무역만 허락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좀 탈피하려고 영국이 자신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적자를 보니까요. 몰래 아편을 밀수출하고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제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됐었고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청이 패배하면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하게 됐었지요. 그 이후에 홍수전 등이 이제는 크리스트교에 기반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서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난징 등은 난징 조약을 통해서 여러 항구를 개항했지만 이게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에로우 사건과 선교사를 이제 박해했던 부분들과 결부시켜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됐었지요. 그 결과 텐진 베이징 조약을 맺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베이징의 외국 공사에 그러니까 외교관의 주재가 허용되었던 거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제1, 2차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무기 등을 보면서 아,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라면서 1860년대부터 양모 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용장 등이 서양의 무기 기술,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양모 운동은요, 1893년에 4년에 발발했었던 청일 전쟁에서 청일 전쟁은 1894년에서 1895년까지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패배하면서 결국 한계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정치 제도까지 개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변법 자강 운동은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인해서 금방 100여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둥 일대에서 크리스트교 세력,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그 결과 신축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됐었지요. 이제 베이징에서도요, 이제 청나라에서도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며 개혁을 추진해 가지만 청에 대한 반감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 그 상황에서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한 것을 계기로 해서 본격화되어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혁명의 결과 중화민국이 수립되게 되고요. 순원이 위안스카이와의 협상을 통해서 청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지요. 그 뒤에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황제가 되려고 시도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각지에 군벌로 난립하는 군벌 시대가 펼쳐진다고 이야기했었지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뒤에 이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신문화 운동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위안 스카이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화민국이 공화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발해서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과거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니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좀더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럼 위안 스카이가 황제가 되려는 움직임에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요, 유교를 비판하고 과학과 민주주의의 수용을 주장하는 새로운 문화 운동이라니, 그 운동을요, 신문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황제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학과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에게 그런 걸 뭔가를 알리려고 하면은요, 뭐 강연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인쇄물로 인해서 알릴 수가 있겠죠. 그 신문화 운동의 가장 근간되었던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신청년이란 잡지인데요. 천두실한 사람이 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 체제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자. 그래서 이 문화를 운동을 신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문화 운동의 영향으로 이제는 좀더 과학과 민주주의의 수용 주장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깨우침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이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그런 생각이 많이 커지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좀더 깨우침을 얻었다라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강의 이권 침탈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은 제가 좀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지금 독일하고 영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영국과의 동맹을 근거로 해서요. 중국에 있는 독일의 이권이 있는 지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둥 일대를 공격해서 독일의 이권이 있던 산둥 일대를 장악을 해서 일본이 중국에게 뭘 요구하느냐? 대중국 21개조 요구라고 해서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뿐만 아니라 독일이 가지고 있던 각종 이권들을 중국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시 그 군벌 정부들이 되겠죠. 그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강제로 요구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을 그냥 할 수밖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다른 열강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국 21개조 요구,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그렇죠? 아까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했어요. 이 파리 강화 회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파리 강화 회의가 맞습니다.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그 회의,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결정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 반환을 이제는 일본한테 주면 안 된다. 중국에게 반환하도록 해라. 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가 무산된 겁니다. 그 뜻은 곧 일본에게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넘겨준다는 게 되겠죠. 이 소식을 들은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철폐하라.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반환하라. 라면서 대규모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운동을 오사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사운동은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이 반환되는 게 거절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사운동도 앞에 있었던 3.1운동과 똑같이 1919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사운동과 관련된 글이 있는데 그 글에는요, 실제 이 3.1운동에 대한 얘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1운동이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의 오사운동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21개조 요구, 일본이 중국 정부에 요구했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사운동과 관련돼서 21개조 요구 중 일부예요.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누려온, 그쵸? 원래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일본이 이제 해서 하니까요. 그 이권을 받는 걸다 승인한다. 그다음에 뭐 리순 달인을 조치하는 기한과 남만주 이런 철도의 기한을 연장한다. 하면서 각종 이권들을 다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당시 중국은 당연히 싫었던 부분들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사운동과 관련된 베이징 학생계 선언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무릇 베르사유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지금 파리에서 열리는 그 파리 강화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의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어서였습니다. 칭따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칭따오는 산둥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입니다. 조선에서는 독립을 꾀하면서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런 공의고 정의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만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 그게 바로 오사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오사운동이 중국의 민족운동에 있어서 좀 중요한 영향이 있었던 거는요. 원래 기존까지의 중국의 민족운동을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원, 그렇죠? 중국 동맹회를 결성해서 신형 미륵 이런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사운동은요, 그런 특정 계층이나 엘리트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사운동이 끝난 이후에는요, 그런 대중 정당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에요. 이 중국 국민당을 만들었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삼민주의의 순원이 되겠습니다. 순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인물들은 여럿이 있지만요. 저 뒤까지 좀 연결해서 미래에 두면은요. 이 당시에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 좀 참여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요. 중국에는 중국 국민당 세력이 있고요. 중국 공산당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직 없어지지 않은 거. 그 앞에서부터 중국이 어땠었는지를 알면 알 거예요. 그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군벌이 있습니다. 지금 군벌 시대라고 했잖아요. 군벌이 중국 여러 지역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 군벌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21개조 요구 같은 것도 또 받아들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군벌에 대한 반감 높아지겠죠. 또 일본에 대한 반감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군벌을 타도해야 될 텐데,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전에 먼저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하고 싸우는 것보다 먼저 군벌이란 세력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중국 공산당 세력은 좀 미약했었기 때문에 순원이 소련 측과의 좀 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손을 잡는 합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제1차 국공합작이라 그래요. 자, 1차라고 하는 거는요, 뒤에 2차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차와 2차를 구별해야 되는데, 제1차 국공합작의 목적은요, 특히 군벌 타도입니다. 군벌 타도요. 특히 군벌 중에 어디냐? 베이징 군벌이에요. 자, 그럼 현재 남쪽, 광저우나 이쪽 난징 이쪽에 있거든요. 그 남쪽 지역에서 베이징 쪽으로 올라가면서 군벌을 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정벌하는 거라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벌. 그렇게 하는데 이 북벌을 단행하는 과정, 그 전에 있어서요. 이 제1차 국공합작을 순원이 맺긴 맺었었는데 순원 죽고 나서 그 뒤를 누가 읽느냐면 장제스라는 인물이 중국 국민당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북벌을 단행하는데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을 탄압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 북벌을 단행하는 중간에 제1차 국공합작은 결국 붕괴되고 말아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이 단독으로 북벌을 완수하게 됩니다. 북벌을 완수한다는 건 베이징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중국 국민당 세력은요, 이제 군벌은 없는 거잖아요. 북벌이 완수됐으니 군벌은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중국 국민당 세력은요,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을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런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요, 대장정이라고 해서요,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대장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제1차 국공합작은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것이었었고요. 그 군벌을 타도하는 걸 다른 말로 이제는 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북벌의 진행 과정 중에서 국공합작이 붕괴되었지만 중국 국민당이 단독으로 인해서 북벌을 완수하고요. 그 이후에 공산당을 탄압하는데 공산당은 대장정을 단행하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중국에서는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벌과 관련된 것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 경로예요. 루이진이라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예난이라는 지역까지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국공합작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고 탄압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일본이 중국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침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장제스에게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잡고서 항일전쟁에 먼저 나서야 된다라는 걸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결국 손을 잡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한 이후에 중일전쟁이라는 게 발발합니다. 자, 중일전쟁은 일본이 중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들어왔던 사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 중일전쟁이 발발했으니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본에 맞서 싸우는 게더 중요하니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한번더 손을 잡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으면 합작. 두 번째 하는 거니까요.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1차 국공합작이 있고요. 제2차 국공합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단순하게 보자면 제1차와 제2차 국공합작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은 건 똑같은 건데 제1차 국공합작은 아까 어떤 걸 위해서요? 그쵸. 군벌 타도를 위한 거예요. 군벌 타도를 위한 게 제1차 국공합작인 거고요. 제2차는요, 여기 나와 있죠. 항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일본에 맞서기 위한 게큰 거예요. 제2차는 핵심되는 게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이 있는데 그 중일전쟁이 끝난 뒤에 맺어진다는 거. 시간 순서까지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2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자료예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국민당과 공산당의

손잡는다는 내용들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 자료가 1차 국공합작이냐, 2차 국공합작이냐 구별하는 그건 거예요. 봐볼게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전국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선언합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린 거죠. 국난, 뭐 국가의 어려움이 극단적으로 엄중하고 민족의 생명 존망이 경각에 달려 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 단결 저항의 기초 위에서 이미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어. 자, 보세요.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어 함께 국난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대응한다? 국공 합작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민족 생명이 정말로 위험스러운 현재, 오로지 우리 민족 내부의 단결만이 뭘 없앨 수 있다고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는데, 지금 베이징에 있는 저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손잡는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운대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뭘까요? 중일전쟁이요. 그러면 중일전쟁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게끔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았다. 몇차인 겁니까? 그렇죠. 제2차 국공합작인 거예요. 1차 국공합작과 2차 국공합작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고 꼭 구별하는 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히 이 자료글은요, 엄청 자주 등장하는 글입니다. 아시겠죠? 별표 해놓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문장의 흐름, 특히 핵심 문장 부분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봤었는데요. 배웠던 내용들을 앞에서부터 한번 이어서 한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배웠던 우리 신의 혁명 있었지요. 신의 혁명 이후에 위안 스카이가 황제가 되려는 그 움직임,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요. 유교 문화를 비판하면서 서구의 과학 혹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걸 받아들이자, 이런 신문화 운동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좀 근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일본이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승인받으면서 중국의 여러 이권을 이제는 열강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어디에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러자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 거에 저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니, 그게 바로 1919년에 있었던 오사운동이었습니다. 오사운동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오사운동 이후에 대중운동에 이제 영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순원 등이 중심돼서 대중정당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중국 국민당과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었었습니다. 그럼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하는데, 먼저 국민당과 공산당이 그래도 힘을 합쳐서 하기로 한 것, 그게 바로 제1차 국공합작이었던 거고요. 제1차 국공합작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이징에 있는 군벌을 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원 때 제1차 국공합작을 했었지만 순원이 죽고 난 이후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을 그 뒤를 잇게 됐었고요.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서는 이제는 바로 북벌을 전개합니다. 근데 북벌을 전개하는 중에 이제는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을 탄압하면서 제1차 국공합작은 결렬되게 됐었고요.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 혼자서 북벌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군벌은 이제 없어진 것. 군벌이 없어졌으면 이제 중국 전체에서 영향력을 딱 하나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제스의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탄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서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을 단행하니, 그걸 우리가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정 이후에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중일전쟁이 발발했고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손을 잡으니, 그걸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이야기한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오사운동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성된 거고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있어야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대장정은요, 1차 국공합작과 2차 국공합작 사이에 있다는 거. 이 흐름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더할수 있다면, 제가 중간 앞부분에서는요, 이제는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서 신의 혁명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걸 한번 쭉 이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저 앞에 있었던 전근대 내용까지 보시면 중국사를 전체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힘을 길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중에서도요, 바로 한국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거, 3.1운동 이야기했었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내용들 중에서 제가 한 컷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자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부분만 딱 봐서 이해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특히 앞뒤 선후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강후기를 통해서 복습할 내용 어떤 건지 이해되시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요, 중국의 민족운동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시해 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요. 좀 더 심화해 살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요, 그 앞에 있었던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운동부터 쭉 이어서 현재 맨 마지막에 있었던 제2차 국공합작까지 쭉 써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오게 되는 강의들이 있죠. 핵심 문장들이요. 이 핵심 문장 정리하기도 잊지 말고 꼭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 동물과 에너지 공부합시다.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벌써 우리 소화도 공부했고, 순환도 공부했고요. 호흡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서 이런 기관계들이 독립적으로도 물론 작용하고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기관계들이 어떻게 통합적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부터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바로 콩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요, 요 안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안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뭔가 실뭉치처럼 뭉쳐 있고요. 주머니 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네요. 기다란 관에 뭔가가 칭칭칭 감고 있어요. 오늘 바로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들 있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몸 밖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내용 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공부했던 것이요. 그렇죠.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포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작게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런 과정이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기를 공부했고, 열심히 우리가 소화시키 영양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우리 소화계에서 열심히 소화시킨 바로 영양소를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호흡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산소 얻었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조직세포로 어떻게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가를 살펴봤었죠. 그렇게 제공되는 산소인 거예요. 아, 세포 안에다가 우리는 영양소와 산소를 넣어주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영양소에는 에너지 잘 저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이용해서 그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 우리가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간단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때 노폐물도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영양소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곳곳의 에너지가 되는 거구나. 이 에너지 가지고요, 우리 키도 크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여러분 축구도 하는 거고,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이러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배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면서 우리는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먼저 한번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오늘 공부해야 하는 배설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소화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영양소 소화하고 최종 흡수까지 한다고 했죠. 최종 집결지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심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심장에 모였어요. 이제 온몸 곳곳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순환계가 관여한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을 보면서 어떠한 물질 교환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조직세포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는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거 받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아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소가 지금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호흡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산소 공급받았어요. 그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에다 주면 여기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순환계가 얘네가 순환시켜주면서 노폐물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배설계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이산화탄소는 또 우리가 공부했던 호흡계 나가는 숨, 날 숨에 포함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로요, 우리가 공부했던 네 개의 기관계 있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배설계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배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우리 앞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정의하고 왔어요. 아, 조직세포에다가 산소, 영양소 주게 되면 산소 이용해서 영양소 분해함으로써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들이 있는데,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바로 배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소화의 과정도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거 보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살펴봤었거든요. 이거 토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노폐물들을 보면 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 볼 것은 단백질에 보면 여기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요, 여러분, 독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배출하지 않고 우리는요, 간에서 독성이 약한 바로 독성이 조금 줄어든 요소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렇게 요소로 바꾼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배설계를 이용해서 콩팥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과 이산화탄소 세포 결과 만들어지게 된 것은요, 우리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허파순환에서도 봤었지만 결국 허파가리한테 주게 되면 후하고 내뱉는 날숨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날숨, 즉 폐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물이 배출되기도 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요소와 함께 콩팥을 거쳐가지고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기도 합니다라고 이 경로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 그 기관계, 바로 배설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여러분 콩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영상에서도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이 콩팥의 단면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흐르는 관은 우리가 동맥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맥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팥 동맥이에요. 콩팥에 가는 이유가 노폐물 버리러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콩팥 동맥에는 노폐물 잔뜩 가지고 들어가서 노폐물 버린 다음에 조금 더 깨끗해진 혈액이 되어서 콩팥 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라고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 그 안에 콩팥 안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는요,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네프론이라고 하는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걔네들이 연결되어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면 결국 이렇게 긴 오줌관으로 오줌들이 쭉 이동하게 되면 방광에 차곡차곡차곡 쌓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라고 먼저 기관들의 이름과 간단한 기능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콩팥 반드시 그림과 같이 보셔야 돼요.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에 이 오줌관 있죠?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고,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광에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 되는 거고,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바로 요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배설계라고 하는 것,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콩팥 안에서 어떻게 오줌을 생성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오줌을 생성하는, 만드는 기본 단위,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콩팥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아주 짧은 서술형 문항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프론이라고 하는 용어도 익숙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자세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 콩팥의 요 부분을 크게 확대해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콩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 노폐물 잔뜩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콩팥 동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폐물 다 거르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콩팥 정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콩팥 동맥 쭉 연결되어서 그 모세혈관이요,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토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거구나. 그럼 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주머니 모양 보이시죠?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부터 보먼주머니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혈관 실뭉치처럼 뭉쳐 있어요. 이게 토리가 되는 거고, 얘를 감싸고 있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 우리 그걸 보먼주머니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이 보먼주머니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가느다란 관 하나가 있어요. 이관 이름을 우리는 바로 세뇨관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 이름이 네프론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네프론은 보먼주머니와 그리고 토리,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런 네프론 이 콩팥 안에는 많이 있는 것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로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먼저 심장에서 나와서 노폐물 가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 들어와요. 콩팥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노폐물 버리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콩팥 정맥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 경로 하나가 있는 거고, 얘는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로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토리 그다음에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로 연결된 세뇨관이 있었죠. 그럼 이 세뇨관이 쭉 여러분 가보시면 어디와 연결되냐면 콩팥 깔때기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콩팥 깔때기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게 가느다란 긴관, 오줌이 이동하는 관, 오줌관으로 연결이 되고 방광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요도로 배출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 다시 깨끗해진 혈액이 돼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이 모세혈관이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이 세뇨관을 둘둘둘 감고 있는 구조로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 정리. 우리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의 이름은 네프론이에요. 네프론은 토리, 그 다음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콩팥 안에는 이러한 네프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콩팥에 일단 노폐물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거, 콩팥 동맥,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깨끗해진 상태로 콩팥 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들게 되는데, 그 오줌은 바로 세뇨관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고, 오줌관 통해서 방광에 쌓였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로를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먼저 경로 구분해 주시면서 이 안에서 그러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어떻게 오줌을 생성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 콩팥 동맥이죠. 노폐물 가지고 잔뜩 왔다고 했어요. 그럼 동맥은 뭐로 이어져요? 모세혈관으로 이어져요. 그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것이 우리가 토리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간단하게 표현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흐르고 있는 이 혈장에 어떤 것들이 녹아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녹아 있는 거 보면 단백질도 녹아 있고요. 포도당도 녹아 있고, 요소도 녹아 있고, 지금 물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아,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노폐물 버리러 온 거구나. 그러면 실뭉치처럼 모세혈관 뭉쳐있는 토리에서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보먼주머니로 1차적으로는 여러분 여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과는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체에다가 뭔가 막 고체물질 섞여져 있는 거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 체보다 크기가 작은 건 아래로 빠지고 체의 그 구멍보다 훨씬 더큰 거는 위에 걸러지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리에서 보호먼주머니로 크기가 큰 것은 여과되지 않거든요. 이 중에서 바로 누구냐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과액이라고 하는 것에는 포도당도 있고 요소도 있고 물도 있지만 단백질은 없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첫 번째 작용, 바로 이 여과에서 크기가 큰 단백질은 걸러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토리,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는 세뇨관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었고, 이 세뇨관은요, 다시 모세혈관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과액에 지금 누가 있냐면 포도당이 있거든요. 근데 포도당은 우리가 탄수화물 열심히 소화시켜서 얻은 최종 산물이거든요.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그냥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다시 심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모세혈관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지금 포도당이 100% 재흡수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줌에는 포도당이 하나도 없고 요소와 물만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재흡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과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쭉 걸러, 여기에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 보면 모세혈관에도요, 요렇게 요소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얘는 몸 밖으로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비라고 하는 작용도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여기에 있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재흡수합니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100% 재흡수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콩팥정맥에 아주 일부지만 이렇게 요소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100% 분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성된 오줌이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깨끗해진 혈액이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줌의 배설 경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리로 와요. 그러면 보호먼주머니라고 하는 것으로 여과가 일단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뇨관으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이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오줌관 통해서 방광을 거쳐 요도로 몸 밖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오줌의 배설 경로에 대해서도 내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 내용까지 점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여기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여과의 과정 바르게 이해했는지, 재흡수, 분비 이거 확인했는지,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 모세혈관 어떤 성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물어볼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개념서의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콩팥 동맥을 타고 이제 모세혈관,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것이 토리가 되겠죠. 그거 보호먼주머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가 가리키고 있는 건 여러분 어떤 작용일까요? 그쵸? 마치 체에 거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바로 이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여과입니다.

라고 보면서 크기가 큰 단백질 같은 것들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포도당들, 아미노산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얘네는 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모세혈관 쭉 연결돼 있는 거고 이제 보호만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생여관인 거죠. 근데 이 여기 여과액 안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있다고요. 얘는 몸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B는 뭐예요? 100% 재흡수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던 바로 비는 재흡수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100% 재흡수하더라.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재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혈관에 미처 걸러지지 않았던 요소 같은 것들이 있다면 바로 요 C의 과정이 뭐죠? 그렇죠. 얘가 바로 분비의 과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비를 통해서 요소가 다시 걸러지게 되면 이 생요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줌관으로 방광,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세혈관은요? 그렇죠. 콩팥 정맥을 통해서 조금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요,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B의 과정에서 반드시 100% 재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것들이 얼마나 걸러지고 혹은 얼마나 재흡수되는 이런 개념들은 꼼꼼하게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배설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국에는 이 그림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논술형 혹은 서술형의 문항을 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적어내는 통합적 작용을 적는 그런 서술형 시험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여기에 중요한 지점들을 꼽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열심히 소화시켰어요. 근데 우리 왜 소화시킨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포호흡 일어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양소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영양소 덩어리가 너무 크죠? 세포막 통과하려면 작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최종 흡수가 되어서 이 심장으로 도달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소화계의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영양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산소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호흡기 공부했었잖아요. 들숨, 날숨, 호흡 운동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얻게 된 산소가 허파가리아 그리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어떤 기체 교환을 하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아, 이제 이 혈액에 이 산소를 갖게 되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조직세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세포에서도 어떻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얻은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에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포호흡하는 거죠? 산소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 혹은 노폐물 가지고, 노폐물은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배설계, 거기에서 특별히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 네프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프론을 통해서 어떻게 오줌이 생성이 되는가 그 경로를 반드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여과, 재흡수, 분비라고 하는 원리까지 파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모든 순환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였고, 어떻게 계속 순환이 됩니까? 그럼 심장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0: 이 심방, 이 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심장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두면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동맥이었고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정맥이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순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온몸 순환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허파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거든요.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각각 그냥 독립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기관계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의 그림을 내가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물과 에너지를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이해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논술형 문항으로 혹은 간단한 수행평가로 혹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통합적인 작용을 만들어내는 수행평가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좀 해보시고 다양한 평가에도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요, 그래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문장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포호흡은요, 우리 몸의 각 기관계가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보면서 결국엔 이 한 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단어거든요.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요.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도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수학 두 번째 단원 약수와 배수 공부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약수가 무엇인지, 배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했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는 8과 12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4의 약수와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바로 O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거. 오늘 문제풀이 하면서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단원평가 1회 뒤에 있는 2회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수행평가까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러 가봅시다. 네, 교재 64쪽이고요. 같이 문제 풀이할 준비 됐죠? 좋아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12의 약수를 모두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2를 다양한

점은 12의 약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표들은 모두 12를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나타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약수를 모두 적어 봅시다. 1, 그 다음 2, 3, 4, 6, 12. 이렇게요. 자, 이렇게 6개의 숫자 모두 써주면 되겠죠? 2번. 7의 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세요. 7의 배수예요, 이번에는. 자, 우리 배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곱해준 거라고 했죠. 7을 한배 하면 자기 자신 7이 되고요. 7을 두배 하면 7이 14가 되고, 7을 세배 하면 21, 7을 네배 하면 28. 이렇게 해서 7의 배수를 4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약수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에 세모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 우리 8의 약수, 9의 약수, 13의 약수 모두 구해본 다음에 어떤 것의 개수가 가장 적을까? 아, 이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8의 약수 적어볼게요. 1 되죠? 2, 4, 8. 아, 4개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9의 약수 적어봅시다. 1, 3, 9가 되어 3개죠? 13의 약수는 1과 13,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13의 약수에 세모 표시해줘야겠죠. 많은 친구들이 수가 크면 약수의 개수도 많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3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약수의 개수는 가장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에 착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4번. 14의 배수 중에 1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무엇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에 주의해야 될 것은 100에 가깝다라는 것은 100보다 조금 작아도 되고 100보다 조금 커도 돼요. 작거나 큰건 상관없지만 100에 가장 가깝다라는 것은 100과의 차가 가장 작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 14의 배수 먼저 모두 써볼게요. 14, 28, 그다음 42, 그다음 14, 56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또 14만큼 커지면 70도 됩니다. 84도 되고요. 98, 그다음에 여기에 또 14만큼 커지면 112도 되죠. 자, 100을 넘어갔으니까 여기까지 구하고 그럼 우리는 100을 사이에 두고 98과 12 중에서 어느 것이 더 100에 가까운지를 구하면 되겠죠. 98과 100의 차이는 2예요. 12와 100의 차이는 12고요. 자, 어떤 숫자가 더 100에 가깝죠? 그렇죠. 98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98이 되는 거다. 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5번.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식을 줬죠. 16은 2 곱하기 8이다. 16은 4 곱하기 4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수를요, 두 개의 수의 곱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이두 개의 수는 16의 약수가 되고 16은 이두 개의 수의 배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죠. 4는 16의 약수가 되고 16은 4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기를 읽어볼게요. 1번. 16은 2의 배수입니다. 16은 2의 배수가 맞죠. 2를 8배 하면 16이 되니까요. 2번도 마찬가지죠. 16은 8의 배수입니다. 8을 2배 하면 16이 되니까 맞죠. 3번. 4는 16의 약수입니다. 맞죠. 4는 16의 약수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4번. 16의 약수는 모두 6개입니다. 자, 약수를 모두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모든 수의 약수 1 있죠. 그 다음 2 들어가고, 4 들어가고, 8, 그리고 자기 자신 16까지요. 어때요? 6개가 아니라 5개죠. 땡, 틀렸다. 5번에 8은 16의 약수입니다. 이것도 맞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28과 32의 약수와 공약수를 각각 모두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28의 약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1 되죠? 2, 그쵸? 3, 4 되죠. 4, 7에 28이니까. 그 다음에 7 되고 2 곱하기 14가 28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28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28의 약수입니다.

32의 약수 적어볼게요. 1 들어가고 2 되죠. 그 다음 3안 되고 4 됩니다. 4, 8에 32니까. 그 다음 5, 6, 7안 되죠. 그 다음 8, 그리고 2 곱하기 16이 30이니까 16. 그 다음에 1과 32를 곱해야 30이니까 32까지. 자, 이렇게 모두 적었죠? 그렇다면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두 수들 중에서 겹치는 것들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1, 2, 4, 그 다음 겹치는 거 없죠. 따라서 공약수는 1, 2, 4, 세 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7번. 서진이는 가래떡 18개와 꿀떡 36개를 남김없이 각각 똑같이 상자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똑같이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의 개수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단원평가 1회 문제에서도 이런 내용 많이 봤어요.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 이 말은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 즉, 약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18의 약수도 돼야 되고 36의 약수도 돼야 하니까 18과 36의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상자의 개수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공약수가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했죠.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 18과 36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두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18은 36의 약수고 36은 18의 배수예요. 이렇게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경우에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그 중에 작은 수 18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했으니까 공약수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18의 약수 1 되고 2 되죠. 3, 6, 9,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3번에 4개 보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공부했던 원리,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거,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8번. 공약수가 가장 많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아, 공약수가 가장 많은 것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어. 21과 49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눠 줍시다. 3, 7로 나눌 수 있죠. 7, 3, 21, 7, 7에 49. 자,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7이 되는구나. 아, 공약수는 1과 7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9와 81이에요. 9와 81.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더 작은 수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예요. 9가 최대 공약수죠. 자, 그럼 9의 약수. 1, 3, 9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13과 17이에요. 13과 17은 전혀 공통된 약수가 없지요. 따라서 공약수는 1만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리을. 25와 55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 한번 해줘야겠네요. 자, 여기 리을 쓰고 25와 55의 최대 공약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5로 나눌 수 있죠. 5, 5, 25, 5, 11은 55.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5가 되는 거죠. 5의 약수는 1과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약수를 모두 구했어요. 문제에서 공약수가 가장 많은 것이니까 니은에 1, 3, 9, 니은 적어주면 되겠죠. 자, 9번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최대 공약수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중요한 문제지만요, 우리 친구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42와 60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큰두 수의 공약수 2 있죠. 2, 21, 2 곱하기 30은 60 이렇게 적었죠. 21과 30두수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 7에 21, 3 곱하기 10은 30. 7과 10은 더 이상 어떤 공통된 약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있는 이 공약수들을 곱한 2 곱하기 3, 6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거예요? 자, 10번 볼게요. 27과 45의 공배수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수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공약수가 아니라 공배수가 등장을 했고요. 우리 그 원리 활용할 수 있죠.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거. 자, 그럼 27과 45의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해볼게요. 27, 45 이렇게 적고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까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3 보이죠? 3 9 27, 3 곱하기 15는 45입니다. 또 3으로 나눠줄게요. 3, 3은 9, 3, 5, 15죠. 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여기 3, 3, 3, 5 모두 곱한 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3은 27이죠. 27 곱하기 5 계산하면 7, 5, 35, 135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35구나. 그러면 가장 작은 건 135예요. 그 다음, 135, 두 번째로 작은 것은? 그렇죠. 270이 되겠죠. 135 곱하기 2. 그 다음, 세 번째로 작은 수는 여기에 또 135를 더해서 40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은 405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11번. 두 친구가 말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어떤 수를 적으라고 했는지 혹은 개수를 적으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요. 두 친구가 말하는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훈은 20과 30의 공배수야라고 했어요. 수찬이는 100보다 크고 200보다는 작아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두 수의 공배수를 알기 위해서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20과 30,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볼까요? 10이 공통되죠. 항상 이 왼쪽에 가장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눈에 띄는 숫자를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10 곱하기 2는 20, 10 곱하기 3은 30이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왼쪽에 있는 공약수와 아래에 있는 몫을 모두 곱해서 10 곱하기 20은 20, 20 곱하기 3은 60입니다. 그러면 공배수는 60의 배수가 되겠죠? 60, 120, 180, 그 다음 240,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거예요. 두 번째 조건에서 100보다는 크고 2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20과 180. 두 개만 가능하구나. 정답 두 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2번. 우리와 하나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각각 전구를 50개씩 매달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초록 전구가 매달린 경우는 모두 몇 번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를 보면 네 번째, 여덟 번째, 열두 번째, 열여섯 번째. 어때요? 4의 배수인 자리에 초록색 전구가 매달렸죠. 하나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3의 배수인 곳에 초록 전구가 매달렸어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초록 전구가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은 즉, 4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4와 3의 공배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4와 3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두 수는 공통된 약수가 없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인 12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수의 공배수는 12의 배수가 되겠죠. 12, 24, 36, 48. 자, 문제에서 전구를 50개 매달았기 때문에 더 50개 이상은 어차피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까지 구하고, 아, 하나, 둘, 셋, 넷. 네번 같은 자리에 매달릴 수 있구나. 이렇게 정답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번. 이게 정답이 되겠죠? 13번. 가와 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가와 나. 어떤 수인지는 안 나왔지만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이 곱만 보고도 최소 공배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숫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작은 수를 뜻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공통된 부분을 한 번만 적어주는 거예요. 2, 공통되어 있죠. 3, 공통되어 있죠. 더 이상 없죠. 자, 그럼 우리 2 곱하기 3은 한 번만 써줘요. 2 곱하기 3. 그리고 남은 수도 같이 곱해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수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3 남아있는 거한번더 곱해주고, 나에 남아있는 숫자 2도 곱해줍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가와 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해볼까요? 2, 3은 6, 6, 3, 18. 18 곱하기 2는 36이죠. 따라서 두 수의 최소 공배수 36이 됩니다. 됐죠? 14번. 70과 56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충분히 구해낼 수 있어요. 70과 56 공통된 무엇으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눠볼까요? 35, 그 다음에 28. 자, 35와 28에 공통된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7이 있어요. 7, 5, 35, 7, 4, 28. 5와 4는 더 이상 없죠. 따라서 우리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있는 이 공약수들을 곱한 수, 2 곱하기 7, 14가 돼요. 최소 공배수는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곱해야 됩니다. 2, 7에 14니까 우리 14 곱하기 5 곱하기 4를 계산하면 282 되는구나. 알수 있겠죠? 최소 공배수 280. 이렇게 정답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5번. 13과 78의 최대 공약수는 별, 13과 78의 최소 공배수는 세모라고 할 때, 별과 세모는 얼마, 별 더하기 세모는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13과 78을 우리 친구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13에 6배를 하면 78이 되니까 이두 수는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더 쉽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중에 더 작은 수, 그수 자체가 최대 공약수가 돼요. 별이 13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78, 더큰수 자체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78이라는 것도 바로 구했어요. 우리 그 어떤 계산도 없이 그 원리만 이해하면 바로 문제를 풀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별 더하기 세모니까 우리는 13 더하기 78만 계산하면 되겠죠? 정답은 91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원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5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남학생이 95명이고 여학생은 76명일 때 남는 사람 없이 똑같이 나눠서 최대한 많은 팀의 수를 맞는다고 할때한 팀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몇 명씩 있는지 풀이 과정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남학생이 조금 더 많죠. 여학생이 좀 적어요.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 둘다 남는 사람 한명 없이 똑같이 팀에 나누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최대한 많은 팀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즉 95와 76의 최대 공약수가 팀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팀의 수부터 구해볼게요. 팀의 수 어떻게? 최대 공약수. 95와 75의 최대 공약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수 안에 공통된 수가요. 우리 친구들 찾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차분히 모든 수를 넣어보면 19가 돼요. 19. 19 곱하기 5가 95고요. 19 곱하기 4가 76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9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의 수죠. 팀의 수는 19개예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한 팀에 들어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몇 명씩 있나요? 라는 거니까 남학생은 95명이 총 19개의 팀에 들어가야 합니다. 5명씩 들어가겠죠. 여학생은요? 76명인데 19개의 팀에 똑같이 나누어 들어가니까 4명씩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부분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95와 76의 최대 공약수 19이므로 한 팀에 남학생은 5명씩, 여학생은 4명씩 최대 19개 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할수 있죠. 정답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이렇게 정리할게요. 17번.

보기에서 두 수를 골라 최대 공약 수를 구한다면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최대 공약 수는 얼마일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다두 개씩 짝지어서 최대 공약 수 구하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쌤이 알려줄게요. 기억, 33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3 곱하기 11로 나타낼 수 있죠. 자, 니은 44도 마찬가지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세요. 4 곱하기 11이 됩니다. 디귿, 39도 마찬가지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13이 되고요. 143은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1 곱하기 13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최대 공약수는 두수 안에서 공통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가장 큰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과 니은, 11이 공통되죠. 기역과 디귿, 3이 공통됩니다. 기역과 리을, 11이 공통돼요. 자, 그 다음 쭉쭉쭉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면 마지막에 디귿과 리을이 13이 공통되면서 그 수가 가장 크게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13이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짝지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겠죠. 18번.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합니다. 2040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해에 동시에 치렀다면 2040년부터 2100년까지 두 선거를 같은 해에 치르는 것은 모두 몇 회인지 구하세요. 자, 이 대통령 선거는 5, 10, 15, 20 이렇게 5의 배수인 해에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의 배수인 해에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두 개의 선거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건 5의 배수이자 4의 배수이다. 5와 4의 공배수다라는 거죠. 자, 두 수의 공배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했어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 20이죠. 따라서 우리는 20년마다 두 개의 선거를 같이 치른다는 걸알수 있어요. 2040년에 처음으로 같이 치렀죠. 그러면 그 뒤에는 2060년에 같이 치를 거고, 그 뒤에는 2080년에 같이 치르고, 마지막 2100년에 또 같이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4회 같이 치르게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19번. 가로가 15cm, 세로가 2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이어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에 각각 몇 개씩 타일을 붙여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을 남김없이 모두 채워야 되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바로 15와 24의 최소 공배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가로, 세로 각각 구해서 총몇 개인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15와 24, 최소 공배수 계산하면 120이 돼요. 따라서 15cm인 타일은 120 안에 8번 들어가니까 8개. 그리고 24cm인 타일은 120cm 안에 5번 들어가니까 5개. 따라서 가로는 8개, 세로는 5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번. 다음 두 사람이 말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수의 차를 구하세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2예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60입니다.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0이라는 것은 두 수는 12의 배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 곱하기 네모, 12 곱하기 세모가 된다는 거죠.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부분은 한번 쓰고 나머지 숫자도 모두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60이 된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네모 곱하기 세모가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네모는 1, 5 또는 5, 1로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두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12 곱하기 1은 12가 되고, 12 곱하기 5는 60이 된다. 차를 구하면 48이 된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단원평가 문제 모두 마쳤고요. 수행평가 살펴볼게요. 네, 수행평가 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도경이는 63과 18의 공약수를 모두 구했어요. 구한 공약수를 다 더하면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공약수라는 것은 63과 18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겠죠. 따라서
63과 최대 공약, 63과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구라는 것을 알아내고 구의 약수 1, 3, 9가 되겠죠. 그게 바로 두수의 공약수가 됩니다. 다 더하면 13이 된다. 이렇게 문제 정리하면 됩니다. 2번. 슬기는 2일에 한 번씩 화분에 물을 주고 여우기는 5일에 한 번씩 또 다른 화분에 물을 줍니다. 슬기와 여우기가 3월 1일에 동시에 화분에 물을 주었다면 3월 한달 동안 화분에 물을 준 날이 같은 날은 모두 며칠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2일 그리고 5일인데 같은 날에 줘야 된다는 건 2와 5의 공배수가 되겠죠. 3월 1일 날에 동시에 줬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10, 20, 30 이렇게 커지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가 10이기 때문에 10일마다 같은 날에 화분에 물을 주죠. 따라서 3월 1일에 줬으니까 그 다음은 11일, 21일, 31일 모두 한 달에 4일 같은 날에 물을 주게 되겠죠. 3번. 기역과 니은의 최대 공약수가 14예요. 기역 빼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얼마인지 구하세요. 자, 최대 공약수는 이 세로에 있는 값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디귿이 7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2로 나누고 7로 나눴을 때 몫이 6이 되기 때문에 기역은 2 곱하기 7 곱하기 6 해서 84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7 곱하기 5를 해야겠죠. 정답은 70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이 식의 숫자를 써 넣으면 84 빼기 70 더하기 7, 정답 2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4번, 줄무늬 등대는 28초에 한 번씩, 노란 등대는 36초에 한 번씩 빛을 내는데, 오후 7시에 두 등대가 동시에 빛을 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동시에 빛을 낸 시각은 언제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28과 36의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야겠죠. 계산하면 252가 돼요. 그런데 252초니까, 분으로 바꿔주면 나누기 60을 해야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4분 12초가 되고 7시 4분 12초에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동시에 빛을 낸 시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맞췄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네, 이 문제의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정말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 위기가 닥친 순간, 아찔한 순간, 이런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의 속담은 바로 침착함, 지혜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오늘 공연이 저녁 6시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구나.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겠구나. 어떻게 하지? 고속철도로 이동하고 근처에 가서 택시로 이동해야겠어. 휴, 다행이네. 역시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길 잘했어.
0: 오늘의 속담,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법이니 미리부터 겁내지 말고 상황을 잘 살펴보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2: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호랑이 형님. 나무꾼은 깊은 산 속에서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쳐 잡아먹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 나무꾼은 순간적으로 호랑이는 본시 사람 못지않게 효성을 지니고 있으며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죽어 호랑이가 된다라는 속설을 생각해낸다. 다음 순간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
3: 형님!
2: 이라고 부르며 통곡하는 기술을 발휘한다. 그는
3: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죽은 형이 호랑이가 되어 산으로 갔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형님을 만났습니다.
2: 라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호랑이를 속인다. 나무꾼의 진심인 듯한 말과 눈물 연기에 속은 호랑이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호랑이의 탈을 쓴 채 어머니를 뵐 수는 없다며 안타까워한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어머니와 동생을 봉양하기 위해 산돼지나 짐승을 사냥하여 집 마당에 몰래 가져다 놓으며 지극한 효성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호랑이가 꾸준히 가져다 준 것들 덕분에 가난했던 나무꾼은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구해준 색시와 혼인까지 하게 된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호랑이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뒤따라 죽고 만다. 나무꾼은 꼬리에 흰 배를 감고 상복을 입은 새끼 호랑이들을 통해 호랑이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짐승임에도 끝까지 효를 다한 모습에 감동하여 호랑이를 어머니 산소 옆에 묻어준다. 깊은 산 속에서 굶주린 호랑이와 딱 마주친 순간 나무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공포의 순간에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처럼 나무꾼은 순간의 기지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지만 나무꾼의 말은 호랑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의 형제라 믿게 된 호랑이는 그때부터 산돼지를 몰래 잡아다 놓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효도를 다했답니다. 비록 짐승의 탈을 써서 어머니 품에 안기지는 못했지만 그 우직한 정성 덕분에 집안은 풍요로워지고 나무꾼은 호랑이가 정해준 배필과 혼인까지 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랑이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는데 이런 모습은 효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0: 오늘의 속담,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였어. 아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면, 지혜를 발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야. 위기의 순간일수록 침착함과 냉철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색을 띠는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이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으며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황상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합니다. 황상구리 수용액에는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는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색은 이후 이온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걸음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걸음 종이 양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걸음 종이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 속의 이온들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전류가 흐르는 통로만 만들어줍니다. 집게를 전원장치의 전극에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걸음종이의 한쪽은 플러스 극,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걸음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용액을 걸음종이의 중앙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온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은 색이 비교적 옅기 때문에 이 수용액으로 적신 걸음종이를 위에 올려놓으면 걸음종이를 기준으로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원장치의 전원을 켜서 전류를 흘려주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천천히 관찰하면서 해당 이온이 띄는 전하의 종류를 추론해보세요. 색의 이동 방향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 관찰 결과입니다. 오늘은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온이 전하를 띄고 이동하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는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온은 색을 띠는 것들로, 구리이온은 푸른색을,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기 때문에 이 이온들의 이동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보라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임을 알 수 있고,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즐거운 도깨 탐험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어디인지 우리 바로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요, 바로 Health Island, 이 건강의 섬입니다. 우리가 처음 방문하는 곳이죠. 이 건강의 섬에서는 손 씻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손 씻는 행위는 계속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면서 손을 씻었을 텐데요. 왜 중요한지 오늘 지문을 통해서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탐험하기 전에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워크북 단어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Simple, 간단한, 단순한. Illness, 질병. Bathroom, 욕실, 화장실. About, 대략. Habit, 습관. Remove, 없애다. Cough, 기침하다. Get sick, 아프다. Most, 대부분의. Prevent, 예방하다. Rule, 규칙. Spread, 퍼지다. Germ, 세균. Follow, 따르다. Regular, 규칙적인. Stay, 유지하다. Blow one's nose, 코를 풀다. Forget, 잊다. 자, 오늘의 단어였습니다. 잘 적어보셨나요? 준비되었으면 우리 지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When we wash our hands. 자, 지금 굉장히 익숙한 접속사 when이 나와 있죠? 주어 동사 표시해 볼게요. 자, 뭐 할 때죠? We wash our hands. 우리가 손을 씻을 때 We can remove 99.8% of the germs on them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일단 이 문장을 보니까 remove, 제거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remove라는 동사에 이렇게 알파벳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이 글을 읽으면서 단어의 쓰임이 흐름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remove라고 하면 제거하다 라는 의미였는데요. 무엇을 제거하는 거죠? 99.8% of the germs래요. 자, germ이라고 하면 세균이란 뜻이었어요. 즉, 세균의 99.8%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있는 세균일까요? On them. 자, 여기서 them은요. 바로 앞에서 언급한 our hands, 우리의 손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세균들의 99.8%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remove라는 단어는 흐름상 자연스럽게 쓰인 것 같아요. 그쵸? 와, 손을 씻을 때 이렇게 많은 세균이 제거가 되는구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Doctors say. 자, 의사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Most illnesses. 자, 방금 우리가 봤던 단어가 하나 나와요. Illness라고 하면 질병이죠. 그래서 illnesses, 질병들이에요. 대부분의 질병들은 are spread, 퍼집니다. By 무엇을 함으로써? Not washing your hands. 당신의 손을 모아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not이 붙었죠. washing이라는 동명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신의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질병이 퍼집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질병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are spread라고 하면 그동안 선생님이 언급을 해드렸던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무슨 형태이다? 그렇죠. 수동태 형태인 거예요. 퍼져진다 라는 의미의 수동태 구문으로 쓰이는 거죠. 자, make a regular habit. regular이라고 하면 뭘까요? 네, 규칙적인이에요. 즉, 규칙적인 habit이라고 하면 내 습관이죠.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라. 자, 그런데 어떤 습관이에요? Of washing your hands. 당신의 손을 씻는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B의 이 habit이라는 단어는요. 오, 흐름상 쓰임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아,
be a habit이라는 단어도 괜찮게 쓰였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That way.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규칙적으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면요. You can prevent. 자, prevent. 방금 앞에서 우리가 썼던 단어죠. 무슨 뜻이다? 예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당신은 prevent,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About. 자, 여기서 about이라고 하면 약, 대략이란 뜻이에요. 자, 대략 70% of illnesses. 질병의 몇 퍼센트? 그렇죠. 70%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 C, prevent라는 단어도 해석을 해보는 흐름상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Do you want to stay healthy? 자, 여러분은 stay healthy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stay라는 단어, 우리 아까 방금 써봤는데요. 유지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뒤에 healthy라는 형용사가 쓰이면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stay가 쓰인 거죠. 즉,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Then, 그렇다면, forget these simple rules. 자, 이 간단한 규칙들을 forget. 무슨 뜻이다? 잊어라 라는 거야. 자, 여러분은 건강을

익히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 간단한 규칙들을 잊으세요라고 하는데, 자,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 이 규칙들을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서 뒤에 규칙들이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forget, 잊어라 라고 합니다. 뭔가 흐름이 조금 어색하죠? 왠지 D가 흐름상 어색한 단어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네요. 아마도 forget이 아니고 remember, 기억해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simple rules, 간단한 규칙들을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규칙이 나와요. First, 먼저, wash your hands regularly. 당신의 손을 씻으세요. 어떻게? 자, regular이라는 단어 봤어요. 규칙적인. 자, 여기에 ly가 붙으면 뭘까요? 규칙적으로라는 부사가 돼요. 자, 그러면 당신의 손을 어떻게 씻어라? 규칙적으로 씻어라. 어때요? 아, 이의 쓰임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부터 E의 단어를 쭉 봤을 때, 아, D가 명확하게 흐름상 어색하구나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규칙은 규칙적으로 손을 씻어라. 자, 이어서 봐야겠죠. wash them. 자, 그것들을 씻으세요. 즉, 손을 씻으라라는 거죠. 뭐 하기 전에요? before. 자, 뭐뭐 하기 전에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자, before.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는요,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뭐가 나온다? 동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before eating and cooking. 먹거나, 그쵸? 식사를 하거나 and cooking. 요리하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자, 그 다음은요, after이 나옵니다. after 무슨 뜻이죠? 뭐뭐한 후에요. 자, 뭐뭐한 후에. 마찬가지로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요. after using the bathroom. 자,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그리고 after blowing your nose. 당신의 코를 푼 후에요. or 또는 coughing. 자, coughing이라고 하면, 그쵸? 기침하는 것이죠. 기침을 한 후에요. and 그리고 After playing outside. 밖에서 논 이후에요. 자, 이렇게 뭐뭐 하기 전에 또는 후에 손을 씻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고 있죠. 자, second. 두 번째 규칙입니다. Second, when 주어 동사. When you wash your hands. 당신이 손을 씻을 때, wash them for more than 30 seconds.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몇초 이상 손을 씻어라? 그렇죠. for 뭐뭐 동안인데요. 자, more than이라고 하면 뭐뭐 이상이야. 즉, more than 30 seconds. 30초 이상 동안 손을 씻으세요. 한마디로 딱 10초만 손을 씻고 이런 건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30초 이상 동안 씻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if라는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지? 그렇지. 조건을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죠. 자, 뒤에 주어 동사 표시해 볼까요? If you follow these rules. 자, 지금 위에 규칙들이 쭉 나열이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규칙들을 따른다면 you'll be healthier. 자, healthier. 더 건강한 이런 비교급 표현이죠. 당신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And you won't get sick. Get sick. 아프다라는 뜻인데요. won't는요, 여기서 will not의 축약형이죠. 즉, 여러분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as often. 자주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의 지문을 통해서 아,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자, 우리 마지막에 좀 우리 중요한 이 접속사 하나만 표시해 볼까요? 바로 if예요. 자, if는 무슨 의미다?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comprehension check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위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자, 1번 볼까요? Germs spread easily by hands. 세균은요, 손을 통해서 쉽게 퍼집니다. 물론 맞는 내용이겠지만, 자, 우리는 무엇을 찾는다? 글의 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쵸? 자, 2번.
Soap is good for cleaning dirty hands. 자, soap. 비누가 언급이 됐었나요? 네, 비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맞는 내용이겠지만, 이 글의 요지로는 적절하지 않겠다. 그쵸? 자, 3번. You should listen to the doctor carefully. 자, 당신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요지로 언급된 얘기는 아니었죠. 자, 4번. Your bad eating habits. 자, bad eating habits. 나쁜 식습관이요. 자, 식습관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나쁜 식습관은 can make you sick. 당신을 아프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5번 봅시다. You can prevent illnesses. 당신은 예방할 수 있다. 무엇을? 질병들을 무엇을 함으로써? By washing your hands. 손을 씻음으로써. 아, 이것이 이 글의 요지였잖아요. 그치? 손을 씻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바로 prevent illnesses.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위글의 밑줄 친 A에서 E 중 글의 흐름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이거 우리가 읽으면서 의미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A의 remove,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잘 쓰였었고요. B의 habit, 습관이었죠. C, prevent, 예방하다였고요. 자, D의 근데 forget이. 그치. 이게 흐름상 어색한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forget이라고 하면 잊어라 라는 뜻인데 이 규칙들을 잊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어색하다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4번에 D가 되고요. 이 forget이란 단어가 무엇이 돼야 된다? remember. 이 규칙들을 기억하세요 라고 바뀌어야겠지.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위글에서 찾아 완성하시오. How long 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질문이에요. 의문사 구거든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should we wash our hands? 우리는 손을 씻어야 할까요? 자,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요. When you wash your hands, wash them for more than 30 seconds. 아, 30초 이상 동안 손을 씻으세요 라는 말이 나와 있었죠.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Wash your hands for more than. 자, more than. 뭐뭐 이상이었어요. 몇초 이상 동안? 30 seconds. 30초 이상 동안 손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죠. 자, 4번 가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being kind, 친절하고, helpful, 도움이 되고, and honest, 정직한 것은 are blank of my class. 우리 반의 빈칸입니다. You should follow them. 당신은 그것들을 따라야 해요. 자, 이것들은 우리 반에 뭘까요? 규칙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규칙이라는 단어, rule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복수형 주어가 쓰였기 때문에 are rule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규칙들이 되겠고요. 자, B로 가서 I caught a bad cold. 자, cold라고 하면 감기죠. 그런데 bad cold예요. 나는 심한 감기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So, 그래서 I kept blank the whole night. 나는 밤새 이것을 했습니다. Now my throat hurts. 자, throat이라고 하면 목이에요. 자, 이제 제 목은 아파요. 심한 감기에 걸려서 밤새 이것을 했더니 목이 아프다. 밤새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기침을 했기 때문에 목이 아프겠지. 그러면 기침을 하다. cough라는 동사를 봤는데요. 자, 요 kept는 keep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볼게요. keep이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동명사로 만들어주려면, 그렇지,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I caught a bad cold, so I kept coughing the whole night.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comprehension check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요.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손을 씻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시오. 자, make. 그 다음에 규칙적인 습관을 한번 써볼까요? A regular habit이 되겠죠. 근데 어떤 habit이냐? Of washing your hands. 손을 씻는 규칙적인 습관이 되겠죠. 자, 2번.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표현이 있었죠? Stay healthy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Do you want to stay healthy?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to stay healthy?

자, 3번 가볼게요. 규칙적으로 손을 씻으시오. 어떻게 쓸까요? 그렇지. 규칙적으로 뭐뭐 해라. 명령문의 형태로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wash your hands regularly. Wash your hands regularly. 그리고 4번. When you wash your hands, 여러분이 손을 씻을 때 어떻게 하라? 30초 이상 손을 씻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wash them. 그것들을 씻으세요. 뭐뭐 동안 for이 나오고요. 뭐뭐 이상 more than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30 seconds 30초 그러면 wash them for more than 30 second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잘 적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이 이 규칙을 따른다면 자, 이거 접속사 if를 활용하면 되겠죠.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접속사였어요. 자, if 주어 동사 if you follow these rules 여러분이 이 규칙들을 따른다면 you'll be healthier 더 건강해질 것이다라는 문장이 되죠. 자, 여러분 문제풀이까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키를 획득하셨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바로 접속사 if예요. 자, 이 if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예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If you follow these rules, 자, if 주어 동사가 나오죠. 만약 당신이 규칙들을 따른다면, 자, 이렇게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문장 맨 앞에 올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을 해준다. You'll be healthier. 당신은 더 건강해질 거고요. And won't get sick as often. 자주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핵심 표현 노트 꼭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탐험 인증도 해 주셔야겠죠?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21강 탐험 인증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 잘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파워 21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쌤이랑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시각과 청각의 고마움입니다. 자, 시각과 청각의 고마움이라는 주제로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독해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I have often thought that it would be a blessing.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나는요, 생각해왔는데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 일반적으로 thought 하면 과거에 생각했다 이런 뜻인데 지금 have thought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현재 완료 시제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혹은 지금까지 지속될 때 쓰는 시제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종 생각해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뭐라고 생각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t would be a blessing. 자, blessing 하면 축복입니다. 축복일 거라고 생각해왔대요. 근데 뭐 한다면? If each human being were blind and deaf.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if 하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인데 뒤에 있는 were이랑 같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지금 if 과거형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걸 우리가 if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형태를 쓸 때 if 뒤에 과거형 동사를 쓰기 때문이에요. 자, 과거형 동사를 썼지

과거는요, 이렇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써주고, 이렇게 if절 안에 있는 동사를 과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면요. If each human being were blind and deaf, 예, 어떻게 해석할까요? 모든 인간이 눈이 멀고 또 귀가 먼다면 그게 축복일 거라고 생각해 왔대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런데 for a few days at some time during his early adult life라고 했으니까요. 며칠 동안만 눈이 멀고 또 귀가 멀면 그게 축복일 거라고 합니다. 언제요? During his early adult life니까 성인이 되고 초기에 어느 순간에 며칠 동안만 그런 경험을 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것입니다. 자, 왜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계속 볼게요. A would make him more appreciative of sight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appreciative 하면요. 감사하는 이런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 A는요. 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시력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만들어 줄 거래요. 자, 그러면 A는 뭔가 시력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겠고요. 또 B는요, will teach him, 그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합니다. 무엇을? The joys of sound, 소리의 즐거움을 가르쳐 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B에는 뭔가 청각과 관련된 것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Now and then 이라고 했는데, 우리 now and then 하면 가끔, 때때로 이런 뜻이에요. 가끔, I have tested my seeing friends. 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test 하면 시험하는 거죠? 근데 have tested 라고 했어요. 예,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험해왔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시험해 왔냐면 my seeing friends. 눈이 보이는 친구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기 위해 테스트를 했냐면 to discover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cover 하면 뭔가 덮는 거잖아요. 근데 discover 반대말이니까 발견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discover 발견하다. 알아내다 이런 거죠. 뭘 발견하고 뭘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나의 보이는 시각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왔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친구들 중에 한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Recently, 최근에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A friend visited me when she just returned from a long walk in the woods라고 했네요. 친구 한 명이 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뭐뭐 할 때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여기서 just는 막 이런 뜻이에요. 방금. 방금 돌아왔을 때. 근데 어디서 돌아왔냐면, 오랫동안 산책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즉, 오랫동안 산책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산책 어디서 했냐면, in the woods니까 숲속에서 산책을 오랫동안 하고 돌아온 친구가 있었대요. 계속 볼게요. And I asked her.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What did you see? 너는 무엇을 보았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 친구는요, 시각이 있는 친구예요. 앞이 보이는 친구예요. Nothing in particular 이라고 합니다. Particular 하면 특별한 이런 뜻이거든요. 별거 특별한 거본거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친구의 반응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특별한 거본거 없는데 라고 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안 봤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숲속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다양한 것들을 봤겠지만 그녀의 눈에는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She replied. 그녀는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어서 I could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못할 겁니다. If 나왔어요. 뭐뭐 한다면 I weren't accustomed to such responses. 자, 여기서도 우리 weren't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것이죠. 또 accustomed to라고 하면 뭐뭐에

익숙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들에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 나는 그 말을 못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화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러한 반응에 이미 익숙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But I know her reply was true.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의 반응이 사실이라는 것도 안대요. 그녀의 그 대답이 사실이라는 걸 안대요. Since long ago, I realized that the seeing people see little 이라고 했네요. 여기서 since는요,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미 깨달았거든요.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못 본다는 사실을. 여기서 little은요,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의미의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인데 거의 못 본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 글은 written by Helen Keller이라고 나왔죠? Helen Keller가 쓴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바탕으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볼 텐데요. 자, 일단 문장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would make him more appreciative of sigh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는요, would teach him the joys of sound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A와 B는 모두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가 나와줘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명사를 우리 골라줄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일단 A는 그로하여금 시각에 대해서, 시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고 했죠? 따라서 A에 들어갈 말은 시력이 없을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력이 없으면, 즉 성년이 되어서 시각을 잃는다면 축복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각이 없는 상황, darkness, 어둠, 이 정답으로 들어가 주면 좋겠고요. 자, B에도 역시 명사가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silent, silence, death 중에서 명사 형태 하나밖에 없어요. silence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darkness 하면 어둠, 즉 시력이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silence 하면 정적, 침묵이라는 뜻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arkness, silence 연결해주고 이어서 우리는 2번 갈게요. 위글의 밑줄 친 the seeing people see little의 의미를 우리말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쌤이랑 마지막 문장에서 해석해 보았죠. 자, 해석을 보시면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앞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으니까 별로 특별한 거 없는데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위글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우리 문장을 보시면요. We should be thankful that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that 이하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뭐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다, see, 그리고 듣다는 뭘까요? hear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가 이 글의 요지가 되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다음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하시오인데요. 자, A를 보시면 blind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blind라고 하면요. 눈이 먼, 장님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누구랑 연결시켜주면 될까요? 자, unable to see 무슨 뜻이에요? unable to 하면 뭐뭐 할수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볼수 없는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번과 연결시켜 줄게요. 다음 discover인데요. 우리 discover 하면 발견하다, 알아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따라서 learn something이랑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무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어떤 무언가냐면 과거에는 몰랐던 무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래요. 따라서 discover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return인데요. return은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go back과 어울립니다. Go back to a place after you have been away. 자, 어떤 장소로 좀 떨어져 있다가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return은 3번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과 구문은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워크북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었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바로 암기하는 시간 가질게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입니다. blessing인데요. 자, 우리 blessing 무슨 뜻이에요? 축복이고요. 이어서 blind, 방금도 봤습니다. 얘는 눈이 먼 장님의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deaf인데요. 자, deaf. deaf 하면 무슨 뜻? 귀가 먼, 청력을 잃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ppreciative인데요. 우리 appreciate 하면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얘는 형용사 형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sight입니다. 여러분, sight 하면요. 시력이 되겠죠. 그리고 particular인데요. particular 무슨 뜻? 특별한입니다. 이어서 be accustomed to라고 하는 긴 표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정말 자주 나옵니다. be accustomed to 하면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의미니까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response 보겠습니다. response 하면 뭘까요? 네, 응답, 반응 이런 뜻이고요. 이어서 adult인데요. 얘는 성인이 되겠죠. 그리고 recently 하면 최근에 다음으로 discover 계속 나오죠. discover 하면 뭐예요? 네, 발견하다. 그리고 return입니다. return 하면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고요. to realize는 무슨 뜻일까요? 네, 깨닫다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woods. 얘는 숲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비갈게요.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며칠 동안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축복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앞부분 보니까 it would be a blessing이라고 했거든요. 축복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영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이니까 if 가정법을 써줄 거예요. If each human being were blind and deaf.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만약 모든 사람이 뭐뭐 한다면, 즉, 귀가 멀고 눈이 먼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얼마 동안? 며칠 동안이니까 for a few days.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절 안에 이렇게 과거형 동사를 쓴다는 건 가정법 과거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2번 가겠습니다. 어둠은 그를 시력에 더 감사하게 만들 거래요. 즉, 시력, 더 이상 시력을 갖고 있지 않고 앞을 볼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 시력에 더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는 우리 make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구문을 써주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Darkness would make him. 자, 여기서 그를 만든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뒷부분을 보시면 more appreciative of sight라고 했잖아요. 그를 시력에 더 감사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3번입니다. 정적은 그에게 소리의 즐거움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정적은 silence로 나와 있죠. 자, 그에게 가르칠 것이다니까 teach him 가주시면 되고요.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나와야겠죠? 소리의 즐거움, the joys of sound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가끔씩 나는 눈이 보이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앞부분 보시면 now and then 가끔씩이죠?
I have tested my seeing friends. 나는 눈이 보이는 나의 친구들에게 시험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냐면요.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알아보기 위해서니까 to discover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 what they see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어서 5번인데요. 내가 만일 그런 대답에 익숙하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I couldn't believe it 먼저 써주고 if절은 이렇게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if로 시작하겠죠. If I weren't, 내가 뭐뭐 하지 않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이니까 if I weren't accustomed to such responses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러한 대답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아마 그거 못 믿을 거야 라는 것은 사실 나는 지금 그런 대답에 이미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쌤이 강조한 것은 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리고 if절은요, 이렇게 앞에 나와도 되지만 주절의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요 레벨 3를 함께하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데이 11의 첫 번째 이야기로 재미있게 독해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예습 필수로 해 오시고 쌤과 오늘도 리딩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while의 두 가지 해석이었어요. 얘가 조금 전혀 다른 의미를 두개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의미를 다 알고 독해에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뭐 하는 동안에, 네, 얘는 일단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while 이렇게 쓰고, 우리 예문에서 본 것처럼 뒤에 주어 동사가 보통은 와요. 근데 얘가 이제 분사 구문으로 바뀔 때 while ing 이렇게 오기도 하죠. 어쨌든 뭐뭐 하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자, 그런 시간의 해석 말고요. 네, 두 번째, 사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이긴 합니다. 바로 대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절이 있고 while절이 있죠. 그런데 그럼 반면에란 뜻이라는 건뭘 의미합니까? 이 내용과 주절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while이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대조 시그널이다라고 해서 또요 문장을 넣고서 빈칸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while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넣어주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while 해석을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독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도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때 또잘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독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ananas could someday take the place of potatoes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바나나가 핵심 소재인가 봐요. 그래서 바나나는 언젠가는 take the place of 할수 있겠다. 자, 이 표현 하나 정리해 볼까요? 원래 이제 take 하면 뭔가를 취하는 거.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이죠. 근데 무언가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해? 말 그대로 대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대신하다라고 take the place of 네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of 이하를 대신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다시 가볼까요? 바나나가 언젠가는 대신할 수 있을 거래요. 뭘? potatoes. 감자를. 근데 어디에서?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하면 아직 개발 중인 나라. 즉, 개발 도상국을 말하죠. 그래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는 may make bananas an important food source for millions of people in the near future. 만들 수 있어요. 바나나를 목적어, 중요한 음식 자원으로, 목적격 보어, 누구에게? 뭐, millions of 하잖아요. 원래 million은 100만인데요. s가 붙으면 얘는 그냥 수백이 되는 거야. 그게 많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는 뭐가요 다시? 기후 변화 때문에 바나나가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A United Nations 한 국제 연합의 가밀이 하면 위원회란 뜻이죠. 위원회가 has studied 연구를 해 왔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한 영향, 뭐 impact 하면 끼치는 영향을 말하죠.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가 끼치는 영향인데요. 보통 얘가 어디에 뭐 무슨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때 항상 on을 써요. 그러면 기후 변화가 이 significant crops 하면 되게 중요한 작물을 말하겠지, 그치? 이 주요 작물에 끼치는 그런 어떤 영향을 한 국제연합위원회가 연구를 해왔는데요. The report shows. 그 보고서는 보여줍니다. 뭐를? That 이하를. Potatoes grow best in cooler climates. And that potato crops may die under higher temperatures. 자, 요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자, 먼저 감자가 어디에서 가장 잘 자라느냐? 시원한, 더 선선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요. 자, 대절기를 병렬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대시 전부 다 shows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선선한 기후에서 감자가 잘 자라고요. 그리고 감자 작물은 may die, 죽을지도 몰라요. 기온이 더 높아지면 더 높은 기온에서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해버리면, 특히나, 기후 변화는 사실 지구 온난화잖아요. 그럼 기후가 높아지니까 감자는 살아남기 힘든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첫 문장에서 바나나의 역할을 봤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감자가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의 대체재로 바나나가 떠오르는 거구나. 아,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yet. 하면 이거 일종의 역접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라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까지 좀 우울한 얘기를 했어. 기후변화 때문에 감자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Yet there is a silver lining to all this.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에 silver lin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에가 부정적인 마이너스 얘기였으니까 이 silver lining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플러스적인 내용일 것이다. 사실 요거 silver lining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이걸 본, 뭐 속담에서 본 친구들 있으면 사실 얘는 원래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좀더 독해를 하는데 유리하고요. 몰라도 충분히 지금 문맥 속에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내용이 부정이었는데 yet은 그러나야. 그럼 뒤에 내용은 긍정으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A가 1번의 문제로 silver lining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은빛 선이 있을 수 있다? 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anges can provide a way. 자, 그러한 변화들은 사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A way, 어떤 방법을. For bananas to 빈칸, 바나나가 투하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공할 것이고, while, 별표, 자, 대조 시그널. Potatoes and other crops become endangered in future food markets. 그래서 이 감자하고 다른 작물들이 이 미래의 식량 시장에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단어 예전에도 만나본 적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감자나 다른 작물들은 지금 이 미래의 식량 시장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가 되어 있는 반면, 자, 이거 누가 봐도 마이너스야. 근데 우리는 아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역할을 반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B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 자, 얘와 완전 대조가 되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조 시그널을 근거로, 아, 그러면 감자가 죽어나가는 멸종 위기에 처하는 반면에 바나나는 살아남겠구나. 아,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에 들어갈 단어는 아마도 그런 살아남는, 바나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줄수 있다. 이런 기후 변화는, 아, 이런 내용이 올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버 라이닝은 긍정적인 내용인 겁니다. 한 줄기 빛 같은 거. 네, 정확히는 사실 실버 라이닝은 우리가 먹구름이 막, 비가 오면 먹구름이 막 잔뜩 끼잖아요. 해가 안 보이죠. 그렇지만 비는 언젠가 거치죠. 그래서 이 비가 거치려고 하는 해가 뒤에 떠 있을 때 먹구름 뒤로 이 햇빛, 해 때문에 이런 어떤 실버 라이닝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보통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안 좋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늘 있는, 어쨌든 이 먹구름은 거쳐라는 어떤 희망의 빛같이 쓰는 표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돌아오죠? Silver lining의 의미는 뭘까요? 1번이죠, 바로. The bright side of a problem. 문제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항상 밝은 면은 있다. 자, 그리고 2번은, 이게 지금 큰 긍정적인 내용. The negative effect of a problem. 이거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못 들어가죠? 문제 부정적인 효과. 3번은 가장 어려운 부분.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문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 4번은 the reason why a problem was caused. 문제가 왜 약이 됐는지 그 이유. 전혀 상관없고. 자, 마지막도 the thing that made a problem more difficult.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1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고, 자, 빈칸 B에 들어갈 내용 우리 추측했죠? While 대조 시그널을 근거로 이 감자가 endangered 한 상황에서 우리 바나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서로 대조가 되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의 라인은 죽다. 전혀 대조가 아니죠. Pass out, 기절하다. 역시 대조 아닙니다. 4번의 runaway, 도망가다라는 뜻이고, 5번의 decrease fast는 빠르게 감소하다라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 2번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여기부터 갈게요. 자, 바나나들은 are not necessarily a silver bullet. 저기까지 좀 끊어가면 여기서 중요한 독해 중에서 not이 있고요. necessarily가 같이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부분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아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나나는
반드시 silver blush인 건 아니야. 자, silver blush은 또 나와 있는데요. 묘안이나 묘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뭐 일화에서 나온 표현인데, silver blush 하면은 얘가 진짜 약간 유일한 해결책 같은 느낌? 그래서 묘책, 묘안,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래요. 얘만이 유일한 묘책인 것은 아닌데, but in places, 그렇지만 이러한 장소들에서 어떤 장소들이야? 수식 맞죠? Where temperatures increase. 이렇게 계속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에서는 they might be the only choice. 얘가 유일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 The farmers have. 농부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일지도 모른다. 뭐가요? Bananas. 바나나가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1번 독해하면 풀어봤고요. 2번도 역시 해결을 했습니다. 대조 시그널, while을 뭐뭐인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된다면 뒤에 내용과 반대되는 단어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3번은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찾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질문 가보죠. Why does the report say that potatoes may suffer at high temperatures? 그래서 이 보고서가 왜 감자가 높은 기온에서 suffer 할지 모르냐고 이야기 하나요? 그러니까 suffer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suffer 하면 고통을 겪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온에서 감자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잘못 자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에 있었어요. 우리 본문 보시면 감자의 최적의 기온은 어딘데? 감자가 생존할 수 있는 어디에서 잘 자라요? cooler climate. 더 선선한 기온에서 자라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higher temperatures

제는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요거나 요 문장을 적어주시면 정답인 겁니다. 자, 4번은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죠. Smoking has a bad 빈칸 on people's health. 자, 이 담배, 흡연은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요. 라고 해서 우리가 효과, 뭐 영향, 영향할 때 임팩트란 단어가 있었죠. 그쵸? 어디 어디에 끼치다 할때 항상 on이랑 같이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비문장은 some countries in Europe, 유럽의 일부 국가들. 동사 자리인 것 같아요. 자, free college education을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무료 대학 교육을 provide 라는 뜻이 있죠. 제공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 문제 끝이 났어요. 바로 이어서 우리 power up workbook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표현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서 얘가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뭐뭐를 대신하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million은 100만이지만 S 붙이면 이거는 이제 수백의 그냥 되게 진짜 많은, 수많은이라는 뜻이 될수 있었습니다. 임팩트는 영향이었고, 그리고 significant, 주요한이라는 형용사. necessarily, 반드시, 필연적으로, not과 함께 쓸 때, not necessarily 하면 반드시 그렇진 않아. 이렇게 부분 부정으로 해석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effect는 결과나 효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negative는 부정적인데요. 반대말은 뭐죠? 반의어는 positive, 긍정적인.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영작 훈련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는 언젠가 몇몇 개발 도상국들에서는 감자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bananas, 언젠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봤습니다. 표현 외워주시고 take the place of 이렇게 네 단어. 그래서 뒤에 감자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take the place of something. 여기서는 something 자리에 감자를 넣어서 감자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Developing countries가 개발도상국이었죠? 몇몇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자, 2번 풀어보시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변화들은 바나나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자, 그 변화들은 제공할 수 있어요. 자, 목적어 넣습니다. 방법을요. A way. 네, 무슨 방법이냐면 바나나가 생존할 수 있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문을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아까는 해석에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요. 바나나가 생존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주어 동사 같습니다. 바나나가 생존하다. 주어 동사 같죠? 근데 지금 그렇게 주어 동사로 쓰기에는 뭔가 for를 어떻게 넣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뭘 모르는 거냐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를 쓸수 있다. 요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다시 우리 to 부정사는 사실 얘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 자체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동사는 아니야. 그쵸? 근데 동사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에 내가 의미상의 주어를 넣고 싶을 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의미상의 주어? 그래요. 그때 바로 우리가 to 앞에다가 for를 써서 뒤에 목적어를 넣어주면요. for가 to하는 거. 이렇게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무슨 방법?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꾸며줘야 돼. 꾸며줘야 된다고. 그래서 to 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거야.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도 넣을 거야. 그때 for를 to 앞에다가 넣으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way for bananas. 먼저 넣고 그 뒤에 to survive.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정확히 따지자면 이 문장은 지금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고 있어요. 생존하는 방법이야. 근데 뭐가? 바나나가. 이걸 어떻게 넣느냐? to 앞에 for로 넣는다. 이렇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4번은 바나나가 반드시 silver bullet, 요책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 부분 부정의 표현 해석할 때도 중요하고요. 영작에서도 necessarily 앞에다가 not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Bananas are not, not necessarily
a silver bullet.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고, 요거는 해석을 좀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부분, 부정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포인트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의 완강 미션을 풀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리딩 파워에서도 나왔고요. 문제 풀이에서도 적용이 됐었던 이제 while의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이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요. 여러분들의 문장을 그럼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뭐뭐하는 동안에란 뜻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조 시그널로 뭐뭐인 반면에 란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절과 while절의 어떤 문장의 구조도 생각을 하면서 두 문장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 생각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쨍쌤입니다. 벌써요. 우리가 6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까지 힘차게 달렸어요. 와, 우리 만난 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시간 빠르죠?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대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는 단어는 바로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직육면체가 뭔지는 알고 있죠? 바로 상자 모양의 입체 도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자 모양의 입체 도형이 부피는 어떻고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부피와 겉넓이를 알아보려면은 단위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준이 되는 단위 1세제곱 센티미터를 알아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1세제곱 미터까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보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소영이가 아니 이사를 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삿짐을 이렇게 박스에다가 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육면체는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도형 친구예요. 왜냐하면 내 방을 한 바퀴 삥 둘러보세요.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물건들은 진짜 많습니다. 볼래요? 여기 책도 그렇죠. 그리고 상자도 그래요. 자, 택배 상자, 선물 상자가 모두 직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아, 얘가 직육면체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직육면체 모양의 책을 몇 권이나 포장할 수 있을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상자를요, 이렇게 겉으로 예쁜 하트 모양의 포장지로 포장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 포장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포장지의 넓이는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아볼 거예요. 굉장히 재밌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직육면체 도형 친구 만나러 출발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개념은요. 단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제곱 센티미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니, 여기 살짝 이렇게 삥 꽂았어요. 바로 2가 아니라 3이 쓰여있네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바로요. 부피를 구하기 위한 단위예요. 우리 친구들 부피는 뭐예요? 부피는 무게랑 다른 의미입니다.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은 돌멩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만한 풍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돌멩이의 무게가 훨씬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풍선이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돌멩이보다 풍선의 부피가 더 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가나다 세 개의 상자 모양의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직접 구하지 않고 맞대면서 부피를 비교할게요. 구체적으로 몇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맞대면서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가하고 나를 보자고요. 자, 가, 나는 지금 보니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4cm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이 직사각형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땐 가로하고 세로가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공간이 어느 쪽이 더 많이 차지하느냐는 거는 뭐를 비교해 보면 될까요? 그렇죠. 높이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지금 가의 높이는 2cm고요. 나의 높이는 6cm예요. 그러니까 가를 가지고 쌤이 이렇게 나 위에 살짝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본다고 했을 때 키가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죠? 그러면 나가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더 높은 나의 부피가 더 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와 다의 부피를 비교해 볼게요. 어디 보자. 관찰해 보죠. 가로, 세로 높이를 보면 4, 4, 6, 3, 4, 6입니다. 자, 뭐가 똑같아요? 4, 6. 여기 보세요. 세로하고 높이가 각각 같아요. 나와 다는. 세로, 높이가 각각 같으므로 뭘 비교할까요? 그래요. 가로를 비교해 봅시다. 가로는 4cm, 여기 3cm니까, 가로가 더긴 나의 부피가 다의 부피보다 더 큽니다. 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가와 다를 비교해 볼게요. 자, 가와 다는 가로 4cm, 그리고 높이가 각각 달라요. 아니, 보니까 지금, 자, 얘만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만 4cm고요. 가로는 4, 여기는 3. 그럼 가로가 이쪽이 더 기네? 그러면 가의 부피가 더큰 건가? 근데 높이를 비교해 봤더니 2cm, 6cm. 아, 이번에 높이는 다가 더 길어요. 그러면 다가 더 큰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비교했던 것과 달리, 자, 가로하고 높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자를 맞대어서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같으니까 그냥 나란히 옆에다가 맞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맞대어 비교하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구체적으로 수로 나타내는 게 좋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단위를 이용하여 부피를 비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주사위를 생각을 해가지고요. 가나 다 상자가 있을 때이 주사위를 이제 차곡차곡 쌓는다면 자, 주사위를 10개 쌓는 공간이랑 100개를 쌓는 공간을 비교하면 당연히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공간의 크기를 크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주사위를 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가와 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주사위가 들어있어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주사위, 똑같은 모양 크기의 주사위가 있다면은 여기에 몇개 쌓고 여기에 몇개 쌓고 그러니까 그래, 괜찮네. 자, 근데 이제 다를 보세요. 다는요. 어떤 단위로 지금 쌓았냐면은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게 쌓키나무라고 해볼까요? 자, 쌓키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주사위하고 쌓키나무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쵸? 그러면 이 주사위가 더 많이 쌓는다라고 해서 나하고 다만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부피가 더 크다라고 알수 있을까요? 아니,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순히 이때는 이렇게 비교할 땐 단위가 같아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부피가 크다는 거 알겠는데 이렇게 또 비교하려고 봤더니 단위가 다르니까 좀 애매해요. 그쵸? 그러면 임의의 단위로 이용해가지고 부피를 비교할 때 어려운 건 뭐냐? 단위가 다르면 이것도 정확하게 부피 비교하기가 좀 불편하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직접 겪었으니까, 그래, 부피의 단위를 알아보자. 누구나 똑같은 단위를 쓸수 있도록. 자, 그래서요, 우리 이러한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부피를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도 정육면체라는 건 어때요? 주사위 모양이에요. 그래서 6개의 면이 모두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상자. 아주 예쁘게 생긴 상자죠. 자, 그러면 1cm는 한 선생님 엄지손가락만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cm쯤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만큼 이 정육면체는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갖고 있을 거예요. 한이 정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부피를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자.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자라고 정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제곱센티미터는 넓이죠, 넓이.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 그러니까 길이를 두번 곱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부피는 저 공간이다 보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이를 세번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제곱이다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자, 1cm3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어주는 거 잊지 말고, 3을 너무 크게 쓰면 안 돼요. 작게 오른쪽 위에다 써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개념 다지기 볼까요? 네 번에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요. 단위 부피잖아요. 그쵸? 1 세제곱 센티미터 라 쓰고 1 세제곱 센티미터 라고 읽어주기로 했어요. 자, 세제곱 센티미터 할 때는 띄어쓰기 하지 않고 쭉 붙여서 쓰면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두 상자의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 나무를 가득 담으려고 합니다. 상자 가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쌓기 나무는 각각 몇 개인가요? 라고 그랬네요. 아하! 그러면 단위 부피가 같으니까 이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가 더 크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 보세요. 여기 점선으로 몇 개를 쌓을 수 있는지 다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가로로 3개. 그리고 또 똑같이 3개를 몇 줄로 뒤로 쌓을 수 있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줄로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씩 네 줄로 쌓으면 1층에 몇 개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1층에 쌓을 수 있는 개수는 3 곱하기 4를 해서 12개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1층이 아니라 몇 층으로 쌓을 수 있는지 봅시다. 1층에 12개인데, 이 12개로 1층, 2층, 3층까지 쌓아 올렸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3개씩 4줄로 3층까지 쌓았다라고 그림을 보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층까지 모두 쌓은 쌓기 나무의 개수는 1층에 12개니까 12 곱하기 3을 계산해서 36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는 36개를 쌓았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 36개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가로로 몇개 쌓았나? 그것을 몇 줄을 쌓았나? 몇 층으로 쌓았나? 그래서 3개씩 4줄로 3층. 얘를 싹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방법으로 나는 아주 손쉽게 한번 구해볼게요. 자,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몇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줄로 몇 층? 2층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 5 곱하기 2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4, 5, 20, 20에다 1을 곱하면 바로 40. 아, 가는 40개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할 수 있죠? 어떤 상자의 공간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나의 공간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 가보다 부피가 더 큽니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단위 부피는 이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한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크기가 단위인데, 그러한 크기를 갖고 있는 바로 싹 쌓기나무를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우리 쌓기나무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훨씬 부피 구하기가 쉽겠어. 좋아.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 중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 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았어요. 여러분, 그럼 얘는 한계가 보세요. 한계가 1세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런 쌓기나무로 만든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개수가 별개라고 한다면 이때 이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별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쌓았느냐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세볼게요. 먼저 1층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두 줄로 1층이에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 8개죠. 그러니 부피는 3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식의 결과로 부피를 붙이려면 단위에다가 괄호를 사용해 주는 게 올바른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봅시다. 자, 이제 1층에 8개를 쌓았는데 그대로 몇 층으로 쌓았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으로 쌓았어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 부피는 4개씩 두 줄로 5층으로 쌓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로 40개. 아, 쌓기나무 40개 쌓았어. 그러니 부피는 43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아, 개수로 부피를 쉽게 알수 있겠다.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번에는 직육면체이기도 한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쌓기나무의 개수로 부피를 알아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이 가로, 세로, 높이라고 했을 때 여기 쌓기나무가 몇개 쌓았는지 본다라는 거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여기 가로가 10cm예요. 세로가 만약 3cm고요. 높이가 만약 5cm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1번에서 가로 1번에서 봤듯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이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를 쌓는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자, 이 가로의 길이 1cm죠? 그러니까 가로가 10cm라는 거는 몇 개를 쌓는다는 얘기예요. 10개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또이 정육면체는 세로 또한 마찬가지로 1cm예요. 그러니까 세로가 3cm라면 뒤로 3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높이 또한 마찬가지로 1cm니까 높이가 5cm라면 5층으로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야. 그러니 바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10개씩 3줄로 5층으로 쌓는다는 얘기니까 그 길이 그대로 곱하면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그 개수는 150이 나오고 이것이 153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바로 개수를 3제곱센티미터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 좋아. 그러면 쌓기나무를 쌓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그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쌓기나무를 쌓는다라는 과정을 중간에 생략하고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친구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보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겠어요? 그래요, 이 바닥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이것을 밑면의 넓이라고 하여 밑넓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면의 넓이니까, 즉,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정육면체는 어떨까? 여러분, 정육면체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본다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번 곱하면 정육면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된다. 자, 쌤하고 좀 줄여서 가, 세, 높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거는 결국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랑 똑같고요. 정육면체의 부피도 가, 세, 높 곱하면 되는데 그게 다 같으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번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직육면체의 부피, 정육면체의 부피 모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근데 여기서 잠깐. 자,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직육면체 모여라라고 했을 때요. 직육면체 모여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정육면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를 보고 너는 직육면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직육면체를 보고 너는 정육면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답니다. 이것도 이미 배웠겠지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죠. 자, 그럼 이렇게 직육면체, 정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부피 구할 수 있겠죠. 3번은 부피가 1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는데요. 쌓은 쌓기나무의 수와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볼까요? 그럼 일단은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4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줄로 1층, 2층, 2층으로 쌓았습니다. 4, 6, 24 곱하기니까 48. 아, 쌓기나무가 48개니까 한 개에 1세제곱센티미터, 48개는 48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할수 있죠. 결국 가로, 세로 높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1cm가 되니까 바로 만든 직육면체의 가로는 4cm가 될 거고, 세로는 6cm가 될 거고, 높이는 2cm가 되는 쌓기나무, 자, 직육면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개수를 구하는 거는 결국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과정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아래 보세요. 3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줄로 1층, 2층, 3층, 4층, 4층으로 쌓았어요. 그러면 15 곱하기 4니까 60. 쌓기나무 60개는 60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좋아요. 자, 그다음. 3번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한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 쌓기나무가 없어도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알죠, 알죠. 가로에 몇 개. 몇 개씩? 자, 쌓기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우리가 3번 문제랑 연결 지어 보면 쌓기나무를 5개씩 두 줄로 8층으로 쌓았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므로 5 곱하기 2 곱하기 8 계산하면 되겠네? 5, 20. 여기다 8을 곱하면 80. 쌓기나무 80개 쌓았구나. 그러니 80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 길이가 6cm인데요. 우리 방금 3번에서 봤던 1제곱센티미터 부피를 갖고 있는 쌓기나무를 몇개 쌓았는지 보면 6개씩 6줄로 6층으로 쌓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한 모서리 길이를 이렇게 3번 곱하는 거랑 같으니 6을 3번 곱해주면 되겠구나. 자, 6, 6에 36. 36 곱하기 6. 우리 친구들 이번 단원에서 되게 자주 볼 겁니다. 자, 6 곱하기 6 곱하기 6은요. 36 곱하기 6이니까 216으로 계산이 됩니다. 6, 6에 36에다가 3, 6, 18에다가 3을 더해가지고요. 기억해 두세요. 자꾸 눈에 익혀 두세요. 반가워. 우리 자주 만날 거야. 자, 그 다음 가죠. 이제 1 세제곱 센티미터를 안다면 조금 더큰 단위 1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좀 눈치챘을 것 같아. 자, 1세제곱미터도 부피에 대한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1세제곱센티미터는 여기, 자, 보세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라고 한다면 1세제곱미터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이제 1m인 정육면체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정육면체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크기, 쌤하고 아까 이 정도 정육면체는 한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 되는데 한 모서리가 1미터? 우리 친구들 보통 1미터를요, 우리 어린이들이 양팔을 크게 벌렸을 때 양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1미터쯤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가 이만큼, 세로가 이만큼, 또 세로가 이만큼, 높이도 이만큼인, 아니, 쌤도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상자 같아요. 그쵸? 그 정도의 부피를 말하는구나라는 거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육면체 모양,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자, M 소문자로 쓰고요. 3 작게 오른쪽 위에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1세제곱센티미터하고 1세제곱미터 되게 되게 비슷해 보여. 숫자 1은 똑같아. 근데 단위는 다른데, 그럼 이들의 관계는 뭘까? 자,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드는 데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개 필요할까요?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보세요. 1미터는 센티미터로 바꾸면 얘는 100센티미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 모서리가 1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가로로 100개를 쌓을 수 있어요. 그럼 세로로도 뒤로 100줄. 높이. 100층으로 쌓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이 작은 정육면체를 몇 개를 쌓아서 1세제곱미터를 만드는 크기냐, 공간의 크기를 감을 잡아보세요. 가로 100개씩 100줄로 100층으로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 6개, 100만 개, 100만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1세제곱미터하고 100만

0: 자, 그림을 보고 네모난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 개? 100개씩 100줄 100층. 그러니까 100만 개 필요하다. 따라서 1세제곱미터와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는 같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단위를 바꿔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그랬어요. 200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1세제곱미터니까 2세제곱미터, 9세제곱미터는 자, 900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단위를 바꿔 말할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에 직육면체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300cm는 3m와 같아요. 3m, 200cm는 2m니까 각각 모서리를 미터로 바꾸어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3, 3은 9, 9이 18, 그 18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아니면 cm로 구한 다음에 얘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도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고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가볼게요. 부피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림을 보니까 이 쌓기나무 단위가 같아요. 그러면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가 크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우리 가로, 세로, 높이 몇 개씩 쌓았는지 볼까요? 가는 3개씩 두 줄, 몇 층? 하나, 둘, 셋, 넷, 4층으로 쌓았어요. 3, 2, 6, 6, 4, 24. 24개를 쌓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4개씩 두 줄로 4층 쌓았네요. 4, 2, 8, 8, 4, 32. 32개로 쌓았고요. 다는 2개씩 두 줄, 4층으로 쌓았으니까 16개로 쌓았네요. 그럼 부피가 가장 작은 곳은 가장 적은 개수. 다, 그 다음 가, 그 다음 나. 순서가 되겠어요? 자, 개수로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직육면체 부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세요. 이거 아니까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5 곱하기 7. 그럼 15에다가 7을 곱하면 105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는, 정육면체죠? 한 모서리를 3번 곱하면 됩니다. 5, 5, 25에다가 5배를 하면요.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거든요. 125가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벌어진 기호를 써주면 되겠죠? 자, 3번은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직육면체 부피가 얼마니에요? 그럼 몇개 쌓았는지 보면 되죠? 자, 4개씩, 그 다음에 6줄, 3층으로 쌓았어요? 24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 바로 72. 72개로 쌓았으니까 부피는 72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개수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색칠한 면의 넓이가 20제곱 센티미터일 때 직육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냐? 아니,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한 게 20이니까 바로 얘를 높이로 보면 되죠. 얘를 밑면의 넓이라고 봤을 때는 20에다가 8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6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6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자, 오늘의 플러스 개념 한입뚝딱은요. 우리가 부피를 나타낼 때는 왜 쌓기나무 모양으로 쌓을까? 자, 공 모양이나 바둑돌 단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직육면체 모양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빈틈이 없이 촘촘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쌓기나무가 더 좋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교과서 넘어보기 4번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5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거든요.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쭉 풀고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약속 지켜줄 거죠? 오늘 배운 내용 꼼꼼하게 복습하고 우리 다시 만나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피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로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앞으로 함께할 긴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70강까지 이 선생님과 공부를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국어 공부 함께 볼 건데요. 국어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단원에서 그 중에서도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의 공부 주제는요. 국어 상대를 배려하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대화하기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공부 주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지문 학습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며 오늘의 핵심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죠.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지문 학습, 단원 학습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먼저 준비 학습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소희와 민기의 대화로 시작하는데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그림부터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친구들 소희와 민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기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소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민기가 갑자기 소희의 말을 뚝 끊으면서 내 말부터 들어봐.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희를 배려하고 있지 않아요. 2번 볼게요. 아, 나는 다른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데 서로 의논해서 주제를 정하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기가 시간도 없는데 그냥 내가 정한 주제로 대화하자. 나는 주말에 등산을 갔다 와서 감기에 걸렸어. 라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죠. 감기에 걸렸다고? 등산을 갔다 왔는데 왜 감기에 걸렸지? 라고 소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기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소희와 민기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1번 문제는 대화 3번처럼 소희가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3번 그림 다시 보면은 소희가 감기에 걸렸다고 등산을 갔다 왔는데 왜 감기에 걸렸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죠. 민기가 소희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민기의 말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있는데요. 우리 2번 그림을 보면 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주말에 등산을 갔다 와서 감기에 걸렸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감기에 걸렸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희는 궁금해한 거죠. 등산을 갔다 왔는데 도대체 왜 감기에 걸린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민기가 감기에 걸린 까닭을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대화할 때 좋은 점이 아닌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번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때문에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요. 어때요? 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대화하면 아무래도 좀더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좋은 점 맞습니다. 자, 2번은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좋은 점은 아니겠죠.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상대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귀 기울여 듣고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하니까 말이죠. 따라서 좋은 점이 아닌 것에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2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면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할때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러니까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면 그만큼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3번 문제인데요. 소희와 민기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고려, 생각해야 할 점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아래를 한번 보죠. 자, 상대를 비읍, 리을 하며 대화하고. 자, 여기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하면서 봅니다. 다음은 대화에서 시옷 리을된 내용을 짐작합니다라고 있는데요. 우리 소희와 민기의 대화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맨 먼저 1번에서 민기가 이 소희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뚝 끊고 자기 말만 했죠. 내 말부터 들어봐. 상대를 뭐 하지 않았나요? 자, 그 다음은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내가 정한 주제로 대화하자. 막 상대 생각을 뚝 무시해버리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소희와 민기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를 배려, 배려, 배려하며 대화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아맞혔나요? 다음은요,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짐작한다고요? 3번 그림에서 감기에 걸렸다고 등산을 갔다 왔는데 도대체 왜 감기에 걸린 거야?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을 짐작하며 듣고 있잖아요. 따라서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 생략된 내용을 짐작합니다. 예상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배려, 그리고 생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3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배려하며 대화한다.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배려하며 대화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배려하며 듣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자, 배려하며 듣는 태도는 이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까 민기처럼 그냥 말을 뚝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중간에 뚝 끊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배려하며 듣는 태도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는 우리 친구들은요, 과연 내가 평소에 배려하며 듣는가? 나의 태도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네요. 자, 배려하며 듣는 태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배려하며 대화하는 표정과 행동도 한번 보죠. 자, 배려하며 대화하는 표정과 행동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합니다인데요. 이 상대방이 어떤 슬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막 웃으면 이렇게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안 좋겠죠. 또는 상대방이 정말 기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막 시무룩하고 막 이렇게 막 표정이 화나 있으면 어떨까요? 이 말하는 사람이 뭐야? 나의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아, 맞아. 아, 그래? 이런 맞장구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바로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표정과 행동이고요. 다음은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며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처지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이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바로 말하는 것이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경청해서 듣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이지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이렇게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겠지요? 만약에,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어떤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어떤, 뭐,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배려하며 대화하도록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열심히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요. 자, 4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단원학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알기. 우리 방금 보았던 그 방법 떠올리면서 먼저 그림부터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가 상황이 있고요. 나 상황이 있습니다. 가부터 보죠. 이번에는 우리 승민이와 수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먼저 승민이를 보니까요. 이 책가방을 뒤적뒤적 뒤적이면서 어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진이가 책을 읽으면서 아, 너 필통 안 가져왔구나. 이책 너도 읽어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승민이가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진이가 어? 뭐라고? 이렇게 표정 보세요. 막 이렇게 휙 고개를 돌리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나는 아, 수진아 안녕. 너한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어서 말해봐.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 방긋방긋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대화 가와 대화 나의 상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대화 가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했는데 이책 너도 읽어봤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아, 나 연필이랑 지우개 없어.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라고 하면서 이 친구의 말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바로
대화에 집중하지 않은 상황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대화 나는요, 대화 가와 달리 이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무슨 부탁? 어서 말해봐. 아,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라고 하면서 이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기억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인데요. 대화 가에서 승민이의 말에 수진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가를 보면 어때요? 승민이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고, 어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략된 내용은 필통을 나안 가져왔어.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수진이는 이책 너도 읽어봤니?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승민이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었습니다. 2번, 승민이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3번, 다른 곳을 쳐다보며 승민이와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4번, 승민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지만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았죠? 5번, 승민이가 연필과 지우개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함께 걱정해준 것은 바로 나에서 걱정해주면서 같이 쓰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2번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대화 나에서 수진이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대화 나입니다. 대화 나는 대화 가와 달리 끝까지 친구의 말에 집중하면서 맞장구도 쳐주면서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며 친구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는 건성으로 배려하며 말을 끊으며 고마워하며인데요. 그 아래 문장을 보죠. 수진이는 승민이의 상황, 어떤 상황? 나 지금 필통 안 가지고 온 상황, 연필이랑 지우개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듣고 뭐 하며 대화를 하였나요? 건성으로 말을 끊으며 고마워하며가 아니라 바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배려하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쉽게 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요. 배려하며라고 이렇게 잘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7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또 다른 상황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와 나가 있는데요. 가부터 보죠. 이번에는 우리 민재와 혜민이의 대화 상황입니다. 우리 5학년 1학기 수학에서 혼합 계산 배우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재가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혜민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릴래? 아이고, 얄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재가 어때요? 화가 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너는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화를 내니까 혜민이가, 네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들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자, 문제 보죠. 7번에 대화 가에서 민재가 화가 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한번 내가 민재라면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있는데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더니 그 친구가 도와주기는커녕 막 나한테 그러니까 네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의 기분이 어때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자, 한번 보죠. 1번. 혜민이가 민재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이다. 2번. 혜민이가 시큰둥한 태도로 민재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면 다행이게요. 들어주지 않았죠. 3번. 혜민이가 민재가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는 행동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상황과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화가 난 까닭으로 알맞은 건 그래요. 바로 첫 번째. 민재의 기분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민재가 뭐 이렇게 화가 났죠. 따라서 7번은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죠. 이번에는요, 그 아래 상황을 한번 또 볼게요. 대화 나인데요.
자, 혼합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혜민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거의 다 풀었어. 어떤 문제를 가르쳐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민재가, 아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데도 쉽지 않네. 고마워.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혜민이가 또 끝까지 집중하면서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원리, 어떤 바탕이 되는 이치, 원리를 아니까 쉽게 풀리더라. 힘내. 친구를 격려하는 말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요. 또 상대의 이 처지를 생각하면서 격려하는 말까지 이 나에서는요. 혜민이가 이 상대를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민재 입장에서는 고마워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민재가 혜민이에게 고마워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5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문제를 풀때이한 가지, 두 가지 모두 고르시오,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우리 조심히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밑줄까지 그어져 있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골라보죠. 1번은요, 혜민이가 적절한 반응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 나는 다 풀었어. 어떤 문제를 가르쳐 줄까? 적절한 반응을 해주고 있죠. 힘내라고 하면서 말이죠. 1번 맞고요. 2번, 혜민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헷갈렸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3번, 혜민이가 민재와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주었기 때문이다. 집중해서 끝까지 듣고 있죠. 맞습니다. 4번, 혜민이가 민재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민재를 응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5번, 혜민이가 민재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따라서 알맞은 건두 가지, 1번과 3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까지 또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문제 만나보죠. 9번 문제입니다.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넣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는요, 집중해서 표정, 마음이에요. 자, 어떤 말을 쏙쏙 넣을 수가 있을지 1번부터 한번 보죠.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떠올리면서 1번은요,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듣나요? 배려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골랐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듣는다. 집중해서라고 골라주고요. 다음 2번은요. 상대 무엇을 헤아리면서 말한다. 이 헤아리다라는 뜻은 살핀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상대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한다. 이렇게 마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상황에 어울리는 뭐, 표정과 행동, 표정과 행동, 바로 표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우리 대화 나에서 혜민이처럼 상대 마음을 헤아리며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이잖아요. 따라서 집중해서 마음, 표정 하나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부터 또 출발해 볼 건데요. 자, 대화 가에서 잘못된 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새로운 상황이에요. 자, 가부터 보죠. 우리가 어제 봤던 마술 공연에서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라고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니 이 친구가 아, 뭐라고? 나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나는요. 우리가 어제 봤던 마술 공연에서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똑같은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요? 자, 10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잘못된 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맞장구를 쳐주지 않았고요. 바로 다른 곳을 쳐다보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죠.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대화 나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말한 친구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라고 물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었다면 이 마술 공연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호가 나는 카드 마술이 신기했어. 용이 나는 마술 연습을 하는 것이 취미야. 엥? 갑자기 취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영, 나도 너처럼 동전 마술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술 공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수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수호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수호이래요. 다음은 12번 문제 보죠. 대화 다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엔 다를 보죠. 자, 두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쉬워. 아쉽다. 속상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네 노력이 부족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상대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쉽고 속상한 마음을 전혀 살피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선생님은 적어보겠습니다. 배려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잘못된 점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만나볼 건데요. 1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화 라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두 가지요,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다랑. 그리고 빈칸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배려하며 대화해보죠. 1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힘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경력까지 잘하고 있죠? 맞고요. 2번,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 너보다 훨씬 잘쓴 친구가 상을 받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록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친구가 아이 속상해, 아쉬워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려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피며 대화해야 하니까 이런 말은 좀 어울리지 않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친구가 더 속상할 겁니다. 3번. 열심히 노력했는데 많이 속상했겠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속상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여 너보다 더 노력한 다른 친구가 상을 받았겠지. 아이고, 얄밉죠, 이런 말은. 5번. 글을 잘 쓰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 시간에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다른 걸좀더 찾아봐. 이런 말도 이 친구에겐 좀 속상할 거예요. 따라서 알맞은 말두 가지는 바로 1번과 3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헤어지기 전에 하나 확인해보고 갈 겁니다. 자,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선생님일까요? 아니요. 바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강의가 끝나고요. 그냥 책을 탁 덮기 전에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런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며 살피며 존중하며 대화했던 우리 친구들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며 대화를 했던 또는 이렇게 상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그런 경험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자,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어땠나요?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했나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단원 각기둥과 각뿔 핵심 내용들 선생님과 알아보았죠? 그다음 단원평가 문제 1회도 해결해 보았어요. 여러분, 단단 퀴즈도 잘 풀고 있죠? 선생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단원평가 2회 문제 만나볼 거예요. 그다음 이어지는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면서 여러분 서술형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원평가 2회 시작합니다. 단원평가 2회 역시 20문제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부터 3번,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총 6개의 입체 도형이 나와 있죠? 1번, 각기둥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각기둥이 어떤 도형인지 알아야겠죠? 맞아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고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먼저 그럼 각은 각기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하는데 다각형이 아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자, 나 보니까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고 그다음 옆으로 둘러싼 면도 모두 다 직사각형이니까 모두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각기둥 맞다. 다는요?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밑면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라는요, 역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없죠. 자, 마 같은 경우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하긴 하지만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둥이라고 볼수 없고요. 발에 보니까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의 면이 있고 나머지 면이 모두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각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기둥을 모두 찾아라, 나랑 봐. 두 개를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번에는 각뿔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각기둥은요,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이를 둘러싼 모든 옆면들이 삼각형 모양인 입체 도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일단 가도 역시 해당되지 않아요.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하니까요. 자, 나는 우리 각기둥이라고 했으니까 빼고요. 달에 보니까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둘러싼 모든 면이 바로 옆으로 둘러싼 모든 면이 삼각형이니까 각뿔 맞습니다. 라도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둘러싼 모든 옆면이 다 삼각형이니까 각기도 각뿔 맞아요. 자, 마는 어때요? 마는 밑에 놓인 면이 하나도 아니고 그다음 옆으로 둘러싼 옆면이 삼각형도 아니죠. 각뿔 아닙니다. 반은 각기둥이었으니까 역시 해당되지 않고요. 각뿔을 모두 찾으면 다 그리고 라.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3번 입체 도형 바에서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모두 몇 개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바를 볼게요. 바에서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래요. 밑면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면이죠. 그 다음 이 위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옆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밑면의 한 변과 하나씩 만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밑면의 변의 수와 같고, 즉, 네 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옆면의 수 4개, 밑면의 변의 수도 4개. 자, 4번이에요. 밑면과 옆면이 다음과 같은 각기둥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밑면은 어떤 모양인가요? 변의 수가 5개인 오각형이죠. 자, 그다음 옆면은요, 직사각형이에요. 이 각기둥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밑면인가요, 옆면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밑면이에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므로 이 각기둥의 이름은 오각 기둥이 됩니다. 오각기둥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다음 5번에서부터 6번입니다.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5번, 각기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칠각기둥. 각기둥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밑면의 모양을 알아야 되죠. 밑면의 모양, 여기 보니까 변이 3개인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각기둥의 이름은 삼각형이 됩니다. 아, 삼각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삼각기둥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표를 완성하시오. 면의 수,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를 구하라. 라는 건데요.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다면 직접 세어보아도 좋습니다. 면의 수는요, 밑면 2개에다가 옆면 3개. 그래서 2 더하기 3은 5가 되죠. 그 다음,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꼭지점의 수 세어보죠. 하나, 둘, 셋. 그 다음, 하나, 둘, 셋.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쓰면 되고. 모서리의 수도 볼게요. 밑면에 있는 모서리의 수, 하나, 둘, 셋. 그 다음, 하나, 둘, 셋.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 하나, 둘, 셋. 그래서 3, 3은 9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각기둥의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2로 구할 수 있고, 각기둥에서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에 2를 곱하여 구할 수 있고,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 3을 곱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7번이에요. 면이 12개인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일단 면이 12개인 각기둥, 어떤 각기둥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을 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면의 수가 12개인 각기둥이래요. 그러면 한 밑면의 변의 수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네모개다라고 했을 때, 각기둥의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2. 즉, 옆면의 수 더하기 밑면의 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 12란 얘기죠.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10이죠. 그래서 이 각기둥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십각기둥이라고요. 자, 그러면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도 구할 수 있겠네요.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모서리의 수는 우리 이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3을 곱하여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 꼭지점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를 곱하여 구할 수 있으니 10 곱하기 2예요. 그래서 30 더하기 20을 해서 5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거든요. 풀이로는 이렇게 씁니다. 면이 12개인 각기둥은 십각기둥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 주어야 해요. 일단 먼저 어떤 각기둥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 십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30개이고, 꼭지점의 수는 20개이므로, 십각기둥의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 수의 합은 30 더하기 20, 즉, 50개입니다. 라고 쓰면 되고요. 정답 50개. 라고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 풀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냥 풀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과정을 말로 풀었으면 됩니다. 전부 다 선생님이랑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다음 8번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전개도, 일단 어떤 기둥의, 각기둥의 전개도인지 볼게요. 일단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이면 여기 두 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변의수 한번 볼까요? 변의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에요. 아, 그러면 육각 기둥의 전개도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죠.
사각 기둥입니다. 아니죠. 육각 기둥이에요. 밑면은 모두 6개입니다. 밑면 6개인가요? 아니죠. 옆면이 6개죠. 밑면은 2개입니다. 옆면의 모양은 육각형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인 거죠. 자, 모서리의 수는 18개입니다. 모서리의 수 18개인가요? 그래요. 우리 밑면의 변의수가 6개인데요. 여기에 3을 곱해서 모서리의 수를 곱할 수 있으니 6, 3, 18.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5번 꼭지점의 수는 8개입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꼭지점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수에 2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 곱하기 2는 12죠. 그래서 옳지 않다.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라. 4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죠. 9번에서 10번입니다. 9번. 전기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밑면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전기도를 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개면 찾을 수가 있죠?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히읗. 그 다음 사각형, 시옷, 리을, 미음, 핍.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10번. 전계도에서 점 기역, 점 리을과 만나는 점은 어느 것인지 각각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계도를 보고 어느 점과 어느 점이 만나는지, 어느 모서리와 어느 모서리가 만나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직접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점 기역과 만나는 점은 어디 있을까? 자, 생각을 해보니까 접었을 때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맞닿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기역은 점 기역은 점 피읖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점 피읖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점 리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점 리을 여기에 있는데요. 자, 이 각기둥의 전계도를 접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모서리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 이 모서리는 이렇게 만나고, 이 모서리는 이렇게 만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점 리을은요. 점 치읓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 치읓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1번입니다. 전계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전계도 어떤 도형의 전계도일까요? 그래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거 보니까 삼각기둥의 전계도인 것 같죠? 그러면 각기둥에서 높이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나요? 무엇이라고 배웠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모서리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죠.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의 높이는 9cm다.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모서리 중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2번이에요. 육각기둥의 전계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육각기둥의 전계도를 그리는데 일단 밑면 하나, 옆면 하나는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나머지 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잘린 모서리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 옆면 다음과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옆면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다음 밑면 이렇게 육각형을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자, 그다음 나머지 옆면도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옆면의 개수는 몇 개? 6개가 되어야겠죠. 하나, 둘, 그려 넣었으니까 셋, 넷, 다섯, 6개까지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자, 이제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때에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다음과 같이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표현을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각기둥의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이에요. 잘못 그린 각기둥의 전개도입니다. 잘못 그린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왜 잘못 그렸을까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단 밑면의 수, 오, 두개 맞죠? 근데 옆면의 수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옆면 6개인데 밑면의 모양 한번 볼게요.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오, 밑면은 칠각형인데 옆면의 수가 6개네요. 아, 그럼 옆면의 수가 하나 부족한 거네요. 자, 그래서
각 기둥의 밑면의 변의수는 옆면의 수와 같아야 하는데, 이 전개도는 밑면의 변의수가 7개고, 옆면의 수는 6개이므로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거나, 또는 옆면의 수가 한 개가 더 많아야 올바른 전개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밑면의 변의 수와 옆면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해요. 14번에서부터 16번입니다. 각불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보이는 이 각불, 14번에서 각불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각불의 이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밑면의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사각형이죠. 그러면 이 밑면의 모양 사각형이니까 각불의 이름은 사각불이겠구나. 정답 사각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사각불. 다음 15번. 각불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높이는요, 각불의 꼭지점, 그러니까 모든 옆면이 만나는 이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그은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이 수선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만큼이 4cm래요. 그래서 각불의 높이는 4cm구나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6cm, 7cm 이렇게 쓰면 정답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다음 16번. 각불의 꼭지점은 어느 것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미 보여줬어요.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옆면들이 만나서 생기는 점, 만나는 점을 우리가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점을 읽을 때에는 앞에 점이라는 말을 쓰죠. 점 쓰고, 그 다음 기역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7번이에요. 각불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밑면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밑면이 있고요. 2번, 옆면은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옆면은 모두 삼각형. 3번, 모든 옆면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런가요? 네,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점을 우리가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불렀어요. 4번,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자, 이것은 각 기둥에 어울리는 설명입니다. 각불에는 밑면이 딱한개 있습니다. 5번,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습니다. 그렇죠.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요. 자, 밑면에 있는 각각의 변마다 만나는 옆면이 한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같은 겁니다. 잘못 설명한 것은 바로 4번이 되는 것이죠. 18번. 어느 각불의 면의 수는 칠각 기둥의 면의 수와 같습니다. 이 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어느 각불,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힌트가 나옵니다. 칠각 기둥의 면의 수와 같대요. 무엇이? 어느 각불의 면의 수가. 자, 그러면 칠각 기둥의 면의 수를 먼저 구해봅니다. 칠각 기둥의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7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옆면의 수 7개에다가 밑면의 수 2를 더해서 9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각불의 면의 수도 역시 9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각불의 밑면의 변의 수가 네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각불의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1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9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8이죠. 그래서 이 어느 각불이다. 아, 이 각불은 바로 팔각불이 되는 거예요. 자, 팔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팔각불의 모서리 수는요, 바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2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죠. 그래서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개다라고 쓰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9번입니다. 순서도의 결과로 나오는 입체도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작에서부터 결과까지 나올 때 어떤 입체도형이 나오게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시작합니다. 밑면은 한 개인가요? 그랬더니 예라고 했어요. 자, 밑면이 한 개래요. 그러면, 아마도 각불이겠다. 이렇게 여러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꼭지점의 수는 6개인가요? 자, 꼭지점의 수가 6개다. 한 밑면에 변의 수가 네모다라고 했을 때 꼭지점의 수는 네모 더하기 1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6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에 1을 더해야 6이 되죠? 그렇죠. 5에다가 1을 더해야지 6이 되죠. 아, 그럼 그냥 각불이 아니라 뭐다? 바로 오각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각기둥, 오각기둥 아니고요. 육각기둥도 아니고 바로 오각불이 됩니다. 바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맞아. 여러분도 각각의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각불, 그 다음 밑면의 모양, 이걸 통해서 오각불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20번이에요. 삼각기둥을 색칠한 면을 따라 수직으로 잘라 두 개의 각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두 각기둥의 면의 수의 합은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삼각기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댕강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각기둥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왼쪽에 있는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사각기둥. 오른쪽에 있는 각기둥은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삼각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각기둥의 면의 수의 합은요, 사각기둥의 면의 수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삼각기둥의 면의 수를 구한 다음 더해주면 돼요. 사각기둥의 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면의 수, 여기 4에다가 2를 더하여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6개죠? 삼각기둥의 면의 수는요, 자, 밑면의 변의 수가 3개이니까 여기에 2를 더해서 5개다라고 그 면의 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6 더하기 5는 11. 즉, 11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 선생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보도록 해요. 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수행평가 서술형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해결해 볼게요. 1번,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입니다. 이 각기둥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각기둥 일단 어떤 각기둥인지 알아야겠죠?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이에요. 옆면의 모양도 사각형이죠? 아, 그러면 사각기둥이겠다. 자, 이 각기둥에는 여러 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어떤 모서리가 있을지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사각기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모서리는요, 밑면에 있는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밑면과 옆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모서리가 총 8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3cm짜리 모서리가 몇 개?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38에 24cm죠. 그 다음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이 모서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럼 4cm짜리 모서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 4, 16이죠. 그래서 24 더하기 16은 40이니까, 아,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0cm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풀이했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4cm인 사각기둥이므로, 자,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길이가 3cm인 모서리는 모두 8개, 길이가 4cm인 모서리는 4개입니다. 따라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3, 8, 3 곱하기 8은 24, 여기에 바로 4 곱하기 4는 16, 이것을 더하여 40cm입니다라고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0cm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서술형 풀이는요, 어떻게 글씨가 하나까지 다 똑같겠어요? 선생님이 쓰는 풀이는요, 전부 다 예시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다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입체 도형이 각기둥이 아닌 이유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이 도형, 왜 각기둥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도형이 각기둥일까요? 그렇죠. 두 면이 서로 합동이면서 평행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밑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것을 둘러싼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하긴 한데요. 어때요? 우리가 딱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나요? 아니죠. 위에 있는 면보다 아래에 있는 면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합동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어떤 점?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직사각형이어야지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각기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설명은 이렇게 해봅니다. 이 도형은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 아니고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므로 각기둥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죠.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좋고요. 둘다 쓰면 더 좋습니다. 왜 각기둥이 아닌지 이유를 한번 잘 설명해 보세요. 다음 3번입니다.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와 육각불의 꼭지점의 수의 차는 몇 개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육각불의 꼭지점에서는요, 머릿속이 딱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밑면과 옆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꼭지점들이 있고, 그 다음 각불의 꼭지점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밑면의 변의수에다가 1만큼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밑면의 모양은 육각형이기 때문에 6 더하기 1을 해서 7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차를 구할 거예요. 차를 구한다는 건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거죠. 큰수 12에서 작은 수 7을 뺍니다. 그랬더니 5가 되는 거죠. 아, 차는 5개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풀이를 한번 써볼 거예요. 육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6 곱하기 2는 12개이고, 육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6 더하기 1은 7개이므로,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이미 계산했던 부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차를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12 빼기 7은 5, 즉 5개입니다. 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정답 5개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풀이 쓸때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선생님처럼 먼저 풀이를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풀이를 쓸때 어떤 말을 설명해야 하는지 여러분 잊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예요. 어느 각불에 모서리의 수를 모두 세어 보았더니 20개였습니다. 이 각불의 이름은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요. 자, 이 각불의 이름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자, 어느 각불에 모서리의 수가 20개래요. 자, 그러면 각불의 모서리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자, 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각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각불이 있었어요. 그럼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아, 맞아요. 이렇게 밑면과 옆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의 수 4개에다가 옆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의 수 이렇게 4개까지 해서 4 곱하기 2로 구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불에서 모서리의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바로 밑면의 변의수가 네모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하여 모서리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것의 결과가 얼마래요? 20개래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10이죠, 10. 자, 그럼 이 각불의 이름 뭔지 알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밑면의 변의수가 10개라면 밑면의 모양은 십각형. 그래서 이 각불의 이름은 십각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우리가 추리를 해보는 거죠. 아, 뭘까? 자, 그럼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자, 네모 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네모 곱하기입니다. 어때요? 선생님이랑 똑같죠? 네모 곱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모 곱하기 2가 20이므로 네모는 10이고 그래서 이 각불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십각불. 이렇게 십각불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답에다가도 똑같이 십각불.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 중에서요,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 면의 수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게 각불인가? 또는 각기둥인가? 이걸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못 읽고 각기둥인 줄 알고 문제를 풀었다면 전혀 다른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집중해서 읽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어때요? 서술형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죠? 맞아요. 이제 여러분 수학에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 마지막 순서입니다.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입니다. 육각기둥의 꼭지점의 수와 사각기둥의 꼭지점의 수의 합은 얼마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 모두 다잘 구할 수 있죠?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학 2단원 내용 만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학 3단원 단원평가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오늘은 벌써 우리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북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 문제 1번부터 6번 문제 만나봤죠? 오늘은요, 7번부터 20번까지 나머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틀린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겠죠?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19강, 20강에 선생님이 냈던 만점왕 미션이 있었습니다. 혹시 미션 완료했습니까? 미션을 완료한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선생님 톡톡에 남겨놓은 예시 답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두 문장을 꾸며주는 말을 넣어 다시 써보라 라고 선생님이 미션을 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썼는지 선생님 진짜 궁금한데요. 선생님이 예시 답안 한번 보여줄게요. 나는 오늘 국어 공부를 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볼게요. 나는 오늘 어떤 국어 공부를 했다. 어떤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재미있는 국어 공부를 했다. 이렇게 문장 썼어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꾸며주는 말 하나 안 넣고요. 두 개 넣었어요. 나는 오늘 국어 공부를 했는데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두 개 넣어보죠. 나는 오늘 재미있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열심히 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만점한 국어 강의 세 개나 봤어요. 진짜 열심히 했죠? 이렇게 했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점한 미션 한번 완성해 보세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실감나게 꾸며주는 말에 넣어서 다시 써봅니다.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 파란색 자동차가, 큰 자동차가, 멋진 자동차가, 멋진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선생님, 저는 꾸며주는 말 두 개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해서 어떻게 달리는지를 한 번 더 꾸며서 자세하게 써보죠. 멋진 자동차가 도로 위를 어떻게 달린다? 어떻게 달릴까요? 쌩쌩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그래요. 선생님은 빠르게를 한번 써볼게요. 빠르게 달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하나 써두고 꾸며주는 말을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어떤 꾸며주는 말이 자연스러울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창의력도 좋아지고요. 어휘력도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미션 다 확인해 보았고요. 학교 시험 만점 문제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꾸며주는 말을 넣어 사진에 어울리는 문장을 쓰세요. 와, 꾸며주는 말 넣기 우리 방금 연습 다 했죠? 그러면 이 사진에 어울리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원래 기본적인 문장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니까 밥에서 김이 난다. 밥에서 김이 나고 있어요. 밥에서 김이 난다. 예를 들어 이렇게만 쓸 수 있는 문장인데 꾸며주는 말을 선생님이 사이사이 넣어볼게요. 밥에서 어떤 김이? 뜨거운 김이. 어떻게 난다? 모락모락.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장을 써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도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정답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8번에서 10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우리 글 한번 읽어볼게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
몰래 땅 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자,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땅콩이었네요. 이 글은요,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땅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에는요, 바로 이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맞아요. 바로 꾸며주는 말입니다. 꾸며주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 쳐보았나요?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꾸며주는 말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문장인데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꾸며주는 말 찾아볼게요. 조그만 새싹이. 아, 새싹을 꾸며주고 있는, 꾸며주는 말 여기 있네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쑥쑥 자라요. 자란다 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죠.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오, 피웠어를 꾸며주는 말 바로 활짝이 있었죠. 그러면 꾸며주는 말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물결 밑줄 쳐놓은 것 세 개를 골라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여기 노란 꽃이요. 왜 노란 꽃은 아니에요? 자, 노란 꽃. 어때요?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낱말이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것은 꾸며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없어지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꾸며주는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노란색 띄고 꽃을 활짝 피웠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노란색은 꾸며주는 말이 맞습니다. 노란 꽃은 꾸며주는 말이 아니다. 꾸며주는 말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조그만, 새싹이는 아니고, 그 다음 쑥쑥 자라더니에서 쑥쑥, 활짝 피웠어에서 활짝, 피웠어는 아니죠. 모두 고르라 라고 했으니까 1번, 3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니은 어디 있을까? 그래요, 바로 여기 땅콩 있었네요. 땅콩. 자, 그럼 여러분, 땅콩에 대한 설명을 알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겠는데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우리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맛이 고소합니다. 아, 맛이 고소할까요? 그래요, 여기 고소한 땅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고소합니다. 2번, 노란 꽃을 피웁니다.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노란 꽃을 피웁니다. 알맞은 설명이죠. 3번, 땅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했는데, 오, 땅 속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땅 속에서 열매를 맺었죠. 올록볼록한 껍데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올록볼록한 껍데기 속에 땅콩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맞은 설명. 5번, 꽃이 지면 꽃 아래가 불룩해지면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어디에 열린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땅 속에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5번이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도 볼게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하네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 1번, 2번 한번 잘 읽어보죠. 1번,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열매가 매달려 있는 모양을 뜻하는 낱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늘 위에, 우리 나무 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이런 문장은 여러분 익숙하죠? 그 비슷한 낱말을 한번 찾아봅니다.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아, 우리 땅콩 열매는 작으니까 이 작은 열매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매달려 있는 모양이면 조롱조롱이겠구나. 조롱조롱. 그 다음 물체의 거죽, 그러니까 겉표면과 면이 고르지 않게 높고 낮은 모양. 높고 낮다는 거예요.

뻥뻥하지 않고 매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땅콩에 대한 설명 중에서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껍데기라고 했어요. 올록볼록 껍데기. 그러니까 올록볼록이 되겠네요. 올록볼록. 올록볼록과 비슷한 말로 무엇이 있을까요? 올록볼록 말고도 울퉁불퉁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다음 11번부터 15번은 여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글이 조금 길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덩굴 손이 꼬불꼬불 쭉.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가.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알맹이가 송알송알 보랏빛 포도야. 새콤달콤 아주 맛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공 찾았나요? 맞아요. 이 글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포도였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동글동글 잎이 연못 위에 동동.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아니, 물 위에 떠서 자라는 개구리 밥이야.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이 부분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개구리 밥이었죠. 이렇게 포도와 개구리 밥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글에서도 역시 꾸며주는 말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연필 들고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덩굴 손이 꼬불꼬불 쭉. 아, 덩굴선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꼬불꼬불 쭉이라고 했구나. 꾸며주는 말이죠.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가. 그냥 감는 게 아니라 돌돌 감는데요. 역시 꾸며주는 말입니다.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빙글빙글도 꾸며주는 말입니다.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그냥 포도가 아니라 탐스러운이래요. 탐스러운이라는 건 뭔가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을 만큼 뭔가 좋은 걸 말이에요. 탐스러운 포도라는 건딱 보기에도 탐나고 맛있어 보이고 갖고 싶은 포도라는 거죠. 알맹이가 송알송알. 알맹이가 맺힌 모양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죠. 뭔가 작은 것들이 매달려 있는 것 우리 송알송알이라고 해요. 보랏빛 포도야. 아, 보도는 포도인데 포도의 색깔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랏빛 포도. 그 다음 새콤달콤 아주 맛나. 새콤달콤 아주 둘다 꾸며주는 말이죠. 그냥 맛나라고 해도 되는데 새콤달콤 그 맛이 어떤지 그리고 맛이 있긴 한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맛나. 이렇게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죠. 새콤달콤 아주 둘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다음 동글동글 잎이 연못 위에 동동. 동글동글은 잎의 모양을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말이죠. 연못 위에 동동. 연못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꾸며주는 말입니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어떻게 떨어졌길래? 우수수 떨어졌다. 우수수도 꾸며주는 말이죠. 자, 우리 이 아래에서는요, 생략하고, 우리 이 다음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1번, 이 글에서 설명하는 식물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아, 이거 선생님 위에 글 다시 올려보지 않아도 정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주인공 친구 둘이 있었죠? 새콤달콤 보랏빛 포도 있었고요. 동글동글. 아, 개구리가 입에다가 딱 밥풀처럼 붙이고 나오는 개구리밥이었죠? 정답 찾아보죠. 1번 땅콩 아니고, 2번 포도, 3번 오이는 아니고, 4번 토마토도 아니고, 5번 개구리밥.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을 때에는요,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12번 포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포도에 대한 내용 한번 선생님이 아래에 띄워볼게요. 포도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 1번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새콤달콤 아주 맛나라고 했죠? 그러니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2번

연못 위에 떠서 자랍니다. 그런 설명 있었나요? 아니요, 포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개구리 밥에 대한 설명이죠. 3번, 개구리가 좋아하는 열매인가요? 아니요, 개구리가 포도를 좋아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4번, 여러 개의 알맹이가 송알송알 달립니다. 알맹이가 송알송알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알맞은 것. 5번, 덩굴손이 버팀대를 돌돌 감으면서 자랍니다. 그런가요? 덩굴손이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간다 라고 했죠. 그러니 알맞은 설명. 정답은 1번, 4번, 5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기억이 꾸며주는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을 찾아야겠네요. 기억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동글동글 잎이 연못 위에 동동,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우수수는요, 물건이 수북하게 쏟아지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수수는 대체 어떤 말을 꾸며주고 있을까요? 우수수는 나뭇잎을 꾸며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수수는 떨어지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진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위에인가요? 아니요. 위에는 심지어 위에 있는 문장이었어요. 꾸며주는 말 아니죠. 그 다음 걸까? 걸까는 이 뒤에 있었는데요. 우수수 걸까? 아니요. 꾸며주는 말 아닙니다. 떨어진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었죠. 우수수 떨어진. 나뭇잎이는 역시 꾸며주는 말 아니고요. 동글동글 역시 이것은 위에 있는 문장에서 나온 부분이었어요. 자, 기억이 꾸며주는 말은 몇 번이에요? 바로 3번 떨어진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도 볼게요. 개구리 밥의 특징으로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1번부터 4번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래에 개구리 밥에 대한 내용 이렇게 띄워놓았거든요. 함께 비교하면서 동그라미 가위표를 표시해 봅니다. 1번, 물 위에 떠서 자랍니다. 볼까요? 동글동글 잎이 연못 위에 동동. 물 위에 떨어서 자라는 것 맞죠? 동그라미. 2번, 개구리가 먹는 밥입니다. 어?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개구리가 먹는 밥?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다. 3번, 우수수 떨어져 연못 위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라고 생각한 거였지. 실제로 개구리 밥이 우수수 연못 위에 떨어져서 떠다니는 건 아니었죠. 개구리 밥은 우수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못에서 그냥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맞지 않다. 4번,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마지막 줄 보면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밥의 특징 맞죠. 이렇게 동그라미, 가위, 가위, 동그라미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이 글에 나오는 꾸며주는 말 중에서 하나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쓰세요 라고 하네요. 선생님과 아까 꾸며주는 말 모두 찾아서 밑줄 쳐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나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꾸며주는 말이 마음에 들었나요? 아, 선생님은요, 이 중에서도 탐스러운이라는 낱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탐스러운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며주는 말 잘 골라서 문장 자연스럽게 썼다면 모두 동그라미입니다. 꾸며주는 말, 탐스러운 이라고 써볼게요. 어떤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 나무에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렸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답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꾸며주는 말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문장 한번 써보세요. 16번에서 19번은요. 여기 있는 그림과 글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함께 볼게요. 다음은 소율이가 겪은 일과 일기입니다. 아, 1, 2, 3이 소율이가 겪은 일이고 이 아래가 일기인 것 같죠? 물음에 답하세요. 소율이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 소율이는 식물을 관찰하고 있네요. 학교에서 식물 관찰도 했고요. 두 번째, 출발선에 서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소율이가 달리기도 했나 봐요. 마지막, 친구하고 안녕, 내일 보자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집으로 가고 있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율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가지고 일기를 쓴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일기 한번 볼게요. 2000년 4월 23일 수요일. 날씨 화창하게 맑은 날. 제목,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 어? 소율이가 어떤 일로 일기를 썼나요? 그래요. 바로 이번에 달리기를 했던 경험을 글로 썼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 연습이 끝나고 3명씩 달리기를 했다.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달렸다. 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달리기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 이렇게 일기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까지 잘 썼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6번, 소율이가 겪은 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소율이가 쓴 일기를 잘 기억하면서 겪은 일 아닌 것 찾아볼게요. 1번,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함. 어때요?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했죠. 2번, 수업 시간에 달리기를 했나요? 그래요. 수업 시간에 달리기 했잖아요. 긴장되는데 출발선에 서서. 3번, 긴장되고 떨려서 달리기를 포기했나요? 아니요. 긴장되고 떨린 건 맞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4번, 반 친구들에게 달리기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어땠어요? 기분이 아주 좋았죠. 선생님께서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나요? 네, 소율이는 이것을 잘 배웠습니다. 소율이가 겪은 일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포기함, 이것이 있는 3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17번이에요. 소율이는 1번에서 3번 중 어떤 일을 글감으로 하여 일기를 썼는지 번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아까 그림이랑 일기 함께 살펴보면서 정답 이미 찾아보았죠? 1번부터 3번이 있었는데요. 식물 관찰, 그 다음 달리기, 친구와 인사를 하면서 집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몇 번을 글감으로 했나요? 그렇죠. 바로 2번 달리기 한 것을 글감으로 하여 일기를 썼죠. 자, 여러분, 일기의 글감을 정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일기의 글감을 정할 때에는요, 하루에 겪은 일 가운데서 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떠올린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한 것들을 하나를 골라보세요. 기뻤던 것, 슬펐던 것, 화났던 것,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서 일기의 글감으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일기의 글감을 골라보세요. 다음, 1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율이는 어떤 순서대로 일기를 썼는지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순서는요, 실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말보다는요, 우리가 일기장을 보았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떤 순서로 썼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갈 때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가 제목, 나 겪은 일, 다 날짜와 날씨, 라 생각이나 느낌이에요. 어떤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일 먼저 2000년 4월 23일 수요일, 날씨 화창하게 맑은 날. 제일 먼저 날짜와 날씨가 나왔네요. 다 라고 먼저 씁니다. 그 다음
제목,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 오, 제목.

0: 여기 나왔어요. 두 번째, 가, 제목. 그 다음, 오늘 수업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 선생님이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자, 뭐라고, 뭐라고. 자, 여러 가지 본인이 겪은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사이에, 어우,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기분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함께 드러나 있네요. 그렇다면, 먼저 나 겪은 일이라 쓰고 마지막 라 생각이라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쓴다면 제대로 우리가 그 순서를 찾은 것이네요. 여러분들도 일기를 다쓴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보통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죠? 예를 들면 뭐참 재미있는 하루였다. 오늘은 진짜 슬픈 하루였다. 이런 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답을 써보세요. 19번입니다. 소율이가 기억과 같은 제목을 붙인 까닭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자, 제목 볼게요. 제목 보니까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자, 주아예요. 하루 중 가장 먼저 한 일이고 가장 기뻤던 일이라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 하루 중 가장 먼저 한 일인가요? 아니요. 이것 보고는 그런 이 제목만 보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인지 알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글감을 정할 때 먼저 식물 관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해서 제목이 될 수는 없다. 도윤, 달리기를 한 일이 가장 인상 깊은 일이고 그때의 마음이 무척 떨렸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어. 그래요. 우리 도윤이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무척 떨렸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 바르게 짐작한 친구의 이름, 도윤이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이에요. 일기에 제목을 붙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일기에 제목은 어떻게 붙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라는 제목 봤죠? 그러면 이 제목만 보아도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제목은요, 바로 이렇게 붙입니다. 일기의 제목은요, 일기의 내용을 대표할 만한 제목을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 하는 내용으로 일기를 썼는데, 제목에 식물 관찰 이렇게 쓰면 맞지 않겠죠. 그러니 일기의 내용을 대표할 만한 제목을 붙여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일이나 인물을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뭐, 소중한 내 친구, 뭐, 지현이, 이런 식. 아니면, 오늘 중요한 일은 달리기였죠? 달리기가 들어가게. 겪은 일을 간단하게 줄여서 나타내야 하고요. 겪은 일에 대한 생각, 느낌을 넣어서 제목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두근두근 떨리는 달리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제목이 재미있잖아요. 읽는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제목을 붙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꾸며주는 말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보죠. 1번, 중요한 일이나 인물을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제목 붙이면 좋죠. 생각이나 느낌을 넣어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요. 아, 두근두근 떨려. 함께 넣어주면 좋다고 했어요. 3번, 일기의 내용을 대표할 만한 제목을 붙여야겠죠. 4번, 읽는 사람의 주의를 끌 만한 제목을 붙여야 해요. 5번,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소율이가 쓴 일기라면 항상 제목에 소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선생님과 모두 다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 단원의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 정말 많죠?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니은 쌍지읍과 그다음 니은 쌍시옷, 지읒 니음, 그리고 겪은 일,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가야 해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3단원 모두 마무리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0: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0: 로봇카 폴리란 꼭꼭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의 힘, 사회의 눈, 과학의 생각,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만점왕 통합본 1강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국어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국어 1단원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단원의 제목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1단원의 목표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단원의 제목은요,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입니다. 자, 우리는 1단원에서 다양한 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글 속에서 인물의 가치를 파악해 볼 겁니다. 가치. 친구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치. 가치라는 것은요, 인물이,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다양한 글을 읽고 인물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삶과 우리의 삶과 관련 지어 볼 겁니다. 저 인물의 가치는 저러한데 나의 가치는 어떠하지? 비슷한 점이 있나? 다른 점이 있나? 자, 이렇게 여러 글을 읽고 우리의 삶과 관련 지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요, 국어를 공부할 때에 각 단원의 목표를 반드시 기억하고 인지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단원에서 여러 글을 읽는데요. 이 글을 읽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은 글을 교과서에 실어 놓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 목표를 다른 글로도 연습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글을 읽을 때에 이 목표를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1단원에서 다양한 글에서 인물의 가치를 파악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련 지어 보겠다.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공부를 해야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어떤 글 읽을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전기문 한편 읽어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친구들, 전기문은 무엇일까요? 전기문이라는 것은요. 자, 읽어 볼게요. 실존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서술해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을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생애, 삶과 사상, 생각 같은 것들을 서술, 적어서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을 우리는 전기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기문의 주인공, 중심 인물은요, 누구든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중심 인물로 설정을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전기문 읽고 전기문의 중심 인물, 그 사람의 가치를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기문에서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부터 알고 글을 읽으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과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한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 상황을 이해해 본 다음에 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도 알수 있고,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가지를 관련 지어서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대로 오늘 전기문 의병장 윤희순 읽고 윤희순의 가치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자, 의병장. 친구들, 의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병. 역사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 있죠? 의병이라는 것은요, 나라가 위험할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병사를 의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의병에 장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의병장. 의병을 이끄는 사람을 의병장이라고 하죠. 윤희순은요, 의병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희순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해 볼게요. 자, 함께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 이야기부터 읽을게요. 윤희순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의병 활동에 참여하자 그들을 도우려고 집안에 있던 곡식을 모두 꺼내줍니다. 그 이후에도 의병에게 줄 곡식을 마련하려고 고민합니다. 자, 윤희순이 생각했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뭔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나 봐요. 윤희순은 그 길로 뛰쳐나가 숯가마를 만들었다. 자, 숯가마라는 것은 숯을 만들기 위한 가마입니다. 우리가 숯을 만들 때 친구들,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무를 구우면 숯이 됩니다. 그 숯을 만드는 가마를 숯가마라고 하겠죠. 마을에 들르는 숯장수한테 숯을 구워서 팔기로 한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반집 며느리가 숯장사를 한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윤희순은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숯을 굽고 팔아서 남몰래 의병 부대에 식량을 보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윤희순의 행동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윤희순은요, 의병을 돕기 위해 곡식을 모두 꺼내 주었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 했어요? 숯가마를 만들어서 숯을 팔았습니다. 자, 노동을 했어요. 그것을 한 돈으로 뭘 했죠? 의병을 도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의병까지 도왔습니다. 자, 어떤 가치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희생적이죠. 자, 그리고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애국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윤희순은 끼니도 걸러가며 밤낮 없이 숯을 구웠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힘에 부쳤다.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다. 오랜 생각 끝에 윤희순은 마침내 붓을 들었다. 그러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노래가 되어 술술 나왔다. 자, 여기 윤희순이 쓴 노래 가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우리 안사람 만만세로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지금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외놈이라는 낱말이 나왔죠. 의병 이런 낱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친구들, 외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외놈은요, 일본 사람들, 특히 일본 남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외놈입니다. 자, 우리가 외놈이라는 낱말을 언제 많이 사용했을까요? 맞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의병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는 이 노래 가사를 통해, 아,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사납고 강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우리도 힘을 합치면 외놈 잡기 쉬울 거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여자라도 나라 사랑 안다라는 거죠. 남녀가 유별한들, 남자 여자 구별이 있다고 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친구들, 이때는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때입니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라가 없으면 남자, 여자 구분이 소용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즉, 지금 나라가 없어질 판국인데, 이때 남녀 구별 말고 남자도 여자도 나라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자, 우리 안사람, 결혼한 여자를 안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사람 만만세로다. 자, 이렇게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윤희순이 숯을 구워서 판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왜 숯가마를 만들었죠? 그래요. 의병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의병들에게 식량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글에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2번이 되겠습니다. 윤희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1번, 여자 군인이었나요? 아니죠. 자, 2번, 양반집 며느리였다. 맞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은요, 양반집 며느리가 숯을 구워 판다고 수군거렸다라고 했어요. 자, 그 부분에서 윤희순은 양반집 며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로 노래를 만들었다. 우리 방금 그 노래 가사 읽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윤희순이 살았던 때의 시대 상황을 알수 있는 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위협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 상황을 알수 있는 낱말 골라볼게요. 외노? 맞죠. 자, 곡식은? 아니죠. 어느 시대에나 지금도 곡식이 있어요. 자, 노래도 아니고 숯가마도 아니죠. 자, 의병활동 어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활동?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글 읽어볼게요. 참 신기한 일이었다. 노래를 흥얼거리자 윤희순은 그렇게 고단했던 몸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마치 노래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았다. 며칠 뒤 숯가마에 이른 윤희순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쑥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자, 새로운 인물 나왔습니다. 담비. 담비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틀림없이 안사람 의병가였다. 자, 이게 윤희순이 만든 노래였나 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가사. 아리랑 노래에 맞춰 구성지게 불러대는, 아주 맛깔나게 불러대는 담비의 노랫소리를 듣자 윤희순은 가슴이 뭉클했다. 담비의 노래 솜씨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았다. 윤희순은 담비한테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어서 읽을게요. 지금 내가 부른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겠어? 자, 그 노래가 뭐예요? 안사람 의병가이죠. 담비가 말합니다. 그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칫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넌그 노래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담비. 우리 여자들도 의병 운동을 하자. 일본 놈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런 뜻을 지닌 노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노래 가르치는 일은 자신 있어요. 그날부터 담비는요, 윤희순이 시키는 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쏘다니며 마을 아낙네들을 만났습니다. 자, 결혼한 여자들, 아내들을 만났어요. 빨래터든 물레방앗간이든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노래를 가르쳤다. 노래란 것이 참 신기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이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를 배운 아낙네들의 그 마음이,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글 읽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입니다. 기역의 제목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기역 이 부분이죠. 지금 내가 부른 그 노래를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겠어? 자, 이 노래가 뭐예요? 그렇죠. 처녀 담비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틀림없이 안사람 의병가였다. 자, 이 노래이지요. 우리 적어볼게요. 안사람 의병가. 자, 그래서 찾아 적으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윤희순이 담비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탁했죠? 마을 아낙네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1번, 노래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 아니죠.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을 알려 달라? 아닙니다. 노래 잘 부르는 방법을 알려 달라? 아니죠. 마을 아낙네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맞습니다. 5번, 쑥 굽는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친구들 6번입니다. 윤희순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한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은채, 윤희수는 단비의 노래솜씨로 사람들에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치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맞죠? 단비의 노래 실력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고요. 자, 태윤이 볼게요. 윤희수는 의병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본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돌아올 거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어? 자, 이런 내용 있었어요? 없었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은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단비가 마을 아낙네들한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 보람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노래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던 것이다. 자, 안사람 의병가의 효과가 두 가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 단비가 이제 윤희순에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 나서시면 될것 같아요. 단비가 윤희순한테 드디어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알려왔다. 자, 윤희순이 마을 아낙네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모두 윤희순한테로 쏠렸다. 집중했다라는 거죠. 여태껏 우리 여자들은 집안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외놈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당에, 자, 시대 상황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내들처럼 다 함께 의병운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윤희순이 마을 아낙네들에게 우리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윤희순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시대 상황 어때요? 지금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순 굉장히 애국심이 있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 읽을게요, 친구들. 그때 누군가 말꼬리를 걸고 나섰어요.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자, 이 말을 통해서도 시대적 상황을 알수 있죠. 우리 같은 여자들이 뭘할수 있어요? 자, 지금은요,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수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의 사회 참여가 제한된 시대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잘못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희수는요, 여자들도 의병운동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더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쵸?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다. 맞아. 우리 목숨 잃을 수도 있어. 기껏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금세 차갑게 식을 판이었다. 윤희순이 말합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윤희순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여자들도 의병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맞죠? 집안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자, 지금 의병운동 하자고 하고 있어요. 외놈들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 외놈들의 종으로 살 것입니까? 자, 그런 말을 했지만, 외놈들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쵸? 자, 이어서 8번입니다. 기억을 통해 알수 있는 시대 상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 볼게요.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오. 자,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 알수 있었죠. 영지, 여자의 사회적 참여가 제한된 시대였던 것 같아. 맞아요. 영지 알맞게 말했고요. 자, 소윤이, 여자의 목숨이 사회적으로는 더 중요시 되었던 시대인 것 같아? 자, 이런 시대였다면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자, 그래서 소윤이는 지금 잘못 파악했어요. 자,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영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9번 문제도 친구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글 내용과 관련하여 윤희순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쓰시오.

자, 이것은요, 글을 읽고 실제 친구들이 내 앞에 유닛은 있다면 하고 싶은 질문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여자들이 나선다고 달라지겠냐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요, 그래도 유닛은에게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다 여자들도 의병 운동 하자고 했는데 진짜 두려움은 없었나요? 지금 일본이 나라의 국권을 위협하는 시기고 자칫하다 걸리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걱정되는 점은 없었나요? 진짜 흔들림이 없었나요? 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여자도 의병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할 때 걱정되었던 점은 없었나요?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친구들도 글을 읽으면서 유니순에게 궁금했던 점, 하고 싶은 질문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순이 얘기했죠. 유니순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부르짖자. 자,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앞에서. 외놈들의 종으로 살 것이요. 자, 이렇게 부르짖었죠. 자, 부르짖자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또다시 유니순에게 쏠렸다. 집중했습니다. 자, 유니순은 그 틈을 안 놓치고 곧장 말을 이었다. 자, 이렇게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을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 유니순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거침없이 내뱉는 유니순의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했다라는 거죠. 그 틈에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아주 맛깔나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누구였을까요?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자, 이거 뭐예요? 안사람 의병가잖아요. 자, 누가 불렀을까요? 바로 담비였습니다. 담비였다.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는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마침내 유니스는 마을 아낙네들을 끌어모아, 우와,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다. 자, 안사람 의병대, 안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결혼한 여자들, 아내들, 여자들,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대요. 의병을 도와 나라를 구합시다. 맨 먼저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다. 자, 모금이라는 것은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십시오.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어린 하소연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친구들, 하소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누군가에게 하소연 해본 적 있어요? 자, 하소연이라는 것은요,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 그런 것을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녹새와 구리를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을 몽땅 내놓기도 했다. 우린 고구마밖에 없는데 괜찮다면 이거라도 내놓겠네.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자, 발벗고 나서다. 관용 표현이죠. 자, 발벗고 나서다.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안사람 의병대가 밤낮 없이 애쓴 덕분에 춘천 의병 부대는 날로 힘이 세졌다. 자, 유니순이요, 춘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덩달아 의병들의 사기도, 자, 사기가 뭐예요? 기운, 의욕, 이런 거죠. 사기도 부쩍 드높아졌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우리 유니순의 전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의병장 유니순. 자, 친구들, 읽으면서 시대 상황 속에서 유니순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 유니순의 가치, 유니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선생님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읽을 때 어울리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유니순이 마을 아낙네들에게 말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을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 목소리

0: 있어요. 자, 울먹이면서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4번, 포기한 듯한 목소리? 자, 지금 의병 운동하자고 설득하고 있는데 포기한 목소리로 말하면 누가 의병 운동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5번, 단호하고 거침없는 목소리. 맞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노매종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 단호하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어요. 정답 5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윤희순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 있는 낱말을 보기에서 고르고 그 낱말을 선택한 까닭을 쓰시오. 자, 오늘 학습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오늘 의병장 윤희순 읽었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시대 상황 속에서 윤희순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 윤희순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자, 오늘 목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희생, 끈기, 열정, 용기, 책임, 애국심이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 이건 진짜 윤희순의 가치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 하나를 선택하고 그 까닭을 적어주면 돼요. 자, 어떤 가치를 선생님은 적어볼까요? 선생님은요, 애국심 한번 적어볼게요. 자, 윤희순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윤희순이 추구하는 가치는 애국심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어 의병운동을 도왔기 때문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병활동 할수 있나요? 아니죠.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같이 골랐고요. 선생님은 까닭도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가치를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으로 글을 읽으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점이 좋았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윤희순은 애국심, 그리고 용기, 희생, 이런 가치가 있었죠. 나도 저 상황이라면 저렇게 할수 있었을까? 자,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 이야기의 주제를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같이 파악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전기문의 주제를 우리 친구들 더잘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나는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자, 이런 고민도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국어 첫 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국어 공부 정말 재미있었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문제는 실존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글이었죠. 정답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1: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Start of the week.
0: 예.
1: 한 주 또 영어로 즐기면서 또 시작해봐야죠.
0: 그렇죠. 충전을 해봐야죠.
1: That's right. 자, 오늘 제목은요. 화초도 소중한 생명이야. 해서 오. 가정에서 이제 뭐 어른이 아이에게 네. 얘기를 네.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만이 아니라 이제 화초도 좀 신경 써줘야 이렇게 자라고 하지.
0: 맞아요.
1: 이런 느낌이에요.
0: 진짜 신기한 게 이 식물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걔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더라고요.
1: 진짜 반응을 네. 한다는 얘기도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네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이상하게 키우면 계속 죽어요.
0: 저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식물 킬러예요.
1: 오 마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화초에 물을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같이 즐기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가 식물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데 뭘 주겠어요?
1: 물 줘야죠.
0: 그렇습니다. 자,
1: 에.
0: 그것을 영어로 일단은 가볍게 가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라고
1: 아,
0: 얘기합니다.
1: 맞아요. 이게 식물한테 물 며칠 안 주면요. 금방
0: 아,
1: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0: 벌써 확 나오죠.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죠.
1: 아,
0: 그렇죠?
1: 과습하면 또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이거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자, 영어로 다 바꿔 볼 거고요.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Water.
0: You were supposed to water it.
1: 이거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지금.
0: Sorry? Speak English to
1: Yes.
0: daddy.
1: My daddy. 한국말이 늘지를 않아요.
0: Sorry?
1: Sorry. Oh, I forgot. I'll give water to my plant.
0: Oh,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What?
0: Like, oh, I forgot.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1: Survive.
0: water.
1: 와, 야.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0: What?
1: From now,
0: Yeah?
1: I remember. Water important for plant. Okay?
0: You'll remember from now on?
1: Yes.
0: Okay. 아이고, 결국에는 또
1: 네.
0: 꽃 죽여가지고
1: 아,
0: 그 꽃병만
1: 그러니까요.
0: 덩그러니 남았다는
1: 아,
0: 소문이.
1: 이 식물 킬러라는 별명에 그 과오를 좀 벗고 싶어요. 오늘 이걸 좀 배우면서. 에.
0: 이거 배우면 영어 배우면 이상하게 식물도 잘
1: 오케이,
0: 살아납니다.
1: 오케이.
0: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도 즐기면서 영어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엄마 혹은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이 화초에 물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1: 오.
0: 지금 화초가 약간 힘을 이제 못
1: 그렇지.
0: 쓰고 있는 거예요.
1: 아, 어떡해. You were supposed to this plant.
0: 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1: 어서 많이
0: 네,
1: 봤는데.
0: 보긴
1: Be
0: 했는데.
1: supposed to 뭐 외웠던 기억도 나는데.
0: Right.
1: 왠지 이게 동사니까 뭐 하기로 됐잖아.
0: 오케이.
1: 이건가 봐요.
0: Okay. 알라이트.
1: 예. 근데 물을 줘야 되는 거니까 to
0: 물 주는 게 영어로 뭘까요?
1: 어?
0: 물 주다.
1: 이거 하나로 안될것 같은데요?
0: 여러 개로 나눠서 쓰셔도
1: 그럴까요?
0: 괜찮습니다.
1: 그러면은 물을 붓다, 물을 주다, 물을 주는 거니까 give water 할까요?
0: 오케이.
1: 예, give 그 water은 또셀수 없으니까 some water. 너무 길어지는데요? 예, give some water.
0: 오케이.
1: This plant.
0: 오케이. 자, you were supposed to give some water. 그다음에 this plant. 자, 생각보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just water. 예스. Yes. water는 물 아닌가요? 할수 있어요.
1: 명사잖아요.
0: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지만 water 자체가 물을 주답니다.
1: 아, 그래요?
0: 엄청 희한하죠. 그렇죠.
1: 예.
0: 식물에 물을 준다라고 할때 water something.
1: 아.
0: 근데 give를 쓴다고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give some water to this
1: 네.
0: plant. 이런 식으로 to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 아.
0: 그냥 water 앞으로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plant가 나왔는데 저게 뭐죠?
1: 플랜트 식물.
0: 맞습니다. plant는 식물이고요.
1: 네.
0: 혹시 참고로 나중에 공장이란 뜻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공장
0: 뭐
1: 팩토리 아니에요?
0: factory도 있지만 plant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1: 오,
0: 있어요. 그래서 뭐
1: 그래요?
0: 부산 plant, 뭐 서울 plant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혹시 어디서
1: 우와.
0: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듣게 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1: 오, 오.
0: So, 여기선 식물이겠죠. 그렇죠? right
1: 네네네.
0: plant.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1: 오.
0: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고서 한 번에 이해 못할 걸전 알고 가져온 거예요.
1: 너무
0: 그쵸?
1: 낯설어요.
0: 이거는 제가 패턴을, 그러니까 뭐, 없는 거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1: 네.
0: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을 모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세트 중에서도 1위입니다. 1위. 아.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거. 아마 문법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 학창시절 진짜 많이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0: Right?
1: 네, okay.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요.
0: Right. So I am supposed to, you are supposed to, she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 do something. 이거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그래서 나 내일 학교 가기로 돼 있는데 너 그 사람 깨워주기로 되어 있지 않니?
1: 그쵸.
0: 이런 식으로 원래 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의역이 되면 해야 한다처럼 될 때가 있어요.
1: 몰랐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하니까 너 water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1: 네네네.
0: 의역을 좀 하면 줬어야지.
1: 그쵸.
0: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를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원래 suppose가 저 사람이 저러겠거니 하고 내가 suppose 한다는 건 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1: 아...
0: Right?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suppose를 하니까 그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해도 이거는 아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 I'm supposed to go there 이러면 나 원래 거기 가기로 돼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에 뭐 쭉쭉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하기로 돼 있는데 나 아직도 안 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1: I was
0: 현재형으로 나 I 하기로 am, 돼 있다.
1: 네, I am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네.
0: I'm supposed to call him. 이러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혹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Alright? 자, 시제를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과거형으로.
1: 네.
0: 너 거기 가기로 돼 있었잖아. 너 몰랐어? 그러면 진짜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 가기로 돼 있었어 거기.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그렇죠. You were 과거니까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But you didn't.
1: Yeah.
0: 이런 느낌.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1: 어떡해?
0: 오 이런 느낌.
1: 저도 이런 적 너무 많아서.
0: 아 저도 그런
1: 느낌. 끔찍해요.
0: I know. Yeah. So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am supposed to call him.
1: I am supposed to call him.
0: Hey,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Alright. 자, 응용으로 질문형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주어하고 비동사만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1: 네.
0: 자, 내가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
1: Am I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Ooh.
0: Am I supposed to call him?
1: 아.
0: Yeah, you are!
1: Yes.
0: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1: Mm-hmm.
0: Okay, so 여기서는 너 과거에 water 해주기로 돼 있었어. 근데 왜 안 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0: 자, 이랬을 때 아이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아하. 쿨한데요?
0: 좀 줄게요.
1: 예, 지금 줘버리고 말면 되니까.
0: 네.
1: 깜빡 잊은 거니까요. Oops, I forgot 할게요.
0: 어허.
1: 나 잊었어요.
0: Forget이 아니라 과거요.
1: 과거로요.
0: Okay, 예. So, oops, I forgot. I'll do it now. 정답. Perfect. Very, very nice. Forget은 잊다, 깜빡하다. 근데

0: 현재형으로 쓰면 저는 깜빡해요. 엄청 어색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잊었다. 과거형으로 쓴 거고요. 자, 이 뒤에 I'll 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거 풀이하면 뭐죠?
1: I will.
0: I will. 이것을 줄인 게 I'll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will 나왔네요. 그렇죠?
1: 네.
0: will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5,500번 강조하지만은요. will은 시제로 보는 것보다는 의지로 보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will 동사원형 하면 순간적인 의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의지 강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 의지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 이거는 네.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스페시픽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그 학원 다녀서 날아가는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럴 때는 I'll be a Superman. 나 슈퍼맨 될래. 이런 네.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정해서.
1: 네.
0: Alright. So will. 예를 들어서 내가 너 follow 할게. 친구한테 내가 너 follow 할게. 순간적으로 정한 거예요.
1: I follow you.
0: I'll follow you. There you go. How about this? 내가 너한테 뭐 좀 사줄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1: 네.
0: 의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나는 너에게 사줄게. 그 다음 무언가. 그러면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1: I'll buy you something.
0: Yes!
1: I'll
0: buy you something. 바꿔도 돼요. I'll buy something for you.
1: Yeah.
0: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 내가 사주려고 원래 계획했었어. 그래서
1: 네.
0: 그렇게 하려고 그걸 쓴다면 I'm going to buy를 쓸 겁니다.
1: 아.
0: 오케이, 그건 나중에 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You know what? I'll buy you something.
1: 우와.
0: 네, 지금 딱 정한 느낌 들죠?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follow you.
1: I will follow you.
0: I will buy you something.
1: I'll buy you something.
0: Alright. 자, 제가 지금 방금 be going to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번갈아가면서 연습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크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will, 이건 사전 계획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의지,
1: 갑자기
0: 정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1: 네.
0: 하는 얘기를 보통 will 쓰고요.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나 그렇게 할 거다, 이룰 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
1: 약간은 계획적이고.
0: 맞아요. 그래서 뭐 슬기 씨한테 제가 뭐 얘기를 하다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이거는 순간적으로 정해서 의지를 전달한 거죠?
1: 저 너무 싫어해요. 토크 계속 해야 되는데.
0: 오케이.
1: 전화로 끝내려고.
0: 아, 오케이. 네. I'll call you later.
1: 네.
0: 근데 만약에 제가 원래 전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 전달을 하려면 you know what? I'm going to call you later. Okay? So make sure you pick up the phone. 나 나중에 전화할 거니까 너 전화 받아야 돼.
1: 내가 받아.
0: 근데 이 계획은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야. 이런 뉘앙스 차이가 살짝
1: 네.
0: 있게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줄게요. 이런 느낌.
1: Uh-huh.
0: Right. 자, 읽어볼게요.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자, 이랬더니 이거 듣고서 아이고? 이렇게 된 거 뭔지 알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화초는 물 없이는 못 살아.
1: 그쵸.
0: 네.
1: 아, oops, it can't without water.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
0: 네.
1: can't live 해야겠네요.
0: live 예. 맙소사 맙소사
1: 왜요?
0: 맙소사.
1: 살 수 없어.
0: 살 수 없다고
1: 네.
0: without water, right? 자, 정답.
1: 어?
0: 네.
1: 왜요?
0: 자, 일단은 hold on. live를 live는 맞아요. 그걸 쓰려고 해도 가능한데 네. live라고 해야
1: 돼요. 아, live군요.
0: 라이브쇼, 라이브쇼를 좋아하시나 봐요.
1: 저 라이브를 좋아해요.
0: 아,
1: 생방을 오래 했어가지고 제가.
0: 네. So, live 아니라 걔는 live, 살다고요.
1: 예.
0: 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더 좋죠. 왜냐면 살아남는다, 생존한다라는 느낌을 더 강조를 해주죠.
1: 네네네.
0: Right. So, live, survive,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을
1: 그러네요.
0: 수 있는. 왜냐면 live 같은 경우 I live here, 저 여기 살아요 이렇게 쓰지만 I survive here, 이건 말이 이상하죠.
1: 그쵸,
0: 저는
1: 그쵸.
0: 여기서 살아남아요. That's weird,
1: 그쵸.
0: you know? Okay, so 생존하다, 살아남다. 우리

0: 서바이벌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아우, 너무 좋아하죠.
0: Right? 그래서 survive without water.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나서 oops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됐죠.
1: 네.
0: 자,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틀려도 돼요?
1: 예. Survivor이잖아요.
0: Yes.
1: 예, survivor. 뭐죠?
0: 이건 뭐죠?
1: 뭐죠?
0: Survivor?
1: 아니야. Survivor.
0: Survivor. Okay.
1: 예.
0: 어, 간단하게 아, 하셨네요.
1: 예.
0: 감사합니다. 자, survival.
1: 아, 헷갈릴 뻔했어요.
0: Survival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서바이벌 게임 막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명사형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패턴이 단순한 편이죠. It can't 라고 얘기했어요. Can't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Can't.
1: 할 수 없다.
0: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못하다.
1: 네.
0: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거 입영작 해보도록 할게요.
1: Yep.
0: Survive 이거 배운 김에 나 있잖아. 커피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live도 가능해요. live도 가능한데 생존하다를 한번 써보세요.
1: 네.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그렇죠.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right? That's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높게 노래 못해. 한마디로 고음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아.
0: 그녀는 높게 노래를 할 수 없다.
1: She can't survive. 아닌데.
0: 노래하다.
1: She can't sing high.
0: High. High라고 하시면 안 돼요. High는 매우라는 뜻이라서
1: 아.
0: 아예 뜻이 다릅니다. High 자체가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1: 오.
0: Yes? Okay.
1: Yes.
0: 이 부분이 사실 많이
1: 헷갈려요.
0: 네,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1: 무조건 ly 붙이면 부사된 줄 아니까.
0: I know, right? 예. 근데 약간 exceptions들이 있으니까.
1: 네네.
0: 자, 해보겠습니다. Oh,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1: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She can't sing high.
1: She can't sing high.
0: All right. 이것도 가볼게요. 이 감정 살려주세요.
1: 응.
0: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0: Right. 자, 이러면서 마무리. 진짜 쿨한 친구네요.
1: 그러네요.
0: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네.
1: 아니, 근데 너무 본받고 싶다. 어떻게, 어떻게 막 전전긍긍 할 수 있는데.
0: 그러니까 쿨하게.
1: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도.
0: 네.
1: I will 기억할 거다니까 remember이겠네요.
0: Okay.
1: Remember from now on. 지금부터.
0: 아빠 이러면서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remember이라는 동사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들었을 때 괜찮아요. That's right. Remember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1: 네.
0: 자 이것이랑 같이 또 알아둬야 될 것 암기하다 이런 것들 막 숫자를 암기한다든가 뭐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단어를 암기한다든가.
1: 암기?
0: 암기.
1: 암기.
0: 외우다 외우다.
1: 아 외우다. 외우다?
0: 자, 우리가 암기를 하면 그거를 예. 어디에 넣는 거죠?
1: 머리.
0: 그죠?
1: 브레인.
0: 컴퓨터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 아니 너무 어렵게 갔나요, 오히려?
1: 네.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메.
1: 아! 아, 메. 메모. 메모라이즈.
0: 오케이.
1: 예. 와.
0: 메모리는 아니겠죠?
1: 네.
0: 메모리 아니라 메모라이즈.
1: 야.
0: Yes. You know this word, right?
1: Yeah, okay. 아는데 암기하다, 암송하다까지 가니까.
0: 그렇죠. Memorize this word, right? Memorize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다, 외우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뒤에 덩어리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회화체에서도 워낙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What
1: 네.
0: is it?
1: From now on.
0: 그렇죠. From now on. On.
1: Mm-hmm.
0: 얘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1: 네.
0: 뭐뭐로부터
1: 부터?
0: 지금으로부터인
1: 지금.
0: 거잖아요. 근데 이 on이라고 하는 게 왜 들어갔냐면요. on은 계속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1: 아~
0: 계속. It's going on and on and on, right?
1: 맞아요.
0: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제부터 계속 이해예요.
1: 아~
0: 원래는. Okay?
1: 아~
0: so 그걸 간편하게 이제부터 정도가 된 거죠. So
1: 네.
0: from now on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나 열심히 일할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일단 어떻게 해요?
1: From now on.
0: From now on. 그 다음에 will 써서 의지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1: 네.
0: 나 열심히 일할래.
1: I w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느낌. 자, 그리고 from now on을 뒤에 넣어도 돼요.

0: 그래서 영어를 말해라, speak 해라.
1: 예.
0: 이제부터 그러면은 영어를 말해라. 그럼 어때요?
1: Speak English.
0: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1: From now
0: from now
1: on.
0: on,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글로 쓸 때만 from now on 같은 경우에만 커마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아,
0: 앞에 붙을
1: 그래요?
0: 때. 근데 만약 뒤에 붙었다? 그러면은
1: 안 써도
0: 굳이
1: 되는군요.
0: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다가 잠깐
1: 쉬어줘야 돼요.
0: 쉬어줘야 되겠죠. So
1: 네.
0: from now on, I will, 이거보다는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식으로 좀 쉬어주시면
1: 네.
0: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1: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0: Alright, 이번에는 speak English from now on.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자, 그리고 이 from now on을 알아두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1: 네.
0: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러니까
1: 어떡해요?
0: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가 from now on이었죠. 그럼
1: 네.
0: 만약에 휘지 씨,
1: 이제부터가 from now on.
0: 이제부터,
1: 네.
0: right? 그러면 오늘부터 그럼 어떡할까요?
1: From today
0: From
1: on.
0: today on, 맞아. 중간에 now만 이제였으니까 오늘로 바꿔주면 돼요.
1: Wow.
0: How about this? 내일부터 계속
1: From tomorrow on.
0: 가능합니다.
1: Oh.
0: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그때라고 하는 거 T로 시작하는
1: 아, then이에요?
0: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
1: From then on.
0: 그런 말을 실제로 써요.
1: 다음 달부터 돼요?
0: 가능합니다.
1: From next month
0: month on. Yes,
1: on. 오.
0: yes. 그래서 우리가 from now on 암기만 했다면
1: 네.
0: 앞으로 응용하는 법,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면 사실 언어가 아니잖아요. 꼭 영어가
1: 그쵸, 그쵸.
0: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문장들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I w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오케이,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네, 자 이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See ya.
0: You'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a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2: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3: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2: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자,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 will 기억나시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나의 의지를 강하게
1: 아,
0: 어필하거나
1: 맞죠.
0: 아니면 과거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해서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때 쓴다고 했었죠.
1: 네.
0: I will 나누셔도 좋고요. I'll 하셔도 좋습니다. Right.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물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 네.
0: 그걸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내가 그거를 할게요라고 하는
1: 아,
0: 거거든요.
1: 그쵸,
0: 문맥이
1: 그쵸.
0: 없다면 그럼
1: 네.
0: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지금 할게요.
1: I will do it now.
0: I'll do it now. 그거
1: Yes.
0: 지금 할게요. 근데 이제 맥락 속에서는 물을
1: 네.
0: 줄게요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습니다. Right? 자, 두 번째. 널 팔로우 할게. 내가 너 팔로우 할게.
1: I'll follow you.
0: 그쵸? I'll follow you. Like this. How about this? 너한테 뭐 사줄게.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아, 인심이다.
1: I will buy you something.
0: 그쵸? I'll buy you something. Like this. 읽어볼게요. I'll do it now. I will follow you. I will buy you something. 자, 두 번째 패턴은요. From now on, right?
1: Yes.
0: 이제부터 계속의 느낌 느껴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자, 저는 기억할게요, 이제부턴 아빠.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Ooh,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rom now on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1: 네.
0: Right? 자, 이제부턴 열심히 일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1: From now on, 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먼저 쓰고, and then you say, I will work hard.
1: Mm-hmm.
0: 뭐, I will work, I will study harder.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제부턴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해 이제부턴.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There you go. Speak English from now on.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rom now on을 앞에 쓴다면 뭘 붙여야 되죠?
1: Comma.
0: There you go. 그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remember from now on, Dad.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Speak English from now on.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4: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4: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Oops, I forgot. Oh,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2: You bette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new to this area.
0: 그렇죠. We are new to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rom now on.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1: 오.
0: 우리 이제부터 친구다.
1: 아.
0: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W 소리가 나는 알파벳 L과 F 소리가 나는 알파벳 F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Oof, oof, oof. Very good. 그럼 어떤 단어가 끝에 oof 소리가 날까요? 첫 번째 단어는 골프, golf예요. 끝에 oof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긴 채를 써서 공을 멀리 보내는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예요. 골프, 영어로 golf. Golf. Golf. Very good. 이 단어도 끝에 oof 소리가 나요. 늑대, wolf예요. Oof 소리가 들리네요. 개보다 몸집이 조금 더 크고요. 이빨이 날카로운 사나운 야생동물이에요. 늑대, 영어로 wolf. Wolf. Wolf.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oof 소리가 날까요? 아, 선반, shelf가 있었네요. 가구 중에 하나고요. 여러 칸마다 우리가 다양한 물건이나 책을 넣을 수 있어요. 선반, 영어로 shelf. Shelf. Shelf. 발음이 너무 좋아요. 또 oof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요정, elf예요. 우리가 동화 속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귀가 뾰족한 요정, 영어로 elf. Elf. Elf.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oof 소리 날까요? 아, 반, half가 있었네요. 여기도 oof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으려면 반으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반, 영어로 half. Half. Half. Well done. Oof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송아지 calf예요. 아주 귀여운 새끼 소를 calf, 송아지라고 불러요. 송아지, 영어로 calf. Calf. Calf. Great job. Wow. 이렇게 oof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인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랑 F 소리 나는 알파벳 F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우리 oof 세 번 다시 해볼게요.
1: Oof, oof, oof.
0: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잔디밭에 하는 스포츠예요. 긴 채로 공을 멀리 치는 어떤 운동이죠?
1: Golf.
0: That's right. 골프, golf. Here.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럼 우리 잔디를 한번 색칠, color 해볼게요.
1: Of course we need yes. green.
0: Yes. Okay. Wow, everyone, look at this. 로건이 덕분에 아주 멋진 골프장이 완성됐는데요. 자, 골프, golf.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Oof, oof, golf. Oof, oof, golf. Oof, oof, golf.

0: up. 이 다음 단어도 up 소리가 나는데요. 개보다 몸집이 조금 더 크고요. 이빨이 날카로운 사나운 야생동물이에요. 뭐죠?
1: Wolf.
0: Wolf, that's right. 늑대. 여기도 up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로건이가 wolf 소리처럼 한번 물어볼까요? 와우, 진짜 wolf 같아요. 그럼 우리 늑대 wolf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Off, off, wolf.
0: Good job. Off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도 배웠는데요. 가구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책이랑 다른 물건을 올려놔요. 뭐죠?
1: Shelf.
0: That's right. 선반 shelf. 여기 off 소리 들리나요? 그럼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Off, off, shelf.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off 소리가 나요. 우리가 동화 속에 많이 볼 수 있는 귀가 뾰족한 요정이에요. What is it?
1: Elf.
0: That's right. Elf. 자,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Elf.
0: That was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elf 소리 날까요? 아, 우리가 뭔가를 사이좋게 나누려면 어떻게 자르죠?
1: Half.
0: That's right. 반, half. 그래서 써니랑 로건이랑 이렇게 색종이를 half, 반으로 잘라볼 건데요. 우리 로건이가 가위, scissors 가지고 반으로 탁 잘라주세요. 와우, thank you. 이렇게 사이좋게 반으로 나눴어요. half. 자,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Half.
0: Well done. Of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새끼 소를 뭐라고 하죠?
1: Calf.
0: That's right. 아주 귀여운 송아지 calf. 그럼 단어를 같이 써볼 건데요. K, 알파벳 골라주세요. A 소리 골라주세요. Very good. L 골라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와, F까지 했네요. Calf. Now let's say it 3 times.
1: Off, off, calf.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sing!
3: Let's go! Phonics LF. Off, off, off. Off, golf.
1: Off, golf.
3: Off, wolf.
1: Off, wolf.
3: Off, shelf.
1: Off, shelf.
3: Off, elf.
1: Off, elf.
3: Off, half.
1: Off, half.
3: Off, half.
1: Off, half.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of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of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네, 사장님.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새로 나온 신간 전지 5세트요. 네네네.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 87만 9,500원이요?

네네,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왔어요. 이모, 책 주문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책, 문어책방에 많이 가져다 놔야지. 입금해야 되는데, 잠깐만. 책 가격이 얼마라고 했더라? 80? 80? 이모가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까먹었어요. 이모는 왜 이렇게 자꾸 까먹을까요? 아이, 속상해. 속상하니까 초콜릿이나 까먹어야지. 왜 이렇게 까먹는 거야? 초콜릿이나 까먹어. 자, 그나저나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해결하고 우리 친구들 책 추천해줘야 되겠지. 얘들아, 오늘은 무슨 책 추천해줄까? 말해봐요.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잘 까먹는 인물이 나오는 이야기책을 추천해달라고? 잘 까먹는 인물? 이모처럼? 기억도 잘 까먹고, 초콜릿도 잘 까먹고? 어떤 인물이 있을까? 어떤 책? 아!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 바로바로! 까먹어도 될까요? 라는 책이야. 잘 까먹는 인물들이 나오거든. 이책 읽고 이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을 혜은 선생님이랑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국어 공부하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이야기, 까먹어도 될까요? 우리 그 이야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본다. 상황 속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 자, 그럼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읽을 건데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면서 우리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재 123쪽이고요. 까먹어도 될까요? 이어서 읽을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줄거리까지 읽었나요? 까먹 마을에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살았습니다. 자, 이 다람쥐들은요, 도토리도 잘 까먹었지만 도토리를 땅 속에 묻어두고 묻은 장소도 까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까먹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다람쥐가 있었죠. 자, 누굽니까? 바로 줄무늬였어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고민했잖아요. 자, 고민한 줄무늬,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야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줄무늬는 생각합니다. 잘 까먹는 게 다람쥐의 운명이란 말인가? 줄무늬는 결심했어. 안 까먹는 법을 알아내겠다고, 해결하려고 하네요. 스스로 안 까먹는 법을 알아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줄무늬는 약초 할머니를 찾아갔어. 자, 약초 할머니, 약초라는 것은요, 약으로 쓰는 풀을 약초라고 합니다. 뭔가 약으로 쓰는 풀과 관련 있는 할머니인가 봐요. 자, 줄무늬가 할머니께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안 까먹죠? 줄무늬가 물었어. 아니다. 아직 이가 튼튼해서 잘 까먹고 있다. 자, 지금 대화를 통해서 줄무늬가 사용한 까먹다의 의미와 할머니가 받아들인 까먹다의 의미가 다름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 지금 줄무늬는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안 까먹죠.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죠? 기억 잘 하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할머니는 껍질, 껍데기 잘안 까먹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니야. 아직 이가 튼튼해서 나잘 까먹고 있어.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할머니가 약초를 다듬으며 대답했지. 줄무늬, 그게 아니라 약초에 대해서 안 까먹죠?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죠? 그랬더니 할머니, 맞다. 안 까먹는다. 어떻게 안 까먹어요?

자, 지금 안 까먹는 법을 알아내겠다고 했죠? 그래서 약초 할머니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안 까먹어요? 안 까먹는 방법은? 줄무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 귀를 기울이고 대답을 기다렸지. 모르겠다. 타고난 거라. 에? 타고난 거라고요? 난 천재다. 약초 할머니가 천재라는 건 줄무늬도 알고 있었어. 가끔, 아주 가끔 태어나는 천재다람쥐. 줄무늬는 속상했어. 속상했겠죠. 안 까먹는 법을 알아내겠다고 약초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재다. 타고난 거다. 이러니까 속상했겠죠. 줄무늬도 천재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았지.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봅시다. 자,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해 봐요. 줄무늬는요, 안 까먹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약초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냥,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고민해서 멈추지 않고, 안 까먹는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갔어요, 스스로. 자, 어떤 성격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입니다. 줄무늬가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결심했어. 뭐를 결심했어요?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겠다고 결심했죠? 1번, 도토리를 더 많이 묶기로 결심했다. 아니고요. 2번, 안 까먹는 법을 알아내겠다고 결심했다. 자, 그래서 약초 할머니를 찾아간 것이죠. 3번, 약초 할머니를 따라하겠다고 결심했다. 아니고요. 다람쥐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아닙니다. 5번, 안 까먹는 천재 다람쥐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 이것도 아니죠. 내가 천재 다람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은 했지만요. 자, 그래서 결심한 것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14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줄무늬와 약초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자, 둘의 대화에서 까먹다라는 의미를 줄무늬와 약초 할머니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볼게요. 할머니는 안 까먹죠. 자, 여기 기역에서 까먹다라는 것은 안 잊어버리죠. 자, 그런 뜻이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까먹다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잊어버리다 이 뜻이죠. 자, 따라서 기억은 1번과 연결. 자, 그런데 할머니 대답을 볼게요. 아니야. 아직 이가 튼튼해서 잘 까먹고 있어. 껍질, 껍데기 잘 까먹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까먹다는 껍질이나 껍데기에 쌓여 있는 것을 내어 먹다. 꺼내어 먹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니은은 2번.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친구들 15번입니다. 디귿과 같은 말을 들은 줄무늬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디귿은 바로 이 말입니다. 안 까먹는 방법이 뭐예요, 할머니? 난 천재다. 이런 말이죠.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재라서 안 까먹는 거래요. 타고난 거래요. 줄무늬. 속상하겠죠. 자, 그래서도 줄무늬는 속상했어라고 줄무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반가움 아니고요. 고마움 아니죠? 3번 속상함입니다. 두려움, 차가움도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이 글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계속 이야기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 줄무늬의 성격 어떠하죠? 석준, 할머니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니 이기적인 성격이야. 질문을 많이 하면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죠. 이 행동과 이 성격은 관련이 없습니다. 은서, 스스로 할머니를 찾아가 묻는 것을 보니 적극적인 성격이야. 맞아요. 적극적이에요. 민수, 천재인 할머니를 부러워하기만 하는 것을 보니 소극적인 성격이야? 이건 아니죠. 나도 천재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했지만 할머니를 부러워하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은서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16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이야기

읽을게요. 자, 이야기 읽고 또 인물의 성격 파악합니다. 이제 줄무늬가 또 질문을 해요. 할머니, 그럼 도토리 묻은 것도 안 까먹겠네요? 그건 까먹는다. 천재인데요? 약초만 천재다. 줄무늬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마을에 하나뿐인 천재가 왜 약초만 안 까먹는지. 아, 약초 할머니도요? 도토리 묻은 곳은 까먹나 봐요. 도토리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나 봐요. 약초에 대해서만 천재래요. 약초만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한대요. 정말 약초만 천재예요? 응. 왜 약초 천재만 있어요? 약초 천재만 필요하니까 까먹어도 되는 건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까먹어도 괜찮다고요? 자, 지금 줄무늬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죠? 천재인데요? 정말 약초만 천재예요? 왜 약초 천재만 있어요? 자, 까먹어도 괜찮다고요? 계속 질문하죠? 어때요, 줄무늬의 성격? 그래요.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행동, 끈기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할머니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까먹어도 되는 건 까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은 어때요? 까먹어도 되는 건 까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나요? 자,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할머니가 또 말씀을 하세요. 응,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건한 다람쥐라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럼 난 이만 약초를 말려야 한다. 할머니는 약초 바위로 올라갔어. 바위에 약초를 펴서 널었지. 까먹어도 되는 건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줄무늬는요, 이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대요. 자, 곱씹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나 생각을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까먹어도 되는 건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계속 곱씹어 본 겁니다, 이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말 같았지. 줄무늬는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까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멍청한 다람쥐로 사는 거야. 내 생각은 달라. 까먹어도 괜찮지 않아. 자, 줄무늬는요, 까먹어도 괜찮지 않대요. 할머니와 생각이 다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이 할머니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건한 다람쥐라도 기억하고 있다. 자, 지금 약초를 기억하는 다람쥐가 있죠. 누구예요? 약초 할머니. 자, 한 다람쥐, 약초 할머니가 약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약초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도토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다람쥐가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 생각에 도토리는 까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볼게요. 자, 우리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해 봅시다.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약초 할머니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질문이 정말 많았죠. 자, 이 행동을 통해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요. 그래요. 굉장히 끈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할머니를 천재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할머니, 왜 천재라고 했죠? 약초에 대해서 까먹지 않기 때문에 약초 천재라고 한 거죠. 자, 1번. 약초를 까먹지 않아서 정답입니다. 2번. 다람쥐 이름을 다 외워서 그런 말 없었고요. 무슨 일이든 까먹지 않아서 아니에요. 약초에 대해서만 까먹지 않아요. 4번. 마을 위치를 잘 알고 있어서 아니고요. 5번. 도토리 묻은 곳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 도토리 묻은 것은 할머니는 까먹는다고 했어요. 약초만 까먹지 않는다고 했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다음에 대한 약초 할머니의 생각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약초와 도토리가 있는데요. 할머니는 약초와 도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할머니의 말을 보면, 까먹으면 안 되는 건한 다람쥐라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약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다람쥐가 있죠? 약초 할머니. 따라서 약초는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토리는요? 도토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다람쥐는 없어요. 자, 따라서 도토리.

아직도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멍청한 다람쥐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풀어봅니다. 안 까먹는 방법을 계속 질문하는 모습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해요. 성격 어떠한가요? 1번, 친절하다? 친절하다와 어울리는 관련 있는 행동은 아니죠. 2번, 비겁하다. 자, 비겁하다라는 것은요, 비열하고 게다가 겁이 많은 거예요. 비열하고 겁이 많을 때 비겁하다 하거든요. 자, 이 비겁하다라는 성격과 관련이 있는 그 행동은 아닙니다. 자, 3번, 끈기 있다 어때요? 그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합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125쪽입니다. 줄무늬는 어떻게 할까요? 줄무늬는 결심했어. 결심을 많이 합니다. 결심했어.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이제 할머니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찾아낼 거야. 포기하지 않아. 줄무늬는 말이야. 찬물에 몸을 담그고 도리도리를 100번 했어. 몸을 담그고 도리도리 100번. 힘들겠는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요.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까먹으려나? 저렇게 하면 안 까먹으려나? 이것저것 해본 거죠. 또, 숲에서 제일 높은 잣나무에 올라가 나는 똑똑하다라고 100번 외쳤지. 줄무늬가 100번을 되게 좋아하네요. 그쵸? 또, 가슴털을 쓰다듬으며 터라, 터라, 똑똑한 터라라고 100번 말하고 털을 뽑아 도토리 묻은 곳마다 하나씩 꽂아두기도 했고, 다양한 방법을 실천합니다. 알아내기 위해서. 또, 잠, 하품, 방귀, 트림, 똥, 오줌을 애써 참아봤지.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어. 여전히 잘 까먹었지. 자,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해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냥 여전히 잘 까먹었대요. 아, 잘 까먹는 머리를 어떻게 바꾸지? 자, 그래도 이렇게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시도하는 우리 줄무늬. 굉장히 정말 끈기가 있다고 볼수 있네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줄무늬는 물구나무를 섰어. 혹시 머리 방향을 거꾸로 하면 뭔가 달라질까 해서. 낯선 느낌이 들었어. 낯선 느낌. 자,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날 도토리 묻은 곳이 생각날 듯말듯 했지. 뭔가 물구나무를 서면서 뭔가 하면 될것 같지 않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 물구나무 서서 이런저런 걸 해보았어. 자, 그런데 하루는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을 말했어. 자, 물구나무 서서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어주는 말이 들어갑니다. 어떤 말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날처럼 도토리를 10군데 묻었지.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야. 기억이 나는 거야. 줄무늬는 도토리를 묻은 곳으로 달려갔어. 그러고는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지. 자, 줄무늬가 발견을 했습니다. 안 까먹는 방법을요. 어떻게 하면 안 까먹어요? 그래요.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몇번 얘기하면 100번 말하면 안 까먹는데요. 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선생님이 이어주는 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지금요. 줄무늬가요. 이 행동을 하고 나서 이 행동을 한 거예요.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100번 말하고 또 다른 날처럼 도토리를 10군데 묻은 거죠? 이거 하고 이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어주는 말은?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 말했어. 그러고 나서 다른 날처럼 도토리를 10군데 묻었지. 자, 이렇게 이어주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의 성격 얘기해 볼게요. 자, 줄무늬는요,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자, 어떤 성격인가요? 내가 할 거야, 포기하지 않아. 자주적인 성격이죠. 내가 문제를 해결할 거야, 자주적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시

시도를 한 끝에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끝에 방법을 결국 찾아냈어요. 자, 어때요? 굉장히 끈기 있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줄무늬가 결심한 것은 무엇인지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결심한 것은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죠? 1번,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겠다. 맞습니다. 2번, 안 까먹는 방법을 찾는 것을 포기하겠다. 아니에요? 안 까먹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자, 22번입니다. 줄무늬가 도토리 묻은 곳을 안 까먹는데 성공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성공한 방법은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 말하는 거예요. 자,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쥐람다 하고 100번 말하기 여기 있네요. 그쵸?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라고 볼수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은요. 줄무늬가 시도했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던 방법이죠.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여기에 선생님이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줄무늬가요,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행동을 했죠. 자,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은 그러나? 아니죠. 그러나는 반대되는 말을 할 때. 그런데? 자, 그런데는요, 앞에 있는 그 일이 이어지면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자, 하지만 이것도 반대되는 말을 할 때.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약간 인정하면서 반대되는 말을 할때 쓰는 거죠. 자, 그러고는 어때요? 이 행동을 하고, 그러고는 이 행동을 했다. 괜찮죠? 4번이죠. 자, 그러므로는 결론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말, 그러고는 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줄무늬 성격을 바르게 짐작하지 못한 친구를 찾으래요. 연석, 안 까먹는 방법을 다양한 시도 끝에 찾아내는 것을 보니 끈기가 있는 성격이야. 맞아요. 지수,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보니 자주적인 성격이야. 맞아요. 서연, 안 까먹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보니 걱정이 많은 성격이야. 자, 지금 성격과 행동이 어울리지 않죠. 자, 따라서 바르게 침착하지 못한 친구는 서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이야기 읽고 인물의 성격도 파악해 볼게요. 정말 잘 기억했어. 빠짐없이 찾아냈지. 줄무늬는 폴짝폴짝 뛰었어. 얼마나 신났겠어요? 소리를 질렀지. 줄무늬는 더 이상 잘 까먹는 다람쥐가 아니었어. 잘 까먹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거야. 이제는 까먹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알아냈거든. 방법을 알아냈어. 줄무늬가 친구들에게 말했어. 이젠 공평하게 자기 몫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냈거든요. 줄무늬가 어른들에게도 말했어요. 줄무늬는 준비 운동을 했지. 물구나무 서서 보여주려고. 자,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100번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안 까먹는 방법을 이제 시연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까먹어야 아무나 찾아 먹지. 까먹지 않으면 싸우게 될 거야. 저마다 자기가 묻은 거라고. 까먹으니까 싹이 날게 남아있지. 도토리에서 싹이 나야 나무로 자라고. 나무가 자라야 다시 도토리가 열리지. 자, 지금 어른들의 생각은 줄무늬와 달라요. 다른 다람쥐들의 생각은 달랐어. 줄무늬는 기다렸지. 뭘 알아냈어? 궁금해하는 다람쥐를. 그렇게 묻는 다람쥐를.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안 까먹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다람쥐가 없었죠. 줄무늬는 속상했어. 이렇게 힘들게 알아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속상했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볼게요. 줄무늬의 성격 파악해 봐요. 자신이 알아낸 방법을요, 다른 다람쥐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나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죠. 자, 어떤 성격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줄무늬가 기역처럼 행동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줄무늬가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좋아서 뛴 거죠. 왜?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내서. 1번, 까먹는 다람쥐들을 응원하려고 아니고요. 쥐람다라고 말하는 게 재미있어서 아니고,
도토리를 묻은 곳을 기억하고 싶어서 아니고요. 도토리 묻은 곳이 기억나는 게 기뻐서 이것이 정답이죠. 자, 5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게 재미있어서도 아닙니다. 자, 26번입니다. 니은을 듣고 어른들이 한 말이 아닌 것을 찾아볼게요. 자, 니은은 줄무늬가 한 말이에요. 이제 공평하게 자기 몫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냈거든요. 자, 어른들은 뭐라고 했죠? 까먹어야 아무나 찾아먹지 말했어요. 이제는 까먹지 않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하는 어른은 없었어요. 까먹지 않으면 싸게 될 거야 말했고요. 까먹으니까 싸게 날게 남아있지 이렇게 말했죠. 도토리에서 싹이 나야 나무로 자라고 나무가 자라야 다시 도토리가 열리지. 자, 이렇게 말한 어른 있었습니다. 자, 한 말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7번입니다. 디귿과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저마다 자기가 묻은 거라고. 자, 여기에서 묻다는 뭐예요? 땅에 구멍을 파서 어떤 것을 넣고 흙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묻다라는 것이요,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나 옷에 흙 묻었어. 자, 어떤 가루나 풀이 큰 물건에 붙을 때도 우리는 묻다라고 합니다. 자, 1번. 나는 책상에 묻은 먼지와 더러움을 깨끗이 닦았다. 자, 이건 뭐예요? 그래요. 지금 먼지가 책상에 붙었다. 이런 뜻이죠. 아니고요. 자, 형제는 포도밭에 묻은 보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자, 이것은 밭을 파서 구멍을 내서 보물을 넣고 흙을 덮어서 보물이 보이지 않게 한 거죠. 자, 묻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자, 28번입니다. 안 까먹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리려는 행동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엄격해요? 아니죠. 꼼꼼하다, 다정하다, 게으르다, 정직하다 아니고요. 자, 알리려고 했어요. 전파하려고 했어요. 적극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다. 자, 이렇게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8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우리 문어 이모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요한 개념 이모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인물의 성격이라는 것은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말해. 인물의 성격 어떻게 파악했지? 첫 번째,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봐라. 두 번째,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봐라. 꼭 기억해요. 자, 그럼 친구들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결심한 줄무늬의 행동으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 우리

영어에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알아가는 말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과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실천 동사를 말해요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과 관련된 사진 5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을지 실천 동사들입니다. 사진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사진 속에 이 기호, 무슨 기호인지 알고 계시나요?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 여기 주변에 있는 이러한 뭐 병들이라든지 플라스틱 병, 뭐 유리병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재활용하다라고 얘기하죠. 동사입니다. 재활용하다. 영어로 recycl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까요? recycle. 한번 더. recycle.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야 해요. 네, 재활용하는 거 recycle이라고 했죠. 그래서 we should recycle plastic bottl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많은 나라들이 종이와 유리를 재활용해요. 네, 그래서 many countries recycle paper and glas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호와 함께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유리병, 종이 등등 다시 쓰는 것, recycle, 재활용하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지구를 지키는 실천 동사입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뭘 하고 있죠? 스위치를 끄고 있습니다. 쓰는 양을 줄여서 낭비를 막는 것. 방에 켜져 있는 불이 있다면 스위치를 꺼서 전기를 우리가 낭비를 막아야 되겠죠. 동사 줄이다. 영어로는 reduce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reduce. 한번 더. reduce. 네, 잘하셨어요.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그쵸. 음식물 쓰레기 너무 낭비되는 것, 그 양을 줄여야 한다라고 할 때, we must reduce food waste. 그렇죠? waste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단어예요.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food waste라고 표현해요. 그 양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we must reduce food wast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은 지구에 유익합니다. 그러면 reducing energy use is good for the earth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reducing, reduce를 가지고 동명사 만들어서 주어 자리에 썼습니다. 한번 reduce 줄이다 사진과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어떤 것을 망가뜨리거나 없애버리는 것. 네, 파괴하다라는 동사 영어로 destroy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destroy. 한번 더. destroy. 네, 좋습니다. 문장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오염은 자연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pollution can destroy nature. pollution 오염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네, 오염 자연이 오염되면 자연이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destroy nature 봐두시고요. 불이 나서 숲이 파괴됐다. 불이 숲을 파괴했어요. The fire destroyed the fore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실천 동사가 아니라 그 반대의 말 destroy 봐두셨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자원을 아껴 쓰거나 남겨두는 것. 네, 물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지금 물컵을, 양치컵을 사용해서 물을 낭비를 막고 있는 거지요. 절약하다, 보호하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동사는요, save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save. 한번 더. save.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절약해야 해요. 그러면 we should save water every day. 매일매일 물 절약해야 한다. 이런 표현 save water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불을 끄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you can save energy by turning off the light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불을 끄는 것 turn off the lights이고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save energ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 지구를 그 다음 후손에게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넘겨주고 있어요.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키거나 보살피는 것, 우리가 보호하다라고 하죠. 네, 보호하다라는 동사 영어로는 protect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protect. 한번 더. protect. 잘하셨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보호해야 해요. We must protect our planet. 이렇게 소중하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사진과 함께 protect our planet.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헬멧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쵸? 헬멧을 쓰고 있으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Helmets protect our head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tect가 쓰인 문장들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지키는 실천 동사 다섯 가지 공부해 봤습니다. 빠르게 복습해 보고 퀴즈 풀면서 단어 확실하게 암기하고 올게요. 네, quick review입니다. 사진과 함께 다섯 개 지구를 지키는 실천 동사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풀어 볼게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 스위치를 내려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reduce입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 표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활용하는 거요. 재활용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네, 정답은 recycle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지구를 지키는 실천 동사, 그 반대죠. 오염은 자연을 파괴할 수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destroy였습니다. 네, 퀴즈까지 모두 풀고 온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 나만의 문장 만들기만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네, 문장. We should.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써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니까 protect. 오늘 배운 단어네요. 보호하다. The environment.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 보면 되겠죠? We should save water every day to protect the environment.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물을 절약해야 한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동사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단어 다섯 개 들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만났네요. 여러분들 이 순간을 저는 되게 오랫동안 설레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강 역사학습의 기초와 선사문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체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의 나침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역사학습의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역사학습의 기초는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선배들이 배우는 교과서랑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새롭게 배우는 교과서에 바뀐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역사학습의 기초입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역사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과목인가요?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학생들이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 역사 선생님들이 되게 안타까워했거든요. 아, 역사의 본질은 암기에 있지 않은데, 암기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역사 탐구의 중요성을 알려주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옛날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교과서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 앞부분에 되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프롤로그 형식으로 어떠한 단원에도 섞이지 못하고 되게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약간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 바뀌는 교과서부터는 역사학습의 기초라고 하는 게 별도의 대단원으로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중요성이 높아졌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학습의 기초에서 어떤 걸 배우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역사 왜 배우는가? 이러한 역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지필평가로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낼 수 있는 재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하지만 수행평가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죠. 중요성이 올라갔고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단원과 연결지어서 뭔가 수행평가로 진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필평가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좀 어디가 나올 것 같냐?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가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선사문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선사문화는 정말 잘하거든요.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익숙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류가 어떻게 출현했고 인류가 이제 문화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문화가 석기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석기시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어디가 좀 많이 나오냐면 석기시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석기시대와 새로운 석기시대를 비교하는 문제, 즉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재미있는 추리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리 영화의 딱 시작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워낙 치밀해서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그 살인사건에 왔던 탐정이 있습니다.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탐정이 어떻게 하냐? 이 살인사건에 이제 살인사건을 둘러보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없을까? 단서들이 없을까? 하나씩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이 증거로 봤을 때, 아, 범인은 누군 것 같고, 이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추리를 하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역사도 똑같습니다. 역사도 이 과정을 똑같이 이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리를 쉽게 해드릴게요. 자, 현재 탐정이 과거에 사건이 있는데 증거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추리 영화라든지 추리 만화의 그런 상황이죠. 자, 역사도 똑같다고 했죠. 자, 역사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와 사건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역사를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해도 이 역사적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공부한 교수님께서도
임진왜란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탐정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탐정들을 우리가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건을 추리한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이 증거를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료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는 의도하지 않고 남겨진 증거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막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추리하는 게이 역사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 역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추리하는 거를 역사 탐구한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암기하고 있어 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역사 뭐 선생님이나 역사 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역사를 얼마나 잘 탐구하는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잘 탐구하려면 사료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료에 대한 지식이 있으려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정이 밑도 끝도 없이 추리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아, 이런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공부하면서 추리력이 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을 많이 알수록 사료를 잘 역사 탐구할 수 있는 거죠. 역사 탐구를 하면은 역사적 사건이 추가가 되는 이러한 굴레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가의 그 탐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쪽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 역사가는 셜록 홈즈다 라는 말이 있고요. 학생들을 셜록 홈즈처럼 탐정처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 교육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역사 탐구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 어찌 됐든 이거 잘하려면 역사적 사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역사적 사건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료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역추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역사적 사건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칭에서도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있었던 거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누군가 기록해 놓은 거야. 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인데, 자, 개념 한번 볼게요. 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요, 앞에 있었던 이런 그림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역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고,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사실을 해석하고 기록한 역사다.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된 주관적 서술이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사료를 바탕으로 탐구해서 기록한 게 역사다라고 부는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여기가 나온다면 어떤 거를 좀 물어볼 확률이 높냐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과거의 역사 사건을 실제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게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 기록에는 기록자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관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역사적 사건, 즉, 사실로서의 역사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것들은 역사가들이 열심히 탐구해서, 야, 내 말이 맞지? 이의 없지? 이렇게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들을 보통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역사에 대한 여러 역사가의 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케, 그 다음에 크로체와 칼을 구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랑케는 역사는 단지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역사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언이죠. 이말 역시도 역사가의 그런 추리와 관점,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해요, 저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역사 왜 배워야 되나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들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기 때문에 좀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다보는 안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에 관심이 있어. 노래에 관심 있다고 해서 지금 유행하는 노래만 좋지면 미래의 발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음악이 유행했고 왜 유행했는지를 공부해야 미래에 좀 내가 발전적으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가든 간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했는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현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늘 수업 시간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뭐랄까요? 물건들이라든지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공간은 아무런 나와 관련 없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간다고 했을 때 역사를 모르면 그냥 궁궐이고 재미없고 막 그런 공간인데 역사를 공부하면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걸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수 있는 즉 해상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는요, 역사의 증거를 의미하는데 역사의 개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요, 옛사람인들이 남긴 흔적들, 증거들을 의미하고요. 종류는 문자 사료와 비문자 사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문자 사료는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자료고요. 비문자 자료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사료 비판이에요.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주황색과 형광펜으로. 자, 다시 아까 탐정 추리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탐정인데 살인사건에 있었던 모든 증거를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탐정을 헷갈리게 하려고 남겨놓은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가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 과정을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한번 보면 사료에 담긴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록에 담긴 오류와 조작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들은 사료를 바탕으로 추리할 때, 역사 탐구할 때, 사료가 믿을 만한가?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죠. 사료 비판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에 좀 중요한 그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은요, 과거로도 무한하고 미래로도 무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늘 존재합니다. 자, 현재는 대체로 예수가 태어난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탄생 이전의 기원전, 탄생 이후를 기원 후, 즉 예수님 탄생을 기준점으로 잡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군주가 즉위할 때 연호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즉위했어. 특별한 날이야.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연호를 붙여서 달력을 새로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씩 뭉탱이로, 묶음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세기라고 부릅니다. 즉, 100년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사용하는 단위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볼게요. 자,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으로 그 이전을 기원전, 그 이후를 기원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한 묶음, 100년 묶음, 100년 묶음, 이걸 뭐라 부른다? 세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고 100년까지를 기원 후 1년이라고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쭉쭉쭉 지금 21세기. 반대로 똑같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과거 100년, 기원전 1세기, 2세기, 3세기, 쭉쭉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달력들이 있는데, 서기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단기는 단군왕건이 고조선에 건국했을 때, 불기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들었을 때, 이슬람력 연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간은 그냥 말 그대로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터전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인류는 다양한 지역과 기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인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사의 공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원은 세계사를 범위로 하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 동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의 출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출현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를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고요. 아파렌시스는 아프리카에서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인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라고 보통 믿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들의 특징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와 이 인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사실 너무 내기 좋잖아요. 저도 이제 출제자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가 나오면 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내면 되겠다. 바로 그려지거든요. 자, 볼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 첫 번째, 직립보행입니다. 즉,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이 이제 자유롭죠? 그 손으로 뭐 하냐?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견됐던, 등장했던 인류가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모가 뭐냐면, 인류라는 뜻이에요. 에렉투스는 곧게 섰다라는 뜻인데, 해석하자면 곧게 선 인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뭐야? 직립보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먼저 했는데 왜 여기가 곧게 선 인간이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발견됐어요. 근데 곧게 서 있기 때문에 아, 얘 곧게 선 인간이라 짓자. 근데 뒤에 얘가 발견되니까 뭐야? 얘도 직립보행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특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직립보행한 인류는 아니지만 직립보행한 건 맞습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뭐냐면 불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불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우리 인류가 다룰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류 한번 보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네안데르탈에서 온 인류란 뜻이에요. 자, 이들은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예요. 자, 현생 인류의 조상이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겠죠. 중요하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류라는 뜻인데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시기에 공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 경쟁을 통해서 멸종하게 됐고 호모 사피엔스는 쭉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의 직접적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모 사피엔스의 이동 경로. 이제 모든 많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발원됐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로 확산되게 됐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진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특징, 직립보행과 간단한 도구 사용. 답은 1번. 불과 언어 사용,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와 공존, 시체 매장의 풍습 보유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5번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사문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사시대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모든 시간에는 기준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의 기준점은 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사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문자예요, 문자. 문자와 문자로 기록한 증거, 문자 사료가 있고 난, 생겨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그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주된 무대, 주로 다루는 부분이 이 역사시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사시대는 사실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인류들이 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갔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걸 통해서 추측할 뿐이죠. 자, 선사 문화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인류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돌과 나뭇가지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게임 한번 해보셨나요? 게임 같은 거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자, 주변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채취해가지고 집도 짓고, 여러 도구들도 만들고, 밑에 내려가서 뭐 철도 캐고 금도 캐고 뭐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돌이에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을 많이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 문화와 이 돌을 많이 사용했던 석기 시대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 문화는 석기 시대라고 이제 해도 약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자, 석기 시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에서 시험에서도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딱 봐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될것 같은지 제가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석기 시대의 시기 한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출현한 때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긴 거죠. 신석기 시대는요, 약 1만 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작은 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거기에 맞게끔 도구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 먹고 살수 있는 식량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있는 그런 식량들을 내가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식량들을 수집한다라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낚시하거나 어로 혹은 열매를 따거나 채집, 동물을 사냥하거나 수렵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식량을 뭐잘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식량의 안정성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자, 반면에 신석기 시대부터는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자, 바로 식량 생산 단계입니다. 인류가 식량을 자연에서 수집하는 게 아니고 직접 생산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직접 그런 열매들을 심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농사, 농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물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 동물 어릴 때부터 키워서 많이 크면은 잡아먹는 목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신석기 시대의 인류들은 식량의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됐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가 그만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로, 채집, 수렵은 지속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농경과 목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완을 했던 거죠. 좀 어떤 걸로 예시를 들면 될것 같냐면 핸드폰 신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옛날 모델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 모델 나왔지만 옛날 모델 여전히 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니까 인류가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발전하게 되는데 의생활과 식량 보관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의생활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옷인데 가락바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을 뽑고 뼈바늘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거나 혹은 그물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농경을 통해서 얻은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한반도에서 많이 발굴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주거사회와 도구까지 이어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주거사회는요, 식량을 수집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식량을 찾으러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오래 살게 아니니까 집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들은 동굴과 바위 그늘에 살거나 아니면 강가에서 집을 막 지었어. 막집에 살았던 거죠. 반면에 신석기 시대 때는 여기에서 내가 식량을 생산하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여기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즉,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게 됐고요. 이 움집이 모이면서 마을이라고 하는 촌락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마을이 모이게 되고, 그게 커지면서 씨족과 부족까지 발전하게 됐던 거고요. 구석기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는 식량 생산 단계와 주거사회라는 건데, 여기 플러스 뗀석기와 간석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뗀석기는 돌을 떼어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주먹도끼가 있고요. 간석기는 돌을 갈았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농경용 돌보습과 갈돌과 갈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동굴벽화와 조각상을 만들면서 구석기 시대 때는 뭔가 식량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는 걸 빌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서 영혼을 숭배합니다. 대표적으로 토테미즘과 애니미즘과 같은 사상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평등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평등사회라는 건 여러분,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문명의 형성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는 있습니다. 다만 그 리더와 내가 계급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구석기 시대 예술을 보자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너무 유명한 이제 약간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그런 동상이랄까요? 그런 것, 그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돌보습, 갈돌과 갈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와 실을 뽑아냈던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구들은 간석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밧줄 친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약 1만 년전 빙하기가 끝났대요. 아, 오케이. 여기서 하나 알수 있죠.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토끼나 사슴 같은 작고 재빠른 동물이 많아졌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바로 신석기 시대죠. 더 읽어볼게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인류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적응하면서 이 시대가 열렸다.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기억.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 식량을 생산했다. 기억 맞고요. 뗀석기를 처음 사용하였다. 뗀석기 처음 사용한 거는 구석기 시대죠.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보관하였다. 농경을 통해서 곡식이 많아졌고 이거를 토기에 보관했다라고 했었죠. 맞고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했다. 이거는 이동 생활이었던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을 만들면서 촌락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다. 여러분들,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약간 특징들을 구석기냐 신석기냐 비교하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였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좋아했다면 저는 성공이에요. 자, 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바로 복습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교재 오늘 배웠던 내용, 중요했던 내용 하나씩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풀이 하시면서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필리핀의 남서부에 위치한 섬 팔라완. 열대 우림의 정글을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윈세스라우 박택 채집꾼이다. 남자가 몸에 지닌 것은 정글도라고 불리는 칼 한 자루, 그리고 가벼운 지게 하나. 이 간소한 장비로 정글에서 먹고 마시며 남자는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

0: 미시마네 아 알마시가 트리.
1: 알마시가 나무. 남자가 찾아 헤매던 것이 나타났다. 남자는 이 키 큰 나무에 붙어 있는 진액을 찾고 있었다. 알마시가 나무에 상처를 내두면 진액이 나와 하얗게 굳는데 이곳에선 이것을 박튀기라고 부른다. 박튀기를 떼서 내다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1kg에 15에서 16페소. 하루 종일 캐면 10kg 남짓. 우리 돈 4,000원을 벌 수 있는 양의 박튀기를 얻는다.
0: 마라미 앙 알마시가 para marami makukuha para yung mga anak ko pwedeng makakain sila.
1: 박틱 채취는 이 남자의 유일한 돈벌이.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짊어진 박틱 채집꾼이다.

0: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 팔라완은 그중 다섯 번째로 큰 섬이다. 이 섬의 중북부에 있는 한 숲속에 바탁족이라고 불리는 부족이 산다. 채 500명도 남지 않았다는 소수 부족인데 숲속 여기저기에 흩어져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다. 바탁족이 사는 한 마을.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남자가 있다. 땀포시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다.
1: 아이 ginagawa ko sa gayong bahay ko ay para pag mag-ulan hindi kami mabasa. Kasi gumagamit pag nabasa ng ulan ay ano papakinabang.
0: 남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다. 대나무 뼈대에 판단 잎으로 지붕을 덮고 벽을 세운 전형적인 필리핀 가옥. 이 집에서 8명의 식구가 산다. 둘째 딸 다시가 저녁 먹을 쌀을 준비하러 간다. 쌀이 주식이지만 도전기계 같은 건 따로 없다. 매 끼니마다 먹을 만큼씩 직접 빻아서 먹는다. 집안의 여자들이 주로 이 일을 하는데 열두어 살만 되어도 이 일에 능숙해진다. 10살짜리 데니스는 아직 철부지다. 6남매 중 유일한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조금씩 일을 배워가는 중이다. 위니 조이, 식구들의 귀여움을 받는 막내딸이다. 이 아이들의 엄마는 메리 제인, 바탁마을에서 나고 자란 바탁족 여인이다. 16살에 땀풋을 만나 결혼했다. 부부의 아픈 손가락 레지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다섯 아이,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땀풋의 자랑인 큰딸 메리 조이다.
2: This one is my daughter. This one is your aunt.
3: First daughter. Yeah. So from

0: 바탕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한 가장이다. 더운 날씨 탓에 그늘에서 쉬기를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땀풋은 끊임없이 일을 한다. 애초에 그는 이곳 출신이 아닌 세부에서 온 이방인. 사람들은 그를 땀풋이라고 부른다.
1: 제발 엄마긴 마부티 사긴.
2: 마부티.
3: 마부티는
2: 따우시라고.
0: 땀풋은 뽑힌 사람이라는 뜻이다.
4: Yung trabaho ko maganda, malinis, walang masabi sa akin yung tao.
0: 산속 마을에 저녁이 일찍 온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라 바닥 쪽의 밤은 어둡다. 조금 전에 딸들이 찌운 쌀로 밥을 했다. 반찬은 소금 몇 알. 이것이 땀풋 가족의 평소 식사다. 건전지를 넣은 랜턴 한 구가 이들의 밤을 밝힌다. 데니스가 집을 나선다. 학교에 가는 길이다. 2년 전 마을에 학교가 생겼다. 월요일이 되면 교사들이 일주일치 짐을 싸들고 한 시간을 걸어 마을로 들어온다. 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없다. 소달구지나 오토바이가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다. 소달구지에 실어온 것은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줄 급식의 재료다.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온다. 총 100명 남짓의 마을 주민 중 43명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란다. 땀풋이 집 뒤 언덕에 올랐다. 나무 줄기를 뽑으니 무같이 생긴 카사바가 달려 나온다.
4: 나가 살이다 kasi para yung kamuti madali maglaki yung kamuti kasi kung maingay mag nagatay mo ng kamuti maingay ka yung kamuti mo hindi maglaman ng malaki maliliit lang.
0: 카사바는 이들이 쌀만큼이나 자주 먹는 귀한 음식이다. 줄기를 툭 잘라서 묻어두기만 하면 된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카사바는 4개월 후면 캐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굵게 자랄 것이다. 카사바는 겉껍질을 벗겨내고 속 줄기를 먹는다. 적당하게 쪼개서 삶으면 고구마 같은 맛이 나는데 이들에겐 탄수화물과 비타민을 공급하는 주요 식량이다. 손에 뭔가를 한 줌 쥐더니 그것을 불 위에 뿌린다. 순식간에 화력이 살아난다.
4: 알마시가 망틱.
0: 알마시가 나무에서 채취해온 닭틱은 이렇게 화력을 높이는 재료로도 사용되고 염색 재료로도 쓰인단다. 별다른 요리 과정 없이 그냥 끓이기만 했다. 이 카사바 몇 쪽이 집에 남은 식구들의 점심 식사다. 그 시각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는다. 흰 쌀밥에 채소 수프까지 더해진 집에서 먹는 것보단 훨씬 진수성찬이다. 땀풋의 둘째 딸과 셋째 딸 역시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3: Salamat po. Salamat po.

0: Te, para kayo, hindi kayo makakaakyat ng mundo.
1: 정글에 둘러싸인 마을에서 태어나 정글을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정글은 박탕마을 아이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생존 방식을 터득해야 하는 장소. 예닐곱 살만 넘어도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정글의 길을 익히고 정글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법을 배운다. 아직은 아버지가 내주는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나이. 이렇게 반복해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오래지 않아 자신의 길을 내는 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0: 미네랄 잔? 미네랄 비.
1: 며칠 전에 왔을 때 땀포시 대롱을 꽂아놓고 간 자리다. 산 위 저수지의 물을 아랫마을로 끌어내리는 파이프인데 박택 채집꾼의 좋은 급수원이 된다.
2: 아이시그로이트.
0: 엄마 이름? 이거 보자. 그래. 이.
1: 가시 박힌 것도 모르고 걸어왔다. 풀에 베이거나 벌레에 물리는 일도 정글에선 흔하게 일어난다. 숲에 들어온 지 3시간째 아버지가 과일 하나를 꺼내 자른다. 숲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먹는 유기거리다. 아들을 배려해서 일부러 챙겨온 과일이었다. 보통 때는 약간의 쌀 외엔 따로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는다. 숲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 박택 채집꾼의 기본 식량이다.
0: 용 다음에 또 나랑가 para pumaglaki pag magkuan yung mga bunga magbunga mapakinabangan ang mga anak ko pag makapakuan ito kahit sino lang kapakinabang 7 years bunga na.
1: 7년 후 언제 누가 와서 먹을지도 모를 그때를 위해 이들은 씨앗을 심어둔다. 이들이 누가 심은 것인지 모를 열매를 따먹듯이 누군가도 이들이 심어둔 잭프루트를 따먹게 될 것이다. 알마시가 나무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두어 시간쯤 숲을 헤매면 겨우 한두 그루쯤 만날 수 있다. 몇 번 박택을 채취한 적이 있는 알마시가 나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 그중 한 그루를 드디어 만났다. 알마시가 나무의 중간 부분이 패여 있고 거기에 흐른 진액이 굳어 있다. 두어 달 전쯤 박택을 채취하고 다시 상처를 내어두었던 나무다.
0: 잘한다, 내서 먹어봐. 맞지? 야, 박피스다. 뭐 맞지? 맛있는 거 아니야? 이.
2: 이거?
0: 오양 그냥. 이. 오, 뭐 무슨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야 너. 야, 너 가야 너. 야, 나 바가야 뭐 야 너. 야. 와.
1: 정글엔 여러 번 왔었지만 박택을 직접 채취해 보는 건 처음이다.
0: 박택 봤어 살다고. 이, 야. 오이, 마. 야, 그냥 이. 야, 이
1: 보기보단 힘이 필요한 일이다.
0: 빨간이 오, 마라밍 사양, 양, 내가고, 야, 이 가자. 마라밍 사양 그런가, 오공 사양님, 마이라품 박택.
1: 정글 칼은 무겁고 박택은 딱딱하다. 요령이 없으면 박택이 자루 속이 아닌 바닥으로 떨어진다. 몇 시간 만에 만난 알마시가 나무인데 겨우 5kg 남짓의 박택을 채취했다.
0: Depende sa tubod ng bagtik. Kung minsan, kung makapal, na hindi hupuntahan ng tao, Ang ibig sabihin, yung isang puno nakukuhaan ng 10 kilos, 10 kilos. Pero pag ganyan nakuhaan na ng tao, makuha mo 1 kilo, 2 kilo. Kaya maraming puno yung makukuha ng isang sako.
1: 이 나무에선 두어 달 후에나 닭특을 채취할 수 있을 것이다.
0: 덕분에 가이도 막 빠르고 해서 나고. 아낭 위샤빈 at kaito nag ngayon 10 taon pa lang ako nagsama ako dito sa bundok sa tatay ko para maranasan ko yung hirap dito sa bundok. Kahit 10 taon pa lang ako nagsama ko sa tatay ko para makita ko kung paano nagkuha ng bagtik. Pero kung mag-aral siya ng mabuti, yung naranasan ko magbagtik, hindi niya maranasan magbagtik. Gusto ko makatapos siya mag-aral para hindi niya maranasan magbagtik.
1: Danpot의 아버지 역시 박틱 채집꾼이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박틱 채취법을 배웠고 아버지를 따라 팔라완으로 와 박틱 채집꾼이 되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땀풋 세대의 남자들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었다. 나무 줄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속 알맹이를 먹는단다. 고구마와 마 중간쯤에 맛이 나는데 정글에서 얻는 귀중한 식량이다. 또 한 그루의 알마시가 나무를 찾았다. 채취한 지 오래된 나무인지 박틱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다. 땀포색에도 힘이 들 정도다.
0: 어쨌든 아우 아름다운 5kg
1: 다시 나무에 상처를 내둔다. 새롭게 상처를 내둔 곳에서 박틱이 흐른다. 두어 달쯤 지나면 다시 굳어 있을 것이고 누군가 와서 채취를 해갈 것이다. 불을 피우는 걸 보니 오늘은 여기서 쉴 모양이다. 10살 소년 데니스 역시 숲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 것이다. 아직 어리지만 숲에 오면 데니스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데니스가 씻어온 쌀로 저녁밥을 짓는다. 박탕 마을에도 저녁이 찾아왔다. 땀포시 정글로 들어가고 나면 집에는 아내 메리제인과 아이들만 남는다. 평소 땀포시 맡아서 하던 일들을 아내와 아이들이 나눠서 한다. 계속 물을 길어다 식수와 생활용수로 쓴다. 둘째 딸 다시가 물을 기는 일을 맡았다. 모두 일하게 되면 레진과 막내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이는 12살의 자셀이다. 아빠가 말려두고 간 생선을 튀긴다. 모두 땀포시 가족을 위해 마련해 놓고 간 식재료들이다.
3: 용 noon talaga na wala po kaming tanim-tanim na kamuti. Hindi pa nakakabagtik yung mister ko. Yung hindi pa nga siguro makaabot ng 3 buwan yung kamuti, okay na, ganito kalalaka, kinakain na namin yan. Pabinta dyan, pero mura talaga noon. Yan, magbili ng 1 kilong bigas. Sa mga anak lang yan, kami hindi na magkain.

0: 정글의 밤이 빠르게 다가온다. 아무 도구 없이 모닥불로 음식을 하는 게 데니스에겐 아직 어려운 일인 듯하다. 아버지가 요령을 가르쳐준다. 무조건 세게 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바람을 내뱉어야 한다. 근처에서 야생 가비를 캤다. 낮에 캐뒀던 아니봉도 있다. 이날 정글에서 구한 것들이 이날 부자의 저녁 찬거리다. 종일 잭플루트와 아니봉 몇 조각만 먹었다. 저녁 찬거리가 꽤 풍부하다. 아들과 숲에서 먹는 밥이 진수성찬보다 달다.
1: 'Yung sa ganito, masaya kami. Masaya kami mag-anak kasi sanay na kami sa ganito. Palagi namin ginagawa. Happy na nakasama 'yung anak ko sa ganito. Na pinapakita ko sa kanya 'yung kung paano kami nagabagtik.
2: At saka magkaroon ng experience.
1: Magkakaroon siya ng experience.
0: 정글에서 자라는 아이는 정글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땀포시 아들을 숲으로 데려온 이유다.
3: 나고 빨리
1: 가니 까네. 니도 막 돌아가니. 에이, 나 신하사비 가롱 빨리 가롱. 빨리 나. 야, 꿈다 꿈못 나.
3: 나고 빨리.
1: 오케이. 어우.
0: 낮과는 달리 서늘해지는 정글의 밤. 별빛이 따스하게 부자를 지켜준다.
1: 아이, 김하도산.
0: 정글의 아침이 밝았다. 사흘째 숲에서 맞는 아침이다. 누구든 박택을 채취하러 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움막이다. 애들이 떠나고 나면 또 누군가 와서 이곳에서 잠을 자고 박택을 채취해 갈 것이다. 다시 정글을 헤치고 간다. 그렇게 두세 시간을 가야 다시 알마시가 나무를 만난다. 있는 힘을 다해 박틱을 캐고 자루에 모은다. 이것이 박틱 채집꾼 땀포시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다.
1: 알마시가 kita sa almasiga depende sa kita kung makabili ng pagkain ngayong araw. Kung may masobrang pira, iipunin naman yun para doon sa anak kong nag-aral.
0: 파전은 금지됐고 사냥도 제한됐다. 수백 년 동안 정글에서 살아온 방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남은 돈벌이 방법은 박택 채집뿐. 하지만 이 일도 그리 오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될 아들. 이 아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는 더 열심히 박택을 캐야 한다. 사흘 만에 마을로 돌아왔다.

0: 데니스는 오자마자 학교로 달려간다. 정글보다 학교가 훨씬 편하고 즐거운 곳이다.
1: 데니스 naman kaya palagi kung napapalo ay ayaw mag-igib. Ayaw magtulong sa atin niya. Kahit magbantay sa kapatid niyang mahiliit, hindi. Si ate na lang katrabaho niya. Si ate pa rin ang magabantay ng bata. Siya munta lang siya. Nagkalaro na, malaki na. Ay kung lumaki siya ng gano'n, na hindi mo siya turuan magtrabaho, ay pag lumaki siya, ay paano siya mabubuhay? Ngayon hindi siya marunong magtrabaho.
0: Saul mane 돌아온 Tampo 씨 다시 집을 나선다. 이번에 향하는 방향은 산 위가 아닌 산 아래쪽이다. 등 뒤엔 50kg 가량의 박택이 올려져 있다.
1: 저봐봐. 알파빈타 낭판 낭 박택. 망가상 오라스 파시그로.
0: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두 발로 걷는 것 말고는 별다른 교통수단도 없다. 섭씨 30도가 넘는 기온. 등에는 50kg의 박택이 있고 열대우림의 태양은 살을 찌를 듯이 뜨겁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2시간을 걸어가면 바탁센터가 나온다. 바탁 쪽을 위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박틱을 사주기도 하는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일주일 동안 정글을 헤맨 값이 2만 원이다. 오늘 받은 2만 원이 땀포세 한 달치 수입인 셈이다. 그 돈을 들고 도시로 나가는 길. 바탕마을 땀포세겐 설레고 기분 좋은 나들이다. 인근에 있는 가장 큰 도시. 바탕마을에선 구경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다. 땀포세겐 오늘이 월급날인 셈. 설탕, 소금, 커피 등 기본적인 식료품을 산다. 식료품 몇 가지를 사들고 가던 땀포씨 옷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아이들 생각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캐서 파는 박택값에 비해 공산품들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 단념을 하고 돌아가는 길. 땀포세 시선이 또다시 어딘가에 멈췄다. 그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가방이다. 척보기에도 색깔이 고운 여학생 가방.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큰딸에게 줄 것이란다. 가방의 값이 350 페소, 약 8천 원 정도. 이번 달 수입의 3분의 1이 넘는 가격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설렌다. 큰 길까지 나와 땀풋을 맞아주는 아이는 아버지의 자부심. 큰 마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딸 메리 조이다. 루하스까지 나온 길에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온 것이다. 딸은 평소엔 학교 옆 숙소에서 지내면서 2주에 한 번 주말에만 집으로 간다. 이 자랑스러운 딸을 위해 아버지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
1: 어이 마사야 아코 탈라가 gusto ko makatapos talaga. Masayang masaya ako para siyang mag-aawd sa min sa hirap kasi siya marunong magsulat, marunong magbasa.
2: Gusto ko maging teacher pag tapos ng pag-aaral. Gusto ko sa Tagaytay lang ako mag-stay. Doon lang ako magtulong ng mga bata. Yes, gusto ko makatulong sa mga kapatid ko at alam na sa ibang bata sa Tagaytay. Tara, bye-bye!
0: 주말이라 바탕마을로 돌아가는 날. 아버지가 찾아온 덕분에 조금 일찍 학교를 나선다. 도시에서 유학하는 딸의 발걸음에 자신감이 넘친다. 첫째 딸이 돌아온 날은 집안 분위기도 어딘지 들뜬다. 아버지의 자부심인 큰딸은 동생들에게도 자랑거리다. 온 집안 식구들의 기대와 선망이 장녀 메리 조이에게 집중돼 있다.
3: 그치. Mas priority sa akin na makapag-aral kasi para makatulong naman ako sa kanila, kilala na nai, kilala sa tayo. Para sa susunod na mag-aral yung mga kapatid ko, ako naman magpa-aral.
0: 도시 유학생 큰딸이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은 땀포 가족의 식탁이 가장 호화로워지는 날이다. 평소엔 구경도 하기 힘든 식품들이 식탁에 오른다.
1: Dati yung ulam namin asin lang. Ngayon nagdating si Bisaya, yan meron kaming ulam.
0: 객지에서 돌아오는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다. 아비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린다. 힘든 박택 채집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나카tulong man ako tatay maghuli ng bagtik niya. Mahirap din mahirap talaga magbagtik kasi naranasan namin din maghuli ng bagtik, mabigat talaga yung bagtik. Kaya nagsikap nga kami mag-aral para sa susunod na hindi na makabagtik na tayo.
0: 불빛 하나 없는 산속 마을에 밤이 깊어온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 판단으로 엮은 작은 오두막에서 땀풋의 여덟 식구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을 잔다. 희망의 별처럼 빛나는 밤. 땀풋은 행복하다. 단 하룻밤의 주말은 빨리도 지나간다.
4: 바이바이.
0: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메리 조이가 다시 집을 떠난다.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던 남자 땀포시 보디가드처럼 딸의 뒤를 따른다. 이 마을 주민들 중 도시를 오가며 사는 사람은 메리 조이가 유일하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에게 메리 조이는 선망의 대상이다. 귀하고도 자랑스러운 딸. 아버지는 딸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다. 무겁지도 않을 가방을 대신 메고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에 동무가 되어준다. 어차피 오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결국 딸이 혼자 가야 할 길. 다만 조금이라도 편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다. 긴 청바지를 입은 딸을 위해 아버지 땀포시 대신 찬 강물에 발을 담근다.

0: 딸은 옷이 젖지 않은 채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바래다 주는 것은 여기까지. 딸은 이제 혼자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래 딸을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언제 돌아오든 반가이 맞아주는 일이다. 큰딸은 학교로 돌아갔고 딴풋은 다시 정글로 간다.
1: 근데 영구스도 구삼 나랏 난 하나 고마다 고실에 막아랄 막아랄 공카야 고실랑 파랄인 사 칼리지 kailangan makatap ko sila para maganda yung buhay nila. Hindi nila maranasan yung buhay ko na mahirap.
0: 정글은 험난하고 박택 채집은 힘이 든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름을 알기에

0: Il est vrai que l'intelligence artificielle progresse très très vite, mais je crois que ça ne retire rien à l'importance de la lecture dans notre vie. Bien au contraire. Dans 100 ans, on continuera d'utiliser la lecture, on en a absolument besoin.
1: 중학생 때 나의 봄을 이루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2: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듣기 말하기 영역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듣고 말하는 과정을 점검, 조정하는 것, 그리고 발표하는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글 만나볼게요. 네, 오늘 함께 읽어볼 글은요, 이 점검, 조정하며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국어 주간에 맞아서 학생회에서 진행할 행사를 선정하는 대화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회의 전에 참여자들이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 함께 살펴볼 거고요. 회의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도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 장면에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지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에 제시된 것은 회의 전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 회의를 준비를 해야겠죠. 이 회의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모습,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란이인데요. 내가 국어주간 행사선정회의의 진행자니까, 자, 지금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를 잘 이끌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겠다. 그래서 이 의견, 무엇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어 주간 행사로 무엇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미란이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종훈이. 내일 회의 주제가 뭐였더라? 아, 학교 끝나고 모이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내일 학교 끝나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뭐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훈이의 이 태도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우리 종훈이 지금 내일 회의에 가야 되는데 뭐도 모릅니까? 그렇죠. 회의의 주제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회의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회의 주제도 모르고요. 무엇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나 내일 학교 끝나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뭐 하지? 와 같은 회의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들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 종훈이의 회의 준비 태도 잘 살펴봤고요. 자, 우리 철범이의 준비 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책갈피 만들기? 이거 좋아 보인다. 지금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의의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아보고 있어요. 한글 책갈피 만들기를 찾았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대충 사진으로 캡처해서 저장해 놓고 회의 때 얘기하면 되겠지, 뭐. 아, 찾는 것까진 잘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쵸? 건성으로 대충대충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충 캡처해 놨다가 내일 발표할 수 있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수영이 국어주간 행사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작년이랑 재작년 자료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의 자료를 찾아서 올해를 준비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우리의 현수. 세 글자로 선생님을 이렇게 슬프게 하다니. 자, 우리 현수 뭐 합니까? 그렇죠. 게임하고 있습니다. 회의 준비해요, 안 해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란이, 종훈이, 철범이, 수영이, 현수, 회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 회의 참가 전 준비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회의 전에 참여자들의 준비 과정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이 미란이가 진행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종훈이는 주제를 모르고 있었고, 우리 철범이는 대충 준비했고, 수영이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 현수 게임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회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미란이가, 자, 여기에 괄호 안에 우리 미란이의 목소리와 말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 큰 목소리와 또박또박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박미란입니다. 국어 주간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을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란이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회의의 진행자입니다. 자, 회의의 진행자로서 큰 목소리와 또박또박한 말투. 어때 보여요? 굉장히? 그렇죠. 신뢰가 가죠. 그래서 이 진행자로서 적합한 목소리와 적합한 말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란이가 이렇게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종훈이, 뭐 합니까? 자, 여러분, 괄호 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춤을 추며. 자, 지금 여기 어딘데요? 회의를 하는 장소인데 춤을 추고 있어요. 요즘 댄스 챌린지 영상 찍기가 유행이잖아요. 우리도 댄스 챌린지 영상 만들기 대회를 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종훈이 회의를 준비하던 그 과정.

영상 진짜 멋지게 찍은 거 있는데 뭘 볼래? 라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의에서. 자, 여러분, 회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말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럿이 머리를 모으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우리의 현수는 핸드폰을 꺼내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적인 이야기. 야, 나 챌린지 진짜 잘 찍었다 볼래? 하고 있어요. 적합합니까? 그렇죠.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회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의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미란이의 대처가 아주 놀라운데요. 우리 미란이 회의의 진행자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현수야, 우리는 지금 행사를 선정하는 회의 중이야. 회의 진행에 집중해주면 좋겠어. 라고 우리 미란이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미란이는 진행자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수가 회의 주제에 맞지 않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자로서 주제를 다시 한번더 인지시키고 참여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죠. 그러면서도 말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철범이. 그럼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철범이의 이 회의 준비 과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조금 불안해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철범이 회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글 책갈피 만들기? 좋은데? 이거 대충 사진 캡처하면 내일 발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그럼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자료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저장해 놨더라? 이거 어디서 찾은 자료였지? 라고 괄호 아는 지금 철범이의 생각이죠. 자, 철범이가, 이거 어디 저장해놨지? 어디서 찾았었지? 라고 생각을 하며, 잠시만요. 나중에 찾아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우려했던 결과죠. 자, 철범이 어제 제대로 회의 준비를 하지 않았더니, 실제로 회의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의 자료를 건성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철범이는 지금 회의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똑부러지는 진행자 미란이는 이러한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합니다. 보세요. 철범이가 자료를 찾는 동안 수영이가 작년에 했던 국어주간 행사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의가 이렇게 늘어지지 않도록 지금 저 회의자가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다른 회의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회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진행자의 역량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수영이가 발표를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은 알죠? 수영이 우리 회의 준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이 국어주간 행사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 자료를 찾아보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영이 발표를 잘해야 될 텐데, 자,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영이의 이제 생각이 이 괄호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공식적인 상황에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려니 갑자기 떨리네. 자, 우리 수영이 열심히 준비한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도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뭐가 시작됐어요? 긴장이 됐어요. 말하기 불안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 긴장돼. 라고 하면서 이 바라보고 있는 청중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친구들이 내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봐 불안해. 이내 발표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내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즉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이를 긴장시키는 것은 이 청중들의 시선, 그리고 이 청중들이 내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봐 이런 것들이 이 수영이를 떨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 실수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자신의 말하기에 대해서 불안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불안을 겪고 있는 수영이의 말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이 있다는 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을 잘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작년 국어주간에 반응이 좋았던 행사를 참고해서
새로운 행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안돼 하면서 슬프게도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죠. 세종대왕님 분장을 하고 우리말 맞춤법 퀴즈를 진행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영이는요, 회의를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표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서 봤었던 철범이와는 상황이 좀 다르죠. 철범이는 회의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기는 했지만 철범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회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하기 과정을 점검 조정한다면 철범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회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더니 내가 발표 상황에서 발표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조정을 해야 한다면 지금 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수영이는 말하기 준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발표 상황이 되니까 말하기 불안이 나타난 거죠. 그럼 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주셔야겠죠. 자, 이 수영이의 발표를 듣는 철범이와 종훈이의 생각 지금 안에 나타나 괄호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철범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안 들려. 종훈이 준비 많이 한것 같은데 긴장 많이 했나 봐라고 하면서 이제 수영이의 발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수영이가 어쨌든 조금 불안해했지만 어떤 행사를 하면 좋겠는지 떨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의 현수. 우리 현수가 달라졌어요. 자, 우리 현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손바닥을, 그렇죠, 마주치며, 오!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그렇죠. 방금 발표한 수영이의 의견에 대한 동조의 표현을 이렇게 행동으로 해주는 거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마주 쳐주는 거예요. 국어주간에 마침 한글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현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수가 동의하는 이 의견을 냄과 동시에 어떤 표현?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이 동작을 통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한번더 표현을 해주고 있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도 우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미란이, 현명한 진행자 미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바라보며 확고한 목소리로. 자, 여러분,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확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태도나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국어주간 행사는 세종대왕님 분장을 하고 우리말 맞춤법 퀴즈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처럼 지금 진행자로서 회의의 내용을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제시를 해 주고 있죠. 다음 회의는 행사를 함께 진행할 독서 동아리, 그리고 각 학급 회장, 부회장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수영이가 행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발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란이가 이 회의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우리 회의의 최종 의견, 요약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 회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논의해야 하며 어떤 발표를 해야 할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회의인지 그리고 수영이가 다시 한번더 발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영이는 방금 말하기 불안을 겪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음 회의에서도 이 수영이가 행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수영이는 자신의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서 다음 발표는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이의 이 말하기 불안의 극복 과정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회의 진행 중에 회의 참여자들의 의견 발표와 마무리를 보았는데, 여러분이 이 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회의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회의에 참여하는 그 방식이 달랐던 것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듣기 말하기 과정의 전 단계부터 여러분이 착실하게

꽤 준비를 해야 전, 중, 후 과정에 따라서 각각 점검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 한번 볼 텐데요.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말의 높낮이,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어조, 즉 말투와 같은 것들이 준언어적 표현에 속해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의 내용과 더불어서 내가 그 말을 어떤 높낮이로, 어떤 빠르기로, 어떤 말투로, 어떤 크기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니다, 즉 아닐 비를 써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선, 표정, 몸짓, 자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이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기 또는 듣기에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언어적 표현도 고민을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높낮이를 조절할 것인가, 또는 중요한 내용은 조금 느리게 할 것인가, 목소리의 크기는 크게 할 것인가, 와 같은 이런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내가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몸짓을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표정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와 같은 이런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플라스틱 강의 말하기 전 그리고 말하기 중의 점검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말하기 전. 말을 하는 상황 전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 상황과 청중을 고려해서 자신의 말하기의 주제 그리고 목적을 정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주제와 목적에 맞게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였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이 말하기 상황과 청중을 고려해서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계획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고민을 해 보셔야 하고, 말하는 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말하기 계획을 점검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잘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내가 의도한 바가 청중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청중을 고려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조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과정을 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말하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면서 조금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나타난 회의 준비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 가에는 회의 전에 학생들의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미란이는 진행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고, 종훈이 회의 주제가 뭐였더라 생각하고 있고, 철범이 한글 책갈피 만들기를 조사를 하긴 했는데, 대충 건성으로 조사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우리 수영이 열심히 준비했고 현수 게임 중. 그쵸? 자, 한번 살펴볼게요. 현수는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미리 연습해 두었다였으면 참 좋았겠죠. 자, 우리 현수는 뭐 했어요? 게임했어요. 그쵸? 그래서 틀렸고. 철범이는 회의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발표를 준비하였다. 꼼꼼히 정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충 사진으로 캡처해서 준비했죠. 틀렸고. 종훈이는 회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검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종훈이는 내일 회의 주제가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고 있죠. 주제도 모릅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 수영이는 과거 국어주간 행사 활동을 조사하며 회의를 준비하였다. 자, 우리 수영이 국어주간 행사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작년, 재작년 자료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국어주간 행사를 조사한 것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니란이는 회의 주제를 파악하였으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주제 파악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이 역할이 진행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일 회의를 잘 이끌어서 의견을 하나

바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나에서 회의 진행자로서의 미라니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1번 발표자의 실수를 지적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라니가 회의를 마무리할 때 발표자의 실수를 지적했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회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다음 회의에서 무엇을 할지 안내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참여자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토론을 유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라니가 진행자로서 참여자의 의견에 반박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죠. 3번, 발표를 준비한 학생 대신 직접 발표를 맡아 진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발표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 수영이가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영의 내용을 미란이가 대신 발표해 주었나요? 그러지는 않았죠. 참여자들의 집중을 유도하고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맞나요? 맞아요. 우리 참여자들의 집중을 유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리 지금 국어주간 행사를 선정하는 회의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집중시켰고요.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죠. 언제? 그렇죠. 회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요약 정리하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대화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란이는 진행자로서 그것을 제지했죠. 그렇죠.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지금 괄호 속의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언어적 표현인지 비언어적 표현인지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미란이가 큰 목소리와 또박또박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말투예요. 자, 이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언어적 표현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준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자, 기억. 준언어적 표현으로 진행자로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진행자로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겠죠. 자, 니은. 종훈이가 춤을 추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춤을 춰요. 자, 이건 준언어적 표현일까요? 비언어적 표현일까요? 그렇죠. 춤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니까 이것은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자, 니은. 준언어적 표현으로 라고 했으니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준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틀렸죠. 딱딱했던 회의 분위기를 해소하였다. 종훈이가 춤을 춘다고 해서 딱딱했던 회의 분위기가 해소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준언어적 표현 아니고 비언어적 표현이죠. 틀렸어요. 자, 3번. 미란이가 이제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어조라고 하는 건 언어적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준언어적 표현이 되겠네요. 니가 준언어적 표현으로 진행자로서 참여자를 회의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그쵸.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현수야, 우리 지금은 이러이러한 회의 중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회의에 집중하도록 이끌었고요. 리을, 수영이의 목소리가 작아져요. 자, 여러분, 이 목소리의 크기, 준언어적 표현입니까? 비언어적 표현입니까? 그렇죠. 언어적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준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으로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래서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현수. 손바닥을 마주치며. 자, 여러분,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은 행동이죠. 자, 그럼 이건 준언어적 표현이에요?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자, 미음. 비언어적 표현으로 다른 참여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현수가 수영이가 발표하고 나서 좋은 생각입니다 하면서 손바닥을 마주쳤잖아요. 이것은 수영이의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나에 나타난 수영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우리 나에서 수영이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하며 무엇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렇죠. 말하기 불안.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우리 적절한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신감이 지나쳐 발표 내용을 잊고 있다라고 했는데 수영이의 자신감이 지나쳐서 발생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0: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 회의 주제를 잘 몰라 말하기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영이가 회의의 주제를 잘 몰랐나요? 아니죠. 우리 수영이는 회의 준비 아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회의의 주제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3번. 친구들의 시선과 반응으로 인해 긴장을 느끼고 있다. 맞나요? 그렇죠. 친구들의 시선이 두렵고, 친구들이 내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시선과 반응으로 인해서 긴장을 느끼고 있는 것 맞고요. 발표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아니죠. 발표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말을 잊지 못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집중하느라 발표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수영이의 발표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 대화에 나타난 철범이의 말하기 과정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향을 조건에 맞게 쓰세요. 그래서 이 철범이의 말하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거죠. 우리 철범이는 제가 발표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제가 찾아온 자료들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나중에 찾아서 다시 얘기할게요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엇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회의를 준비하지 않아서, 회의를 건성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죠. 그럼 철범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문장의 형식으로 쓰라고 하면 우리 철범이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의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라는 형식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철범이는 회의를 준비할 때 발표 자료를 성의 있게 준비하여 발표에 활용해야 한다의 형식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내용을 보면서 말하기 전, 중, 후 과정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뉴런 공유 활동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미란이의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란이의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해서 그 글을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수영이의 말하기 불안 극복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북원에서 독서 감상문 계속 또볼 거예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의 공기템은 독서 감상문. 그럼 이번 시간의 공기템은 똑같지롱, 똑같지롱. 맞아요. 이번 공기템도 독서 감상문입니다. 책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쓰는 독서 감상문. 그런데 이번 독서 감상문은 조금 달라요. 아주 달라요. 어디가 다를까요? 바로 이렇게 달라요.

자, 지난 시간에 아주 모범적인 독서 감상문 한 편을 우리가 감상을 했죠. 자, 기억나요? 일단 제목이 아주 멋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독서 감상문의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대표할 만한 그런 대표할 만한 그런 그 제목을 여기 딱 넣었었어요. 나도 발표하기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썼죠. 자, 그 다음 무엇을 썼더라? 책의 내용을 대강 써주었어요. 왜? 이 책을 안 읽어본 친구도 있을 테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곳을 찾아서 써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거나 느낀 점. 이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 뭐, 결심했던 것, 깨달았던 것, 뭐, 바람, 이런 것들 또 여기다 다 넣을 수 있죠? 인상 깊었다는 건 기억에 남는 것,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자, 이러한 짜임새로, 독서 감상문을 쓰면 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공기템이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보는 이 독서 감상문은, 아주 흔한 감상문이에요. 독서 감상문인데 어떤 점에서 약간 아쉬운가? 예,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아, 여기가 좀 아쉽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자마트를 읽고. 요 괜찮아요. 이런 제목도 아주 흔하죠. 내가 읽은 책 제목을 여기다 먼저 탁 넣어주는 거예요. 요걸 읽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사자마트를 읽었다.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라는 가게를 열었다. 사자마트는 사자씨의 이름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곳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자씨의 이름이래요. 그, 이 마트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마트 주인 이름이 사자예요. 사자. 아, 사자? 사자마트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야. 야, 우리 저기 가서 사자. 야, 우리 이것도 사자, 저것도 사자, 그 사자. 예,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었죠. 마트 이름을 진짜 잘 지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오. 마트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하면서 이제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을 보고 이 겉모습을 보니까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고약이 뭐예요? 나쁘다. 안 좋다. 이게 고약이에요. 험사부터. 얼굴이 고약하게 생겼군. 얼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무섭게 생겼다. 인상이 안 좋다. 이런 거죠.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자마트를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부르게 된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다. 전기가 나갔대요. 우리 보통 정전됐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럴 때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혀주었다는 거예요. 촛불이 켜진 마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자씨가 고약한 게 아니라 친절하고 다정하고 물건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절하고 다정하게 물건을 설명하며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나오면서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자씨를 오해했음을 깨닫고 사자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예,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잘 표현해 줬네요. 그냥 이것만 보면은 사자마트라는 책을 한권다 읽은 것 같아. 와우. 굉장히 그 세세하면서도 친절하게 이 내용을 잘 풀이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자마트의 이 사자씨가 고약한, 성격이 고약한 사람인 줄 알고 손님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전기가 모두 나갔을 때, 즉 정전이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물건을 사러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자씨가 친절하고 다정하게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자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내용인데? 내용을 아주 잘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자마트를 어떻게 해서 읽게 되었는지 이 까닭이 없네요? 그죠?

따로 문제인데? 어? 인상 깊은 장면도 여기 안 나타났네? 그리고 사자마트를 읽고 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없네? 그냥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어. 뭐, 여기서 끝났네? 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어요? 자, 봐요. 제목을 보라고요. 사자마트를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감상문이죠? 근데 이건 감상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글쓴 사람의 감상이 없으니까. 감상이 뭐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독서 감상문 할때그 감상이 뭐냐면 인상 깊은 장면, 생각이나 느낌, 요런 게 바로 감상이거든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감상문의 중요한 곳인데, 중요한 점인데, 여기에는 내용만 있고 감상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쉽지. 근데 보통 여기에 힘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감상문 써봐. 그러면 여기에 힘을 많이 주고 그냥 정말 느낀 점은 한두 줄 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자, 독서 감상문의 제목과 읽은 책의 제목을 각각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독서 감상문의 제목은 사자 마트를 읽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읽고 감상 써야 되는데 감상이 없네. 예. 읽은 책의 제목은 사자 마트.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글쓴이가 읽은 책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쓴이가 읽은 책 사자마트죠? 사자마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사자씨가 연 가게 이름이 사자마트.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사자씨의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고, 그럼 다 맞네? 그럼 5번이 정답인가 보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지 못했다. 오해. 잘못된 이해지? 예.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가지고 있던 그 오해를 끝까지 풀지 못했다. 사자씨는 고약할 거야.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다. 아니죠? 나중에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5번. 이 독서 감상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이거는 없네. 어디 갔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다야? 막 이렇게. 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골라볼까요? 일단, 책의 내용. 아주 잘 썼어. 이만큼이나 썼어. 자, 책을 읽은 까닭. 없네. 부족한 부분 쓰라 그랬지? 에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예, 이거 안 부족해. 정말 많이 썼어요. 부족한 부분. 책을 읽은 까닭을 어디에 봐도 없어. 그쵸?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넣어줬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요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감상문이 아니라 그냥 독서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요 부분.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 이게 바로 감상이니까. 이게 감상이잖아요. 그죠? 생각하거나 느낀 점. 네. 크게 보면 인상 깊은 장면도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 중에 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기억할 만큼 굉장히 깊게 생각한 거니까. 예. 요게 크게 보면 감상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이 글쓴이라면 내가 이 아까 그 사자마트를 읽고 이그 독서 감상문을 쓴그 글쓴이라면 기억을 읽고 요거 사자마트죠? 요걸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뭐 여러분 생각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도 한 친구를 사귈 때그 친구의 행동만 보고 오해한 적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라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나도 앞으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이건 예시예요.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건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네, 여기에 그냥 내 생각이면 다 정답인가요? 그러고 막 엉뚱한 말을 쓰면 안 된다. 왜? 왜? 이 글쓴이가 이것을 사자마트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지 써보는 거니까 이 사자마트의 내용, 그 다음에 주제. 이 주제는 뭘까요? 주제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주제는 이거 쓰면 돼요. 글쓴이의 뭐 생각. 요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자마트를 쓴 작가 있잖아요. 작가의 생각과 연관이 되는, 네, 관계가 있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자마트의 그 주제, 사자마트에서 이 글쓴 사람, 즉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련돼서 쓰셔야지. 이건 내 생각 쓰면 다 맞나? 그럼 막 엉뚱한 얘기 막 쓰시는 친구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이건 정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사자마트에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써 주셔야 정답이 된다. 이 말이죠? 다음은 사자마트를 읽고 다른 친구가 썼어요. 아, 이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아쉬운 점이 많으니까 내가 써볼게! 하고 다른 친구가 쓴 독서 감상문을 여기서 이제 보여준대요. 자, 다 글을 읽고 물음에 한번 답해볼게요. 독서 감상문 제목은요, 이렇게 정했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사자마트를 읽고, 이렇게. 자,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기가 제목이에요. 그러면, 사자마트를 읽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보충 제목이라고 해요. 보충 제목. 자,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궁금하죠?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뒤에다가 보충해 주는 제목을 넣어준 거예요. 나 사자마트 읽었거든? 하면서 사자마트를 읽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예. 자, 까닭도 여기다 넣어준대요. 도서관에서 사자마트라는 책을 보고 나도 모르게 책장을 넘기게 됐어. 왜냐하면 책의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 사자마트? 오, 이건 도대체 무슨 제목이지? 끌리는데? 뭐 이렇게. 표지 그림도 있는데, 와, 표지 그림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된 거야. 여러분도 보면 제목에 끌리는 그런 책이 있고, 책 표지를 보니까, 오, 이거 재밌겠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 책을 제목, 아, 뭐라고 쓸까? 책을 읽은 까닭, 뭐라고 쓸까? 아, 내가 이걸 왜 읽었다고 할까? 뭐, 멋진 이야기 없을까? 어떤 드라마틱한 뭐가 없을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재밌어서요. 제목이 재밌어서요. 그림이 좋아서요. 그냥 그런 거 써도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책의 내용 쓴다고 했죠?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를 열었어. 하지만 사자들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며 가게를 찾지 않았다. 그래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 기다렸어. 어느 날 동네에 정전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사자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됐지.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단다. 이게 내용이야. 더 간단하죠? 앞에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지만 있어야 될건다 들어갔어. 그죠? 여기 정전은 뭐 아까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었잖아요. 이 정자가 재밌어요. 한자로 이 정자가요. 머문다는 뜻이에요. 멈춘다. 머무른다. 전기가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잖아요. 근데 오다 멈춘 거야. 우리 집에 안 와. 이게 정전이에요. 예. 네, 재밌지 않아요? 전기가 오다가 멈췄어. 그래서 불이 안 들어와. 이게 정전이에요. 어쨌든 앞에서 제목 넣었고, 그 다음에 까닭, 책을 읽은 까닭 넣었고, 책의 내용까지 넣었어. 오, 잘 나가고 있어.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 넣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자씨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진짜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와, 정말 기뻤다?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그림에 사자씨 모습이 꼭 사자처럼 생겼더라고.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써주면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려고 해. 뭐 이런 말들. 예. 굉장히 그 책에 나타난 교훈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준 거죠. 네.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난 보지 않으려고 할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겠어. 그 사람을 좀더 오래 두고 볼 거야. 뭐 이런 것들. 예. 맞아요. 사람이요. 얼굴만 보고는 몰라요. 그왜 있잖아요. 그 요만한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니네, 예.

유괴범을 그려봐. 이런 애를 해본다는 거예요. 예. 유치원 아이들한테. 얘들아, 니네 유괴범 한번 그려봐. 유괴범이요? 그러면 뭐라고 그린대요? 이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요. 이러고 있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고요.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막 이렇게 지금 이막 어떤 애 뿔도 그린대. 막 이렇게. 이 유괴범이요. 그런대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유괴범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 거야? 착한 사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마트만 봐도 이해가 되죠? 글쓴이가 기억을 잃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뭐요? 사자마트죠? 자, 왜 잃게 됐대요? 표지 그림이 귀여워서, 책 제목이 재밌어서, 뭐, 요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가와 또 나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독서 감상문의 제목을 찾아 쓰시오. 뭐였지? 예, 요 책장 찾아 쓰면 돼요. 외울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사자마트를 읽고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쓰죠. 뭐뭘 읽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사자마트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왜? 사자마트는 책 제목이고 그 책을 보고 내가 글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글을 하나 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자마트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독서 감상문에 쓴 책의 내용에 알맞게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네, 사자씨가 사자마트를 열었어.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 기다렸어.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오해가 풀렸어. 요거 다다. 맨 끝에 있어야 된다. 그죠? 가게 문을 열었다. 요거 가, 맨 앞에 있네.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해서 가게를 안 찾아갔어. 동네에 정전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사자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어. 뭘까요? 겉모습만 보고 가게를 찾아가지 않았다. 요거죠? 문을 열긴 했는데. 그래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발생했어. 그죠? 그래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사자씨가 촛불을 다 켜놓으니까 마지막에 가게를 찾아가게 되고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 보고 오해가 풀렸어. 뭐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이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 이 글의 제목은 책의 주제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책의 주제 이 말은 작가 여기서 글쓴이 책 글쓴이죠. 작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또는 작가의 생각 요걸 뭐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주제라고 한다. 주제. 예, 이 주제란 말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 책의 주제가 뭐야? 이 말은 이 책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작가의 생각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글의 제목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거잖아요. 책의 주제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 오. 글쓴이는 사람들이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 이거 아니었죠? 자, 그래서 병우가 아주 훌륭한 말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독서 감상문의 짜임을 한번 훑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자, 독서 감상문 쓰는 과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독서 감상문의 짜임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친구 셋이 모였습니다. 아, 난 말이야. 주인공이 꿈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의 책을 읽었거든. 나도 주인공처럼 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뭐야? 아, 그러니? 나는 말이야.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는 이야기를 읽었거든. 인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해서 진짜 신기하더라고. 나는 주인을 찾아 여행하는 동물의 이야기를 읽었어. 우리 집 강아지가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과정을 지금 먼저 거치고 있나요? 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서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도 얘기하고 벌써 내용을 딱딱딱 먼저 첫 부분에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을 뒤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었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 생각과 비슷해서 진짜 신기했어. 이거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책의 내용과 공감하면서 책을 읽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책의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잘 공유를 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제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계속 우리 얘기한 거죠? 제목 써라, 까닭 써라, 내용 써라, 인상 깊은 장면 써라,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 써라. 이건 계속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어떤 과정이 있나 또 볼게요. 자, 1의 그림에서 새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봐라.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아름답습니다. 자, 1의 그림에서 친구가 기억과 같이 신기했어. 이렇게 느낀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인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에 신기했다라고 했죠? 책에 나온 인물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생각. 예,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요 가장자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내용 써야죠. 까닭도 써야죠. 제목 써야죠. 생각이나 느낌 써야죠. 다 써야 돼요. 알맞지 않은 것은 횟수. 나 이거 100번 읽었다. 이거는 독서 감상문 내용에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을 썼을까요?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 이런 뜻일까요? 뭐 어쨌든 정답은 3번. 자신이 독서 감상문으로 쓰고 싶은 책 제목과 그 까닭을 쓰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쓴 것이 정답이에요. 여기 내가 독서 감상문으로 쓰고 싶은 책을 누군가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할머니와 하얀 집을 읽었거든요. 왜이 독서 감상문으로 이 책을 쓰고 싶냐면요. 호기심이 많은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을 잘 살려서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볼 거예요. 뭐 이런 거. 우리 집이 그 고양이를 그세 마리 키우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에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까닭은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뭐 저는 이거 말고요. 강아지 똥 읽은 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강아지 똥 쓰고 그 다음에 강아지 똥이 자신을 희생해서 민들레 꽃을 피운 게 정말 기억에 남아서요. 뭐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사실 강아지 똥이 멋있죠. 강아지 변 그러면 아니야. 그죠? 똥이 뭐야 똥이. 아이 변이라고 해. 이거 아니잖아. 그쵸? 그말 맛이 안 나요. 강아지 똥이어야 해. 그죠? 예,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죠. 자, 이제 점검하기까지 이제 우리가 봅니다. 아까 우리 그 독서 감상문 쓰기까지 봤잖아요. 근데 쓰고 나서 딱 공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기 내용이 나옵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쓴 것을 한번 검사해 보는 거예요. 잘 썼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나? 이런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기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해 본다. 자,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예, 아니오. 갑니다.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나요? 네.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나나요? 네.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썼나요? 그럼요.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썼어요? 아우요. 그렇고 말고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썼나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자,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나요? 아니요. 그럼 책의 내용을 대표하거나 책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네, 알았어요. 책을 읽은 까닭 썼어요? 아니요. 그럼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읽었는지 생각해 봐요. 네. 책 내용을 정리해서 썼어요? 아니요. 아유, 그러면 책의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를 떠올려서 써보라고요. 알았어요. 자, 인상 깊은 장면 썼어요? 아니요. 아, 세상에.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리고 그 까닭을 써보라고요. 알았어요. 책을 읽고 떠오른 장면, 생각, 느낌 썼어요? 아니요. 도대체 뭐야?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책을 읽고 깨닫거나 타지만 점을 생각해 보라고요. 알았다.

먹어요. 그러면서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고쳐 써야죠.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했으면 고쳐 쓸것 있으면 고쳐 쓰고 발표까지 하세요.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책 내용을 정리해서 썼는지 확인하고, 읽은 까닭이 드러났는지 확인하고,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썼는지 확인하고, 책의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는지 확인한다. 여기까지 잘했는데?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란 느낌을 간단하게 썼는지 확인한다. 요게 조금 아니죠? 간단하게보다는 감상문이란 말이죠. 독서 감상문. 책의 내용에 비중을 너무 두지 말고 생각이나 느낌. 요걸 감상이잖아. 그쵸? 이 감상에 힘을 좀 실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예, 간단하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하면 더 좋겠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래요. 기억. 이것을 떠올리고 그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리란 얘기잖아요. 책을 사서 읽은 것을 떠올려야 될까요? 재미있는 장면,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려야 될까요? 이방이요.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70번. 다음은 독서 감상문을 쓰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정 쭉 봤어요. 독서 감상문으로 쓸, 일단 책을 정해야겠죠. 읽은 책.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쓰면 되는데 쓴 것이 다가 아니야. 독서 감상문을 일단 검사해 봐야 돼. 한번 쭉 읽어 봐야 돼. 이걸 우리는 점검한다라고 표현하죠. 독서 감상문을 그래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 보충할 부분은 고쳐 쓰고 발표하면 끝. 공기문입니다. 다음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중 뭘까요? 책 표지에 도깨비 표정이 재밌어서 이 책을 골랐다고요. 책을 읽을 까닭일까요? 생각하거나 느낀 점일까요? 책 표지에 도깨비 표정이 재밌었다? 이런 건가? 이런 걸까? 이런 걸까?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저는 앞으로 8번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슬라브 문화권의 예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연극학자가 슬라브 문화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극이란 한 사회가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억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예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라브 문화권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대이자 더없이 매력적인 이야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과 혁명, 내전 등 수많은 비극을 겪어내면서도 이곳의 예술가들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연극 무대보다 극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빚어냈습니다. 앞으로 8번의 만남을 통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슬라브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슬라브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라브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몇몇 나라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어떤 지역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특정 민족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쓰여왔는데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슬라브는 유럽 최대의 민족 언어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슬라브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언어와 지역, 종교와 풍속이 너무 다르고 또 오랜 세월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섞여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문화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은색에 가까운 금발을 지닌 슬라브인이 있는가 하면 짙은 갈색 머리와 눈동자를 지닌 슬라브인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러시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등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글자도 어떤 나라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로마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종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정교를 믿고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들은 가톨릭이 우세하며 보스니아와 발칸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이는 모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슬라브의 지리적 조건과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접경지역이라는 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유독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브만 이야기해도 복잡한데 여기에 동유럽과 발칸, 소련과 유고연방 등 슬라브와 관련된 용어들이 끼어들면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종종 이 용어들을 슬라브와 혼용해서 쓰지만 동유럽과 발칸은 지리적 개념이고 소련과 유고연방은 정치적 개념이며 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이라 범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유럽이라 부르는 나라 중에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 동유럽이라는 용어는 얼핏 지리적인 구분 같지만 사실은 냉전 시대에 동서진영을 가루는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정치적인 색깔이 짙어서 해당 슬라브 국가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볼 때 슬라브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입니다. 대부분의 슬라브족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발칸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북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가깝고 러시아 극동부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 문화권인데도 여전히 슬라브와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슬라브 나라들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우리와 교류가 적었고 철의 장막에 쌓인 미지의 나라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냉전이 끝난 뒤에도 몇몇 슬라브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길게 지속되었고 여기에 20세기의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사태,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격동과 혼돈의 역사를 겪어왔지만 슬라브는 그 어느 곳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야기로 처음 슬라브를 접했습니다. 러시아, 체코, 폴란드,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극단의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연극 공연을 보면서 낯설고도 강력한 슬라브 문화의 매력을 느꼈고 이후 문학과 영화, 음악과 미술 등 다채로운 슬라브 예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예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 뿌리는 치열하고 비극적인 그들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개별적인 나라나 한 작품을 따로 떼어 소개한다기보다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그것을 담아낸 예술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슬라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펼쳐진 역사와 예술의 풍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슬라브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스와 체흐, 레흐 삼형제가 더 큰 세상을 찾기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은 삼형제는 각자 도착한 곳에 마을을 세웠는데 전설에 따르면 동쪽으로 간 루스가 세운 마을은 동슬라브의 뿌리가 되고 서쪽으로 간 체흐와 레흐가 세운 마을은 각각 체코와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슬라브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세 형제가 각자의 운명을 찾아 흩어지고 그로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설을 통해 슬라브계 민족들이 자신들은 뿌리가 같으며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슬라브 민족이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에 대해 기억해온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서사에 가깝습니다. 사실 초기 슬라브족의 발상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증거나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 다양한

또한 대부분 정교를 믿고 키릴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리적, 언어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 동슬라브 민족은 늘 하나로 묶여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동슬라브 코자크인의 정신적 후예를 자처하는 우크라이나는 자유와 자치를 목숨으로 지킨 코자크의 정신을 정체성으로 삼았고 오랫동안 러시아의 간섭에 치열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후렴부에는 우리가 코자크의 후예임을 보여주리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구절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라는 무대를 지킨 전사로 정의합니다. 이 정체성을 이해해야만 그들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저항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예술이 그토록 뜨겁고 아픈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동슬라브에서 가장 크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러시아 이야기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고 워낙 크고 방대한 나라다 보니 다른 슬라브 국가들과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서슬라브족은 유럽의 중앙에 해당하는 널찍한 땅에 자리 잡았고 각기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서슬라브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부이자 사방이 탁 트인 지역에 자리한 탓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 간섭으로 점철된 비극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슬라브 지역 중 가장 서유럽에 가깝다 보니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슬라브와 유럽 문화가 뒤섞인 서슬라브 국가들은 세련되면서도 슬라브 특유의 정서를 담은 고유한 방식으로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웠지만 오랜 세월 서쪽의 유럽 세력과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 서슬라브 국가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투쟁을 치열하게 이어갔고 나라가 아예 없어지거나 주권이 침탈되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기상과 혼을 담은 예술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서슬라브의 역사는 마치 잘 짜인 비극의 구조를 닮았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위기, 그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저항의 의지, 그리고 예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카타르시스. 그런 의미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비장한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남쪽으로 이동한 남슬라브족은 발칸반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동슬라브나 서슬라브 지역과 달리 산악지대가 많은 발칸의 남슬라브족은 산 너머와 산 아래의 마을을 이루며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슬라브 지역보다 복잡한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가톨릭과 정교, 이슬람교 문화권이 교차하는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더해지면서 남슬라브 지역은 유달리 다채로운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발칸의 다른 민족들과 오랜 세월 피가 섞이면서 단일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다채로운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피해 역사를 만들어낸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세기 발칸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남슬라브 민족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편 20세기 발칸반도에는 이 지역의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였으며 여러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간 다문화 국가였으나 길고 참혹한 내전 끝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은 어제의 친구이자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또 다른 차원의 비극이었습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과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과 슬라브 광시곡, 무아의 슬라브 서사시에 이르기까지 슬라브 예술 중에는 유난히 조국 혹은 슬라브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많습니다. 또 쇼팽의 마주르카, 폴로네즈처럼 조국 폴란드 춘곡의 리듬과 정신을 세련된 예술 형식으로 발전시킨 예술가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뿌리와 신화를 예술로 형상화하고 여기서 민족의 자부심을 갖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작품의 이름과 제목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들 슬라브 민족이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슬라브적인 무언가를 찾아내고 또 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체코 최고의 음악 축제인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은 8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5월 12일 작곡가 스메타나의 기일에 맞춰 스메타나 홀에서 시작되는데요. 언제나 그의 대표작인 나의 조국으로 막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제적인 축제의 개막식에서 매번 이렇게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 또한 이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게르만족과 마자르족의 오랜 통치를 거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라브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고 이것이 예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국민악파 음악은 기존의 음악계를 지배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 민족과 나라의 민요, 춤곡, 전설 등을 그들 고유의 리듬과 멜로디로 담아낸 하나의 경향인데요. 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입니다. 여섯 개의 교향시로 되어 있는 나의 조국은 과거 보헤미아 왕국의 영광과 쇠락 같은 민족의 전설을 그리는가 하면 프라하를 관통하는 불타바강을 주제로 도도히 흐르는 조국의 역사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또 한 명의 체코 출신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역시 슬라브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민속춤의 리듬과 정서를 살려 슬라브 무곡 작품집을 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여전히 외세의 지배하에 있던 체코 국민들은 드보르작의 음악에서 조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 이 작품집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보르작은 또한 3개의 슬라브 광시곡을 따로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슬라브적인 주제에 매진하며 주옥 같은 작품을 써낸 시기를 슬라브 시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가 음악으로 슬라브의 선율과 정서를 담아냈다면 체코가 자랑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는 거대한 20장의 화폭에 슬라브 민족의 신화와 전설을 장엄한 서사시로 펼쳐보였습니다. 조국 체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슬라브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와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던 무하는 이를 위해 러시아와 발칸반도 등 슬라브 지역 곳곳을 여행하며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작품을 위해 슬라브 민족의 역사, 전설, 민속, 종교, 복장, 건축 등을 광범위하고도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한 화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완성한 슬라브 서사시는 그 자체로 슬라브 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흑의 세월을 뚫고 찬란한 축복 속에 나아가는 슬라브의 희망 등 슬라브 서사시를 이루는 20장의 그림은 한 폭 한 폭이 슬라브 역사를 담은 거대한 총체극 같습니다. 조국 체코를 넘어 슬라브족 전체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그는 당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범게르만주의의 힘과 무력에 대항하는 범슬라브의 정신과 단결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로 민족성을 억압받으면서 슬라브인들은 가장 슬라브적인 것을 찾아 자신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했고 이는 그들이 남긴 예술작품 중에 여전히 단단하게 빛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 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슬라브 문화의 특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서막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이 강에서는 동슬라브,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 파파 성규홍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글과 함께 그 내용에 빠져서 많은 영어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매체, 수단이 바로 책이겠죠. 우리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공개가 되었었죠. 이 에마 왓슨이라는 분은 바로 해리포터의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에마 왓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싹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In, at,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상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먼저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1: Growing up, Emma's family lived in Paris until she was 5 years old. After her parents divorced, the family moved to England. Emma lived with her mom and brother in Oxford. In 1998, Emma started attending Dragon School in Oxford. She was a good student.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At school, people noticed Emma's talent as a performer. At age 7,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0: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에마 왓슨의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지 여기 나와 있네요. Growing up이라고 되어 있죠. Growing up이라고 하면 바로 성장 과정이 되겠습니다. Emma's family lived in Paris until she was 5 years old 라고 되어 있네요. 엠마의 가족은 lived in Paris,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살았냐면 until she was 5 years old, 그녀가 엠마가 5살 때까지 파리에 살았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in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At Paris, in Paris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0: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ter her parents divorced. 그녀의 부모님이 divorced,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divorce라는 것은 이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이 이혼한 다음에 the family moved to England. the family. 그 가족은 엠마의 가족이겠죠. 엠마의 가족은 England로 이사를 갔답니다. 자, England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좀큰 의미에서는 영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England는 사실은 United Kingdom. 대영제국이라고 하죠. United Kingdom. 네 개의 왕국이 합쳐진 나라가 바로 UK가 되겠습니다. United Kingdom. 그 안에 하나가 England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네 개의 왕국, Kingdom은 무엇이냐면 바로 Wales, Northern Ireland, Scotland, 그리고 England가 됩니다. Scotland, Wales, England, Northern Book Island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개가 되는데요. 이게 합쳐져서 UK, United Kingdom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England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영국, 영국이라고 할때 그냥 England라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 좀 넓은 의미로는 영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국을 의미하는데요. 좀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이네 개의 나라 중에 Englan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았고요. 그래서 가족은 영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국으로 편의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mma lived with her mom and brother in Oxford. Emma는 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냐면 그녀의 어머니와 그다음에 그녀의 남동생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나왔었죠. 남동생과 함께 in Oxford. Oxford는 영국의 남부 지방입니다. 남부 지방에서 템즈강 유역을 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옥스퍼드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끝났었죠. 이 부분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Growing up, Emma's family lived in Paris until she was 5 years old. After her parents divorced, the family moved to England. Emma lived with her mom and brother in Oxfor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n 1998, 1998년에 Emma started attending Dragon School in Oxford. 1998년에 Emma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냐면 attend. attend라는 것은 참석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뒤에 보니까 Dragon School in Oxford라고 되어 있죠. 옥스퍼드시에 있는 옥스퍼드에 있는 Dragon School 학교명입니다.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Dragon School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왜요? 학교에 참석하다 보다는 학교에 다니다가 훨씬 더잘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attend를 찾으면 다니다라는 말이 그 사전에 있지만 처음에 기본적인 뜻은 참석하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다를 보고 학교에 참석하다? 학교에 이거를 말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독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Dragon School, 옥스퍼드에 있는 Dragon School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She was a good student. 그녀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녀는 즐겼습니다. 무엇을 즐겼냐면 art, 미술 혹은 예술이 될 것이고요. debate, debate라고 하면 바로 토론이 되겠죠. 토론과 and field hockey, 그리고 field hockey를 즐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익숙한 게 보면은 빙판 위에서 하는 아이스 하키가 좀더 익숙한데 필드 하키, 빙판이 아니라 그냥 잔디 위에서 하는 필드 하키도 있거든요. 그 필드 하키를 즐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At school, 학교에서 people notice,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notice라는 것은 바로 알아채다. 어? 이렇게 알아채는 거죠. 무엇을 알아챘냐 하면 Emma's talent, 엠마의 재능을 알아챘습니다. 어? 엠마 너? 이렇게 알아채는 거죠. 어떤 재능이었냐면, as a performer. performer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자. 연기자로서의 엠마의 재능을 사람들이 알아챘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는데, 단순히 반에서 역할극을 하는데, 심상치 않아? 라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뭔가 행사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어디서 배웠나? 연기를 배웠나? 이런 느낌을 평상시에 누군가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At age 7, 7살에,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이라고 되어 있네요. 7살 때, 그녀는 탔습니다. 이기다 혹은 타다. 무엇을 탔냐 하면 상을 탔습니다. 상을 타다라는 말은 뭐 우승하다 혹은 수상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상을 이기다라는 말은 좀 부적절하겠죠. 상을 탔습니다. 뭐에서 상을 탔냐면 for performing a poem. 자, 그래서 perform이라는 것은 공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말을 조금 고쳐볼 필요가 있겠죠. poem이라는 것은 바로 시가 됩니다. 운문이 되겠죠. 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를 공연하다. 시를 공연하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시를 낭독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perform도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perform을 다쓸 수가 있겠죠. 맞죠? 노래를 부르다, 연기를 하다, 시를 낭송하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뒤에 나오는 포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낭송하다겠죠. 그래서 시를 낭송해서 상을 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7살에 상을 탔고요.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그리고 그녀는 역시나 연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연기를 했냐면 학교 연극, play라는 것은 연극이 되겠죠. 학교 연극들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사실 성인 학습자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at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자,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in과 at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in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at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장소와 시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in과 시간의 in, 함께 묶어서, 동일한 개념을 같이 적용할 수 있고, at도 장소, 시간, 동일한 개념을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같이 적용해서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들도 잘 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제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At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자, 레스토랑은 식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t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글자 차이밖에 없죠. 사실은 한 글자죠. 두 글자밖에 차이 안 나죠. at in. 근데 의미는 물론 중복되는 게 조금 있지만 확실히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짧게나마. 자, 그러면 이 at과 in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at은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지도상에서 식당이 여기야라고 그 점을 콕 찍는다고 칠까요? 그러면 그점 찍히는 그 자리가 식당이 되겠죠. 그러면 나 지금 식당에 있어 라고 할 때, 식당은 여기야 혹은 나 지금 식당에 있어 라고 할 때, 식당 그 지점, 지도상에서 점이라는 것은 식당의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식당 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식당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식당 주변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것도 식당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at the restaurant은 지도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t이 시간을 가리킨다면 하나의 지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이따 시간의 at이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in이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어떤 테두리,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을 때 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in the restaurant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레스토랑, 그 식당이라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외벽이 있잖아요. 건물 내부가 되겠죠. 건물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분명한 벽과 천장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오면은 in the restaurant이 되겠죠. 그래서 in이라는 것은 어떤 테두리 경계선 안. 근데 그 테두리나 경계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원 한번 볼까요? 공원.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벽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런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구분선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구분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경계선이 있다면 in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at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예시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a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7 o'clock. 자, 그럼 우리가 시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늘이 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7시 정각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점으로 콕 표시할 수 있죠. 맞죠? 시침이 7에 가 있고요. 분침이 12에 가 있는 딱 하나의 그 지점입니다. 어디 여러 개에 걸쳐져 있는 게 하나의 콕 지점이죠. 그게 전자시계도 마찬가지죠. 그 숫자 중에서 단 하나의 지점으로 콕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at입니다.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t the park라는 것은 지도를 쭉 펼쳐두고, 예를 들어서 일산의 지도, 서울의 지도, 그 공원. 그럼 그 공원을 콕한 점으로, 볼펜으로 콕 찍을 수가 있겠죠. 그게 at the park입니다. 그다음 at 30 km per hour, 이건 속도입니다. 속도계.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동차 계기판에 우리 스쿨존에서 30km 이내로 서행해야 되죠. 그러면 30km, 시속 30km 같으면은 그 속도, 여러 가지 속도 중에 그 바늘이 가리키는 30, 그 지점, 그한 속도, 그것만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엣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in으로 넘어가 볼까요? in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in the morning. 자, morning이라고 하면 해가 뜨고 정오, 난 12시가 되기 그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테두리가 있어요, 없어요?

0: 아침에 해가 뜨고부터 12시가 되기 전까지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in September, 9월이죠. 9월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월 마지막 날이 딱 지나고 9월 1일에 그 시작점부터 9월의 마지막 날까지 그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 September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in 2024, 2024년이라고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e park, 공원 안에. 공원 안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원의 그 테두리. 그게 울타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테두리 그 안에 있으면 in the park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e house라는 것은 집 외벽 안쪽에 들어와 있대 집 안에 실내에 있으면 in the house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at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in은 어떤 테두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테두리 안쪽에 들어왔을 때 in 뭐뭐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 그리고 장소,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n 1998, Emma started attending Dragon School in Oxford. She was a good student.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At school, people noticed Emma's talent as a performer. At age 7,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Divorce. Divorce. After her parents divorced, the family moved to England. Debate. Debate.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Notice. Notice. At school, people noticed Emma's talent as a performer. Poem. Poem. At age 7,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 Play. Play.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0: 자,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의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학습법은 바로 여러 가지 단어 학습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쓰면서 외울 수도 있고요. 단어를 외울 때 쓰면서 외울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쓰기 싫어. 말로 하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단어를 암기를 할 때 제가 평소에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죠. 단어를 이렇게 잘라서 분석적으로 아,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개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어원이나 어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자기만의 또한 암기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복습의 주기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의 방식을 꼭 따라하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 영어를 잘하는 친구의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본인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이 나에게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 왠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래도 좀더잘 맞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나는 주변에서 쓰면서 단어를 외우면 좋다고 해서 막 쓰는데 이게 쓰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잘 머릿속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혹은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면서 혹은 쓰는 횟수를 줄이던가 이렇게 조금 변형을 가하거나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도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우리말과 영어 이 두 개의 매칭만 봐서는 좀 덜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품사도 보고 그다음에 예문도 보고 또 어떨 때는 단어를 분석적으로 아, 이 어근을 활용해서 앞에는 어떤 게 붙어서 단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렇게 단어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혹은 이걸 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방법과 A 방법, B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서로서로 약간 신선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나만의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누가 정해

주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나 자신에게 꼭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입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학 4단원 곱셈을 공부할 건데요. 먼저 우리 수학 4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핵심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본 다음에 단원평가 1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죠? 우리 교재 7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4단원 곱셈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올림이 없는 몇십 곱하기 몇입니다. 자, 우리 이 곱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수모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우리 15형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형의 수, 여러분들 몇개 있나요?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모형짜리가 두개 있습니다. 자, 10모형짜리가 두 개가 있는 것이 몇 묶음 있나요? 그렇죠. 두 묶음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모형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모형으로 보면 20개짜리. 자, 20개짜리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40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볼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올림이 없는 몇십몇 곱하기 몇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2 곱하기 3이 있는데요. 자, 32 곱하기 3을 곱셈을 하면 우리 1의 자리부터 먼저 곱셈을 해줍니다. 자, 2 곱하기 3을 해주면 얼마죠? 맞아요. 6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 3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3은 단순히 숫자 3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3은 30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제일 중요한 건 자릿수를 정확하게 지켜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0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죠. 자, 30 곱하기 3을 해주면 9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의 자리 수를 계산한 값과 10의 자리를 계산한 값을 더해서 96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자, 32 곱하기 3을 했을 때

자, 1의 자리끼리 계산을 해서 2, 3은 6을 써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의 자리, 3 곱하기 30과 3을 곱해서 9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9는 사실 90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올림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올림이 있어요. 올림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럼 이 올림이 있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41 곱하기 5를 하면요. 아까와 똑같이 1의 자리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자, 1 곱하기 5를 해주면 5가 나오지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4, 40인데, 자, 40 곱하기 5를 해주면, 그렇죠. 200입니다. 자, 그래서 200을 그대로 자릿수에 맞게 써준 다음에 더해주면 205가 되죠. 자, 이걸 세로셈으로 나타내면, 자, 1 곱하기 5는 5 자릿수에 맞게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0 곱하기 5를 해주면 200이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200 앞에 200 자리에 200 써주고 1의 자리 5 그대로 남겨줘서 205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의 자리에서 보면 8 곱하기 4를 계산해주면 우리 아까까지는 두 자릿수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계산을 하면 두 자릿수 32가 되었죠? 그리고 10의 자리 계산을 해주면은 80이 나옵니다. 자, 더해주면 112가 되겠죠? 자, 이걸 세로셈으로 나타내면 8 곱하기 4는 32인데, 자, 이 숫자 3을 어디에 써주느냐? 우리가 올려주기 때문에 10의 자리 위에 이렇게 3을 써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8이 나왔겠죠? 이 8에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서 우리가 11이라는 숫자를 쓰죠. 하지만 이건 1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는 110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110과 그 다음에 2에서 110 2라는 결과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자릿수로 계산을 하면 7, 9, 63. 그리고 6 곱하기 9 하면은 540이죠. 그쵸? 여기는 60이니까 60 곱하기 9 해주면은 540이 됩니다. 자, 더해주면 603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게 되는데, 자, 이걸 세로셈으로 나타내면, 자, 7 곱하기 9, 63인데, 우리 아까 전에 자릿수 올려주는 거, 10의 자리 위에 써준다고 했었죠. 자, 63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6 곱하기 9를 냈을 때, 54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아까 올려줬던 6과 더해서, 60이라고 자릿수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했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볼게요. 우리 교재 77쪽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보면, 자, 여러분들 지금 10모형, 자, 10개짜리 10모형이 몇개 있나요? 그렇죠. 총 3개 있죠. 자, 그럼 이거 하나에 30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개짜리가 몇 묶음 있나요? 맞아요. 세 묶음 있지요? 자, 그럼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0개가 3개 있다. 자, 우리가 30 더하기 30 더하기 30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90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1번 정답은 3, 90을 차례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21 곱하기 3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릿수에 맞게 계산을 해 주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 세로셈으로 바꾸면, 아까 개념 정리했던 대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1 곱하기 3은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그렇죠, 3이죠. 자, 그러면 우리 1 곱하기 3 얼마? 3. 여기에 3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 곱하기 3인데, 사실은 여기에 2가, 그냥 2가 아니죠. 20을 의미합니다. 자, 20 곱하기 3을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그렇죠. 60이죠. 자, 그럼 정답 60 적어주시고, 자, 이두 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나요? 맞아요. 더해주죠? 그러면 1의 자리부터 계산하면 3 더하기 0은 3. 10의 자리 계산하면 6. 그래서 정답 얼마? 63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세로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가로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로셈으로 되어져 있는 식의 경우에는 세로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더 쉽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럼 먼저 1번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자, 우리 세로셈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36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릿수끼리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2는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6 곱하기 2는 12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0 곱하기 2를 해주면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60이지요. 자, 어떻게 해줘라? 더해줘라. 자, 더해주면 얼마예요? 1의 자리 계산하면 2, 10의 자리 계산하면 7.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7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번 51 곱하기 8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로셈으로 바꿔볼게요. 51 곱하기 8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곱하기 8은 여러분들 얼마죠? 네,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 곱하기 8은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그렇죠, 40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들 50 곱하기 8이기 때문에 400이죠.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해주면 8, 0, 4 해서 정답은 얼마다? 408이다라고 하는 계산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두 수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숫자 카드 두 개가 있습니다. 73과 2라는 숫자 카드가 있는데요. 자, 우리 계산해 볼게요. 73 곱하기 2. 자, 계산을 하면. 자, 여러분들, 3이, 그렇죠. 6.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 곱하기 2 해봅시다. 자, 7이 14. 어우, 너무 잘하네요. 자, 그러면 14 여기다 적어줘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계산값 쉽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 14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자릿수마다 단계대로 계산을 하고 있네요. 보면 먼저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2 곱하기 9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9 하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네, 바로 18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10의 자리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4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4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4는 무엇이죠? 맞아요. 4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는 것은 단순히 4 곱하기 9가 아니라 40 곱하기 9가 되겠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네모에는 여러분들 40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40 곱하기 9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360이죠. 자, 360까지 구한 값을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자, 우리 1의 자리부터 더하면 같은 계산값이 나오겠지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25 곱하기 2가 얼마인지. 자, 계산을 해보면 5, 2, 10. 자, 하나 올라가고요. 자, 2, 2는 4인데 하나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아, 기역니은의 값은 50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10 곱하기 5입니다. 자, 10 곱하기 5는 여러분들 얼마죠? 맞아요. 바로 50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리을 25 더하기 2가 있네요. 자, 결과값은 27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 결과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아하, 리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찾아볼까요? 자, 64 곱하기 7입니다. 자, 4, 7에 28. 그렇죠. 그러면 2를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2가 안 올라갔네요. 그리고 또 계산한 걸 보니까 6 곱하기 7 하면 40인데, 올라간 거랑 더해줘야 되니까, 여긴 42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44로 써줘야 되겠죠. 아, 여기가 잘못됐군요. 자, 우리 찾았고 이걸 바르게 계산을 하면, 우리 2 올려주고요. 28. 자, 6, 7에 42. 2 더해준 다음에 448. 이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빈칸에 알맞은 수 써놓는 건데요. 자, 1번. 15 곱하기 4를 하면 여러분들 얼마냐면요. 자, 2 올려주고. 자, 4, 1은 4. 2랑 더해주면 6 해서 정답
60임을 찾을 수 있고요. 자, 2번 볼까요? 28 곱하기 7

됩니다. 자, 28 곱하기 7 계산해주면 7, 8에 56. 자, 5 올라가야겠죠? 5 올려주고요. 7, 아, 2, 7에 14인데, 자, 올라간 5랑 더해주면 19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2번은 1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번인데요. 잘못 계산한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 곱하기 2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2는 2, 3 곱하기 2는 6, 해서 62 맞지요? 맞습니다. 자, 62 곱하기 8을 보면, 자, 2, 8에 16 해서 하나 올려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6, 8에 48인데 하나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496 맞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볼까요? 24 곱하기 3입니다. 자, 4, 3에 12에서 1 올려주죠. 자, 그 다음에 2, 3은 여러분들 6인데 1이랑 더해주니까 여러분들 얼마예요? 7이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72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 잘못 계산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한 줄에 몇명 섰다고 해요? 29명씩 두줄 섰다고 합니다. 자, 서 있는 학생 모두 몇 명인지 구해봐야 되는데요. 자, 모두 몇 명인지 구하려면 29명이 두줄 있으니까 이걸 곱셈식으로 세어보면 29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29 곱하기 2, 우리 세로 셈으로 계산해 볼까요? 29 곱하기 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9, 2, 그렇죠. 18. 자,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하나 생겼네요. 1 올려줘야 되겠죠? 자, 1 올려주고, 자, 8 써줍니다. 자, 여러분들, 2는 4. 그런데 하나 올라갔죠? 자, 하나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5 써주면 아하, 우리 줄다리기 하기 위해서 서 있는 학생 모두 몇 명? 그렇죠. 58명이다.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볼까요? 계산 결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어느 쪽이 큰지 등호와 부등호를 나타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개 모두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왼쪽부터 구해보겠습니다. 63 곱하기 5, 여러분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하나 올라가고 6, 5, 30 해서 315가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식은요. 44 곱하기 7 계산해주면요. 47에 28, 2 올라가고 47에 28인데 2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마? 28 더하기 2, 30. 그래서 30 써주면 308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왼쪽에 있는 식이 계산값이 더 크다는 사실 알수 있지요. 그럼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곱셈해서 계산값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12 곱하기 4부터 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4 계산해볼까요? 2, 4, 8. 그렇죠. 자, 1 곱하기 4 얼마? 4. 그래서 4를 여기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2 곱하기 4는 얼마다? 48이다. 자, 그런데 48 곱하기 여러분들 8을 또 해줘야 됩니다. 48 곱하기 8을 또 해볼까요? 곱하기 8을 해주면, 자, 8, 8에 여러분 64. 자, 6 올라가고요. 4. 4, 8에 32인데, 자, 올라간 6이랑 더해줘야죠. 32 더하기 6은 38입니다. 그래서 38 적어주면, 아하, 우리 48 곱하기 8의 계산값은 얼마이다? 384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볼게요. 자, 공연장 좌석 배치도이네요. 자, 전체 좌석 수를 구해야 됩니다. 가로 한 줄에 몇 개씩 몇 줄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가로와 세로가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가로는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방향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로 한 줄에 몇 명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렇죠. 14개가 있는 거죠. 한 줄에 14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게 세로예요. 자, 그러면 지금 14개, 가로로는 14개가 있는데 14개가 지금 몇줄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여덟 줄 있어요. 자, 그러면 14개씩 여덟 줄 있으니까 좌석 총몇 개인지 구하려면 곱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14 곱하기 8을 해봅시다. 4 곱하기 8은 얼마요? 그렇죠. 32, 3 올라가고 2. 자, 1 곱하기 8 하면 8인데

3을 더해주면 얼마예요? 11. 자, 그러면은 11 순서대로 쓰면 정답 얼마가 나오나요? 112가 나오죠? 따라서 좌석 모두 몇 개다? 112개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모와 세모에 알맞은 수의 차를 구해보세요. 자, 우리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네모가 무엇인지, 세모가 무엇인지를 구한 다음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92 곱하기 3부터 해보겠습니다. 92 곱하기 3.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 곱하기 3은 6. 9 곱하기 3은 27. 27 그대로 써주면, 아하, 네모는 얼마다? 276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88 곱하기 4 계산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요. 자, 8, 4, 32. 자, 3 올려주시고요. 자, 8, 4, 32인데 3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얼마? 3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 네모는 276, 세모는 352이니까 차를 구하면 352에서 276을 빼줘야 되겠죠. 352에서 276을 빼주면, 자, 우리 여기 내릴 수 없으니까 받아내림 해야겠네요. 자, 가지고 오면 12에서 6을 빼주면 6이겠죠. 자, 4에서 7뺄수 없으니까 여기도 받아내림 해주면 14에서 7 빼면 7. 자, 따라서 여러분들 알맞은 수의 차 얼마? 76이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를 결국은 다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곱하기 5. 자, 50 곱하기 5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50 곱하기 5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0은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1의 자리값은 0이에요. 자, 우리 여긴 5가 아니라 50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50 곱하기 5는 여러분 얼마? 250. 자, 그럼 결과는 결국 얼마예요? 250이 되겠죠? 자, 우리 기억은 250이에요. 자, 니은 해볼까요? 85 곱하기 3. 자, 5, 3에 여러분 얼마? 15 하나 올라가고 5. 자, 8, 3에 24. 자, 근데 하나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25. 아, 그러면은 이거의 값은 255구나. 구했습니다. 자, 우리 디귿 볼까요? 디귿 43 곱하기 6을 보면요. 36에 18. 4, 6에 24인데 하나 더해주면 25.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258이 나옵니다. 자,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것이니까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어느 가게에서 치킨 조각을 한 상자에 28개씩 담아서 자, 몇 상자를 팔았다? 9상자를 팔았다. 모두 300개의 치킨 조각을 준비했다면 팔고 남은 치킨 조각 몇 개일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28개씩 9상자 판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28 곱하기 9를 여러분들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8, 9, 72, 7 올라가고, 자, 2, 9, 18에 7을 더해주면 우리 25 써줘야 되겠죠. 아, 판 거는 총몇 개다? 252개다. 자, 그런데 내가 준비한 거몇 개였다? 300개였다. 팔고 남은 걸 구해야 되니까 우리 뺄셈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300에서 252를 빼줍니다. 자, 빼주면 여러분들 몇 개가 남을까요? 네, 맞아요. 48개가 남겠죠? 자, 그래서 우리 풀이 과정을 좀더 깔끔하게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판거몇 개인지 여러분들 구하는 식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치킨 조각이 몇 개인지 구해야 되니까 전체 개수에서 판 개수를 빼주는 이 식이 여러분들 꼭 풀이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답 48개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모두 몇 개인지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84 곱하기 5의 결과값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84 곱하기 5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84 곱하기 5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요. 4, 5, 20. 자, 8, 5, 40. 올라간 거 2랑 더해주면 420이에요. 아, 그러면 71에

어떤 수를 곱해서 420보다 커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71 곱하기 어떤 수를 해주는데, 자, 이거의 여러분들, 여기를 생각해 볼까요? 10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10의 자리에서 계산을 한 값이 여러분들 420보다 커야 됩니다. 즉, 이것으로 계산을 하면 42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에 그럼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 한번 그러면 우리가 7단을 생각해 볼게요. 7일은 7부터 시작해서 우리 42보다 넘는 숫자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6이 있네요. 자, 그럼 6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6을 넣으면 1 곱하기 6은 6 그대로지만 7 곱하기 6, 420이죠. 아, 계산하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426이 나오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6부터 들어갈 수 있겠구나. 왜냐면 5가 들어가면 7, 5, 35니까 350이겠죠? 아, 그러면 6부터 들어가니까 6, 7, 8, 9. 총몇 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 4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 몇 개? 4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네모 2 곱하기 6은 네모 1, 네모 12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2 곱하기 6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12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6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네모 곱하기 6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아, 네모 곱하기 6에서, 자, 지우개를 이용해서, 자, 네모 곱하기 6에 더하기 1을 한 값이 여러분들, 세모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건 더하기 1에서 1이 붙은 거니까, 더하기 1이 없다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1보다 작은 수? 0이 되겠죠. 아, 우리 6단에서, 6의 곱셈 99에서, 끝자리가 0이 나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6, 1은 6, 6, 22, 6, 38, 점점점점점. 그래서 6, 9, 54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끝이 0, 1의 자리가 0이 나오는 수가 되려면, 뭐 곱하기 6을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6 곱하기 5. 그러니까 즉, 네모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5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5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자, 2, 6에 12 하나 올라갔고요. 5 곱하기 6은 30인데, 여기에 1을 더해주니까 여러분 얼마요? 3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위에서부터 5, 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인데요. 물감이 한 상자에 36개 들어있습니다. 어제 판 물감이 4상자, 오늘 판게 5상자라면 어제 오늘 판 물감 모두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어제 4상자, 오늘 5상자 합쳐서 몇 상자? 9상자. 그런데 그 9상자에 한 상자 몇 개씩? 36개씩. 그러면 36 곱하기 9를 해줘야 되겠죠? 자, 6, 9, 54. 3, 9, 27. 자, 5 더해주면 32. 써주면 정답. 아주 쉽게 구했어요. 몇 개인가요? 324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통에 70알 들어있는 영양제가 몇통 있어요? 두통 있어요. 자, 채빈이가 22일 동안 하루에 3알씩 먹었을 때 먹고 남은 영양제 몇 알인지 풀이 과정 쓰고 정답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몇 알이 들어있는지 봐야겠죠. 70알이 몇개 있어요? 두 통이니까 총 140개의 알약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채빈이는 하루에 3알씩 며칠 22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22일 동안 3알씩 먹었으니까 총 66알을 먹었네요. 그러면 남은 거를 구해야 되니까 140에서 66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구하면 140에서 66 빼주면 74가 나오고 따라 정답 몇 알? 74알이다라고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나처럼 최종 미션 선생님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0: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는요, 우리 전기의 발생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머물러 있는 전기인 정전기와 흐르는 전기인 전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바로 저항의 연결에 따른 차이와 우리 삶 속에서 사용하는 소비전력의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퀴즈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밤에 이렇게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할 때 쓰는 꼬마 전구입니다. 이러한 꼬마 전구와 가로등의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뭐 크기요, 뭐 위치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좀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추리를 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저항의 연결 부분 들어갈 건데요. 우리 저항이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떠올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흐르는 전기를 바로 전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극쪽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전기회로의 도선 속에서 전하,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을 우리 전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었고요. 이러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인이 바로 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읽어보면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혹은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단위를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습니다. 자, 저항은요,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의미했죠. 그래서 이렇게 문어 머리 모양으로 그리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쓰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는 전압 때문에 흐를 수 있고 저항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옴의 법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옴의 법칙은요, 전류의 세기가 전압과는 비례하고 저항과는 반비례한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식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간단하게 문자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류의 세기 I는 저항 얼분의 전압 V다 라고 해서 I는 얼분의 V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V는 IR 이라는 식으로 외우긴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주인공은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전류의 세기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요, 우리 이제 저항에 조금 더 초점을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사실 한 전기 회로에 저항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 개의 저항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연결할 때 그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연결하는 방법 딱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직렬 연결이고요. 두 번째는 병렬 연결입니다. 직렬과 병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를 전기 회로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직렬 뜻부터 알아야겠죠? 직선으로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하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으면 그 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저항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직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체 전류의 세기,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여기에 저항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전구가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이 도선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떨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의 흐름의 비유였어요.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이렇게 수로관을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때 물레방아를 하나 돌리고요. 그리고 또 물레방아를 하나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레방아가 딱 한 길로만, 한 배수로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물레방아를 흐르는 물의 양과 두 번째 물레방아를 흐르는 물의 양, 그리고 중간에 도선을 하나 끊어서 봤을 때 이 단면적에 흐르는 물의 양 전부 다 어떨까요? 당연히 한 길밖에 없으니까 어디를 재든 같을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각 저항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든 전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든 모두 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직렬 연결을 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항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값은 더 커지냐 작아지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량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저항값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정성적으로 합쳤을 때 더 커지냐 작아지느냐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물레방아를 하나 지나가는 것과 두 개 지나가는 것, 무엇이 더 지나가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두 개 지나가는 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따라서 회로 전체 저항은요, 이 직렬 연결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체 저항값 증가합니다. 우리 이것은요, 마치 저항의 크기가 도선의 종류가 같을 때 도선의 길이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항이 하나 있다면 그만큼 길이가 짧은 것인데 저항이 두 개 직렬 연결된다면 저항이 두 배로 이렇게 쭉 길게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항의 길이가 길어졌다, 즉 저항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직렬 연결된 저항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류가 통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끊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전압이 작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저항에도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의 전구만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불이 꺼지게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전구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직렬 연결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누전 차단기 그리고 퓨즈, 이거는요 무조건 직렬 연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누전 차단기도 그렇고 퓨즈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류가 너무 과도하게 흐를 때 더 이상 더 많이 흐르면 뭔가 과열될 것 같은데 혹은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내 한몸 희생해가지고 딱 끊어져서 이 도선 자체의 전류를 더 이상 못 흐르게 해야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누전 차단기와 퓨즈입니다. 그래서 일정 전류 이상의 양이 흐르게 되면은 탁 하고 차단기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퓨즈 자체가 끊어져서 도선이 끊겨서 아예 이 전기 회로 자체가 모두 전류가 통

사용하지 않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장식용 전구는 굉장히 작은 전구들이 몇백 개씩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하나 다 끄고 켜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껐다가 한 번에 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식용 전구들도 직렬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항을 병렬 연결했을 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병렬 연결, 이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병렬 연결은요, 나란하게 두 갈래로 혹은 두 갈래 이상으로 연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요, 딱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갈래 이상의 길이 존재할 때 그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그리고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각각 어떨까요? 자, 전압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이럴 때는 우리 물의 흐름으로 비유해 보기로 했었죠? 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건데요. 이때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레방아가요, 이번에는 양 옆으로 나란하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물레방아랑 두 번째 물레방아 모두 다 물이 떨어지는 높이 차는요,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차, 즉 전압은 모두 같은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든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든 이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든 언제나 전압의 크기는 같습니다. 우리 직렬 연결과의 차이점 좀 보이시나요? 직렬 연결 때는 전류의 크기가 모두 같았다면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예요. 구분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항을 여러 개 병렬 연결하면은 회로 전체 저항의 크기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정성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깜짝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냐면요. 어떤 전기 회로에 딱 하나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 저항의 크기는 1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로에다가 아래쪽으로 병렬로 연결을 해서 100옴짜리 저항을 하나 추가로 연결한 거예요. 아, 100옴. 크다. 그죠? 100배나 큽니다. 100배나 큰 거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가 뭐냐면 1옴짜리 저항 하나만 있었던 도선이랑 100옴짜리를 병렬 연결했을 때의 도선이랑 어느 경우에 전체 저항의 크기가 더 클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100옴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100옴을 연결한 게 전체 저항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답은 더 작아진다입니다. 자, 왜일까요? 자, 이거는 선택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모든 전자들이 이 1옴짜리 하나의 저항만 있을 때는 100% 다이 길로만 지나가야 됐어요. 그쵸? 자, 그런데 하나를 더 100옴짜리를 연결하면은, 물론 지나가긴 어렵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100개 중에 하나라도 지나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늘어났다?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무조건 전체 저항은 더 작아집니다. 더 지나가기가 수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물이 흐를 때도 한 길로만 흐를 때와 여러 길로 나눠져서 흐를 때,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흘러가기가 더 수월해진다.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렬 연결하는 반대의 경우죠. 직렬 연결은 더 저항을 길게 연결할수록 더 저항이 커지지만 병렬 연결은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거. 자, 그래도 헷갈리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저항의 단면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저항은요. 동일한 종류의 도선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길이가 같을 때요, 단면적이 넓을수록 더 지나가기가 수월하다. 즉, 저항이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길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단면적이 더 넓어진다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병렬 연결된 저항 중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저항의 도선이 끊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던 말던 나머지 저항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렬 연결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뭐가 있느냐? 바로 멀티탭, 건물의 전기배선, 가로등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멀티탭이나 건물의 전기배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병렬 연결해야만 합니다. 왜죠? 하나가 끊어졌을 때 모든 전기기구 다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멀티탭이든 건물의 전기배선이든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각각이 끄고 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가로등은 어떨까요? 자,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중에 이 도선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 모든 가로등에 불빛이 꺼진다면은 사고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도선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가로등은 안전을 위해서 병렬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선생님이 내셨던 퀴즈가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전부 끝인데요. 자, 우리 구체적인 상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정용 전기기구에 연결을 한 경우, 지금 하나 선생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런 멀티탭 가정에서 많이 쓰시죠? 자, 이거 사용할 때 우리 친구들 그 충전기에 이 코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두 개의 구멍으로 꼽을 수 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기억나시죠? 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도선에서 두 개를 꽂는 이유는 병렬로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멀티탭에 연결된 전기기구는 각각 병렬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따로 켜거나 끄거나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또 우리 친구들 뭔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뭔가 좀 신기한 내용 없나요? 자, 보시면요. 모든 전자기기에 똑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몇 볼트요? 220볼트요. 자,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전압이 걸리는 것일까요? 자, 전압이 뭐였죠? 전류를 해주는 원인, 능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전자기기마다 필요한 전류량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조그만한 전구 하나를 켜는데 필요한 전류는 작아요. 그런데 커다란 에어컨을 가동시킬 때 필요한 전류는 더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각각의 전자기기에 맞게 전압들을 다 따로따로 막 조절을 해줘야 될까요?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요, 그냥 지정을 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우리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은 통일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20볼트를 제공해주겠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능력을 내가 220볼트로 딱 고정을 해놓을 테니 너네들이 알아서 저항값을 조절해서 필요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220볼트를 우리나라에서 쓰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국가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제정을 해줘야 그거에 맞춰서 제품들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제 뭔가 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이해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해서 많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전기 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 전기 에너지 사용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에너지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전류를 흘려서 전기기구를 작동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감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제 다양한 전자기구들을 쓸때 어떤 전자제품들은 이 필요한 에너지량이 작은 것도 있고 어떤 전자제품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 제품마다 필요한 전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전자 제품에는 이 내용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비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요, 쉽게 말해서 제품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 그 동일 시간을 우리는 1초로 잡았고요. 이 1초라는 시간 동안 그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량을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구 같은 경우에는요, 1초 동안 조그만 전기 에너지만 필요해요. 그러나 뭐 냉장고 그리고 커다란 에어컨 이런 것들은 1초 동안 같은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이 크면 클수록 쉽게 말해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로 사용료를 낼때더 많은 비용이 지불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 전자 제품에는 이 전자 제품들만의 고유한 스펙, 그러니까 동일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잡아먹느냐 하는 내용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집안 곳곳에 있는 가전 제품들, 뭐 김치냉장고, 뭐 선풍기 이런 거 뒤적뒤적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소비 전력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소비 전력을 찾는 방법, 바로 단위를 보시면 됩니다. 소비 전력은요, 단위를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몇 와트다 이런 게 제품마다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1킬로와트, 이 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이 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킬로와트는 1000와트다라고 해석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 전력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소비 전력이 굉장히 작은 어떤 A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제품이죠. 왜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덜 쓰니까 내가 전기료를 덜낼수 있겠죠? 자, 그런데 B라는 제품은 소비 전력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래서 1하고 10이라고 해볼게요. 10배나 차이가 나요. 1이라면은 뭐 10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B는 소비 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써도 훨씬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네? 자, 그럼 나는 A만 쓰겠어. 라고 해서 A를요, 24시간 동안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B는 딱 1시간만 가동을 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 누가 더 많을까요? 결국은 A죠. 왜죠? 사용한 시간 자체가 더 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전기 요금을 낼때이 소비 전력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사용한 시간을 반영해서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전력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실제로 사용한 사용량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전력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위에 있었던 소비 전력 있죠? 이 소비 전력에다가 내가 사용한 시간을 그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와트짜리를 내가 1시간을 썼다라고 하면은 10와트 곱하기 1시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전력량입니다. 따라서 단위는 와트에다가 소비 전력 단위에다가 그대로 시간을 곱한, 시간이 아우어죠. 그래서 H를 붙여서 씁니다. 읽을 때는 와트 시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시간을 곱한다는 거, 시간 단위를 쓴다라는 점입니다. 왜냐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사용한 전기 에너지 구하려면은 이 시간을 초 단위를 곱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시간만 하더라도 3600초거든요? 숫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쉬운 단위로 좀 쓰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곱한 새로운 단위, 전력량을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기 편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력량의 개념이죠. 그래서 1와트 시는 1와트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이구나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열, 빛, 운동, 화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기 좋은 그런 에너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죠.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아껴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것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밥솥, 인덕션, 공통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뭔가 일단 좀 뜨겁게 가열을 하죠. 즉,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주로 전환을 하는 경우고요. 세탁기, 로봇 청소기의 공통점은요. 뭔가 모터가 돌아가서 기계가 작동하죠.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 예시고요. 전등들, TV들 이런 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 에너지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며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한 것이고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 충전. 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의 배터리 충전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요. 우리는 이것을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로 동시에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뭐 전기 에너지가 동시에 열이나 운동 에너지를 함께 혹은 빛 에너지를 함께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경우에 이제 주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를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있었던 기초 탐구 문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우리 원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원자 핵은요,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그 주변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습니다. 원자 상태

전화량일 때는요, 이 플러스 전화량과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온스나 이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왜 떨어지지 않느냐? 전자가 자유롭게 빠르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털가죽으로 고무 풍선을 문지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마찰하기 전에는요, 털가죽 그리고 고무 풍선 모두 다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습니다. 원래 원자들의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마찰을 시키게 되면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주로 털가죽에서 고무 풍선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찰한 후에 보시면요. 털가죽은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지고 고무풍선은 얻어온 전자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므로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 살펴보았고요. 자, 마찰시키지 않더라도 가까이 되기만 해도 정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전기 유도예요. 한번 볼게요. 그림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기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루미늄 캔에 고르게 있었던 전자들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자, 무조건 전자의 이동으로 판단하시면 되죠. 자, 전자는 플러스 대전체니까 좋아라고 하면서 인력이 작용해서 가까운 쪽으로 끌려갑니다. 따라서 B는 전자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A는 남아있는 양전하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1번. A는 대부분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B에서 A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 게 아니라 반대죠. 3번, 막대와 알루미늄 캔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왜죠? 서로 가까운 쪽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캔이 또르르 딸려오는 것도 우리 실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지에 도선과 꼬마전구 스위치를 연결해서 전기 회로를 만들었어요. 우리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무조건 플러스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한다라고 우리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B인데요. 사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 때문이었는데 이 전자의 실제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적으로 가는 이 A 방향이다라는 거 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5번 볼게요. 그림 가는 물의 흐름을 나는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둘 놓고 전기 회로를 이제 많이 대응을 시켜보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물의 흐름을 전기 회로에 비유할 때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이러한 흐르는 물을요, 전기가 흐르는 것과 비유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흐르는 물은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물을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의 높이 차였죠. 따라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압과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빛을 밝혀주는 이런 일을 하는 전구에 대응해 줄수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도체, 부도체, 반도체 달라지고요.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뭐 길이나 단면적에 따라 달라지죠.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요, 바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전압이 일정하다면 도체의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방해하는 힘이 작아진 것이니까 전류의 세기는 더 커집니다. 반비례 관계 맞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저항에 걸린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하는 관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번부터 보면요. 전압이 2V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이다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2V일 때 1A. 맞습니다. 저항에 걸린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틀린 답이고요. 3번, 오매 법칙에 의해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옴이 나오는지 한 점을 찍어서 테이블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점을 찍었을 때 전압이 2V였고 전류가 1A였으므로 약분하면 아, 정말로 이옴이 나오네요. 맞는 답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직렬 연결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언제나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로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은 이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 때문에 전체 저항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 중 하나가 끊어져도 계속해서 나머지 저항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연결법은 바로 병렬 연결이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을 이용한 것을 골라볼게요. 바로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면 딱 끊어지거나 전류를 차단시켜주는 누전 차단기와 퓨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껐다 켰다 하기 쉬운 장식용 전구가 직렬 연결입니다. 나머지는 병렬 연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10번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와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전환을 옳게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등은 주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스피커는 당연히 소리를 발생시키고요. 우리 배터리 나오면 우리 이것을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디귿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퀴즈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인데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둘다빛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킨다는 거, 일렬로 연결된다는 거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요. 꼬마 전구는 우리 직렬로 연결한다라는 점. 그래서 한 번에 껐다 켰다 할수 있다는 것이고, 가로등은 병렬로 연결한다는 점. 그래서 하나가 끊어져도 안전하게 나머지가 유지된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196강입니다. 자, 이제 200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196강 월요일 코너고요. 자, 월요일은 우리 문법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자, 관계대명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오늘은 관계부사를 저희가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여기도 숫자 1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아, 한 시간 더 있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부사는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공부할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리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저는 원리가 학습의 90%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원리에 근거해서 어떤 룰, 법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번은 관계부사를 활용하는 자 방식에 대해서 그 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거고요. 자, 그거 마무리되면 자 오늘도 그냥 퀴즈로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개념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관계부사 관계자가 붙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 될 것이다 인데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가 생략돼 있었던데 관계부사는 그럼 뭘까요? 여기는 지금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행사는 명사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어떻게 부사가 될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 question을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자,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선행사는 분명히 명사인데요.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가 어디에 있는 경우입니까? 전치사의 뒤에 있는 경우에 관계부사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은 어렵지 않죠. 선행사가 반복이 되는데 형용사절 안에서 전치사 다음 자리에서 반복이 되는 경우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예문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Saturday is the only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 유일한 날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이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호 자리에 쓰인 명사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MA라고 돼 있으니까 요 절은 형용사절이 되는 것인데 형용사절을 구성하는 어떤 접속사가 관계 대명사가 될 수는 있나요, 지금? 자, 얘랑 중복되는 게 뭐예요? 전치사 뒤에서 중복됐잖아요. 자, 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를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명사로 반복됐을 때 명사를 땜빵하기 위해서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개념을 가지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인데 이 전치사가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살려놔야 돼요. 살려주세요.

오늘 제발. 자, 그리고 the only day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당연히 이거는 사물이니까 여러분들 which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Saturday is the only day which I can relax.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참고로 relax는 휴식하다, 쉬다의 자동사,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하의 목적어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on the only day는 원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묶음이었죠? 예. 자, 따라서 이 on은 여기다 둬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요? 저 위치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Saturday is the only day on which I can rela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on which는 전체 덩어리가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형용사고 부사고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유일한 날에 쉴수 있다의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이제는 요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바로 부사로 바꿀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부사의 원리예요. 자,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뭘로 바꿀 거예요, 관계부사를? 앞쪽이 시간이니까 당연히 when으로 바꾸는 게 맞죠. 관계부사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칠판에다 보여드리겠지만, 관계부사는 4개밖에 없어요. 자, 의문사가 관계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대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을 텐데, 부사가 누가 있을까요? When, where, why, how. 요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의문사 배우면서 이미 의문사 7개의 품사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시간 명사 다음에 부사로 땜빵을 내면 when으로 받는 게 맞다 해서 Saturday is the only day when I can relax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관계부사 이하는 어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합친 부사니까 부사 다음에는 어때요? 문장이 완전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완전 문장이 동반된다. 결국은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어떻다고요? 예,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문장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전치사와 함께 명사까지를 다 날렸기 때문에 그냥 부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하에는 완전 문장이 동반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 의문사 중에서 부사가 4개 있어요. 그래서, 자,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고 하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다음에 쓰인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일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제 또 여러분들의 질문이죠. 왜 일부만 바꿀 수 있어요? 자, 얘는 시간이죠. 얘는 장소죠. 얘는 이유죠. 얘는 방법이죠. 이 세상의 모든 명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에 속하는 명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면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써야지 관계부사로 바꾸어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과정에서 혹시 등장하지 않더라도 자, 내일이나 모레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좀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문을 보여드리면 Saturday is the only day when I can relax.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On which 혹은 which와 on 이렇게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관계부사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문장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굿뉴스도 있고 배드뉴스도 있어요. 굿뉴스부터 먼저 알려드릴까요?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이 뭘 따져서 써야만 했어요? 선행사가 누구 자리에서 중복되느냐에 따라서 주격, 목적격, 심지어는 형용사로 변신해서 반복되었을 때는 소유격까지도 우리가 격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사에는 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격은 오로지 명사에만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부사에는 격이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한편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격이 없으니까 그냥 선행사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선행사가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유면 자, why, 방법이면 how.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표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아, 표로 정리하기 전에 예문 먼저 한번 좀 보실게요. 얘는 어때요? We need a person. 우리가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켤수 있어야 해요. 바이올린을 켤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에서 반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예. 자, 그런데 부사는 어때요, 여러분들? 격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여러분들 따지는 그런 수고는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표로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선행사는 당연히 뭐죠? 네, 선행사는 당연히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의 네 가지 명사가 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이제 the time, day, year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장소는요, the place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house, city 혹은 특정 지점, point 이런 단어들이 선행사로 자주 등장을 하죠. 이유는요, 자, reason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당연히 the way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관계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사실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면 무조건 관계부사를 쓴다. 요 진술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무조건 선행사만 보고, 선생님, 하우스가 선행사니까 where에다 답을 썼는데 정답이 위치예요. 저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선행사 하우스는요, 장소죠? 근데 사람이에요?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니까 위치를 쓸수 있는 거예요. 장소니까 where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우스가 장소니까 where를 써야겠다. 하우스가 사물이니까 위치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진술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 이 선행사가 뒤쪽에서 반복될 때 명사만 빠져 있는 상황이면 관계 대명사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체가 빠졌을 때, 자, 이렇게 관계 부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선행사만 보고, 시간은 선생님이 웬이라 그랬어. 이거는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적인 발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세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시면, 자, 추가로 예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에 대한 예문은 이제 봤으니까 Where에 대한 예문을 보려고 해요. 이곳이 장소야 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절반 정도는 끝났죠? 여기는 장소입니다. 주어동사 보어.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 Where는 뭐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왜 여기다가 위치를 썼을까요?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 Hid라고 하는 단어는 hide에서 나왔겠죠? hide, hid, hidden. 이렇게 돼서 3단 변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 동사가 되겠습니다. 숨겼다죠. 내가 키를 숨겼던 장소인데요. 이 선행사의 중복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바로 in the place라는 말이에요. 근데 the place라고 하는 명사만 없어졌죠?

명사만 없어졌으면 여기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필요한데 왜 부사에다 답을 쓰냐고요. 선생님, 장소 다음에는 where가 답인 줄 알았는데요. 이건 너무 여러분들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요 in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바로 in which로 붙였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관계 부사로 바뀌는데 선행사가 어우, 다행히도 시간, 장소, 방법 이후에 네 가지 명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where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셨나요? This is the place where I hid a key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키를 숨겼던 그런 장소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 don't know the reason. 여기까지는 심플하죠? 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이유예요? 그냥 그 여자가 전화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the reason이라고 하는 명사만 중복시키고, for를 살려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Which? She called me for. 이렇게 되고요. for는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for which.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관계부사로 쓰고 싶은데 선행사가 뭐예요? 어우, the reason.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자, why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이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많이 쓰이겠어요. 확률적으로 관계부사가 문장 안에서 쓰일 확률이 많겠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보다 관계부사는 사용의 횟수가 훨씬 적어요. 왜?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무슨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워요? 라고 하면 1번 선행사가 반복돼서 중복되는데 1번 조건이 뭐예요? 전치사 다음 자리에서 중복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예요. 근데 그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관계부사로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 선행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후에 네 가지 명사 이외면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써야 돼요. 자, 그네 가지 명사가 또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문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지금 같은 비중을 두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문법 시간에는 배우고 있지만 실제 현실의 지문 안에서, 현실의 글 안에서는 관계대명사가 거의 9대1, 8대2 이 정도로 관계대명사의 사용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읽기, 모래 쓰기로 갈 건데, 예문 찾는데도 아주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제가 예문을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지문 안에서 좀 뽑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 영어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지문을 접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 그 문장들을 뽑아서 자, 학습의 만족도를 좀 높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문을 제가 계속 뒤져서 보고 있는데, 어우, 눈이 빠질 것처럼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무리는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행사가 이유래요. 자, 선행사가 이유일 때쓸수 있는 관계 부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죠. 선행사가 이유일 때쓸수 있는 관계사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which도 쓸수 있어요. which와 전치사가 있으면 쓸 수도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관계 부사를 찾아라 라고 했고요. 선택지는 모두가 다 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선행사를 취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 Y겠죠? 그래서 정답은 A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관계 부사가 아닌 애가 누구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좀 던져드렸어요. 누굴까요? 자, 바로 Who는 대명사죠? 네, C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이에요. 그때 사용될 수 없는 거 누구예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써야 되는데 목적격은 whom이죠? 그런데 whom 자리에는 who도 쓸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

0: 참사물의 주격 목적격 가리지 않고 쓰이는 관계 대명사가 대시라고 했습니다. 에이, D번은 아예 관계 대명사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의 원리 정확하게 좀 이해하셨죠? 자, 그랬기를 바라고요. 자, 내일 강의에서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요? 또요? 주식? 은행에도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금? 등등등등. 자, 그러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참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자산은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좋은데 리스크가 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자산은 위험은 적고 안전하기는 한데 수익성이 영안 좋은 자산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으냐? 분산 투자 그러죠. 분산 투자해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죠. 분산 투자라는 말을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포트폴리오라 그럽니다. 부동산학개론 강양구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정리할 내용은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아주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럴까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은 거죠. 집중 투자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몰빵 그러죠, 몰빵. 자, 그걸 전문용어로 표현한다면 집중 투자. 그런데 한 가지 정리하고 갈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산 투자하고 집중 투자하고 어떤 게더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집중 투자겠죠. 근데 왜 집중 투자가 아닌 자,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러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사진처럼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만일에 상황이 잘못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투자자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유형 1과 유형 2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형 2는 A라고 하는 우산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F라고 하는 양산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유형 1은 어떤 거냐면, A라는 우산을 만드는 기업, B라는 우산, C, D. 자, 다시 표현하면, 유형 1은 4개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를 한 거고요. 유형 2는 2개 기업에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분산 투자일까요? 여기서 개념 하나를 정확하게요. 분산 투자는 단순하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분산 투자 그러면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산 투자는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요. 유형 2가 분산 투자예요. 자, 그런데 왜 유형 2가 분산 투자인지 이 그림에서 한번 정리하고 끝냅시다. 그해 여름 장마 기간이 너무너무 길었답니다. 그리고 장마가 아주 심했답니다. 그러면 유형 1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대박이죠. 유형 2를 보게 되면 우산 만드는 기업은 대박일 텐데 양산 만드는 기업은 쪽박이죠. 근데 유형 1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한 기업의 위험을 다른 기업의 수익으로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위험을 해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번에 나눠서 한번 볼까요? 그해 여름, 가뭄이 너무너무 심했답니다. 그 유형 1 같은 경우는 완전 쪽박이죠. 그러면 유형 2를 보게 되면 우산 만드는 기업은 쪽박이지만 양산 만드는 기업은 대박이죠. 자, 그럼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 대상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는 수익률의 방향을 잘 보세요. 앞선 유형 1의 경우, 장마가 심하든 가뭄이 심하든 방향이 어때요?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집중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형 2처럼 분산 투자일 때는 그 수익률들의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분산 투자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서 두 가지를 학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딱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물어봅니다. 두 번째, 안정된 수익을 물어봐요. 자, 이제 위험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Y축은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했고요. X축은 구성 항목의 수. 구성 항목의 수라는 얘기는 앞선 예처럼 한개 우산에 투자했느냐, 아니면 우산에도 투자하고 양산에도 투자하고 또는 다른 기업 우산 기업, 다른 기업 양산 기업 이렇게 투자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 항목의 숫자가 많아지면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위험이라는 것을 둘로 나눌게요. 자, 이 점선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을 비교해 보시죠. 위쪽의 위험을 보시면 부성 항목 수가 많아지니까 위험이 계속해서 감소하죠.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위험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래쪽 영역으로 내려가면 한 개의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든 10개의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하든 위험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상 이 둘을 비교하면 위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아래쪽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총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총위험을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총위험은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다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비체계적,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조금은 유치하지만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 뭘 느끼라고요?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는 아주 튼튼하다는 느낌, 하나는 뭔가 부실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오나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뭔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죠. 체계적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체계적이라는 것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비체계적 위험을 앞선 사례를 가지고 생각하세요. 우산 만드는 기업과 양산 만드는 기업.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자, 그런데 왜 피할 수 있었을까요? 비가 많이 왔다, 비가 오지 않았다에 따라서 유형 2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은 위험인데 어떤 기업은 호재였죠. 그해 장마가 아주 심했다, 장마 기간이 길었다라고 했을 때 양산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지만 우산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죠. 즉 그 위험이 기업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그러므로 상호 관련 없는 위험입니다. 또는 상호 배타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잘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의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 위험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모든 기업이 가진 위험, 상호 관련 있는 위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의 정의도 별도로 기억하고 체계적 위험의 정의도 별도로 기억하고 할 필요 없겠죠. 비체계적 위험은 정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계적 위험은 종류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든 기업이 또는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뭘까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입니다. 인플레가 심하다. 어떤 기업은 호재고 어떤 기업은 악재. 물론 여러분, 인플레가 심하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불리한 건 아니에요. 이게 수입업자냐 수출업자냐에 따라 좀 상당히 다른데 우리는 그런 걸 무시.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모든 기업은 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정된 수익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분산 투자를 하면, 자,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분산 투자를 멋지게 했대요. 분산 투자를 멋지게 하게 되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위험을 줄인다고.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만일에 이 둘이 반비례한다면,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것을 논문으로 입증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면, 분산 투자를 멋지게 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겠죠. 그럼 수익도 작아져요. 그럼 분산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주된 목적은 위험을 피하는 게 목적입니까? 수익을 많이 얻는 게 목적입니까? 수익이 주된 목적이지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죠.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요. 여기서 비체계적 위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합니다 라고 말할 때그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것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정된 수익. 앞선 사례를 잘 전제하세요. 가뭄이 심했다. 그랬더니 우산과 양산 만드는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은 호재였고 어떤 기업은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다른. 앞서 언급했듯이 수익률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포 양상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상관계수라고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말해보세요. 상호 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것. 상호 관계를 숫자로 표현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수익이 적고 플러스는 수익이 크다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다른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말은 같은 방향. 같은 방향. 앞서 예를 들었던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은 같은 방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야, 그해 여름 장마가 너무 심해서 그럼 장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산 만드는 기업은 완전 대박이었지만 양산 만드는 기업은 쪽박이었죠. 자, 이처럼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야, 분산 투자 잘했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됩니다. 앞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Y축을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그랬고요. X축을 구성과목의 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 정리했었죠. 또 우리 점선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요 지점을 보세요. 요 지점. 요 지점은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되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여기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고 결과 비체계적 위험은 0이다라고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관계수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마이너스 1이 좋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좋은 데가 마이너스 1만 좋고, 그럼 마이너스 0.9는 안 좋을까요? 마이너스 0.2는 안 좋은 걸까요? 그럼 다시 표현하면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 그럼 표현을 바꿔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효과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경우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트폴리오 효과, 다른 말로 바꾸면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존재한다. 단, 마이너스 1 쪽에 가까워질수록 좋다는 말이겠죠. 플러스 1은 안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좋아진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게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안정된 수익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의 개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된다 그랬고요. 플러스 1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1 쪽으로 간다는 말은 부의 상관관계라는 뜻인데, 일단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방향.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상관계수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선형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선형관계가 없다. 선형관계가 없다는 표현을 조금만 설명을 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시험 점수하고 나이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수가 잘 안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럼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나이가 젊을수록 점수가 빨리 올라갑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요. 자, 나이별 점수대,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대를 표기한 거예요. 이렇게 막 표기를 했는데 어떤 규칙성이 없어요. 우리 요런 것을 뭐라고 하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선형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시험 점수와 책을 보는 시간 또는 책을 볼때 집중력, 이런 걸 한번 사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책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수대가 높아지는 것은 좀 필연적인 면이겠죠. 집중력을 높여도 역시 점수대가 높아지겠죠. 그것들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표기를 쭉 했더니, 물론 이렇게 벗어난 부분들도 존재는 하지만 이 경우는 일정한 선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빈도가 많죠. 이게 우리는 선형관계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선형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내가 책을 계속해서 더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는 책을 3시간 봤는데 4시간을 보게 된다면 점수가 어느 정도 더 좋아지겠구나. 내가 집중력을 조금만 더 높인다면 점수가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0입니다라는 말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형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를 잘 봐주세요.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Y축과 X축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자, 질문 A와 B,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A. 자, 근데 왜 A에 투자하실 겁니까? A와 B는 위험은 똑같네요. 근데 수익률은 A가 더 높죠. 그래서 A에 투자한 겁니다. 이때 선택된 A점의 이름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A와 C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렇죠, A겠죠. 이유는요,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이 적으니까 A. 이때 A점의 이름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이번에 C와 D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D. D점의 이름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번에는 E와 F 중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E.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정의를 하고 갑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정의해 보세요. 뭐라고 정의할 겁니까? 그럼 질문을 다시요. A점과 B점 중에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A. 왜 A에 투자한다고요?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높은 자산. 우리는 그것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죠.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효율적 투자선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 그래프 형태가 우상향합니다 그랬는데, 우상향하는 이유, 더큰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면 위험을 감수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를 보시기 전에 외우지 않을 겁니다. 제목만 잘 보세요. 무차별. 무차별이 무슨 말이죠? 차별이 없다. 그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냥 동일하다는 개념만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그런 다른 말 다 동일하다. 이 정도 개념만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 투자 성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가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세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정의. 두 번째, 이들을 연결한 곡선 내지는 연결한 선 또는 이들의 집합을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최적의 포트폴리오. 무엇과 무엇이 만난다고요? 효율적 투자성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요. 효율적 포트폴리오하고 효율적 투자선의 정의를 각각 다 정의를 기억하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란 이렇게 놓으면 중간을 잃지 마시고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세요. 자, 중간을 잃지 말라고 하는 이유. 잘 보세요. 효율적 투자선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만약 읽다 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정의가 지문에 그대로 놓다 보면 순간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안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서 연결한 선 또는 집합. 이런 단어가 보이면 효율적 투자선이 답. 이런 표현이 안 보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정답. 이렇게 딱 둘을 구분해 버리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입니다. 접점, 교차점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말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36회 기출 문제인데,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문제만 정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볼까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서는, 비체계적 위험은 정의의 포커스를 맞추자 그랬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개별. 그 이상 필요 없어요. 개별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 필요 없어요. 그냥 개별.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아니라 개별. 이 정도 개념이요. 반면에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피할 수가 없습니까? 모든 시장 전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자, 이러한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럼 정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은 수익률이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움직인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뭐라고요? 아, 상관 0? 자, 0도 만일에 시험 문제가 상관에서 0이라고 해서 만약 여기 1이 아니라 0이 나왔다면 이거 분명히 또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형 관계가 없다면 0. 근데 만약에 상관계수가 1이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이라면. 상관계수가 1이 된다면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죠. 그렇다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좀더 정확하게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상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는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고저쩌고 연결한 선. 함정에 빠지기 쉽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앞에 거 빼고요. 연결한 선 또는 집 이런 말이 보이면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그동안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출제자가 지금 함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용

동일하다. 동일한 건 뭐였습니까? 좋습니다. 무차별. 이거는 효율적 투자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 곡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0: 선형관계라고 이거 명확하게 우리 해두기로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4번. 수익률이 어떤 방향이라고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관계수의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플러스 1쪽으로 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험 감소 효과는 작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분산, 표준 편차. 반면에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기대값, 평균. 근데 우리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마치 동의어인 것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 맞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는 수익이 아니라 위험이죠, 위험. 그래서 X.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분산 투자죠.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잘 맞추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이길 끝까지 제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김연아입니다. 자, 우리 1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주제가 어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휘 문제는 우리 검정고시 영어 문제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문법, 또 생활 영어, 독해까지 접근조차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휘는 검정고시 영어 공부의 필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도의 뜻을 담아서 빈출 유형, 어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필수 다이어, 즉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최중요도 어휘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주 출제되는 어휘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죠. 유형 첫 번째는 밑줄진 부분의 뜻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휘력이 좀 탄탄하거나 혹은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이거 읽지 않고도 그냥 바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인데, 자, 근데 헷갈리거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문맥을 통해 반드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I feel shy. 나는 어떻게 느껴져요? feel, 느끼는 거니까. 자, when이 나오면 뭐뭐 할 때를 의미합니다. 뒤에 문장이 나오죠. I speak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in front of 앞에서 말을 할때 어떨까요? 자,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막 말을 할 때는 일단 고마운 마음 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신날 수도 있을까요? 자, 그리고 피곤한 건 조금 어색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느낌상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라는 것은요, 신난다라고 이게 맞으려면 더 많은 문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특징이 필요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문맥상 4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빈칸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뒤에 정리할 필수 다이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는 다이어 문제인데요. 문장을 2개 주고 빈칸에 들어갈 공통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여러 개 의미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I play the piano in my 뭐뭐 time. 내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언제요? 내 어떤 시간에요? 두 번째, You can have this candy. 너는 이 캔디를 have, 먹을 수 있어. For 뭐뭐로. 자, 이때 뭐가 들어갈까요? 정답은요, 이거예요. Free. 자, free의 뜻 중에 첫 번째가 한가한 거예요. Free time, 여유롭고 한가한. 두 번째가 For free. 이때 뜻은요, 바로 무료입니다. 자, 또 정리해볼까요? 뜻더 있어요. 아까 뭐라고요? 한가하고 여유로운 거요. 두 번째가 무료요. 세 번째가 뭐뭐가 없단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fat을 쓰시면 이게 지방이죠? 그럼 지방이 없다니까 바로 얘가 무지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해봤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빈칸입니다. 뒤에 보시면 빈칸 바로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와 만나서 뜻을 이루는 수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전치사가 at과 after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어휘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면 이것만 보고도 사실을 고를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자, please take oddone at this picture. 그러면 이 사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he will, 그는 뭐뭐 할 것이고, my dog when I'm away. 즉, 내가 away라는 건저 멀리 가는 거니까, 내가 어디 멀리 갔을 때, 내 개를 뭐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look. 이 동사 뒤에 이렇게 at을 써보면 얘는 무엇무엇을 보다란 뜻이야.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for이 온다면 얘는 무엇무엇을 돌본다는 뜻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던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유형 세 번째는 두 단어의 관계입니다. 제시된 문장에서 두 단어의 밑줄이 있고요. 그두 단어의 의미 관계와 다른 하나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주로 이두 단어가 동의어나 유의어, 비슷한 의미이거나, 혹은 아예 정반대인 반이어거나, 혹은 전체와 부분, 포함 관계가 있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의 단어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don't make, 만들지 마세요. A loud noise, 즉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죠. In our quiet area, 즉 우리의 조용한 장소에서니까요. 지금 조용한 장소, 이두 개는 뭡니까? 큰 소리고요. 얘는 작은, 아주 조용한 거니까 두 개는 반대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rich, poor,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 반이옵니다. kind and nice가 친절하고 또 친절한 거죠. 상냥한 거죠. 얘는 동의어 혹은 유의어입니다. 세 번째, clean and dirty. 깨끗하고 더러운 역시 반이어겠죠. full, 아주 가득한 것과 empty.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텅 비었단 뜻 역시나 반이어. 전부 다 반이어고 2번만 동의어니까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시된 이두 단어의 어떤 뜻을 모를지라도 선택지 4개 중에 하나가 다를 거예요.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유형 한번 분석해 봤고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 문제 중에서 다이어 문제 좀 어려웠죠? 그만큼 우리 필수 다이어 정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아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추려 정리해 드릴 거니까 눈 동그랗게 뜨시고 집중하실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자, character.
character. 우리 영화의 캐릭터라고 하면 영화의 등장 인물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이런 말도 합니다. 야, 그 사람 캐릭터가 독특해.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거고, 사물이라면 그것의 특징을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빨강색. 자, 빨강 색깔 되어 있는 거 조금 어려운 거라서 오늘 이 빨강 색깔 단어들을 전부 다 암기하셔. 암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캐릭터의 뜻 중에 뭐가 있다고요? 글자, 바로 letter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I love the main character in this movie. 이 영화에서 메인 캐릭터, 즉 주인공을 좋아한다라는 거고요. She has a gentle character. 그녀가 온화한 캐릭터, 품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Your password, 당신의 그 비밀번호가 must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가져야 돼요. Must have more than six characters. 즉, 여섯 개 뭐요? 글자 이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겠죠. 글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blue. blue. 파랑 색깔,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요 뜻이 있어요. sad, 우울한 겁니다. 영어에서 색깔 중에서 gray 하고요. 그리고 blue는 우중충하고 우울한 의미가 가득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생활 영어에서 기분 말할 때 많이 쓰여요. blue, gray. 자, 그러면 the sky, 하늘이 is clean, 깨끗하고요. blue, 어때요? 파랗대요. 쾌청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He looks blue today. 오늘 그가 우울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때 뭐 블루가 뭐 펄에서 멍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3번 갈게요. Book. 이거 책이죠. 책 말고 동사로 어떤 뜻이 있대요? 바로 예약하다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가면 인기 있는 책들의 예약이 필요하죠? 이렇게 연상해서 외워주세요. 인기 있는 책을 예약하다. Book. 그러면 I like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뭐 하는 거?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이 동사 read의 짝꿍은 book입니다. 둘이 같이 많이 쓰이죠. 두 번째, I want to book. 얘는 동사로 쓰여서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For two people. 두 명의 사람을 위한 테이블이요. For tonight. 오늘 밤을 위한 거겠죠. 이때는 예약하다로 쓰였고요. 자, 4번. Interest. Interest. 자, 얘는 기본 뜻이 관심 혹은 흥미를 갖게 하다입니다. 자, 이건요, 빈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표현도 같이 우리 외워주세요. 비동사 interested in을 쓰면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his interest in Korean classical music. 그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좋아하고 흥미가 있다란 말이겠죠. Be interested in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My saving account earns 5% interest. 자, saving account가 바로 예금 계좌입니다. 예금 계좌가 earn, 번다. 5%, 5%에 뭐를 벌겠어요? 아, 지금 문맥상 이자가 되겠죠. 자, 이때 이 빨간 색깔 외워볼게요. 우리 글을 읽다가 저축이나 은행과 관련된 문맥이라면 바로 이 뜻은 이자와 이익이 있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저축할 때 어디 예금을 뭐 개설할 때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은행의 이자율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자, 뭐 이율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Right. 얘는 일단 오른쪽. Left, 왼쪽. Right, 오른쪽이고요. 옳아 하는 것도, 옳은 것, 올바른 것도, you are right, 너는 옳아, 네가 맞아 이 뜻이고요. 그리고 바로란 뜻도 right now, 바로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저기 명사일 때 빨간색이 있습니다. Human right, 인간의 권리니까 얘가 바로 인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right and duty 하면 얘가 의무죠. 자, 인간의 권리는 항상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표현도 알아두세요. Right, duty 이렇게요. 자, move. 기본 뜻은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move라는 기본 뜻에서 확장됩니다. 이사하는 것도 내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I can't move my fingers. 나는 내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다란 뜻이고요.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어요. To move. 이사할 계획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from to. 얘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A에서 B로 이사를 간다라는 거죠. 뉴욕에서 시카고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자, 보시면 어떤 뜻이래요? 감동시키다. 근데 우리말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 바로 얘가 감동시키는 거죠. 우리말과 똑같이 영어도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 audience, 청중들은요. 이 audience는 청중이에요. 우리 오디오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죠. 오디오, 듣는 사람들입니다. 청중들은 deeply, 깊이 was moved, 감동을 했다라는 말이 되네요. 오케이. 자, 7번은 touch. touch. 자, 터치는 기본 뜻 뭐겠어요? 네, 만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뜻 보시면, 아까 move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뭐예요? 감동을 시키는 거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여보세요. 아, 내 마음이 어루만져졌어. 그죠? 내 마음이 건드려진 거야. 즉, 감동 포인트를 건드렸다라고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don't touch the dog. 그 개를 만지지 마. 라고 경고하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the story. 그 이야기가 touched them.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to tears. 즉,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감동을 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다음은 mind. mind. mind는요, 우리 mindset. 그죠? mind, 뭐, mind를 어떻게 해라. 뭐, 그래서 기본 뜻은 마음과 정신인데 얘는 신체와 반대의 개념으로 말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과 정신이에요. 그래서 mind and body가 바로 우리 신체,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동사 형태가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신경 쓰다, 싫어하다. 아, 그럼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네요.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이 좀 불편해. 이렇게 외워보세요. 마음이니까.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 don't mind the noise. 그 noise, 내가 그 소음이 신경 쓰이지 않고 꺼려지지가 않아. 즉, 괜찮다란 표현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은 Do you mind? 너 싫어? 혹시 꺼려지니? If, 만약에 I open the window, 내가 그 창문을 연다면 조금 꺼려질까라고 지금 뭐하고 있죠? 이 사람은 허락을 구하고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죠. 허락을 요청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표현일까요? 정말 정중한 표현이에요. 즉, 돌려 돌려 돌려서 길게 말할수록 정중한 말이 됩니다. 자, 특히 이건 생활 영어에서 잘 등장하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Do you mind if 뭐뭐 한다면 싫으시겠어요? 라고 묻는 표현이요. 자, 9번으로 갈게요. work. work. 자, work라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 일하다. 그런데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면 일하다가 아니겠죠. 자, 사물이 나온다면 바로 작동하다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It is hard. 얘는 가주어죠. 얘는 가주어. 여기가 말하는 게 여기 진짜 주어가 뒤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힘들어요? 무엇이요? To work. 일하는 것이요. In the medical field. 의학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의 work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두 번째, the phone. 그 전화기가 isn't working. 즉, 일하지 않고 있을까? 의미는 맞지만 지금 앞에 사람이 아니니까 어색하죠. 즉,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This painting. 이 그림이래요. 아, 지금 여기 빨강 색깔 보시면 작품이죠? 얘는 우리 글 읽다가 문맥이 뭐 예술 혹은 뭐 창작물 이럴 때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의 의미로 작품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This painting, 이 그림은요, is 뭐냐 하면 a famous work, 유명한 작품이래요. of art, 예술 작품이라는 거겠죠. 좋습니다. 다음은요, 10번. raise. raise. 자, 여러 개 뜻이 있지만 전부 공통적으로 이미지는 이렇게 위로 쑥 하고 잡아당겨서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는 들어올리는 거죠. raise your hand. 손을 들어보세요. 우리 문장에서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면 얘는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Raise your hand. 손을 들어봐. If you want to ask a question. 만약에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다면 손을 들으라는 거야. 들어라. 두 번째. He raised tomato from seed. 그럼 씨앗을 심어서 씨로부터 토마토를 쑥 하고 이렇게 길어지게 해. 커지게 해. 즉 뭡니까? 키우다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거 뭐고요? 모금하다. We raised. 우리가 돈이래. 아, 그럼 돈도 역시 이렇게 모아서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즉, 모으는 거겠죠? For charity. 자선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금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Raise. 쭉 들어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Mean. Mean. 자, mean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사론 의미하다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명사로 의미라는 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때 mean은 동사로 의미하는 거고 의미라는 명사는 이렇게 써야 돼요. meaning. 요게 명사로 의미입니다. 얘는 의미 뜻을 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명사일 땐 다른 뜻이에요. 방법과 수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로 요렇게 s가 붙어 있어서 복수 형태로 써요. 그럼 means라고 쓰면 뭐라고요? 얘는 주로 방법과 수단을 의미하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자, 마지막 이것도 아시면 플러스가 됩니다. 형용사의 뜻으로 못된, 야비한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면 What do you mean by that? 너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There are no means of winning the game. There are, 이거 뭐였죠? 뭐뭐가 있다. are이면 뒤에 복수 형태 명사가 나올 거예요. 나왔죠? S. No means of winning the game. 즉, 게임을 이길 방법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don't be so mean. 비동사 뒤에서 지금 뭡니까? 형용사로 쓰였죠? 그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야비하고 못되게 굴지 마. To 누구한테? Your little brother. 너의 남동생한테 못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spring. Spring. 자, 스프링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스프링을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죠? 튕! 튕! 하고 튀어오릅니다. 자, 이제 요것을 기억하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용수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The model car, 자, 모델카, 그죠? 우리가 조립하는 그런 모델카가 needs, 필요하다. An extra spring, 추가적인, 즉, 더 많은 스프링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봄. 여러분, 봄인데 봄이 도대체 왜 스프링이에요? 보시면, 봄은, 자, 땅에서 만물이 튀어오르는 계절이죠. 새로 피어나고요. 슉! 용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에서 스프링이 봄이 된 겁니다. 그래서 spring, 봄은요. is 뭐냐 하면 my favorite seas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라고 적혀있는 문장이 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샘. 여러분 일단 샘이 뭐예요? 샘은요. 샘물처럼 자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물줄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용수철의 느낌처럼 튀어오른다의 느낌으로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she bought, 그녀는 구매했습니다. 샀습니다. Natural spring, 샘물, 그죠? 자, 이거 여러분 뭡니까? 우리 슈퍼에서 가면 딱 살 때, 여기 써있을 때, 그, 뭐, 땡땡 샘물,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천연 샘물을 샀대요. At the store, 가게에서란 말이어서, 자, 얘는 지하수에서 이렇게 올라온 물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will. will. 자, 이거 진짜로 너무 또 재미있고 중요합니다. 우리 얘가, 일단, 우리가 will을 공부할 때, 일단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첨가해준 조동사에서 학습했을 건데요. 자, 이거 말고 혹시 기억하세요?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얘랑 똑같은 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be, going to 이렇게 쓰면 이 두 개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뭐뭐 할 것이다였어요. 그런데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했다면 이거 두 가지의 뉘앙스 차이를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무조건

똑같은 의미 아니고요. 자, 이 아래 먼저 볼게요. 이 be going to는 미리 계획돼 있거나 정해진 일, 일정 등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아, 내일 어떤 뭐 축제가 몇 시에 열릴 거야 이런 거 있죠. 미리 정해진 계획 같은 거죠. 자, 우린 여름 휴가를 어디에 가기로 되어 있어. 이런 말도 씁니다. 반대로 이 will은요. 이런 의미예요. 아,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내일 3시 어디 갈 거야. 이런 거 있죠. 자, 주어에 뭐가 있습니까? 주어에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을 할때이 will을 쓰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쭉 올라와서 여기 두개 보시면 명사로 뭐가 있습니까? 의지. 그리고 자, 유언장은 뭐죠? 자, 죽기 전에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의지를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의지와 유언장이 명사 형태로 들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어요. Such a strong will to succeed. 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나 strong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혹은 성공하기 위한 성공할 의지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the millionaire 백만장자가 change it 바꿨다. His will before his death. 아,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유언장을 바꿨대요. 모두가 긴장하겠죠? 그의 유언장도 will로 씁니다. 자,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 강의 나왔던 내용들 한번 복습해볼 건데, 여러분들 바로 한번 답해보세요. 자, 먼저 이거 work 보였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this painting, 이 그림이래. 아, 그럼 지금 문맥이 painting, 뭐 그림이니까 예술 쪽이겠죠. 그러면 일하다와 작동하다가 아니고 얘는 뭡니까? 작품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as famous, 유명한 작품인데 예술 작품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풀어보세요. 자, 이건 뭐였죠? Character 쓰고 지금 읽어보니까 must have, 뭐뭐를 가져야 되고, 너의 패스워드래요. 아, 그러니까 너의 비밀번호가 우리 어디 가입할 때 비밀번호 요즘에 몇개 쓰라 그래요? 진짜 길죠? 맨날 까먹는데. 자,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너의 패스워드가 must have,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얼마큼? More than, 뭐뭐 이상. Six characters, 즉, 아하, 여섯 글자라는 거죠. 이때 바로 글자로 쓰인 character, letter로 쓰였습니다. Letters.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도 등장인물, 그리고 성격, 그리고 특성, 그리고 글자까지 암기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이 단어 어떤 뜻이었죠?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읽어보시고. 자, 특히나 수동태로 쓰였다면 조금 우리가 잘 봐야겠죠? The audience. 자, 여기 오디오가 있죠? 귀가 쫑긋 하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럼 청중들은요, deeply. 아주 아주 깊이. 아주 많이 was moved. 즉, 움직여진 게 아니고요. 이동된 게 아니고요. 감동을 받은 거겠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바로 move. 감동시키답니다. 이때는 수동태,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만나서 이 동작을 당한 거겠죠. 즉, 감동시킨 것을 당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실게요. 자, 이 단어 어떤 거였죠? 그렇죠. 아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raise의 뜻은 여러 뜻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 뜻은 들어올리는 건데, 뭐 사람이나 채소나 과일 등등이라면 그것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있다면 돈도 이렇게 차곡차곡 쭉 해서 끌어올리는 거니까 돈을 모으는 거겠죠. 그래서 for charity, 특히나 어떤 거? 자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자선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금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raise, 들어 올리다. 그리고 키우다. 그리고 모금하다까지 있습니다. 그럼 근데 제가 하나 정리해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아까 빼먹었어. 자, rise. 얘는 뭐였죠, 여러분? 자, 얘랑 얘랑 맨날 헷갈려요. 얘는 들어 올리다. 얘는 앞에 있는 A가 빠져 있죠. Rise는 그냥 혼자 오르답니다. 자, 우리 문법 시간에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Rise는 혼자 오르는 거고요. Raise가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태양이 뜬다면 the sun하고 얘가 오겠죠. Rise. 누가 걔래요? 태양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5번 문제 보실게요. 자, 5번. 이거.

0: 일단 앞에 있는 저 밀리언이어가 백만 장자예요. 그러면 백만 장자가 changed, 바꿨다. 무엇을요? Before his death. 사람이 죽기 전에 바꾸시는 건 뭔가요? 자, 바로 얘가 유언장이란 뜻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Will는요, 일단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뭐뭐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주어의 의지, 내가 뭐뭐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주로 쓴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의지가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언장이 있고 또뭐 있었죠? 명사로는 의지란 뜻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실 때요, be going to, 이때 will, 부동사와는 다르게 명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의, 소유격이 앞에 붙는다면 얘가 바로 뒤에가 명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독해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휘를 외우실 때요, 품사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뜻이 여러 개일 때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동사일 때와 명사일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그 문장에 쓰일 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것을 파악하시면 독해하실 때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전부 다 정리해 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일단 첫 번째로는 자주 출제되는 어휘 유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다이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뜻을 몰라도 문맥을 통해 알수 있어요라고 계속 말했지만 제가 사실은 열심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모르는 게 있다면 그때 문맥을 보시라고 한 거지. 우리 어휘는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한 번에 고를 수 있을 만큼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제대로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와, 우리 EBS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강좌인데요. 자, 심화편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 전기 7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네, 조선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드디어라고 말했냐면 조선시대부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다만 패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삼국과 가야 그리고 고려와 그렇게 다르진 않다. 그런데 왕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 어느 시대인지 바로 아실 건데,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윤주 이거 예, 저와 함께 할수 있으시면 네, 저와 비슷한 세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짜잔, 조선 전기와 그다음 양란 이후 조선 후기로 나눴습니다. 물론 조선 전기가 언제냐, 후기가 언제냐는 역사가들마다 다르고 최근에 전기냐 후기냐는 표현을 지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슬쩍 쓸 때가 있다. 그럼 어차피 쓸거 우리 좀 나름대로 나눠서 공부를 하자.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선 전기가 있고 조선 중기가 있고 조선 후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면 좀더 편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제 맘대로 성종까지를 조선 전기로 보통은 이렇게 한능금에서 나옵니다라고 해서 한번 잘라봤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른바 여러분들 사화라고 알고 있죠. 연산군과 그다음 중종으로 쭉 가면 보통 조선 중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성종대로 끊었다. 그런데 내용들이 녹록지 않다. 그럼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조 이성계인데, 태조 이성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위화도 회군 때부터 고려 우왕 때부터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위화도 회군부터 여러분들 과전법까지는 봤어. 자, 그러면 조선을 건국을 합니다. 언제? 1392년. 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신화편 보겠다 그러면 조선의 건국 1392년, 그다음에 여러분들 임진왜란 일어났던 1592년, 예, 딱 기본적으로 200년 뒤에 일어나니까 이건 알아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태조 이성계인데 태조 이성계보다 태조 이성계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좀더 중요해. 무슨 얘기냐? 태종과 세종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있어.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국가를 수립하고 나서 당시에 함께했던 뭐 예를 들어서 정도전 등이 이렇게 뭐뭐 이런 걸 합시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 뭐뭐뭐 있었다. 요렇게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포인트. 아이 조선 건국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예전에 이제 한성 혹은 한양으로 불렸던 곳이 기본으로 같이 1392년에 됐겠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한양 천도는 여러분들 2년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조선의 수도가 한양은 아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다음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 기출에도 너무 잘 나오는 정도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재상 중심의 정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시대 이제 재상이라면 여러분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도전이 뭐 그런 말을 합니다. 1인지야. 왕 밑에 있는데 나는 만인지상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재상 정치가 무엇인지 알수 있죠?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위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왕 밑이지만 내 밑에 더 많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게 있어. 조선 경국전이 나오면 경국대전. 근데 여러분들 경국대전 나오면 언제죠? 성종이죠. 조선 경국전을 만든 건 정도전이고 구분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한편 경복궁 창건을 주도했는데 시경이라는 유교 경전이 있습니다. 유교 경전이 있어. 근데 유교 경전 중에서 우리가 보통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경, 서경, 예기, 역경, 춘추 이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시경에 군자만년 계의경복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자시여 계속해서 예, 뭘 그냥 번역하면 영원토록 계속해서 복을 누리소서 이런 뜻의 궁궐을 만들었다. 그게 경복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요동 정보를 추진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주제사로 날수 있겠다. 그러면 요동 정보를 추진했다. 공민왕, 우왕, 그다음 정도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1차 왕자의 난으로 결국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차 왕자의 난이건 2차의 왕자 난이건 그건 결국 이방원이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왕자의 난이 최근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럼 태종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 직후에 즉위했느냐? 그건 아니다. 2차 왕자의 난 끝나고 나서야 태종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했다. 요 얘기하려고 써놨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죠. 태종이냐, 세종이냐, 성종이냐 많이 나옵니다. 좀더더 기출로 가면 세종이냐, 성종이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종 같은 경우에는 네,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죠. 즉 재상 정치보다는 왕권 강화에 기반을 두었다. 그래서 6조 직계제. 직계라는 말은 이호예병 형공의 6조가 다이렉트로 바로 개 보고서를 왕에게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계라는 게 보고서예요. 보고서를 직접 왕에게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요거 여러분들 사관원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사관원 나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다 나와요. 심지어 성균관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왜? 대신들을 견제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태종 때다라고 잡으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전사업과 호구파학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이두 가지, 사병혁파와 호패법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문고는 잘 보셔야 됩니다. 신문고 여러분들 잘알 건데 억울한 사람 쳤는데 신문고 나오면 여러분들 영조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태종 때 있었고 나중에 영조 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신문고는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사병혁파와 호패법 실시했다 그러면 태종 이방원으로 봐라. 그다음 최근에 참 많이 기출에 등장했다. 개미자. 갑인자는 세종, 개미자는 여러분들 태종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주조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활자, 금속활자에 대한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으로 갈게요. 세종, 와, 여러분들 뭐 너무나 많고 정말 암기할 것도 많은데 우선 집현전 설치 아실 거고 경영활성 알것 같고 의정부 소사제, 자, 이 태종 이방원 아버지랑 다르게 가죠. 나는 얘기를 많이 듣겠다. 그리고 최대한 재상들

에게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한편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삼강행실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삼강행실도하고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성종 때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요때 그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죠. 요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다음 여기 이제 특히 이제 국조례 같은 것도 있는데, 삼강행실도는 세종이고 다른 건 성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경국대전 대표적으로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강행실도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신, 그다음 효자, 그다음 연려, 이세 가지 이런 것이죠.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 이 예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급시키려고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세종 때다라고 잘 나오고요. 사군육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알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자, 쓰시마 정벌은 여러분들 고려 말의 박위, 세종 때 이종무 구분해서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이 세종이 일본 외에 대해서 강하게도 나가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회유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렵게 나오면 개해약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해약조. 이거는 일본의 무역 제한을 하면서도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매년 세견선이라고 해갖고 이제 배가 와갖고 그들이 이제 물건을 실어 가는데, 그 들어오는 배를 한정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정해 놓은 거. 무역을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가능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어. 그게 개해약조야. 개해약조나면 세종대왕입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 너무 대단하고. 나머지 과학기구 보면 여러분들 앙불고, 혼천의 자격루, 추구기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칠정산이죠. 칠정산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칠정이 뭐냐면 해와 달, 그다음 화수, 목, 금, 토, 토성까지에 대해서 별자리를 관측한 거다. 해와 달부터 별자리를 이제 토성까지 관측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양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양반들 맨날 철학만 하고, 아우, 이 사람들 수학과학 진짜 잘했습니다. 토성까지 관측을 했다니까요. 네. 율곡 이 선생의 글에 보면 목성 막 등장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별자리를 같이 관측했다. 그럼 별자리를 관측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예, 날짜와 달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걸 이제 관측을 해서 어떻게 돼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책, 그게 바로 칠정산이라고 해서 네 편과 외 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농사 직설, 요건 여러분들 우리가 6강에서 봤던 고려시대 때 있었던 원나라로부터 수입했던 농상지표라는 책과 구분해 주세요. 자, 이거 세종 때 농사 직설 보시면 되겠고, 자, 말씀드렸던 향약 집성방, 향약 구급방은 고려, 그다음 세종대왕 때는 향약 집성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통 등록은 진짜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갑인제가 좀더더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조하고 성종 나가는데요. 자, 기본 다시 한번. 성종이 조금 더잘 나온다. 그런데 최근에 기출에서 보면 하도 성종을 내서 최근에 세조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세조 하면 여러분들 또 최근에 또 여러분들 그 영화 때문에 굉장히 또 유명하기도 한데, 우선 개요정난을 알아두시는데, 개요정난으로 인해서 바로 세조가 이렇게 왕이 된건 아니에요. 이제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개요정난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의 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한편 그리고 이제 단종폐위, 자, 사육신 처형 이후에 단종을 결국에는, 예,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시 육조 직계제로 돌아갔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육조 직계제 하면 태종 이방원도 있고 세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최근에 틀린 선지로 쓱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조와 관련된 진관체제가 나옵니다. 이건 지역방어에 대한 얘기죠. 군사 지역방어예요. 한편 직전법이 나온다. 이게 가장 잘 나오죠. 그래서 직전법은 제가 나중에 또 토지 문제에서 한번은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현직 관료에게, 예, 바로 토지를 주고, 예, 요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종으로 갑시다.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조선 성종이건 고려 성종이건 묘호의 성종이 들어가면 그만큼 굉장히 그 시기가 발전되고 안정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국대전 완성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역사서 동국통감 편찬되죠. 원래 경국대전과 동국통감 두 가지 모두 세조 때 시작을 해요. 세조가, 야, 나 왕이 찬탈한 거 아니야.

있어? 바로 홍문관이 있었다. 성종 때 이렇게 가라고요. 자, 뭐니뭐니 해도 가장 여러분 성종 때잘 나오는 거 바로 성현의 악학궤범이 나오면 성종이고요. 박연 나오면 세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리서로는 동국여지 승람, 그리고 성종이 살인, 바로 김종직을 기용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제도사예요. 행정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선은 좀더더 여러분들이 잘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관리, 양반, 문반과 무반이 있습니다. 둘 양자를 쓴다고요. 우리 동아시에서는 둘 양자 좋아한다라고 고려 5도 양계 때 말했는데, 다만, 양반은 그 자료가 고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양반이라는 용어는 이미 여러분들 문반과 무반이 있으니까 고려시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양반이라고 나왔다 해서 무조건 조선이라고 덥석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고려는 기본적으로 관리 양반이긴 한데라고 말씀드리고 30등급이다. 18품 30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물론 도제조도 있긴 한데 제가 뺄게요. 그냥 재상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6조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잘 나오는 건 결국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각각의 여기에 이제 수장들을 대사헌 대사관이라고 하는데 홍문관만 뭐라고 합니까? 대제학이라고 하죠. 대제학 여기만 쓸게요. 대제학 구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특히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한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왕권 강화 관련해서 최근에 참 많이 났던 거, 승정원, 은대라고도 불렸던 왕의 비서 역할을 했던 승정원 나오고요. 그 다음 의금부도 최근에 좀 나옵니다. 중재인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성부 나옵니다. 자, 한성부라고 해서 수도 바로 서울, 한성, 한양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여기 대표, 바로 오늘날 치면 서울시장을 한성 판윤이라고 합니다. 한성 판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한성부가 수도행정 및 치안 담당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출에서 오답선지로 나왔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춘추관 역사편찬 및 보관 담당 보시면 되겠고, 자, 성균관 나옵니다. 최고 국립교육기관인데, 여기에 수장은 대사성이라고 한다.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홍문 안 한다고요. 대제학이라고 하고요. 자, 성균관, 그래서 대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중앙집권 강화에 대한 얘기는 쭉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분 얘기할게요. 제가 EBS에서 심화 기본편으로 안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초창기, 지금부터 여러분들, 2020년대. 그때에는 초창기 궁궐이 좀쭉 나오다가 최근에 궁궐 얘기가 좀안 나오고 있어. 왜냐하면 앞에서 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조금 전에 봤던 조선의 조직들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궁궐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 경복궁,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고요. 야, 그 다음에 정도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했다. 여러 가지를 이제 꾸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 미리 말씀드리는데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화가 나 조선물상공진회라는 걸 경복궁에서 개최했다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창덕궁 있죠. 창덕궁 태종 때 완공됐다. 요거 여러분들 태종 때고요. 동궐이라고 하고 인정전 도남훈 그다음 후원의 규장각을 설치했다. 그래서 창덕궁에 규장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나오고요. 창경궁은 성종 때 완공됐는데 창덕궁, 창경궁 여러분들 붙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둘다 동궐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1909년 일제가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했다.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매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자, 그다음 경운궁이 덕수궁이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한성으로 돌아왔는데 임시거처로 사용했다. 요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임목대비를 유폐시켰다. 광해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덕수궁도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덕수궁은 나중에 현대사 가면 여러분들 미소공동위원회 덕수궁에서 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희궁. 광해군 때 완공됐는데 서골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시면 서울역사박물관과 지금 경희궁터가 이제 붙어 있는데 경희궁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 중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연산군부터 시작해서 중종 때 가장 잘 나오고요. 예, 그 다음 여러분들 의외로 그 다음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인종과 명종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인종, 여러분들 인종 들어봤어요? 고려 인종 말고 조선 인종이 있다고. 네. 그런데 이 인종과 명종, 특히 명종에 대해서도 나온다. 그 부분까지 제가 갈 거다, 이번 강의에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대사화라고 하는 이 사대사화는 여러분들 무오갑자 연산군 때, 자, 묶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연산군 때, 기묘사화 중종 때, 그다음 을사사화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을사사화 뒤에 양재역 벽수 사건이 있다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양재역 벽수 사건을 한능검 취재진들이 참 좋아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무오사화하면 여러분들 김일손 알아두시면 되겠고,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이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의제할 때 의제, 초나라 왕이었죠. 항우가 없앴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갑자사화는 패비 윤씨 요 부분을 사사한 것. 이 부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지에서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종 반정 있었고, 이제 이때 중종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기용하고 싶어서 당시에 가장 덕망 있었던 글자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네, 그쵸? 그 정도로 정말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해서 조광조가 개혁을 했는데 여기 훈구 세력이 반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광조 개혁과 관련돼서 가장 잘 나온 건 현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조광조는, 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시험의 문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험 문제가 뭐 유출된다거나 훈구파 중에서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아름아름 결국 그 자식이 결국에는 다시 뭐 과급제한다거나 이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 외에도 아주 이 뭐랄까요, 덕망 있고 학식이 높았던 조광조 입장에서는 과거라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리학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아, 이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현량가, 말 그대로 정말 어지르고 덕망 있는 사람을 뽑자라고 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현량바는 거 과목마다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 면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누가 면접을 볼 건데, 훈구파 입장에선 조광조가 자기 라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과거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거 아니야? 사실은 자기 파당을 만들려고 한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광조가 무너지게 되는, 즉, 기묘사회의 가장 큰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이 현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량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뭐 있잖아요. 왜 주초위양, 아유, 이거 여러분들 이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조광조가 오히려 반격을 당했던 건 바로 이 현량가 때문이라고.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격서를 폐지했다. 위훈 삭제도 많이 나오고요. 소학을 보급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이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이거든요. 인명이 있어. 그래서 원래 진짜 짧게 했던 인종을 안 하는데, 인종 때 이미 외척에 문제가 생겨서 이른바 윤임이라고 있었어. 이쪽이 대윤이 되고, 명종 때 외척, 윤원영, 이쪽을 소윤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살인파를 치고 나서는 이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대윤과 소윤 간의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인종이 굉장히 짧게,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고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왕이 됐던 명종 때그 대윤 세력과 소윤 세력이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살인파까지도 화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양재역 벽서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조란 말이죠. 그럼 선조 때, 네. 이제 이 살인파가 정계에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는데, 이 안에서 같은 살인파에서 이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리는 하나였고 사람은 많았다. 바로 그 자리는 이조전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조전랑을 놓고 또 하나 척신정치라고 해서 살인파 중에서도 외척이 생기는 거야. 야, 우리 살인파는 정말 깨끗하고 우리는 정말 잘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안에도 외척이 있는데 지금까지 외척이 문제였잖아요. 그죠? 윤임 1파 아니면 윤원영 1파 이래서 바로 외척 문제였는데 우리 안에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의겸. 이 집안이 바로 외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척신 정치에 대한 청산을 놓고 살인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추천하면서 결국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봤더니 누가 스승이냐, 어느 계열이냐 갖고

결국 나눠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동인 쪽은 바로 김효원을 이조선량으로 앉혀야 된다라는 쪽이었고, 서인은 심의겸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당시에 좀더 김효원이 젊었습니다. 근데 김효원은 바로 이 퇴계 이황 쪽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퇴계 이황과 그 다음에 바로 이 남명 조식 계통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동인이 서인은 율곡이와 송원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선조 때다라고 해서 나오는 바로 이 정렬이 모반 사건 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정렬이 모반 사건을 통해서 이 서인이 동인을 누르는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인의 몰락. 그래서 서인, 특히 이 정렬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완전 동인을 누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서인 쪽 정철이었다. 송광정철. 그 사미인국, 송미인국, 관동별곡의 그 정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송광정철이 이제 권력을 잡느냐? 그렇지도 않았다. 건저의 사건, 요게 최근에 기출에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정철이 광해군을 왕제로 책봉할 것을 건의했는데, 선조 눈엔 이게 뭐야? 이런 거죠. 그래서 선조 입장에서는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서인 몰락과 동인의 집권으로 또 가는 또 이렇게 또 반대된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철이 광해군을 왕제로 책봉할 것을 건의했는데, 요게 선조 때다. 그래서 선조 때 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붕당의 형성은 이제 선조 때부터 쭉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요 이후까지 제가 쭉 적어 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니 뭐니 해도 결국 숙종 때 한국 정치죠. 이건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탕평 정책과 정조의 탕평 정책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과 함께 서원과 향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원과 향약이 있는데, 서원은 뭐니 뭐니 해도 최초의 서원을 세웠던 주세붕이 잘 나옵니다. 자,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희,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만든 게, 그흰 사슴이 노는 곳이야. 그래서 백록동 서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동아시아에서 흰 사슴은 되게 영험한 그런 존재야. 그래서 백록동 서원이라고 했어. 그래서 주세붕은 여기서 이제 힌트랄까 뭔가 이렇게 뭐 비슷하게, 그래서 흰 구름이 있는 그런 서원이야.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라고 했다고. 자, 그런데 훗날에 이황이 건의를 해서 바로 소수 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황은 명종에게 건의했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명종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선현에 대한 제사와 붕당의 근거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향약은 요거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했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성리학에 대한 발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퇴계 이황과 율곡이를 알아두시고, 조식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우선 퇴계 이황 굉장히 이를 강조했고요. 요게 잘 나옵니다. 성악 10도. 아직 왕이 됐는데 아직 얼마 안 됐어. 어린 선조를 위해서 성리학을 10가지 그림으로 그려줬다고. 10도 그림도자예요. 성리학을 그림으로 그렸어. 거기 보면 여러분들 무국 있고, 우리 여러분들 태극기 할때 태극이 있어. 이게 성리학의 이제 이해를 위해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 이와 기를 설명하려고 그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성악십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자서 전류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편 퇴계 이황 여러분들 그 도산서원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경상도 쪽이다. 그래서 영남학파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훗날에 그 제자들이 동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같은 경상도 영남학파지만 좀더 지리산 자락에서 나름대로 제자들을 키웠던 이 조식이 있는데, 조식은 의의를 강조합니다. 의. 예, 그래서 학문의 실천적 중시. 그래서 정의, 의의를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따라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이 많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곽재우, 정인홍, 여러분들 특히 정인홍 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편 율곡이가 있다. 그럼 율곡이는 현실개혁적이면서 이통기국론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랄까, 이가 있는데, 이를 여러분들 그냥 제가 우주 보편적 법칙이라 말할게요. 결정적 국면, 결정적 상황에서 다른 건기 때문이다. 바로 기가 통했기 때문이다. 기가 어떻게 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가 어떻게 국면을 맞이하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법칙 이가 있는데,
기에에서 약간

것은 각각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이통기국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 그런데 요것보다 좀더 많이 나오는 건 성악지표, 동호문답, 최근의 경목요결이 또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악십도는 퇴계이왕이고 성악지표는 율곡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 그래서 경목요결이라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 글을 따랐던 쪽은 주로가 충청도하고 그다음 경기 지역, 그래서 기우학파라고 하고 서인이고, 한편 율곡이가 수미법을 주장했다고 잘 보셔야 되겠는데, 수미법을 주장한 게 율곡이도 있고요. 퇴계이황 밑으로는 유성룡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알아두시고, 천도책 작성이 나오는데, 천도책은 과거 장원급제했던 책이에요. 네, 천도책이라고 있습니다. 요 제목을 하나 알아둬라 말씀드릴게요. 요거 할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 운행에 대한 얘기를 쫙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사에서도 인간정치에서도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쫙쓴 너무나 명문장입니다. 천도책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가 우선 조선 전기로 우선 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8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요? 또요? 주식? 은행에도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금? 등등등등. 자, 그러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참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자산은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좋은데 리스크가 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자산은 위험은 적고 안전하기는 한데 수익성이 영안 좋은 자산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으냐? 분산 투자 그러죠. 분산 투자해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죠. 분산 투자라는 말을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포트폴리오라 그럽니다. 부동산학개론 강양구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정리할 내용은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아주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럴까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은 거죠. 집중 투자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몰빵 그러죠, 몰빵. 자, 그걸 전문용어로 표현한다면 집중 투자. 그런데 한 가지 정리하고 갈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산 투자하고 집중 투자하고 어떤 게더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집중 투자겠죠. 근데 왜 집중 투자가 아닌 자,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러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사진처럼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만일에 상황이 잘못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투자자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유형 1과 유형 2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형 2는

A라고 하는 우산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F라고 하는 양산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유형 1은 어떤 거냐면, A라는 우산을 만드는 기업, B라는 우산, C, D. 자, 다시 표현하면, 유형 1은 4개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를 한 거고요. 유형 2는 2개 기업에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분산 투자일까요? 여기서 개념 하나를 정확하게요. 분산 투자는 단순하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분산 투자 그러면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산 투자는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요. 유형 2가 분산 투자예요. 자, 그런데 왜 유형 2가 분산 투자인지 이 그림에서 한번 정리하고 끝냅시다. 그해 여름, 장마 기간이 너무너무 길었답니다. 그리고 장마가 아주 심했답니다. 그러면 유형 1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대박이죠. 유형 2를 보게 되면 우산 만드는 기업은 대박일 텐데, 양산 만드는 기업은 쪽박이죠. 그런데 유형 1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한 기업의 위험을 다른 기업의 수익으로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위험을 해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번에 나눠서 한번 볼까요? 그해 여름, 가뭄이 너무너무 심했답니다. 유형 1 같은 경우는 완전 쪽박이죠. 그러면 유형 2를 보게 되면 우산 만드는 기업은 쪽박이지만 양산 만드는 기업은 대박이죠. 자, 그럼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 대상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는 수익률의 방향을 잘 보세요. 앞선 유형 1의 경우, 장마가 심하든 가뭄이 심하든 방향이 어때요?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집중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형 2처럼 분산 투자일 때는 그 수익률들의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분산 투자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서 두 가지를 학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딱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물어봅니다. 두 번째, 안정된 수익을 물어봐요. 자, 이제 위험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Y축은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했고요. X축은 구성 항목의 수. 구성 항목의 수라는 얘기는 앞선 예처럼, 한개 우산에 투자했느냐, 아니면 우산에도 투자하고, 양산에도 투자하고, 또는 다른 기업 우산 기업, 다른 기업 양산 기업, 이렇게 투자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 항목의 숫자가 많아지면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위험이라는 것을 둘로 나눌게요. 자, 이 점선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을 비교해 보시죠. 위쪽의 위험을 보시면 구성 항목 수가 많아지니까 위험이 계속해서 감소하죠.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위험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래쪽 영역으로 내려가면 한 개의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든 10개의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하든 위험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상 이 둘을

비교하면 위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아래쪽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총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총위험을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총위험은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다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비체계적,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조금은 유치하지만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 뭘 느끼라고요?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는 아주 튼튼하다는 느낌. 하나는 뭔가 부실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오나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뭔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죠? 체계적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체계적이라는 것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비체계적 위험을 앞선 사례를 가지고 생각하세요. 우산 만드는 기업과 양산 만드는 기업.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자, 그런데 왜 피할 수 있었을까요? 비가 많이 왔다. 비가 오지 않았다. 에 따라서 유형 2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은 위험인데 어떤 기업은 호재였죠. 그해 장마가 아주 심했다. 장마 기간이 길었다. 라고 했을 때 양산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지만 우산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죠. 즉, 그 위험이 기업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그러므로 상호 관련 없는 위험입니다. 또는 상호 배타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잘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의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 위험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모든 기업이 가진 위험. 상호 관련 있는 위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의 정의도 별도로 기억하고 체계적 위험의 정의도 별도로 기억하고 할 필요 없겠죠. 비체계적 위험은 정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계적 위험은 종류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든 기업이 또는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뭘까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입니다. 인플레가 심하다. 어떤 기업은 호재고 어떤 기업은 악재. 물론 여러분, 인플레가 심하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불량을 안 해요. 이게 수입업체냐 수출업체냐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그런 걸 무시.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모든 기업은 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정된 수익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분산 투자를 하면, 자,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분산 투자를 멋지게 했대요. 분산 투자를 멋지게 하게 되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위험을 줄인다고.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만일에 이 둘이 반비례한다면,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것을 논문으로 입증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불명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겁니다. 전 인류가 뭐 엄청나게 대혁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둘은 비례할 수밖에 없죠.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위험을 부담해야죠. 나 위험 피하고 싶다. 아, 그럼 당연히 수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위험이 체계적 위험일까요? 비체계적 위험일까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위험일까요? 체계적 위험. 자, 만일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위험이
이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면 분산 투자를 멋지게 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겠죠. 그럼 수익도 작아져요. 그럼 분산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주된 목적은 위험을 피하는 게 목적입니까? 수익을 많이 얻는 게 목적입니까? 수익이 주된 목적이지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죠.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요. 여기서 비체계적 위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합니다 라고 말할 때그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것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정된 수익. 앞선 사례를 잘 전제하세요. 가뭄이 심했다. 그랬더니 우산과 양산 만드는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은 호재였고 어떤 기업은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다른. 앞서 언급했듯이 수익률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포 양상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상관계수라고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말해보세요. 상호 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것. 상호 관계를 숫자로 표현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수익이 적고 플러스는 수익이 크다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다른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말은 같은 방향. 같은 방향. 앞서 예를 들었던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은 같은 방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야, 그해 여름 장마가 너무 심해서 그럼 장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산 만드는 기업은 완전 대박이었지만 양산 만드는 기업은 쪽박이었죠. 자, 이처럼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야, 분산 투자 잘했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됩니다. 앞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Y축을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그랬고요. X축을 구성항목의 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 우리 정리했었죠. 또 우리 점선 이렇게 그렸을 때저요 지점을 보세요, 요 지점. 요 지점은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되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여기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고 결과 비체계적 위험은 0이다라고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관계수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마이너스 1이 좋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좋은 데가 마이너스 1만 좋고, 그럼 마이너스 0.9는 안 좋을까요? 마이너스 0.2는 안 좋은 걸까요? 그럼 다시 표현하면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 그럼 표현을 바꿔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효과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경우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트폴리오 효과, 다른 말로 바꾸면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존재한다. 단, 마이너스 1 쪽에 가까워질수록 좋다는 말이겠죠. 플러스 1은 안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좋아진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게,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안정된 수익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의 개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상관 계수입니다. 상관 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된다 그랬고요. 플러스 1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의 상관 관계입니다. 이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1 쪽으로 간다는 말은 부의 상관 관계라는 뜻인데, 일단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방향.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상관계수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선형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선형관계가 없다. 선형관계가 없다는 표현을 조금만 설명을 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시험 점수하고 나이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수가 잘 안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럼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그럼 나이가 젊을수록 점수가 빨리 올라갑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요. 자, 나이별 점수대,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대를 표기한 거예요. 이렇게 막 표기를 했는데 어떤 규칙성이 없어요. 우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형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시험 점수와 책을 보는 시간 또는 책을 볼 때 집중력 이런 걸 한번 사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책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수대가 높아지는 것은 그렇죠? 필연적인 면이겠죠. 집중력을 높여도 역시 점수대가 높아지겠죠. 그것들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표기를 쭉 했더니 물론 이렇게 벗어난 부분들도 존재는 하지만 이 경우는 일정한 선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빈도가 많죠. 이게 우리는 선형관계라고 표현해요. 그럼 선형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내가 책을 계속해서 더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는 책을 3시간 봤는데 4시간을 보게 된다면 점수가 어느 정도 더 좋아지겠구나. 내가 집중력을 조금만 더 높인다면 점수가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0입니다라는 말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형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를 잘 봐주세요.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Y축과 X축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자, 질문 A와 B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A. 자, 근데 왜 A에 투자하실 겁니까? A와 B는 위험은 똑같네요. 근데 수익률은 A가 더 높죠. 그래서 A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때 선택된 A점의 이름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A와 C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렇죠. A겠죠. 이유는요.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이 적으니까 A. 이때 A점의 이름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이번에 C와 D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D. D점의 이름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번에는 E와 F 중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E.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정의를 하고 갑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정의해 보세요. 뭐라고 정의할 겁니까? 그럼 질문을 다시요. A점과 B점 중에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A. 왜 A에 투자한다고요?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높은 자산. 우리는 그것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죠.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효율적 투자선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 그래프 형태가 우상향합니다 그랬는데 우상향하는 이유, 더 큰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면 위험을 감수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보시

드기 전에 외우지 않을 겁니다. 제목만 잘 보세요. 무차별. 무차별이 무슨 말이죠? 차별이 없다. 그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냥 동일하다는 개념만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그런 다른 말 다 동일하다. 이 정도 개념만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 투자 성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가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세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정의. 두 번째, 이들을 연결한 곡선 내지는 연결한 선 또는 이들의 집합을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최적의 포트폴리오. 무엇과 무엇이 만난다고요?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요. 효율적 포트폴리오하고 효율적 투자선의 정의를 각각 다 정의를 기억하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란 이렇게 놓으면 중간을 읽지 마시고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세요. 자, 중간을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 잘 보세요. 효율적 투자선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만약 읽다 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정의가 지문에 그대로 놓다 보면 순간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안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서 연결한 선 또는 집합. 이런 단어가 보이면 효율적 투자선이 답. 이런 표현이 안 보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정답. 이렇게 딱 둘을 구분해 버리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입니다. 접점. 교차점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말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36회 기출 문제인데,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문제만 정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볼까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서는, 비체계적 위험은 정의의 포커스를 맞추자 그랬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개별. 그더 이상 필요 없어요. 개별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 필요 없어요. 그냥 개별. 그 시장 전체가 아니라 개별. 이 정도 개념이요. 반면에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피할 수가 없습니까? 모든 시장 전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자, 이러한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럼 정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은 수익률이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움직인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뭐라고요? 아, 상관이 0? 자, 0도 만일에 시험 문제가 상관에서 0이라고 해서 만약 여기 1이 아니라 0이 나왔다면 이거 분명히 또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형 관계가 없다면 0. 근데 만일 상관계수가 1이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이라면. 상관계수가 1이 된다면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죠. 그렇다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좀더 정확하게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상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는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고저쩌고 연결한 선. 함정에 빠지기 쉽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앞에 거 빼고요. 연결한 선 또는 집합 이런 말이 보이면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그동안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출제자가 지금 함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용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일. 동일 아까 뭐였습니까? 좋습니다. 무차별. 이거는 효율적 투자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 곡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0: 선형 관계라고 이거 명확하게 우리 해두기로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4번. 수익률이 어떤 방향이라고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관계수의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플러스 1쪽으로 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험 감소 효과는 작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분산, 표준 편차. 반면에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기대값, 평균. 근데 우리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마치 동의어인 것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 맞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는 수익이 아니라 위험이죠. 위험. 그래서 X.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분산 투자죠.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잘 맞추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외우러 바로 같이 가볼게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소파에 누워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의 성격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 친절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쵸? 또 오른쪽에는 소파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게으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never lie,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격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kind, kind. kind는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친절한 성격을 의미해요. 친절한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명사로 종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류라는 뜻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같이 써봅시다. kind, K-I-N-D, kind, you are so kind 하면 너 정말 친절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나온 예문 볼게요. She is a kind person.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다.